Oh, my God.

아주. 응? 아, 알았어. 응?

Oops. Oh, yeah.

스미프.

Hey!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기동.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중물엔
2: 덤덤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새치 염색 살롱처럼 사이언스. 섬세한 새치 염색 오일 테크놀로지로 선명함 윤기까지 다양한 컬러를 이제 집에서도 Salon Quality at Home Science.
5: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6: 아침에! 아침엔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엔! 점심엔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늦었다.
6: 저녁엔! 저녁엔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바빠도 입맛 없어도 균형 있게 다 감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지금 쟁여놓으세요.

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 얼리면 더 맛있어.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에 날뛸 때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에 날뛸 때 기성장 고민이 되면 기성장에 날뛸 때
2: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성.
0: 얼굴엔
3: 순하게
0: 진물엔
3: 덥덥한
4: 순하게
3: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햇볕이 따뜻한 날이에요. 저기 바닷가에 친구들이 모여있네요. 무슨 일일까요?
1: 정말이야?
2: 그래, 이걸로 하늘을 날아갈 수 있다니까. 버튼을 누르고

0: 할 수도 있구나.
1: 로디는 에디를 구하려고 바다로 뛰어들었어요.
2: 내가 구해줄게, 에디.
1: 하지만 로디도 물속에서는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었어요. 로디는 힘을 다해 에디를 물 위로 밀어줬어요.
3: 로디!
1: 뽀로로는 로디를 안고 물 위로 올라갔어요. 친구들은 로디를 에딘의 집으로 데려갔어요.
0: 눈을 떴어.
4: 로디, 일어났구나.
3: 괜찮아?
2: 너흰 누구야?
4: 나? 에디잖아. 어?
3: 난 뽀로로야.
2: 에디, 뽀로로.
3: 로디가 좀 크랑크랑.
2: 크랑크랑.
3: 좀 이상해.
4: 아직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은 것 같아. 하지만 금방 좋아질 거야.
2: 대굴.
4: 로디. 우리 밖에 나가서 놀까?
2: 밖에?
4: 나가서 놀다 보면 괜찮아질 거야. 그렇지?
3: 그래.
1: 에디와 친구들은 로디를 데리고 놀이터로 갔어요.
3: 이제 너희들 차례야.
0: 고마워.
3: 힘껏 밀어줘. 포비, 안타? 그게 무거워서 잘 안 되네.
4: 로디, 네가 대신 밀어줄래?
2: 대신 밀어.
3: 로디, 고마워.
0: 로디, 잘 밀어줘.
2: 잘 밀어줘.
0: 우와!
2: 좋아. 잘 밀어. 괜찮아.
4: 군에는 그만 떠는 게 좋겠다.
3: 그럼 술래잡기 할까? 그게 좋겠다.
2: 술래잡기?
4: 넌 나만 따라오면 돼.
3: 내가 술래할게. 열흘 동안 모두 숨어. 하나, 둘, 셋.
4: 여기 숨자.

0: 어디에 숨었지? 여긴 아니네. 그렇다면
1: 이쪽으로 온다.
0: 이쪽에 숨었을 것 같은데.
1: 로디, 따라와.
2: 따라와. 쉬.
0: 들었어. 이쪽? 아니면 저쪽? 이리 가보자.
1: 이쪽으로 오네. 로디, 저쪽으로.
2: 저쪽.
1: 빨리.
0: 로디. 찾았다.
3: 제일 먼저 들켰어.
0: 자, 또 어디에 숨었을까?
2: 어디? 어디 숨었을까? 호로로. 찾았다.
0: 뭐야? 얘들아, 찾았다.
1: 로디 때문에 들켰어.
2: 저기 있다.
0: 찾았다. 고마워, 로디.
1: 너 때문에 들켰잖아. 그걸 말해주면 어떡해?
2: 나 때문에 들켰어?
4: 해리야, 그러지 말고 우리 썰매나 타러 가자.
0: 썰매?
5: 3등.
0: 아깝다.
4: 패티하고 루피는?
5: 글쎄.

0: 괜찮아?
1: 로디, 괜찮아?
2: 괜찮아.
1: 로디, 정신 차려. 로디.
3: 로디가 쓰러져 버렸어요. 에디는 급하게 로디를 집으로 데려가서 고장난 부분을 수리해 주었어요.
1: 로디, 내가 꼭 고쳐줄게.
3: 에디는 밤을 꼬박 세워 로디를 고쳤어요.
4: 아, 에디, 다 고쳤어?
1: 로디, 꼭 일어나줘. 로디, 일어나. 제발. 눈 좀 떠봐, 로디. 로디, 정신 차려. 로디, 일어나.

0: 하는 거야?
1: 누구 네가 태어나지 않으니까. 어?

0: 것들 있었네.
1: 도디, 깨어나줘서 고마워.
0: 왜? 무슨 일이 있었어?
2: 로야야, 사랑해.
0: 쑥스러운 언니, 나도 사랑해.
1: 쑥스럽긴 뭐가 있어.
3: 로디가 깨어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로디야, 사랑해.
4: 크롱의 작은 친구.
3: 화창한 아침, 뽀로로와 크롱이 통통이네 집에 가고 있어요. 안녕.
5: 안녕. 우리 놀러 왔어. 크랑 크랑.
6: 잘 왔어. 마침 숲으로 약초를 캐러 가는 길인데 같이 갈래?
5: 재밌겠다. 크랑.
3: 숲에는 신기한 약초들이 정말 많았어요.
6: 자.
5: 그게 뭐야?
6: 아주 귀한 마법 약초야.
5: 크랑 크랑. 크랑. 크랑.
6: 그래, 크롱도 한번 해봐.
5: 그게 뭐야? 잘 보라고.
6: 잠깐만. 이건 나무에 사는 애벌레야.
5: 크랑 크랑.
6: 자, 여기.
5: 크랑 크랑.
7: 애벌레라고?
5: 크랑 크랑 크랑 크랑.
7: 집에 데려가서 키우자고?
5: 크랑 크랑.
6: 그래, 애벌레가 좋아하는 나뭇잎만 있으면 잘 키울 수 있을 거야.
5: 크랑 크랑. 잠깐 크롱.
3: 뽀로로와 크롱은 새 친구 애벌레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7: 접시에서 안 나오게 해야 해, 크롱.
5: 크롱 크롱.
7: 이름을 지어주자고?
5: 꼬물꼬물 기어다니니까 꼬물이.
7: 껌물.
5: 껌물 껌물. 크랑.
7: 껌물
5: 껌물 껌물.
7: 너무 가까이 오지 마, 크롱.
3: 이렇게 꼬물이와 함께한 첫날 밤이 깊어갔어요.
7: 무슨 일이야?
5: 껌물? 크랑 크랑.
7: 꼬물이가 배고프다 그랬다고?
5: 크랑 크랑.
7: 자, 꼬물이가 나뭇잎을 좋아한다고 했지?
5: 크랑.
7: 그럼 나는 더 자러 간다.
5: 크랑
7: 크랑. 또 왜? 나뭇잎 색깔로 변했네. 신기하다.
5: 크롱.
7: 루키가 과자 먹으러 오라고 했었는데 가자, 크롱.
5: 크롱. 크롱.
3: 뽀로로와 크롱이 꼬물이와 함께 루피네 집으로 갔어요.
5: 얘들아, 안녕.
2: 안녕.
5: 우와, 맛있겠다.
2: 정말 맛있다.
5: 크롱.
2: 그게 뭐야? 껌물.
1: 애벌레였구나.
8: 그런데 애벌레는 어디서 난 거야?
7: 통통이네 숲에서 왔어. 크롱이 자꾸 키우자고 해서.
1: 키울 거라고? 앞으로 더 커질 텐데 집이 필요하겠는걸.
7: 커진다고? 그럼 어쩌지? 꼬물이는 따로 집이 없는데.
1: 걱정 마, 내가 멋진 집을 만들어줄게.
7: 고마워 애기.
1: 잘됐다. 이 정도 가지고. 꼬물이는 알에서 깨어난 지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
7: 그렇구나.
1: 그럼 집을 만들어 놓을 테니까 이따 찾으러 와.
7: 잘 부탁해, 에디.
1: 잘 가. 어디 보자. 잠깐 얘들아. 괜찮겠지?
3: 집으로 돌아온 뽀로로와 크롱은 꼬물이와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7: 정말 잘 올라가네. 그럼 이것도. 우와! 오! 크랑크! 다행이다. 크랑크랑크랑. 응, 꼬물이 데려오길 잘한 것 같아.
1: 크랑크랑.
7: 꼬물이가 배고픈가 봐.
1: 크랑크랑.
7: 나뭇잎이 다 떨어진 거야?
9: 크랑. 크랑.
7: 그럼 통통이네 숲에 갔다 오자.
1: 크랑. 크랑.
7: 빨리 가자, 크롱.
1: 꼬물 크랑.
3: 숲에 도착한 뽀로로와 크롱은 꼬물이가 좋아하는 나뭇잎을 열심히 모았어요.
7: 이 정도면 충분해.
1: 크랑, 크랑.
7: 꼬물아, 우리 왔어.
1: 크랑크랑.
9: 크랑.
7: 뭐? 꼬물이가 없어졌다고?
10: 아무리 찾아도 꼬물이는 보이지 않았어요.
7: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어? 꼬물인가 봐. 그런데 왜 이렇게 딱딱해졌지?
9: 크랑크랑. 크랑크랑.
7: 꼬물아, 나뭇잎 따왔어.
9: 크랑.
7: 아! 에디는 뭔가 알지도 몰라.
1: 크랑.
7: 가보자, 크롱.
1: 다 됐다.
11: 꼬물이 집 완성.
7: 에디!
1: 좀 이상해졌지?
7: 맞아.
1: 딱딱한 껍데기 속에 들어가서 꼼짝도 않고 말이야.
9: 크랑크랑.
1: 그럴 줄 알았어. 에헴. 그보다도 내가 만든 이 꼬물이 집은 말이지.
7: 크랑크랑.
1: 잠깐, 꼬물이 집이랑 재미있어야 돼.
7: 지금 집이 문제가 아니야.
1: 역시.
7: 에디, 꼬물인 괜찮은 거야?
9: 크랑크랑.
1: 꼬물이는 지금 번데기로 변한 것뿐이야.
7: 번데기? 그게 뭔데?
1: 에헴, 그게 뭐냐면 애벌레가 더 큰 벌레가 되려면 이 번데기 속에서 잠을 자야 한대.
7: 그럼 꼬물인 괜찮은 거지?
1: 그래!
7: 자고 있다고 했지? 그럼 조용히 해야지. 왜 이러지? 꼬물아, 무사했구나.
1: 잠깐, 꼬물이는 혼자 힘으로 나와야 해. 걱정 마, 잘할 수 있을 거야.
7: 꼬물아, 힘내.
1: 꼬물 크다. 우와.

0: 꼬물이가 추운가 봐.
1: 나비는 따뜻한 곳에서 살아야 해. 뽀롱뽀롱 숲은 꼬물이가 살기엔 너무 추워.
2: 뽀로로와 친구들은 꼬물이를 처음 만났던 숲으로 갔어요.
1: 꽃도 많고 바람도 적당해. 여기가 좋겠어.
3: 꼬물아, 그냥 그냥.
0: 그럼 다 같이 하나 둘 셋 하고 외치는 거야. 자,

0: 꼬물이는 팔랑팔랑 숲으로 날아갔어요.
1: 너무 아쉬워하지 마. 숲에 오면 다시 볼 수 있잖아.
2: 크랑크랑.
0: 안녕, 꼬물아. 친구들도 숲속에서 꼬물이를 보면 반갑게 인사해 주세요.
3: 최고의 생일 선물.
0: 뽀롱뽀롱 숲에 아침이 밝았어요. 포비와 해리는 뭘 하고 있을까요?
4: 내일은 해리의 생일. 정말 행복해. 지난 생일에는 뭘 받았더라.
5: 해리, 어? 여기 생일 선물.
4: 어? 줄넘길?
5: 해리야, 생일 축하해.
4: 고마워. 이게 뭐야?
6: 내 선물은 장난감 비행기야.
4: 너무 크잖아.
5: 자, 영양만점 당근 케이크야.
4: 당근? 당근 싫은데. 이번엔 내가 좋아하는 거 받고 싶은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 좋은 방법. 아, 그래! 그런 방법이 있었지.
7: 해리!
4: 어? 어, 나 찍은 거야?
7: 응.
4: 걱정이 왜?
7: 그냥.
4: 어. 아, 맞다! 나는 잠깐 나갔다 올게. 그럼 안녕.
7: 어? 무슨 일이지? 잘 됐다. 해리 생일 선물을 준비해야지.
6: 로디, 그쪽을 더 조여봐. 생일 선물 완성! 해리가 좋아하겠지?
1: 그럴까?
6: 그럼, 좋아하고 말고. 이 에디님의 발명품인데.
4: 저게 뭐야?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안 되겠다.
1: 해리는 좀 더 작은 선물.
4: 로디!
6: 어? 해리!
4: 안녕!
1: 해리야, 안녕!
6: 무슨 일이야?
4: 내가 노래를 만들었는데 한번 들어볼래?
6: 노래?
1: 안 들어봐도.
4: 듣고 싶다고?
6: 어?
4: 그럼 한번 들어봐. 자동자동자동차 나는 좋아요. 내 몸에 딱 맞는 작은 자동차. 자동자동자동차 작은 자동차. 어때?
6: 어? 정말 재밌는 노래다, 그치?
4: 자, 그럼 난 가볼게.
6: 그런데 갑자기 자동차 노래는 왜 부른 거지?
1: 생일 선물로 받고 싶은 게 아닐까?
6: 아, 작은 장난감 자동차.
1: 빨리 만들자.
4: 작전 성공. 그럼 이제 패키한테 가볼까? 패티야, 내 노래 한번 들어볼래?
5: 그래.
4: 반짝반짝 무대 의상 입고 노래 부르면 정말 행복할 거야. 참 좋을 거야. 어때, 내 노래?
5: 좋은데?
4: 그럼 난 이만. 안녕.
5: 이번엔 다른 줄넘기를 준비했는데.
4: 안 되겠다. 루피, 루피.
5: 어? 해리, 무슨 일이야?
4: 그게. 와, 과자네. 아, 맛있는 걸 보니까 노래가 생각나.

0: 무슨 노래?
1: 들어봐. 딸기딸기 케이크 정말 맛있어. 생크림으로 딸기가 쏙쏙쏙. 노래 좋지?
0: 응. 그런데 딸기하니까.
1: 딸기하니까?
0: 갑자기 딸기잼이 먹고 싶어졌어.
1: 그게 아닌데. 아, 잠깐만. 응? 다른 노래도 있어.
0: 다른 노래?
1: 들어봐. 딸기딸기 케이크 꼭 먹고 싶어요. 생일 파티에는 딸기 케이크지요.
0: 아, 노래를 들으니까 왠지 내일 딸기 케이크를 만들고 싶어지는데?
1: 어, 그래? 그거 참 신기하네.
2: 내일이면 해리 생일인데 뭘 선물하면 좋을까?
1: 그럼. 어? 축구공 어때? 크랑크랑크랑.
2: 야구방망이?
1: 아냐, 아냐. 선물하면 축구공이지. 크랑크랑! 축구공! 크랑! 어? 어? 빨간 나비 넥타이 참 예뻐요. 내일 내 생일 선물로 받으면 참 좋겠네. 그럼 난 이만.
3: 넥타이?
1: 크랑?
2: 해리 선물은 나비 넥타이로 할까?
3: 크랑크랑.
1: 알아들었겠지.
4: 친구들 모두 해리의 노랫말대로 생일 선물을 준비하고 있네요.
1: 포비한테는 어떤 선물을 달라고 할까? 피리가 좋겠다.
5: 어, 해리 생일 선물 준비 끝.
1: 포비, 포비.
5: 어?
1: 포비.
5: 해리 왔어?
1: 포비, 내가 노래 불러줄게. 릴릴릴리리 피리 소리 정말 좋아요. 나한테 피리 있으면 딱 좋겠네. 어때? 가사가 참 좋지. 어떠냐니까.
5: 정말 좋아.
1: 응? 알겠어. 그럼 나는 이제 들어가서 잔다.
5: 어?
1: 내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4: 아침이 됐어요. 오늘은 드디어 해리의 생일이에요.
1: 아이 참, 올 때가 됐는데. 보비!
5: 해리는 아직 자고 있어.
2: 그럼 우리 빨리 가서 놀래주자.
1: 왔구나.
6: 해리야, 빨리 일어나.
1: 아침부터 무슨 일이야?
6: 생일 축하해!
1: 아, 깜짝이야. 고마워. 우와, 내가 좋아하는 딸기 케이크.
6: 생일 축하해.
2: 자, 여기 선물.
1: 크랑크랑. 나도. 짠, 정말 마음에 들어, 얘들아. 어떻게 내가 꼭 받고 싶은 선물을 준비한 거야?
5: 해리야, 이건 내 선물.
1: 아하.
5: 내가 열어줄게.
1: 고마워. 어, 이게 뭐야? 책이잖아.
5: 아, 이건 책이 아니라.
1: 아니야, 아니야. 나중에 볼게. 배고파. 우리 케이크 먹자.
0: 그래, 어서 먹어.
5: 어?
1: 루피, 정말 맛있다.
0: 맛있다니 다행이다.
4: 해리는 포비가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열어보지도 않았어요.
6: 안녕!
1: 고마웠어!
2: 오늘 정말 재밌었지? 크랑크랑!
5: 저기 얘들아!
1: 어?
0: 왜 그래?
5: 저, 그게 말이야. 해리가 나한테 화가 난 것 같아.
0: 해리가 화난 것 같다고? 기분 좋아 보이던데?
5: 근데 내 선물은 꺼내보지도 않더라고.
3: 왜 그런 걸까?
7: 해리가 포비한테 무슨 노래 안 불러줬어?
5: 노래라니?
2: 해리가 자기가 받고 싶은 선물을 노래로 불러줬잖아.
1: 그런 거 맞아.
5: 아, 그러고 보니 피리 노래를 불렀어.
2: 아, 포비한테는 피리를 받고 싶었나 보다.
1: 맞아, 맞아.
5: 아, 그랬구나. 안 되겠어. 나 먼저 가볼게.

0: 올게.
1: 보비! 정말 마음에 들어. 보비 선물만 빼면 말이야. 내가 좀 너무했나? 근데 보비는 뭘 선물한 거지? 무겁기만 하고 정말. 와, 내 사진들이잖아. 이건 어제 찍은 거네.
2: 보비는 해리 사진을 모아놓은 앨범을 준비했네요.
1: 와, 음악했다네. 아, 보비가 이렇게 멋진 선물을 준비했는데 난 그것도 모르고. 보비는 어딜 간 거지? 보비, 보비는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설마 나 때문에 집을 나간 건가? 안 돼, 보비! 아우, 어떡해. 다치기라도 했으면. 그래, 빨리 가서 보비를 찾아야지.
3: 해리야.
1: 날씨도 안 좋은데 어딜 갔다 온 거야? 걱정했잖아.
3: 아, 그게...
1: 보비, 미안해.
3: 왜 그래, 해리?
1: 보비가 멋진 선물을 준비했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3: 아니야, 내가 해리 노래도 못 알아듣고 엉뚱한 선물을 냈지?
1: 아니야, 보비 선물이 제일 마음에 들어.
3: 그래? 아, 맞다, 여기 다른 선물도 있어.
1: 필이잖아. 우와, 소리도 좋고 크기도 딱 맞아.
3: 잘 됐다.
1: 정말 고마워. 보비, 내가 노래를 불러줄게. 보비가 최고, 최고의 선물. 보비.
3: 최고의 선물?
1: 그런데 하나 빠진 게 있어. 잠깐만. 앨범에 내 사진만 있잖아.
3: 아,
1: 좋아. 자, 빨리 앞에 보고.
3: 어? 아.
1: 자, 그럼 김치.
3: 김치.
2: 해리와 보비의 사이좋은 모습 정말 보기 좋네요. 뽀롱뽀롱 마을에 밤이 깊었어요.
4: 이제 자자, 크롱.
5: 크랑크랑크랑.
4: 동화책을 읽어달라고?
5: 크랑크랑.
4: 그럼 이것만 읽고 자는 거다.
5: 크랑크랑.
4: 어디? 자, 옛날 어느 나라에 아름다운 공주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주님은 오랫동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3: 우리 공주가 어서 깨어나야 할 텐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
6: 임금님, 여기 좋은 방법.
4: 임금님! 공주님의 소식을 듣고 먼 나라에서 찾아왔습니다.
7: 저희가 공주님을 깨워드릴게요.
3: 그게 정말이냐? 하지만 쉽지 않을 텐데.
1: 일단 한번 믿어보시라니까요.
6: 먼저 공주님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깊이 잠드셨군. 공주님은 평소에 뭘 좋아하셨나요?
3: 공주는 춤추는 걸 좋아했지.
6: 어허, 그렇다면. 음악 주세요. 좋아, 좋아.
3: 네가 해보겠다고?
6: 크랑, 더 신나게 흔들어봐.
3: 크랑
6: 임금님, 이것 좀 봐.
1: 제가 한번 해보죠. 아름다운 노래에는 마법 같은 힘이

0: 그럼 어서 불러 먹어라.
1: 어, 아름다운 공주님, 이제 그만 일어나세요. 눈을 떠요, 잠꾸러기 공주님, 제발. 이렇게 하면 공주님도 제 음식을 먹고 싶어서 깰 거예요.
2: 맛있겠다.

0: 얘들아!
1: 이 방법도 아닌 것 같구나.
0: 임금님, 걱정 마세요. 저에게 공주님을 깨울 아주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1: 특별한 방법? 이번엔 틀림없겠지?
0: 그럼, 공주님.
1: 잠깐! 뽀뽀는 안 돼.
0: 안 되나요?
1: 이제 더 이상 공주를 깨울 방법이 없단 말이냐?
2: 저 한 가지 방법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마법의 샘물을 마시면 공주님은 깨어날 수 있어요.
1: 마법의 샘물? 그럼 어서 가서 샘물을 가져오너라.
3: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0: 제가 갈게요.
1: 다들 고맙구나. 그럼 제일 먼저 샘물을 가져오는 제 소원을 들어주기에. 응?
3: 다녀오겠습니다.
4: 응? 이렇게 해서 모두 마법의 샘물을 찾아 떠났어요. 과연 누가 제일 먼저 샘물을 가져오게 될까요? 마법의 샘으로 가는 길은 무척 멀고도 위험했어요.
0: 저 동굴을 지나야 샘물이 나와.
3: 빨리 가자.
5: 왠지 좀 으스스한데.
6: 너무 어두워.
7: 그럼 그럼.
0: 무서워? 그럴 땐 노래를 불러야지.
6: 즐겁게 노래해요. 랄랄랄랄라. 친구들과 모두 함께 랄랄랄랄라. 우스스하게 퍼지는 우리의 노래.
0: 이게 무슨 소리지? 없을 때 빨리 떠가야겠다.

0: 거 두고 갔어.
1: 고마워. 그럼 이만.
0: 그래.
1: 어디 아파?
0: 잇몸에 조그만 가시가 박혔는데 손이 닿질 않아.
1: 그랬구나. 내가 도와줄.
2: 제일 먼저 샘물을 가져오는 자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1: 난 이 샘물을 빨리 공주님한테 가져가야 해서.

0: 이제 어때?
1: 살았다. 고마워. 빨리 가봐.
0: 아니야. 이미 늦었는걸.
1: 늦었다고?
0: 응. 다른 친구들이 벌써 성에 도착했을 거야.
1: 미안해. 괜히 날 도와주려다. 아, 그럼 되겠다.
0: 내가 먼저 갈 거야. 소원은 내 거라고. 누구 마음대로. 무슨 소원을 바라지? 왕궁의 가수가 되겠다고 할까? 죽은 거 아까 소멸물이잖아.
2: 어떻게 된 거지?
1: 이제 다 왔어.
0: 고마워.
3: 제발.
0: 자.
4: 잘 잤다.
5: 공주야, 괜찮으냐?
3: 괜찮아요, 공주님.
4: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누가 절 깨워주신 거죠?
0: 제가...
4: 정말 고마워요.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0: 뭐요?
5: 그럼 약속한 대로 소원을 하나 말해보거라.
0: 그러니까 제 소원은 공주님과 친구가 되고 싶어요.
5: 그 정도야 뭐.
0: 저도 좋아요.
6: 좋겠다.
0: 1등은 내 거였는데.
4: 그럼 우리 밖에 나가서 신나게 놀아요.
0: 좋아요.

0: 그렇게 둘은 사이좋은 친구가 되었답니다. 이제 끝! 재밌었어, 크롱? 뭐야, 크롱, 자는 거야?
1: 비록 크롱은 잠이 들었지만 그래도 참 재미있는 이야기였어요.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줄무랑?
3: 덕분말!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우리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새치 염색 살롱처럼 사이언스 섬세한 새치 염색 오일 테크놀로지로 선명함 윤기까지 다양한 컬러를 이제 집에서도 살롱 콜라티에롬 사이언스.
2: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3: 난방구는 붙방구와
2: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4: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5: 모두
2: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6: 얼리면 더 맛있어.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직동.
2: 얼굴엔
7: 순한 길길
2: 줄무랑
7: 덥덥한 말
8: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0: 오빠, 저게 뭐야?
1: 글쎄.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제. 아직도 모르세요?
3: EBS IN 포키제?
4: 네.
5: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0: 세치염색 살롱처럼 싸이어스 섬세한 세치염색 오일 테크놀로지로 선명함, 윤기까지 다양한 컬러를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싸이어스
1: 아침에 아침엔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엔 점심엔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늦었다
1: 저녁엔 저녁엔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바빠도 입맛 없어도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오!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3: 순한 킬킬.
1: 식물엔
4: 순하게
5: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비가 너무 많이 오네. 어, 깜짝이야.
1: 비키니야. 제, 공은 내가 먼저. 무슨 소리? 자, 덤벼, 놈.
0: 지금 뭐 하는 거야? 어? 얘들아, 방에선 뛰면 안 돼.
1: 하지만 밖에 비가 오고 있는데. 비키, 오늘만 좀 봐주라고. 그럼 간다.

0: 왼쪽, 오른쪽, 빨리! 좀 더 빨리! 쉬지 말고, 빨리! 가, 가, 가! 비행선 천장에서 비가 새다니 이런 일이! 도대체 지붕 고치러 간 녀석은 뭐하고 있는 거야? 지붕 위 뚱뚱 치킨 나와라! 오버! 뚱뚱 치킨! 빨리빨리 고치지 못해! 빗방울 때문에 마을 녀석들 괴롭힐 방법이 전혀 떠오르질 않는단 말이야!
1: 알겠습니다, 박사님!
0: 어머나, 깜짝이야! 저거야! 드디어 마을 녀석들을 괴롭힐 좋은 방법이 생각났어. 오래오래요! 오래요.

맑은 하늘을 보니 내 기분도 맑아지는 것 같아. 와. 어, 저게 뭐지?

0: 천재 레오 박사님이 발명한 번개구름. 46대 전부 다 찌릿찌릿하게 만들어주만. 오래오래요.
1: 우와, 까만 솜사탕이다.
2: 먹구름에 있던 작은 알갱이가 충돌해 생긴 전류에 맞고 말았군.
1: 응? 시원하다. 어? 솜사탕아, 이리 와.

0: 레오 박사가 번개구름으로 주민들을 괴롭히고 있어요.
1: 이거 큰일이군. 서둘러야겠어. 슈퍼젯 출동이다.

0: 맛이 어떠냐? 번개구름의 찌릿찌릿한 맛이.
1: 노박사! 이런 못된 짓은 당장 멈춰!
0: 이번에도 나타났구나, 슈퍼제트. 하지만 날 막지는 못할걸. 번개구름 발사! 그렇다면 번개구름 최대 파워! 아!
2: 아니, 이럴 수가.
0: 놀라지 마라. 이제 겨우 시작이라고.
2: 먹구름이 너무 커져서 번개가 어디에서 칠지 모르겠어. 어떡하면 좋지?
3: 이대로는 안 되겠어. 슈퍼 냠냠 요리로 폐활량을 강화시켜 먹구름을 몰아내자.
4: 폐활량을 강화시키려면 모짜렐라 치즈가 필요하지. 모짜렐라 치즈의 단백질, 옥수수의 비타민, 소금의 미네랄을 조합한다. 자연의 기운을 듬뿍 받은 모짜렐라 치즈, 옥수수 한 컵, 천연 미네랄 소금 약간, 슈퍼냠냠 오븐에서 노릇노릇 굽는다. 엄마의 사랑 가득 슈퍼냠냠 소스를 뿌리면 이것이 바로 슈퍼냠냠 모짜렐라 콘치즈.

0: 빨리 날려보내야겠어. 슈퍼 냠냠 파워!
1: 자, 그렇다면 더욱 강한 번개구름을 만들어주지. 초강력 번개구름 발사!
0: 슈퍼제! 내가 도와줄게! 플래시 파워!
1: 안 돼! 최대 출력 공격! 야!
0: 가만히 있을 순 없지! 완다 파워!
1: 뭐야! 나 또 당한 거야? 다음에 두고 보자, 슈퍼전다!
0: 야호! 성공이다!
2: 얘들아, 너희들 덕분에 레오 박사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 그리고 너희들이 다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야.
0: 그래, 고마워, 타군.
3: 타군이 좀 이상해.
0: 타군, 너 괜찮아?
2: 원더비키, 괜찮긴. 구름에서 생겨난 번개를 그렇게 많이 맞았는데 내가 괜찮겠니?
3: 타군!
4: 내가 왔다, 아프리카!

0: 정치의 생일.
1: 네, 거긴 거긴 아니지. 내가 준 고대의 설계도를 제대로 보긴 한 거야, 레오 박사. 레오 박사, 왜 대답이 없어? 날 무시하는 거야? 레오 박사? 레오 박사! 레오!
2: 잔소리를 피하는 데는 역시 귀마개가 최고라니까. 오레오레오! 완성이다!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 광상청! 그럼 어디 한번 시험해볼까? 야! 이게 뭐야?
3: 꾸꾸꾸꾸꾸꾸꾸꾸! 오늘은 즐거운 생일 파티! 레오 박사님도 함께 준비해봐요!
2: 이 녀석들! 너희들이 지금 한가롭게 파티나 준비하고 있을 때야! 항상 이렇게 놀 생각만 하니까 맨날 슈퍼직한테 당하는 거 아니야?
3: 죄송합니다.
2: 난 잠깐 나갔다 올 테니까 실험실 깨끗하게 정리해놔. 단 하나도 남기지 말고.
4: 네, 레오 박사님.
3: 야호, 파티다. 파티.
2: 네, 그거 주세요. 이렇게 수염을 붙이니까 아무도 날 몰라보는군.
5: 손님, 여기 예약하셨던 케이크입니다. 감사합니다.
2: 역시 난 자상한 천재라니까. 부하의 생일 케이크까지 직접 준비하더니 오레오레요.
6: 헐? 나는 타곤.
2: 너는 뭐야?
6: 레오 박사, 내 고향 아프리카에 가고 싶어.
2: 아니, 이 녀석은 갑자기 뭐야?
6: 레오 박사, 내 고향 아프리카에 가고 싶다고.
7: 뭐? 레오 박사?
6: 레오 박사, 보내줘.
7: 진짜야? 진짜 레오 박사?
2: 얘가 지금 누구 보고 레오 박사래? 나 레오 박사 아니야. 이따. 아야야야. 나 오늘은 아무 짓도 안 하고 그냥 케이크만 사가려는 거라고.
8: 여기야! 레오 박사가 괴롭히고 있어!
2: 시끄럽다고! 모두 다 조용히! 안 그러면 진짜로 혼내줄 테다!

0: 이제야 좀 조용해졌군 그래.
1: 레오 박사! 이런 못된 짓은 그만둬!
0: 도대체 내가 뭐? 난 아무 짓도 안 했다고. 다들 나한테 왜 그래?
1: 거짓말쟁이! 그럼 그 총은 뭔데, 레오 박사?
0: 이거? 이 천재 레오 박사님께서 모두를 괴롭히려고 만든 발명품이지.
1: 역시 그랬군.
0: 그래, 어차피 너희를 괴롭히려고 만든 거니까 내가 틀린 말을 한 건 아니었군. 자, 그럼 어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실까? 자, 가더라! 블랙홀 중력판이다!
1: 위험해! 뭐? 어? 레오 박사! 어디 향해 쏘는 거야? 그거 고장난 것 같은데?
0: 글쎄, 과연 그럴까? 위쪽을 한번 보시지! 어?
2: 블랙홀이 모든 것을 빨아들이고 있어!
1: 조심해!
2: 고마워. 이러다가 광장 전체가 빨려 들어가겠어!
1: 어서 저 구멍을 막아야 해! 나한테 맡겨!

0: 왔어! 성공이야!
1: 우와! 더 강해졌어! 어서 여기서 벗어나자!
2: 이대로는 안 되겠어! 슈퍼 냠냠 요리로 얼음 파워를 내서 공격을 막아내자!
3: 얼음 파워를 내려면 딸기가 필요하지. 딸기에 비타민C, 달걀에 단백질, 우유에 칼슘을 조합한다. 호이야! 태양의 기운을 듬뿍 받은 딸기 7개, 달걀 1개, 우유 5ml, 슈퍼냠냠 프라이팬에서 노릇노릇 굽는다. 엄마의 사랑 가득 슈퍼냠냠 소스를 뿌리면 이것이 바로 슈퍼냠냠 딸기 팬케이크!

0: 이건 얼음 파워를 쏠 수 없겠어.
1: 우리가 도와줄게.
0: 플래시 파워.

0: 이런... 다시 한 번... 됐다! 차갑잖아, 슈퍼잭!
1: 어림없어!
0: 어디 다음에 두고 보자, 슈퍼잭! 너무 지친다. 이 녀석들이 아직도 뚱뚱 치킨 모두 집합. 한번 열어봐 케이크야. 너 오늘 생일이라며 뚱뚱 치킨 선물이야.
2: 레오 박사님.
0: 그래, 말해봐.
2: 오늘 제 생일 아닌데요.
0: 뭐?
2: 제 생일이 아니라 3호 생일이에요.

0: 뭐야?
1: 제 생일이에요.
0: 어? 어? 어? 나머 생일? 오늘 내 생일 아니었어?
1: 이유! 오늘은 내 생일이라고!
0: 아니! 내 생일인데 꼭!
1: 오늘은 내 생일이라니까! 내 생일!
2: 야! 어? 네가 사모잖아!
1: 내 생일이야! 어?
0: 내가 사모야?
1: 내
3: 그만! 다들 똑같이 생겨가지고서는!
2: 에이, 네오 박사님! 그러지 말고 같이 먹어요!
3: 난 안 먹을 것!
2: 빠꿍!
3: 내가 너희들끼리 먹으라고 했지!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링.
0: 진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0: 아빠, 저게 뭐야?
1: 글쎄.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EBS IN 포키젤?
4: 네.
5: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6: 남방구는 북방구와
7: 모든 과목은 1키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법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출동.
8: 얼굴엔
9: 순한 긴긴
8: 줄무랑
9: 덥덥한
10: 순하게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1: 새치염색 살롱처럼 사이어스. 섬세한 새치염색 오일 테크놀로지로 선명함 윤기까지 다양한 컬러를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 앳 홈 사이어스.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땡글땡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 먹는 비타젤리.
4: 우리 모두
5: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0: 새치염색 살롱처럼 싸이어스 섬세한 새치염색 오일 테크놀로지로 선명함 윤기까지 다양한 컬러를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롬 싸이어스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1: 킹킹 진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개굴 개굴 개구리. 하나, 둘, 셋. 얘들아, 나의 점프 솜씨 잘 봤지? 예쁜 나비처럼 우와, 나의 점프 말이야.
1: 다음은 내 차례지.
2: 쟤, 그게 뭐야? 개구리 같아.
1: 잘 보고 있기나 하라고. 하나, 둘, 셋. 우와. 맞지? 내가 제일 멀지?
2: 우와, 대단해, 쟤. 아, 개구리 같은 자세가 멀리 뛰는 비법인가?
1: 롬, 아까 내 자세를 비웃더니 왜 따라하는 거야?
2: 누가 따라했다고 그래? 나도 원래 개구리 점프를 하려고 했었어. 어? 그럼 뛴다. 하나, 둘, 셋!
1: 야호, 내가 1등이다!
2: 안 돼!

0: 잠깐! 레오 박사!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는 건가?
1: 당연하지, 타이탕! 이번에는 아주아주 새로운 무기를 보게 될 거야. 걱정 말고 이 천재 레오 박사님만 믿으라고.
0: 뭐야? 겨우 지팡이잖아. 고작 그런 지팡이 하나 만들려고 큰 소리 쳤던 거야?
1: 고작 그런 지팡이라니?
0: 아니!
2: 아, 무슨 일이죠?
1: 내 예상대로 마법의 지팡이로군. 내가 뭘 했어? 이 천재 레오 박사님만 믿으면 된다고 그랬어? 안 그랬어?
2: 대단해요, 레오 박사님. 이제 절 원래대로 바꿔주세요.
1: 응? 되돌리는 방법은 모르는데.
2: 그럼 전 어떡해요?
1: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 마법 지팡이로 마을 녀석들을 어서 괴롭혀야지. 개굴치킨, 지금 당장 출동이다.
2: 네, 레오 박사님. 개굴.

0: 오래오래요. 좋아.
1: 인어공주, 내 사랑을 받아주세요.
0: 모두 개구리로 만들어주마. 받아라.

0: 개그. 슈퍼카 예! 헷! 예! 레오 박사! 이런 못된 짓 좀 그만둬!
1: 슈퍼제트, 날 또 방해하려고 나타났군. 하지만 이번엔 깜짝 놀랄 거다. 하더라! 개굴개굴 광선!
0: 저 지팡이를 못 쓰게 해야 해.
2: 나에게 맡겨! 플래시 파워! 완다 파워!
0: 이번엔 내 차례다. 슈퍼 파워! 야!
3: 가볍게 슈퍼제트의 승리군!
2: 레오 박사! 이쯤에서 포기해!
1: 저 녀석들이! 좋아, 그렇다면 레오봇 출동! 이번에야말로 무서운 맛을 보여주마! 잘 보거라! 고대의 설계대로 더욱 강력해진 개굴개굴 방선!

0: 슈퍼잭 이제 네 차례야. 개불개불 광선.
1: 야! 야! 야!
2: 이대로는 안 되겠어. 슈퍼 냠냠 파워로 개굴개굴 광선을 튕겨내자.
3: 응? 슈퍼 냠냠 파워를 내려면 바나나가 필요하지. 바나나의 칼륨, 딸기의 퀘르세틴,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을 조합한다. 호야! 태양의 기운을 듬뿍 받은 바나나, 딸기잼 약간, 신선한 블루베리 약간, 크레페 반죽을 차례차례 접는다. 엄마의 사랑 가득 슈퍼냠냠 소스를 뿌리면 이것이 바로 슈퍼냠냠 바나나 크레페.
0: 이제 안 통한다. 저 녀석이. 그렇다면 개굴개굴 광선 최대 출력. 달래우 박사. 가고이라 슈퍼지 개굴. 깜짝이야 개굴. 개굴.
4: 야, 이게 뭐야? 개구리가 돼 있잖아.
0: 개굴.
1: 어?
0: 두고 보자.
4: 슈퍼지.
0: 개굴다. 개굴.
1: 좋았어. 그럼 이제 마무리다.

0: 마을 녀석들 모두 원래대로 돌아왔다는데 왜 나만 그대로인 거야? 개굴.
1: 레오 박사님, 드디어 알아냈습니다. 공주의 뽀뽀로 개구리 왕자가 다시 사람이 됐다고 합니다.
0: 뭐? 그렇다면 뽀뽀를 받으면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군, 개굴. 뚱뚱치킨, 어서 뽀뽀해, 개굴.
1: 에? 개구리한테 뽀뽀를요?
2: 너무 징그러워요.
0: 뭐라고? 뽀뽀해 빨리, 개굴, 개굴. 빨리. 야, 뚱뚱이 쓴 거.

0: 진 엄지공주.
1: 레오 박사는 왜 매번 슈퍼제트에게 당하는 거야? 고대 설계대로 그 정도밖에 못하다니. 이젠 어? 저럴 수가. 안 돼. 조금이라도 삐뚤게 서 있으면 큰일 나요. 내 보물들 조금이라도 더러워지면 안 되지.

0: 아, 오늘 한정판 미니 비행기가 나오는 날이었지. 빨리 가서 사와야겠다.
1: 엄지공주, 네가 어떻게 축구를 한다고 그래? 우리 다른 거 하고 놀자.
2: 뭐? 잭, 지금 내가 작다고 무시하는 거야?
1: 그게 아니라 축구공이 너보다 훨씬 크니까 그렇지.
2: 나도 할 수 있거든. 여기서 기다려. 내가 공을 가져올게. 굴리면 되잖아.
1: 엄지공주가 어디 갔지?

0: 여긴 어디지? 나한테 딱 맞는 물건들이 이렇게 많다니. 어디 놀아볼까?
1: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거야?
0: 어? 혹시 레오 박사가 또 이상한 반명으로 엄지공주를 데려간 게 아닐까? 그래! 레오 박사가 한 게 틀림없어!
2: 설마 엄지공주를 이용해서 뭔가를 만들려는 걸까?
0: 안 돼! 어서 이 상황을 알려야겠어! 엄마, 아빠! 아무래도 레오 박사가 비행선으로 엄지공주를 데려간 것 같아요.
3: 이런, 비행선까지 가려면 원더에어가 필요하겠어요.
4: 이거 큰일이군. 서둘러야겠어. 슈퍼젯 출동이다. 응?

0: 범청주? 저기 위쪽이 입구인 것 같아. 어서 안으로 들어가자. 레오 박사, 당장 엄지공주를 풀어줘.
1: 아무도 없나? 엄지공주가 저 안에 갇혀있는 것 같아.
0: 뭐? 어서 저기로 들어가 보자.
2: 침입자 발생, 침입자 발생. 보안 시스템 가동.
3: 내가 정리할게. 플레이 파워!
0: 잘했어, 플래시로.
2: 경고, 경고. 2단계 보안 시스템 가동.
0: 모두 조심해! 꼼짝도 못하겠어! 저거야! 슈퍼제! 어? 저 레버가 보안 장치인 것 같아! 원더비키, 네 초능력으로 저 레버를 내려줘!
1: 알았어! 완다, 파워! 안 돼! 레이저를 못 들켰어!
0: 어떡하지?

올리브 오일 한 컵, 천연 미네랄 소금 약간, 슈퍼냠냠 그릇에서 골고루 섞는다. 엄마의 사랑 가득 슈퍼냠냠 소스를 뿌리면 이것이 바로 슈퍼냠냠 망고 샐러드.

0: 퀴를 멈출게. 마냠냠 파워! 야호! 성공이다! 어서 엄지공주를 구하자!
1: 레오봇이 고장났으면 얘기해야지. 너희들이 왜 여기 있어?
0: 레오 박사, 어서 엄지공주를 내놔. 온갖 못된 짓을 다 하는구나. 넌 나쁜 악당이야.
1: 그게 무슨 소리야. 난 마을 녀석들을 괴롭히러 갔다가 레오봇이 고장나서 다시 돌아오는 길이라고.
0: 레오 박사, 이제 거짓말까지 하는 거야?
2: 우리 박사님은 거짓말 안 해. 모두가 싫어하는 못된 박사이긴 하지만.
1: 잠깐, 모두가 날 싫어한다고?
2: 네?
0: 저 문 뒤에 엄지공주를 가둬놓았잖아.
1: 글쎄, 난 정말 모르는 일이라니까.
3: 슈퍼제!
0: 엄지공주? 엄지공주, 너 지금 어디야?
3: 모르겠어. 근데 여기 너무 재밌어. 꼭 나를 위한 놀이공원 같아.
0: 레오 박사, 도대체 저기가 어디지?
1: 내가 어떻게 알아? 어쨌든 봤지? 난 범인이 아니라고.
0: 그러네. 미안. 하지만 앞으로 조심해.
3: 슈퍼제,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
0: 그래, 빨리 엄지공주를 구하러 가자.
1: 뭐야, 저 녀석들. 절대 가만두지 않겠어.
4: 너도 이제 내 소중한 보물이야. 응? 응? 응? 뭐 어떻게 된 거지?
3: 우! 야호! 우!
4: 넌 누구야? 내 집에 어떻게 들어온 거야? 잠깐! 거긴 안 돼!
5: 이상탈출 시스템 가동. 이상탈출 시스템 가동.
4: 아싸!
0: 도대체 엄지공주는 어디 있는 거지? 엄지공주!
3: 엄지공주! 어디 있었어? 그게 말이야, 나도 모르겠는데 정말 신나는 곳이었어.
6: 그런데 땅 속에서 폭발이 일어난 것 같아 보였어.
3: 응? 아, 내가 폭발 스위치를 눌러서 그래.
6: 뭐라고?
4: 아이고, 허리야. 이 녀석들, 내가 왕이 되면 혼내주겠어. 아이고, 허리야.

0: 늦었다.
1: 저녁엔 어? 저녁엔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바빠도 입맛 없어도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0: 지금 쟁여놓으세요. 오! 서울 우유.
2: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3: 뿌르르 동안아 라켓을 환영합니다.
4: 어서오세요, 공주님.
3: 동안아 라켓을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뿌르르 동안아 라켓을.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킬킬.
0: 주물엔
1: 덥덥한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아침에 아침엔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엔 한 끼 식사.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빠, 저게 뭐야?
2: 글쎄.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예요?
5: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EBS IN 포키젤?
5: 네.
6: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8: 순하게.
7: 눈물엔
9: 순하게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예썰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0: 새치 염색 살롱처럼 싸이어스 섬세한 새치 염색 오일 테크놀로지로 선명함 윤기까지 다양한 컬러를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싸이어스
1: 우와 뽀로롱 피크닉 놀이터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4: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0: 오늘은 아빠와 보니가 친구들과 놀이동산에 가기로 했어요.
1: 괜찮겠어요? 보니 친구들까지 다 챙기려면 힘들 텐데.
2: 문제 없어요. 내가 워낙 놀이기구를 좋아하잖아요. 다 같이 재미있게 놀다 올게요.
3: 맞아요. 어제부터 아빠가 더 신나신걸요? 걱정 말고 외할아버지 댁 잘 다녀오세요.
1: 그래, 그럼 이따 봐요.
3: 빠빠이.
2: 조심해서 갔다 와요.
3: 다녀오세요.
2: 그럼 우리도 준비할까?
3: 좋아요.
4: 준비 완료. 뭐야?
2: 어? 친구들도 도착한 것 같은데?
3: 빨리 나가요.
5: 안녕하세요.
3: 안녕.
2: 다들 준비됐지?
5: 네.
2: 좋아. 그럼 꿈과 희망이 가득한 놀이동산으로 출발. 빗방울?
3: 설마 비 오는 거예요?
6: 어떡해. 그럼 놀이동산 못 가는 거야?
7: 안 돼.
2: 아닐 거야. 일기예보에도 비 온다는 얘기는 없었어. 그냥 한두 방울 떨어진 거겠지.
6: 휴, 다행이다.
2: 그럼 다시 놀이동산으로 출발!
5: 출발!
7: 일기예보, 거짓말쟁이.
2: 너무 실망하지 마. 금방 그칠지도 모르니까 좀 더 기다려보자.
0: 결국 보니와 친구들은 비가 그칠 때까지 집에서 놀기로 했어요.
3: 괜찮아. 네 차례야.
7: 준이야, 혹시 비 그쳤어?
8: 아니.

0: 이미 고쳤어?
1: 아니.
2: 이젠 비 그쳤겠지?

0: 날 정말 싫어.
1: 맞아. 집에서 노는 건 너무 지겨워.
2: 밖에서 놀고 싶다고.
3: 놀이공원 못 가면 놀이터라도.
4: 나도. 그런데 비가 너무 많이 오잖아.
5: 아, 그래. 부부맨한테 부탁해보자.
1: 맞다. 부부맨이 있었지.
3: 부부맨이라면 비를 멈춰줄 거야.
5: 도와줘요, 부부맨.
6: 나 이때가 제일 크게 되더라.
5: 맞아요.
6: 간다, 간다, 간다.
5: 도와줘요, 부부맨.
6: 아이, 꿈이었구나.
5: 도와줘요, 부부맨.
6: 이 소리는 부부맨 변신!

0: 얘들아, 안녕.
1: 안녕하세요.
0: 그래, 오늘은 무슨 일로?
2: 조금만, 비 좀 멈춰주세요.
0: 응? 비를?
2: 네, 비가 와서 놀이동산을 못 갔거든요.
3: 그래서 집에서 놀고 있는데요.
4: 너무너무 심심해요.
5: 나가서 놀고 싶어요.
0: 그런데 어쩌지? 비를 멈추는 건 나도 할 수 없는데.
2: 그럼 계속 이렇게 심심하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0: 아니야. 집안에서도 얼마든지 재미있게 놀 수 있어.
1: 어떡해요?
0: 아, 그럼 내가 집에서 할 수 있는 재미있는 놀이를 알려줄까?
1: 네!
0: 자, 이렇게 블록을 쌓아도 되고 퍼즐을 맞추거나 그림을 그려도 되잖아, 그치?
2: 그런 거 말고요!
5: 그건 아까 다 했어요!
0: 아, 그랬어?
4: 저희는 집 밖에서 놀고 싶단 말이에요.
0: 근데 밖에서 놀면 옷이랑 신발이 흠뻑 젖을 텐데?
3: 맞아. 엄마가 비 맞으면 감기 걸린다고 하셨어.
2: 그럼 비를 맞아도 젖지 않는 옷이랑 신발이 있으면 어떨까?
4: 에? 그런 옷이랑 신발이 어딨어?
2: 방귀구름으로 만든 튼튼한 비옷과 장어만 있다면 밖에서 놀아도 절대 안 젖을 거야. 그렇죠, 보보맨?
0: 오, 그 방법이 있었네. 역시 보니 아이디어는 최고야. 자, 그럼 이것 좀 눌러줄래?
1: 네! 어?
0: 컬러 방귀 캔디 머신! 뿜컬러

0: 진짜 비를 맞아도 끄떡 없는데.
1: 맞아, 게다가 예뻐. 그럼 우리 이제 뭐 하고 놀까?
2: 저기 근데 놀이터가 다 젖었는데 괜찮을까? 미끄러울 것 같은데.
0: 얘들아!
1: 어?
0: 이거 진짜 재밌다. 물 때문에 엄청 빨라져서 꼭 놀이기구 타는 것 같아.
1: 놀이기구라고? 어? 그렇지. 부부맨, 미끄럼틀이 엄청 커지면 어때요? 진짜 놀이동산에 있는 놀이기구처럼요.
3: 오, 그거 좋은 생각인데. 열차까지 만들면 진짜 놀이기구 같을 거야. 방귀구름 워터 슬라이드.
4: 재밌겠다.

0: 자, 모두 안전벨트를 착용해주세요.
1: 네.
2: 어떻게 보냐, 나 떨려.
1: 괜찮아, 슬기야. 엄청 재밌을 거야.
0: 자, 그럼 출발합니다.
1: 진짜 재밌다. 나 또 탈래.
0: 그럼 나도. 미안, 얘들아.
3: 괜찮아요. 이것도 재미있어요.
1: 그러면 우리 다른 놀이기구도 만들어봐요.
0: 좋지. 어떤 걸 만들까?
2: 저걸로 회전 목마를 만들 수 있을까요?
0: 아주 좋은 생각이야.
3: 이왕 만드는 거 여러 가지 동물들로 만들어요.
4: 비가 오니까 물에 사는 동물은 어떨까?
1: 그래, 놀이동산에는 없는 우리만의 회전 목마를 만들자.
0: 다들 좋은 생각인데? 그럼 다 같이 만들어볼까?
1: 네! 이러니까

0: 얘들아, 괜찮아?
1: 네!
2: 꼭 범퍼카 같았어요.
1: 맞아!
2: 부부맨 덕분에 비가 왔는데도 엄청 재밌었어요.
3: 진짜 놀이동산만큼 재밌었다니까요.
4: 다행이다.
2: 앞으로는 비 오는 날이 기다려질 것 같아요.

0: 좋았어요.
1: 엄마! 너 잘 갔다 왔지?
2: 빠빠!
0: 보니야, 오늘 비가 와서 놀이동산 못 갔지? 많이 속상했겠다.
2: 아니요, 엄청 재미있었어요. 친구들이랑 신나게 놀았거든요.
0: 그래? 뭐하고 놀았는데?
2: 그건요, 비밀이에요. 어?
3: 이제 보니가 비 오는 날도 정말 좋아하게 된 것 같죠?
2: 유치원 운동회 날!
3: 오늘은 유치원에서 특별한 수업이 있는 날이에요.
4: 마침내 오제의 마법사를 만난 친구들은 소원을 이뤘어요. 도로시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5: 와, 재밌다!
6: 준이 어머니께서 정말 재미있게 읽어주셨죠? 다들 박수!
5: 와!
7: 엄마, 진짜 진짜 멋졌어요.
4: 고마워.
2: 와, 준이는 좋겠다.
8: 어? 유치원 특별 수업?
2: 네, 선생님 대신 동화책 읽어주는 수업인데 이번엔 우리 가족 차례예요.
9: 어? 그럼 당연히 이 아빠가 가야지.
2: 이번엔 엄마가 오시면 안 돼요? 아빠 몇 번이나 오셨잖아요.
9: 그야, 엄마는 회사 때문에 바쁘시니까.

0: 그래도.
1: 보니야, 그럼 이번엔 엄마가 갈게.
0: 정말요?
1: 그럼 우리 보니를 위해서 그 정도 시간도 못 내겠어.
2: 정말 괜찮겠어요?
1: 네, 하루 정도는 괜찮을 거예요.
0: 아, 신난다! 약속한 거죠?
1: 응, 약속.
3: 유치원 특별 수업 날이 되었어요.
0: 맞다, 오늘 보니 엄마가 오시는 날이지?
4: 응, 재밌는 책 읽어주실 거니까 기대해.
1: 보니야.
0: 어?
4: 엄마 오셨나 봐. 어? 엄마.
2: 짜잔!
4: 엄마는요?
2: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못 오신대. 그래서 대신 아빠가 왔지.
4: 하루 종일 엄마만 기다렸는데.
1: 다녀왔어요. 본인은요?
2: 당신 기다리다가 조금 전에 잠들었어요.
1: 얼마나 속상했을까. 보니랑 한 약속 꼭 지키고 싶었는데.
2: 일하다 보면 어쩔 수 없잖아요.
3: 다음 날이 되었어요.
4: 예, 아빠!
2: 잘 다녀왔어?
4: 네, 이것 좀 보세요.
2: 오, 가족 운동회? 재밌겠는데?
4: 그쵸, 아빠, 엄마한테 전화해주세요.
2: 갑자기 왜? 그래, 잠깐만. 자.
1: 여보세요?
4: 엄마!
1: 오, 보니야.
4: 다음 주 금요일에 유치원에서 운동회가 열린대요. 이번엔 꼭 와주실 거죠?
1: 다음 주 금요일? 물론이지. 이번엔 꼭 약속 지킬게.
4: 약속! 그럼 이번엔 우리 같이 가족 달리기 경기에 나가요.
1: 달리기라면 자신 있지. 좋아. 그럼 퇴근하고 같이 연습하자.
4: 네, 이따 만나요. 야호! 드디어 엄마가 유치원에 오신다.
2: 그렇게 좋아?
4: 그럼요. 신난다.
1: 하나, 둘. 하나, 둘.
3: 그날부터 보니와 엄마는 열심히 연습을 했어요.
5: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3: 둘. 두 사람은 점점 호흡이 척척 맞아갔죠.
2: 우와, 최고 기록이에요.
1: 이러다 우리가 1등 하는 거 아니야?
3: 드디어 운동의 날이 되었어요.

0: 엄마는 언제 오세요?
1: 회사에서 급한 일만 끝내고 금방 오신대. 아마 점심 때까지는 오실 거야.
0: 빨리 오시면 좋겠다.
2: 친구들은 신나게 운동회를 즐겼어요.
3: 그래 얘들아, 잘하고 있어.
1: 잘한다 보니.
4: 자, 이제 점심시간이에요. 다들 맛있게 먹고 오후에 만나요.
0: 네. 엄마 오셨어요?
1: 아, 아직.
0: 벌써 점심시간인데.
1: 아까 출발했다고 연락 왔으니까 경기 전에는 꼭 도착하실 거야.
0: 엄마도 같이 먹으면 좋았을 텐데.
1: 그렇긴 한데 길이 조금 막히나 봐. 일단 우리끼리 도시락 먹고 있으면.
0: 그래! 부부맨한테 도와달라고 해야겠어요.
1: 부부맨?
0: 도와줘요 부부맨!
5: 도와줘요.
0: 무슨 소리지?
1: 아이고 배야! 아, 아빠도 화장실 다녀올 테니까 저기 예나랑 같이 먼저 밥 먹고 있어.
0: 어이, 아빠! 화장실 그쪽 아니에요!
1: 아이고 그랬지. 들킬 뻔했네. 어서 변신하자. 부부맨 변신!

0: 자, 오늘은 무슨 일이야?
1: 보보맨, 우리 엄마 좀 데려와 주세요. 언덕에 온다고 약속하셨는데 아직도 안 오셨거든요.
0: 그랬구나. 걱정 마. 내가 가서 얼른 엄마 모셔올게.
1: 네, 고마워요, 보보맨. 핫!
2: 아,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막히지? 빨리 보니한테 가야 하는데. 공사 중이잖아. 저 길로 돌아가면 한참 걸릴 텐데. 저 강만 건너면 유치원까지 금방인데. 어? 저게 뭐지? 부부맨?
0: 보니한테 가는 길이죠? 자, 어서 건너세요.
2: 네. 고맙습니다. 다행이다. 이대로 가면 늦지 않게 도착할 수 있겠어.
3: 자, 점심시간이 끝났으니까 모두 모이세요.
4: 네.
1: 벌써? 아직 엄마 안 오셨는데. 아빠도 없고. 어떡하지?
2: 유후! 조금만 기다려 보냐? 보니가 기다리고 있을 텐데 이제 차도 없고 어쩌죠?
0: 저기 보니 어머니, 이것 좀 눌러 주실래요?
2: 네? 이렇게요?
0: 자, 그럼 출발합니다.
1: 엄마는 아직 안 오시지?
5: 보니야, 어디 봐. 앞을 봐야지.
1: 앞이야. 바로 다음에 엄마랑 하는 경기인데.
2: 조금만 빨리 서둘러 줄 순 없을까요?
0: 네, 꽉 잡아요.
2: 어떡해.
0: 여기도 엄청 막히네요.
2: 이번에도 보니와의 약속을 지킬 수 없을 것 같아요. 보니 아빠한테 못 간다고 전화해야겠어요.
0: 잠깐! 아직 포기하긴 일러요.
2: 응?
0: 뽕카 변신!
2: 세상에!
0: 변신 완료! 자, 출발합니다!
6: 어느새 마지막 경기 순서가 되었어요.
7: 보니야, 왜 혼자야?
1: 아빠가 없어졌어요. 엄마도 아직 안 오시고.
7: 그랬구나. 그럼 선생님이랑 달릴까?
1: 아니, 괜찮아요. 저 그냥 안 할래요.
7: 보니야, 그래도.
8: 이거, 저게 뭐지?
2: 보니야!
6: 늦어서 미안해, 보니야. 바로 시작할까?
1: 네!
7: 그럼 경기를 시작할게요.
6: 보니야, 많이 기다렸지? 늦어서 정말 미안해.
1: 괜찮아요. 엄마랑 같이 달리기 1등 했잖아요.
6: 엄마가 많이 바쁘긴 하지만 엄마 마음속엔 항상 보니가 1등인 거 알지?
1: 그럼요.
0: 보니야, 왔어요, 여보?
1: 아빠!
6: 어디 갔다 이제 오는 거예요?
0: 화장실 좀 갔다 오느라고.
1: 이렇게 오래요?
0: 그게 휴지가 없어서 도와줄 사람을 기다리다가. 그래도 보니랑 엄마가 1등하는 건 뭐.

0: 멀리서 봤어. 대단하던데?
1: 진짜요?
0: 그럼 우리 1등한 기념으로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1: 좋아요.
2: 그래요. 그럼 가볼까?
1: 네.
0: 자, 출발.
3: 엄마와 함께해서 더욱 특별했던 운동회. 보니에겐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답니다.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직동.
4: 얼굴엔
1: 순한 킹킹.
4: 중물엔
1: 덥덥한 말.
5: 순하게
1: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6: 새치 염색 살롱처럼 사이어스. 섬세한 새치 염색 오일 테크놀로지로 선명함 윤기까지. 다양한 컬러를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롬 사이어스.
7: 아빠, 저게 뭐야?
8: 글쎄.
9: 다들 뭐 먹는 거지?
10: 이게 뭐예요?
11: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0: EBS IN 포키젤?
11: 네.
10: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2: 남방구는 북방구와
13: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0: 옥스퍼드 탕.
1: 아이고.
0: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2: 탑승하세요.
0: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탕.
3: 새콤달콤 나도 나도 비타젤리.
4: 모두
2: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5: 얼리면 더 맛있어.
6: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지금 쟁여놓으세요.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출동.
8: 얼굴엔
9: 순한 킹킹.
8: 진물엔
9: 덥덥한
10: 순하게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1: 산행안전사고.
0: 안녕하십니까, 새생명산학회 회장 펭수입니다. 앞으로 등산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 저 펭수가 책임지겠습니다. 요령 요령 요령. 자, 그럼 산행에 앞서 등산할 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쁜 등산복? 선글라스? 아니, 복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 산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자칫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 날씨와 등산 코스, 산행거리 등 등산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발에 맞는 등산화와 여분의 옷, 물, 간식 등 산행에 맞는 복장과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입산 금지 기간에는 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보며 걷거나 위험한 곳에서 사진 찍는 행동은 하지 맙시다.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지정된 등산로를 따라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부상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현황 및 사고 시 119에 신고한 후 증상도 국가지점 번호판이나 사고지점을 사진으로 전송하여 위치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구조요원이 대비할 수 있도록 추락, 골절, 조난 등 사고 유형을 미리 알려주세요. 펭수가 알려드린 산행안전 행동요령으로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안전! 안전! 안전!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4: 안녕.
3: 노래도 하고 크로운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지성.
1: 얼굴엔
5: 순한 킬킬.
1: 진물엔
5: 덥덥한
6: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7: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지금 쟁여놓으세요.
3: 우리 할아버지가 개고요.
9: 시골에서 할아버지가 놀러 오셨어요.
3: 잘 잡아보세요. 아삐 아삐.
10: 거기 서라.
3: 아리아리 매직. 단단한다.
10: 아이고 힘들다. 나도 옛날엔 하루 종일 뛰어놀았었는데.
3: 에? 할아버지가요?
10: 그럼 할아버지도 보니처럼 어릴 때가 있었지.
3: 우와 신기하다.
10: 응? 그렇지. 할아버지가 하던 놀이 가르쳐줄까?
3: 응?
10: 됐다.
3: 이게 뭐예요?
10: 이건 딱지란다. 잘 보렴. 헉! 옆!
3: 어?
10: 이렇게 상대방 딱지를 쳐서 넘기면 이기는 거야.
3: 재밌겠다. 저도 해볼래요. 오! 얍!
10: 오!
3: 와! 뒤집혔어요!
10: 잘하는데?
3: 진짜 진짜 재밌어요. 놀이터에 가서 친구들하고도 해볼래요.
9: 보니 할아버지는 친구들에게도 딱지를 나눠주셨어요.
11: 호잇! 호잇! 호잇! 야! 아, 아깝다. 아, 얍!
10: 예나야.
3: 어?
10: 이제 집에 가야지.
3: 할아버지 잠깐만요. 이것만 하고요. 얍!
10: 웬 딱지치기지? 자 간다. 얍! 배꼽치기! 저건
11: 배꼽치기!
10: 혹시 딱지왕 만수?
12: 에? 설마 파란 대문집 영수?
10: 맞구만. 맞아.

0: 이게 얼마만이야?
1: 반갑다, 친구야. 반가워.
2: 친구요?
3: 그래, 어렸을 때 같은 동네에 살던 친구였지.
1: 여전하네. 딱지치는 모습을 보고 한 번에 알아봤다니까.
3: 나야 영원한 딱지왕이지. 자네 기억나나? 나한테 딱지 다 잃고 엉엉 울었잖아.
1: 헤이, 언제쯤 얘기를. 내 딱지 실력도 알아줬다고.
2: 그럼 누가 더 잘하는지 대결해봐요. 에이, 당연히 우리 할아버지가 이기지. 그거야 해봐야 알지. 할아버지, 대결하실 거죠, 네?
4: 까짓거 해보지 뭐.
2: 간다.
5: 우와, 우리가 뒤집었어.
1: 걱정하지 마, 이 하래비가 꼭 이겨줄게.
2: 네.
1: 하나, 둘, 허옵. 아깝다.
3: 기대하시라. 배꼽 치킨!
2: 제발 안 돼!
0: 야! 야! 이겼다!
2: 역시 우리 할아버지가 최고야!
1: 괜찮아, 괜찮아.
6: 다음 날도 본인은 딱지를 가지고 놀이터에 갔어요.
2: 할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딱지 다 왔어요.
3: 그러자.
5: 우와, 굉장하다.
2: 얘들아, 뭐하는 거야?
5: 괜히치기 하는 중이야.
2: 우리 할아버지가 만들어주신 거다.
5: 정말?
1: 여기, 보니 것도 준비했지.
2: 우와, 고맙습니다.
3: 팽이라고?
1: 응, 왔어.
2: 이거 보세요, 얘는 할아버지가 주셨어요.
3: 그랬어? 할아버지가 팽이치는 법 알려주마.
1: 팽이치기는 내가 대장이었다고. 자네도 알지? 팽이왕 영수.
3: 무슨 소리? 팽이도 내가 더 잘 쳤다고.
2: 그럼 우리 또 대결해요. 이번엔 팽이로요.
3: 좋지.
1: 실력 발휘 좀 해볼까?
7: 우와, 오늘은 팽이 대결이다.
8: 하나, 둘, 셋, 야!
3: 벌써 끝나면 싱거운데.
2: 어떡해요, 할아버지.
1: 걱정 말거라. 해피치기.
2: 카롯.
1: 이럴 수가. 맞지? 팽이왕은 나라니까.
2: 우리 할아버지 최고.
5: 우와, 진짜 멋지다.
2: 어제 우리 할아버지가 이겼다고.
9: 오늘은 우리 할아버지가 이겼거든.
5: 그럼 누가 이긴 거지?
9: 비긴 것 같은데.
5: 안 돼, 승패는 가려야지.
2: 그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대결하자.
9: 좋아, 이번엔 뭘로 하면 좋을까?
4: 아, 연날리기.
6: 그날 저녁, 본인은 할아버지와 함께 커다란 연을 만들었어요.
3: 이 하래비가 최고로 크고 튼튼한 연을 만들어주마.
2: 좋아요.
3: 자, 이걸 이렇게.
2: 대단해요.
3: 가운데 위에서 붙여보자. 오, 잘했어.
6: 다음 날, 본인은 할아버지와 함께 밤새 만든 연을 가지고 나왔어요.
5: 우와, 이렇게 큰 연은 처음 봐.
2: 나보다도 훨씬 커.
1: 연은 역시 방패연이지.
3: 무슨 우와. 소리? 가오리 연이 최고지.
5: 두 분, 이제 시작할까요?
6: 드디어 커다란 연들이 날아올랐어요.
2: 우와.
1: 자,
2: 할아버지, 더 높이요. 더 높이요.
1: 이런 안 돼!
2: 밤새 할아버지랑 열심히 만든 건데.
5: 나도.
2: 그렇지!
5: 도와줘요, 부부맨! 도와줘요, 부부맨!
10: 이 소리는? 부부맨 변신!

0: 영 얘들아, 오늘은 무슨 일로?
1: 자네가 부부맨인가?
0: 아, 네. 안녕하세요.
2: 설마 알아보시진 않겠지?
3: 부부맨, 큰일 났어요. 연 날리기를 하다가 줄이 끊어져서 연이 날아가 버렸어요.
2: 어? 정말이네?
4: 연을 꼭 찾고 싶네.
1: 손주와 밤새 만든 소중한 연이라서 말이야.
3: 맞아요.
2: 아...
3: 다 만들었다!
1: 마음 같아선 직접 찾아주고 싶은데 저렇게 멀리 가버려서야 원.
4: 자네가 좀 도와줄 수 있겠나?
0: 아! 만약에 두 분이 직접 찾아주실 방법이 있다면요?
1: 엥? 우리가? 어떻게?
4: 참, 하늘을 날 수도 없는데.
3: 아, 그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가면 되잖아요!
1: 비행기?
0: 역시 본이야. 두 분, 이것 좀 눌러주실래요?
1: 엥?
4: 이렇게?

0: 세상에.
1: 정말 신기하구만.
2: 그럼 이제 진짜 대결을 펼칠 땐가?
3: 뭐라고?
2: 누가 먼저 열을 찾는지 겨루는 거야. 아하, 재밌겠다.
1: 대결이라. 좋아.
4: 그럼 제가 심판을 볼게요. 준비 출발.
0: 뭐냐? 먼저 가네.
4: 이번 대결은 옛날 팀 승리.
1: 와, 이겼다.
5: 혼자 잡을 수 있었는데.
2: 역시 우리 할아버지가 최고야. 어떡해요?
0: 자네 이것 좀 갖고 있게.
4: 아, 네, 아니, 알겠습니다.
0: 꽉 잡아라.
2: 조금만 더요. 찾아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1: 나도야, 정말 대단하더구만.
0: 뭘 그 정도쯤이야.
2: 부부맨, 그럼 누가 이긴 거예요? 보니 팀? 예나 팀?
1: 글쎄. 이기고 지는 게 뭐가 중요한가.
0: 소중한 연을 찾았으니 그걸로 된 거지, 안 그래?
1: 그럼.
2: 맞아요.
1: 오랜만에 실컷 놀았단다.
0: 덕분에 아주 재미있었어.
6: 저희도요.
7: 어느덧 할아버지가 시골로 가시는 날이 됐어요.
5: 더 이따가 가시면 좋을 텐데.
8: 우리가 할아버지 댁에 놀러 가면 되지.
0: 꼭 놀러 와야 한다.
1: 이제 가려고.
8: 어? 안녕하세요.
0: 자네 왔나? 안 그래도 줄 게 있었는데. 자.
1: 마음이 통했구만. 자, 나도.
0: 이건 자네 덕분에 오랜만에 어린 시절인 마냥 즐거웠다네.
1: 나도 그랬어. 조만간 또 놀러 오게.
0: 당연하지. 그땐 딱 지고 팽이고 안 봐줄 거야.
1: 봐주긴 누가 봐줬다고 그래.
7: 또다시 소중한 추억을 만든 할아버지들. 두 분의 우정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이어지겠죠. 오늘은 본인의 가족이 대청소를 하는 날이에요.
4: 청소 끝!
2: 이제 놀아도 되죠?
4: 그럼, 뭐하고 놀까?
8: 어? 이제 다락방 청소해요.
4: 다락방 청소라니, 이게 얼마만이야?
5: 우와, 이게 다 뭐예요?
8: 대부분 본이 네가 어렸을 때 쓰던 물건들이야.
4: 이거 봐! 본이가 아기일 때

0: 아빠가 떠준 건데 아직도 있었네.
1: 진짜 조그맣다. 제가 이렇게 작았어요?
0: 그랬지.
1: 아빠가 직접 떠주신 거였구나.
2: 어머? 응? 이것도 보니가 참 좋아했었는데. 너무 오래 안 써서 고장났나 보네.
1: 우와, 이 곰인형 기억나요? 놀이동산에서 받아온 거잖아요. 우와, 오빠 대박! 그때 진짜 좋았는데.
0: 다들 정말 오래됐네요.
2: 그러게요. 이참에 안 쓰는 물건들은 치우는 게 좋겠어요.
1: 네? 안 돼요. 아직 멀쩡한데.
2: 그럼 나눔센터에 기부하는 건 어떨까?
0: 오, 그거 좋은 생각인데요?
1: 네? 그것도 싫어요.
0: 하지만 계속 다락방에 두면 먼지만 쌓일 텐데.
2: 그래, 분이야. 안 쓰는 물건을 억지로 가지고 있는 것보다 누군가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게 훨씬 좋은 일이지 않을까?
1: 알았어요.
2: 고마워. 자, 그럼 이 상자에 모두 담고 내일 나눔센터로 가져가죠.
0: 그래요.

0: 추억이 담긴 물건들과 헤어질 생각을 하니 본인은 무척 속상했어요.
1: 여기 있다! 내 소중한 물건들! 어?
2: 내일 나눔센터로 가져가죠.
1: 안 돼! 빨리 상자를 숨겨야겠어! 너무 무거워! 어떡하지? 그래! 부부맨한테 도와달래야지! 도와줘요, 부부맨! 도와줘요, 부부맨!
3: 어? 이 소리는? 부부맨 변신!

0: 보니야, 무슨 일이야?
1: 보보맨! 어? 상자 숨기는 것 좀 도와주세요.
0: 상자?
1: 네, 제가 어렸을 때 쓰던 물건들인데 오늘 나눔센터에 가져간대요.
0: 아, 그렇구나.
1: 추억이 담긴 거라 아무한테도 주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아무도 못 찾는 곳에 꼭꼭 숨겨요.
0: 그래, 같이 숨겨보자.
2: 그런데 이렇게 큰 상자를 어디에 숨기지?
1: 아, 집 안에는 숨길 데가 없을 것 같고 일단 나가서 찾아보면 어때요?
0: 응, 그러자.
2: 아, 어디가 좋을까?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아무데나 숨길 수는 없잖아.
1: 맞아요. 보고만 앞에요! 어?
2: 큰일 날 뻔했네.
3: 아이고.
2: 어?
3: 아유, 이를 어째. 아유, 미안해요. 놀랐죠?
1: 괜찮아요. 보보맨, 우리 저 할머니 도와드려요.
0: 좋지.
1: 여기요. 저희가 다 주웠어요.
3: 아이고, 친절하기도 하지. 오. 그런데 장바구니에 구멍이 나서 이걸 어디에 담는다?
1: 오, 구멍이 엄청 크게 났네요.
2: 대신 담을 게 필요할 것 같은데.
1: 잠깐만요. 보보맨, 이건 어때요?
0: 오, 좋은 생각인데? 야, 자.
1: 고맙습니다. 할머니, 이거.
4: 막상 할머니께 드리려고 하니 조금 망설이셨어요.
2: 보니야, 이거 할머니께 드려도 정말 괜찮겠어?
3: 아휴.
1: 네! 할머니, 여기에 담으세요.
3: 아유, 정말 내가 써도 되겠니?
1: 그럼요.
3: 정말 고맙다.
0: 조심히 가세요.
2: 잘했어.

0: 이제부터 이게 너희 집이야. 보고맨, 이것 좀 나무 위에 올려주세요.
1: 응? 자, 됐어. 마음에 드나 봐.
0: 보고만 저기 좀 봐요.
2: 보니의 물건들은 쓸모가 많았어요.
3: 정말 고마워.
2: 그 후로도 보니는 필요한 이들에게 물건을 나눠주었어요.
4: 오, 벨이 고장났었는데 고맙다.
2: 기뻐하는 사람들의 모습에 보니도 뿌듯해졌어요.
1: 아무한테도 주기 싫다더니 물건을 많이 나눠줬네.
0: 그러게요. 이제 남은 거라도 잘 숨기러 가요.
1: 그래.
5: 어? 이게 무슨 소리지?
0: 제 소리예요. 배가 좀 고파서요.
5: 그러고 보니 벌써 점심시간이 지났네. 뭐라도 먹을 곳 없을까? 어?
1: 저기 빵집이 있나 본데? 우리 빵 먹고 갈까?
0: 좋아요! 우와, 이런데 빵집이 있었나요?
1: 빨리 들어가 보자.
6: 자, 주문하신 빵 나왔습니다.
0: 우와! 엄청 맛있어요!
6: 그래? 자, 이건 서비스.
0: 고맙습니다.
6: 내가 더 고맙지. 오늘 첫 손님이거든.
0: 정말요?
5: 이 시간에 저희가 첫 손님이라고요?
6: 아, 네, 빵집이 잘 안 보이는 곳에 있어서 그런지 손님이 별로 없네요.
5: 하긴 저 간판으론 사람들이 알아차리기 쉽지 않겠더라고요.
0: 빵은 이렇게 맛있는데.
6: 나가서 홍보라도 하고 싶지만 가게를 비울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죠.
1: 아, 배부르다.
0: 빵집이 있다는 걸 알리기만 하면 손님이 많아질 텐데. 우리가 가진 걸로 도와줄 방법이 없을까요?
5: 그러게. 예. 이제 남은 건 이것뿐인데.
0: 아하! 좋은 생각이 났어요. 이번엔 방개구름도 필요해요. 빨리 엄지 좀 내밀어 주세요.
1: 그래.

0: 여기에 닭곰빵을 올려놓으면 완성! 이제 이 곰인형이 빵집이 어디 있는지 알려줄 거예요.
1: 빵 사세요! 맛있는 빵이 있습니다!
2: 이 정도면 사람들이 금방 알아보겠죠?
3: 정말 대단해!
1: 빵 사세요! 맛있는 빵이 있습니다!
4: 어?
5: 어?
4: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0: 우와, 맛있겠다. 엄마, 우리 저 빵집 가보면 안 돼요?
4: 그럴까?
0: 우와, 정말 장난 멋있고 작아도
3: 이렇게 손님이 많은 적은 처음이야. 정말 고마워, 보니, 부부맨.
0: 이제 가요, 부부맨.
2: 그래, 그런데 이제 어? 물건을 숨기러 갈 필요가 없겠는데?
0: 어? 언제 이렇게 됐지?
2: 다 나눠줬는데 괜찮아?
0: 아쉬울 줄 알았는데 왠지 기분이 좋아요.
2: 그럼 집에 갈까?
0: 네!
6: 상자는 텅 비었지만 사람들의 행복한 얼굴을 본 보니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답니다.
7: 뿡뿡빵빵 고부맨 다음 이야기.
8: 얘들아, 나 고민이 있어. 난 보니한테 최고의 아빠가 되고 싶은데 아무래도 보니는 나보다 부부맨이 더 좋아하는 것 같아. 어떻게 하면 보니가

0: 날 더 좋아할까? 다음 시간에도 도부맨과 함께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진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yes,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8: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지금 쟁여놓으세요.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1: 진동.
10: 얼굴엔
11: 순한 킹킹.
10: 눈물엔
11: 덥덥한 말.
12: 순하게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3: 새치 염색 살롱처럼 사이어스. 섬세한 새치 염색 오일 테크놀로지로 선명함 윤기까지 다양한 컬러를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사이어스.
14: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엔 아침엔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엔 점심엔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늦었다.
2: 저녁엔 저녁엔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바빠도 입맛 없어도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오! 아! 서울 우유.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진동.
1: 얼굴엔
5: 순한 킬킬.
1: 진물엔
5: 덥덥한
6: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0: 재밌게 공부해요.
1: 와, 놀이터다.
0: 빙글빙글 쌩쌩.

0: 그래도 그나마
1: 꽈라 에이 꽃다 밥
2: 밥 비구

Yeah.

아이

0: Smith. Enough, enough, enough, enough. Buff.
1: Smith.

Hey!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중물엔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새치 염색 살롱처럼 사이어스. 섬세한 새치 염색 오일 테크놀로지로 선명함 윤기까지 다양한 컬러를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사이어스.
5: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7: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8: 우리 모두
9: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0: 얼리면 더 맛있어.
11: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가 크고 싶다면 키 성장 고민이 되면
12: 키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중물엔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0: 햇볕이 따뜻한 날이에요. 저기 바닷가에 친구들이 모여 있네요. 무슨 일일까요?
1: 정말이야?
2: 그래, 이걸로 하늘을 날아갈 수 있다니까. 버튼을 누르고 잡아.
3: 날 수도 있구나.
4: 로디!
0: 로디는 에디를 구하려고 바다로 뛰어들었어요. 하지만 로디도 물속에서는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었어요. 로디는 힘을 다해 에디를 물 위로 밀어줬어요.
4: 로디! 에디다! 이걸 잡아!
2: 로디가 아직 물속에 있어.
4: 내가 갈게! 저 있다!
0: 뽀로로는 로디를 안고 물 위로 올라갔어요. 친구들은 로디를 에디네 집으로 데려갔어요.
3: 눈을 떴어.
2: 로디, 일어났구나.
4: 괜찮아?
5: 너희 누구야?
2: 나? 에디잖아.
4: 난 뽀로로야.
5: 에디, 뽀로로.
4: 로디가 좀... 크랑크랑?
5: 크랑크랑.

0: 개꿀. 개꿀. 개꿀. 개꿀. 개꿀. 개꿀.
1: 아무래도 어디가 좀 이상해.
2: 아직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은 것 같아. 하지만 금방 좋아질 거야.
0: 개꿀.
2: 로디. 우리 밖에 나가서 놀까?
0: 밖에?
2: 나가서 놀다 보면 괜찮아질 거야. 그렇지?
3: 에디와 친구들은 로디를 데리고 놀이터로 갔어요.
1: 이제 너희들 차례야.
4: 고마워.
1: 힘껏 밀어줘. 보비, 안 타?
5: 그게 무거워서 잘 안 되네.
2: 로디, 네가 대신 밀어줄래?
0: 대신 밀어?
5: 로디, 고마워.
4: 로디, 잘 밀어줘.
0: 잘 밀어줘.
4: 우와!
0: 왔어! 좋아! 잘 밀어!
2: 로디, 괜찮아?
0: 괜찮아?
2: 군에는 그만 타는 게 좋겠다.
1: 그럼 술래잡기 할까?
5: 그게 좋겠다.
0: 술래잡기?
2: 넌 나만 따라오면 돼.
5: 내가 술래할게. 열을 셀 동안 모두 숨어. 하나, 둘, 셋.
2: 여기 숨자. 어디?
5: 아홉, 열. 찾는다.
1: 어디에 숨었지? 여긴 아니네. 그렇다면
2: 이쪽으로 온다.
1: 이쪽에 숨었을 것 같은데.
2: 로디, 따라와.
0: 따라와. 쉿.
5: 들었어.
1: 이쪽? 아니면 저쪽?
5: 이리 가보자.
2: 이쪽으로 오네. 로디, 저쪽으로.
0: 저쪽.
2: 빨리.
1: 로디. 찾았다.
2: 제일 먼저 들켰어.
5: 자, 또 어디에 숨었을까?
0: 어디? 어디 숨었을까? 호로로. 찾았다.
5: 뭐야?
1: 얘들아.
5: 찾았다.
1: 로디 때문에 들켰어.
0: 저기 있다.
5: 찾았다.
1: 고마워, 로디.
5: 너 때문에 들켰잖아. 그걸 말해주면 어떡해?
0: 나 때문에 들켰어?
2: 해리야, 그러지 말고 우리 썰매나 타러 가자.
1: 썰매?
4: 3등.
1: 아깝다.
2: 패티하고 루피는?
4: 글쎄.

0: 괜찮아?
1: 괜찮아.
0: 로디, 정신 차려. 로디.
2: 로디가 쓰러져 버렸어요. 에디는 급하게 로디를 집으로 데려가서 고장난 부분을 수리해 주었어요.
0: 로디, 내가 꼭 고쳐줄게.
2: 에디는 밤을 꼬박 새워 로디를 고쳤어요.
3: 에디, 다 고쳤어?
0: 로디, 꼭 일어나줘. 로디, 일어나. 제발. 눈 좀 떠봐, 로디. 로디, 정신 차려. 로디, 일어나.

0: 있는 거야.
1: 로디가 깨어나지 않으니까. 어? 로디? 깨어났구나!
0: 다들 있었네.
1: 로디, 깨어나줘서 고마워.
0: 왜? 무슨 일이 있었어?
2: 로디야, 사랑해.
0: 쑥스럽네. 나도 사랑해.
2: 쑥스럽긴 뭐가 쑥스러워.
3: 로디가 깨어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로디야, 사랑해.
4: 크롱의 작은 친구.
3: 화창한 아침. 뽀로로와 크롱이 통통이네 집에 가고 있어요.
5: 통통!
3: 아, 안녕.
6: 안녕. 우리 놀러 왔어. 크랑크랑.
3: 잘 왔어. 마침 숲으로 약초를 캐러 가는 길인데 같이 갈래?
6: 크랑크랑. 크랑.
3: 숲에는 신기한 약초들이 정말 많았어요.
7: 자.
6: 그게 뭐야?
3: 아주 귀한 마법 약초야.
6: 크랑 크랑 크랑 크랑. 아,
3: 그래, 크롱도 한번 해봐.
6: 크랑 크랑 크랑 크랑. 그게 뭐야? 잘 보라고.
3: 잠깐만. 아하, 이건 나무에 사는 애벌레야.
6: 크랑 크랑.
3: 자, 여기.
6: 크랑 크랑.
8: 애벌레라고?

0: 집에 데려가서 키우자고? 크랑크랑.
1: 그래. 애벌레가 좋아하는 나뭇잎만 있으면 잘 키울 수 있을 거야.
0: 크랑! 크랑! 잠깐 크롱!
2: 뽀로로와 크롱은 새 친구 애벌레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0: 접시에서 안 나오게 해야 해, 크롱. 이름을 지어주자고? 꼬물꼬물 기어다니니까 꼬물이! 너무 가까이 오지 마, 크롱!
2: 이렇게 꼬물이와 함께한 첫날 밤이 깊어갔어요.
0: 무슨 일이야?
3: 크랑
0: 꼬물이가 배고프다 그랬다고?
3: 크랑
0: 자, 꼬물이가 나뭇잎을 좋아한다고 했지? 그럼 나는 더 자러 간다. 또 왜? 오, 나뭇잎 색깔로 변했네. 신기하다. 아, 루피가 과자 먹으러 오라고 했었는데. 가자, 크롱.
2: 뽀로로와 크롱이 꼬물이와 함께 루피네 집으로 갔어요.
0: 얘들아, 안녕.
4: 안녕.
0: 우와, 맛있겠다.
4: 정말 맛있다.
5: 그게 뭐야?
3: 꼬물이.
4: 꼬물이.
6: 귀엽다.
4: 애벌레였구나.
7: 그런데 애벌레는 어디서 난 거야?
0: 통통이네 숲에서 왔어. 크롱이 자꾸 키우자고 해서.
4: 키울 거라고? 앞으로 더 커질 텐데. 집이 필요하겠는걸.
0: 커진다고? 그럼 어쩌지? 꼬물이는 따로 집이 없는데.
4: 걱정 마. 내가 멋진 집을 만들어줄게.
0: 고마워, 애기.
3: 잘됐다.
4: 이 정도 가지고. 꼬물이는 알에서 깨어난 지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
0: 그렇구나.
4: 그럼 집을 만들어 놓을 테니까 이따 찾으러 와.
0: 잘 부탁해, 애디.
3: 크랑크랑.
4: 잘 가. 어디 보자. 잠깐 얘들아. 어이, 괜찮겠지?
2: 집으로 돌아온 뽀로로와 크롱은 꼬물이와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0: 정말 잘 올라가네. 그럼 이것도. 우와! 크랑크랑. 다행이다.
3: 크랑크랑크랑.
0: 응, 꼬물이 데려오길 잘한 것 같아.
3: 크랑크랑.
0: 꼬물이가 배고픈가 봐.
3: 크랑크랑. 크랑크랑.
0: 나뭇잎이 다 떨어진 거야?
3: 크랑크랑.
0: 그럼 통통이네 숲에 갔다 오자. 빨리 가자, 크롱.
3: 꼬물 크랑크랑.
2: 숲에 도착한 뽀로로와 크롱은 꼬무니가 좋아하는 나뭇잎을 열심히 모았어요.
4: 이 정도면 충분해.
3: 크롱.
4: 꼬무라, 우리 왔어. 크롱, 크롱.
0: 뭐? 꼬무리가 없어졌다고?
2: 아무리 찾아도 꼬무리는 보이지 않았어요.
4: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어? 꼬무리인가 봐.
0: 그런데 왜 이렇게 딱딱해졌지?
3: 크랑 크랑 크랑 크랑 크랑.
0: 꼬무라, 나뭇잎 나왔어.
3: 그다음?
0: 아! 에디는 뭔가 알지도 몰라.
4: 크랑!
0: 가보자, 크롱!
4: 다 됐다!
6: 꼬물이 집 완성!
4: 에디!
3: 크롱! 크롱! 꼬물 크롱!
0: 꼬물이가...
4: 아, 꼬물이가 좀 이상해졌지?
0: 맞아!
4: 딱딱한 껍데기 속에 들어가서 꼼짝도 않고 말이야.
3: 크롱, 크롱...
4: 그럴 줄 알았어. 에헴, 그보다도 내가 만든 이 꼬무리 집은 말이지. 잠깐, 꼬무리 집이랑 쟁이 있어야 돼.
0: 지금 집이 문제가 아니야.
4: 역시.
0: 에디, 꼬무리는 괜찮은 거야?
3: 크랑, 크랑.
4: 꼬무리는 지금 번데기로 변한 것뿐이야.
0: 번데기? 그게 뭔데?
4: 에헴, 그게 뭐냐면 애벌레가 더 큰 벌레가 되려면 이 번데기 속에서 잠을 자야 한대.
0: 그럼 꼬물인 괜찮은 거지?
3: 그래.
0: 아, 자고 있다고 했지? 그럼 조용히 해야지. 왜 이러지? 꼬물아, 무사했구나.
3: 크랑, 크랑.
4: 잠깐, 꼬물이는 혼자 힘으로 나와야 해. 걱정 마, 잘할 수 있을 거야.
0: 꼬물아, 힘내.
4: 꼬물 크랑. 우와,
0: 나비가 됐어.
4: 멋지다.
0: 정말 예쁘다. 꼬무리가 추운가 봐.
4: 나비는 따뜻한 곳에서 살아야 해. 뽀롱뽀롱 숲은 꼬무리가 살기엔 너무 추워.
2: 뽀로로와 친구들은 꼬무리를 처음 만났던 숲으로 갔어요.
4: 꽃도 많고 바람도 적당해. 여기가 좋겠어.
0: 꼬무라.
3: 그냥 그냥.
0: 그럼 다 같이 하나 둘 셋 하고 외치는 거야. 자, 하나 둘 셋.
3: 크랑 크랑.
2: 꼬무리는 팔랑팔랑 숲으로 날아갔어요.
6: 너무 아쉬워하지 마. 숲에 오면 다시 볼 수 있잖아.
3: 크랑 크랑.
2: 안녕, 꼬무라. 친구들도 숲속에서 꼬무리를 보면 반갑게 인사해 주세요.
0: 최고의 생일 선물.
2: 뽀롱뽀롱 숲에 아침이 밝았어요. 포비와 해리는 뭘 하고 있을까요?
8: 내일은 해리의 생일. 정말 행복해. 지난 생일에는 뭘 받았더라?
9: 해리, 어? 여기 생일 선물.
8: 어? 줄넘길?
0: 해리야, 생일 축하해.
8: 고마워. 이게 뭐야?
4: 내 선물은 장난감 비행기야.
8: 너무 크잖아.
9: 자, 영양만점 당근 케이크야.
8: 당근? 당근 싫은데. 이번에 내가 좋아하는 거 받고 싶은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 좋은 방법. 아, 그래! 그런 방법이 있었지.
7: 해리!
8: 어? 어? 나 찍은 거야?
7: 응.
8: 걱정이 왜?
7: 그냥.
8: 어. 아, 맞다! 나는 잠깐 나갔다 올게. 그럼 안녕.
7: 어? 무슨 일이지? 잘 됐다. 해리 생일 선물을 준비해야지.
4: 로디, 그쪽을 더 조여봐. 생일 선물 완성! 해리가 좋아하겠지?
6: 그럴까?
4: 그럼, 좋아하고 말고. 이 에디님의 발명품인데.
8: 저게 뭐야?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안 되겠다.
6: 해리는 좀 더 작은 선물.
8: 로디!
4: 어? 해리!
8: 안녕!
6: 해리야, 안녕!
4: 무슨 일이야?
8: 내가 노래를 만들었는데 한번 들어볼래?
4: 노래?
6: 안 들어봐요.
8: 듣고 싶다고? 어? 그럼 한번 들어봐. 자동자동자동차 나는 좋아요. 내 몸에 딱 맞는 작은 자동차. 자동자동자동차 작은 자동차. 어때?
4: 어? 정말 재밌는 노래다, 그치?
8: 자, 그럼 난 가볼게.
4: 그런데 갑자기 자동차 노래는 왜 부른 거지?
6: 생일 선물로 받고 싶은 게 아닐까?
4: 아, 작은 장난감 자동차.
6: 빨리 만들자.
8: 작전 성공. 그럼 이제 백현이 가볼까? 피티야, 내 노래 한번 들어볼래?
9: 그래.
8: 반짝반짝 무대 의상 입고 노래 부르면 정말 행복할 거야. 참 좋을 거야. 어때, 내 노래?
9: 좋은데?
8: 그럼 난 이만. 안녕.
9: 이번엔 다른 줄넘기를 준비했는데.
8: 안 되겠다. 루피, 루피.
9: 어? 해리, 무슨 일이야?
8: 그게. 와, 과자네. 아, 맛있는 걸 보니까 노래가 생각나네.
9: 무슨 노래?
8: 들어봐. 딸기딸기 케이크 정말 맛있어. 생크림 위로 딸기가 쏙쏙쏙. 노래 좋지?
9: 응. 그런데 딸기하니까.
8: 딸기하니까?
9: 갑자기 딸기잼이 먹고 싶어졌어.
8: 그게 아닌데. 아, 잠깐만. 다른 노래도 있어.
9: 다른 노래?
8: 들어봐. 딸기딸기 케이크 꼭 먹고 싶어요. 생일 파티에는 딸기 케이크지요.
9: 노래를 들으니까 왠지 내일 딸기 케이크를 만들고 싶어지는데?
8: 그래? 그거 참 신기하네.
10: 내일이면 해리 생일인데 뭘 선물하면 좋을까?
8: 그럼.
10: 축구공 어때?
4: 그럼.
10: 야구 방망이? 아니야. 선물하면 축구공이지. 축구공.
8: 빨간 나비 넥타이 참 예뻐요. 내일 내 생일 선물로 받으면 참 좋겠네. 그럼 난 이만.
10: 넥타이? 해리 선물은 나비 넥타이로 할까?
4: 크랑크랑.
8: 알아들었겠지.
2: 친구들 모두 해리의 노랫말대로 생일 선물을 준비하고 있네요.
8: 포비한테는 어떤 선물을 달라고 할까? 피리가 좋겠다.
7: 해리 생일 선물 준비 끝.
8: 포비.
7: 어?
8: 포비.
7: 해리 왔어?
8: 포비, 내가 노래 불러줄게. 릴릴릴리리 피리 소리 정말 좋아요. 나한테 피리 있으면 딱 좋겠네. 어때? 가사가 참 좋지. 어떠냐니까.
7: 정말 좋아.
8: 응? 알겠어. 그럼 나는 이제 들어가서 잔다.
7: 어?
8: 내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2: 아침이 됐어요. 오늘은 드디어 해리의 생일이에요.
8: 아이 참, 올 때가 됐는데. 보비!
7: 해리는 아직 자고 있어.
10: 그럼 우리 빨리 가서 놀래주자.
8: 왔구나.
11: 해리야, 빨리 일어나.
8: 아침부터 무슨 일이야?
11: 생일 축하해.
8: 깜짝이야. 고마워. 우와, 내가 좋아하는 딸기 케이크.
11: 생일 축하해.
10: 자, 여기 선물.
8: 짠! 정말 마음에 들어, 얘들아. 어떻게 내가 꼭 받고 싶은 선물을 준비한 거야?
7: 해리야, 이건 내 선물. 내가 열어줄게.
8: 고마워. 이게 뭐야? 책이잖아.
7: 아, 이건 책이 아니라.
8: 아니야, 아니야. 나중에 볼게. 배고파. 우리 케이크 먹자.
9: 그래, 어서 먹어.
7: 어?
8: 루피 정말 맛있다.
9: 맛있다니 다행이다.
2: 해리는 포비가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열어보지도 않았어요.
11: 안녕.
8: 고마웠어.
10: 오늘 정말 재밌었지?
4: 크랑크랑.
7: 저기 얘들아.
9: 어? 왜 그래?
7: 저, 그게 말이야. 해리가 나한테 화가 난 것 같아.
9: 해리가 화난 것 같다고? 기분 좋아 보이던데?
7: 근데 내 선물은 꺼내보지도 않더라고.
4: 왜 그런 걸까?
6: 해리가 포비한테 무슨 노래 안 불러줬어?
7: 노래라니?
10: 해리가 자기가 받고 싶은 선물을 노래로 불러줬잖아.
4: 그런 거 맞아.
7: 아, 그러고 보니 피리 노래를 불렀어.
10: 아, 포비한테는 피리를 받고 싶었나 보다.
4: 맞아, 맞아.
7: 아, 그랬구나. 안 되겠어. 나 먼저 가볼게.
11: 포비!
8: 정말 마음에 들어. 포비 선물만 빼면 말이야. 내가 좀 너무했나? 근데 포비는 뭘 선물한 거지? 무겁기만 하고 정말. 내 사진들이잖아. 이건 어제 찍은 거네.
2: 포비는 해리 사진을 모아놓은 앨범을 준비했네요.
8: 와, 음악했다네. 포비가 이렇게 멋진 선물을 준비했는데 난 그것도 모르고. 포비는 어딜 간 거지? 포비, 포비는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설마 나 때문에 집을 나간 건가? 안 돼, 포비! 어떡해, 다치기라도 했으면. 그래, 빨리 가서 포비를 찾아야지.
7: 해리야.
8: 날씨도 안 좋은데 어딜 갔다 온 거야? 걱정했잖아.
7: 아, 그게.
8: 포비, 미안해.
7: 왜 그래, 해리?
8: 포비가 멋진 선물을 준비했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7: 아니야, 내가 해리 노래도 못 알아듣고 엉뚱한 선물을 냈지?
8: 아니야, 아니야. 포비 선물이 제일 마음에 들어.
7: 그래? 아, 맞다. 여기 다른 선물도 있어.
8: 필이잖아. 우와, 소리도 좋고 크기도 딱 맞아.
7: 잘 됐다.
8: 정말 고마워. 포비, 내가 노래를 불러줄게. 포비가 최고, 최고의 선물. 포비, 포비, 포비.
7: 최고의 선물?
8: 그런데 하나 빠진 게 있어.
7: 응?
8: 잠깐만. 앨범에 내 사진만 있잖아.
7: 아,
8: 좋아. 자, 빨리 앞에 보고.
7: 어? 아.
8: 자, 그럼 김치.
7: 김치.
2: 해리와 포비의 사이좋은 모습. 정말 보기 좋네요. 뽀롱뽀롱 마을에 밤이 깊었어요.
0: 이제 자자, 크롱.
4: 크랑, 크랑, 크랑. 어?
0: 동화책을 읽어달라고?
4: 크랑, 크랑.
0: 그럼 이것만 읽고 자는 거다.
4: 크랑, 크랑.
0: 어디? 자, 옛날 어느 나라에 아름다운 공주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주님은 오랫동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12: 우리 공주가 어서 깨어나야 할 텐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
6: 임금님, 여기 좋은 방법.
0: 임금님! 공주님의 소식을 듣고 먼 나라에서 찾아왔습니다.
9: 저희가 공주님을 깨워드릴게요.
12: 그게 정말이냐? 하지만 쉽지 않을 텐데.
8: 일단 한번 믿어보시라니까요.
4: 먼저 공주님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깊이 잠드셨군. 공주님은 평소에 뭘 좋아하셨나요?
12: 공주는 춤추는 걸 좋아했지.
4: 어허, 그렇다면 음악 주세요. 좋아, 좋아.
12: 네가 해보겠다고?
4: 크랑, 더 신나게 흔들어.
12: 이 방법은 안 되겠구나.
6: 임금님, 이것 좀 봐.
8: 제가 한번 해보죠. 아름다운 노래에는 마법 같은 힘이 있거든요.
12: 그럼 어서 불러보거라.
8: 오, 아름다운 공주님, 이제 그만 일어나세요.
9: 이렇게 하면 공주님도 제 음식을 먹고 싶어서 깰 거예요.
0: 맛있겠다.
4: 맛있게 먹는 소리를 들으면 깨어날지도 몰라.
9: 뭐 하는 거야?
4: 다 공주님을 위해서라고.
8: 그럼 우리 도와야지.
9: 얘들아.
12: 이 방법도 아닌 것 같구나.
0: 임금님, 걱정 마세요. 저에게 공주님을 깨울 아주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12: 특별한 방법? 이번엔 틀림없겠지?
0: 그럼 공주님.
12: 잠깐! 뽀뽀는 안 돼.
0: 안 되나요?
12: 이제 더 이상 공주를 깨울 방법이 없단 말이냐?
6: 저 한 가지 방법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마법의 샘물을 마시면 공주님은 깨어날 수 있어요.
12: 마법의 샘물? 그럼 어서 가서 샘물을 가져오너라.
4: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0: 제가 갈게요.
9: 잘 돼요.
12: 다들 고맙구나. 그럼 제일 먼저 샘물을 가져오는 제 소원을 들어주기에. 응?
4: 다녀오겠습니다.
9: 안녕할게요.
2: 이렇게 해서 모두 마법의 샘물을 찾아 떠났어요. 과연 누가 제일 먼저 샘물을 가져오게 될까요?
4: 차!
2: 마법의 샘으로 간다.

0: 무슨 소리지? 어?
1: 없을 때 빨리 떠가야겠다.

0: 두고 갔어.
1: 고마워. 그럼 이만.
0: 그래.
1: 어디 아파?
0: 잇몸에 조그만 가시가 박혔는데 손이 닿질 않아.
1: 그랬구나. 내가 도와줄.
2: 제일 먼저 샘물을 가져오는 자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1: 난 이 샘물을 빨리 공주님한테 가져가야 해서.
0: 그래? 그럼 할 수 없지.
1: 아니야, 내가 도와줄게.
0: 정말?
1: 응.

0: 이제 어때?
1: 살았다. 고마워. 빨리 가봐.
0: 아니야. 이미 늦었는걸.
1: 늦었다고?
0: 응. 다른 친구들이 벌써 성에 도착했을 거야.
1: 미안해. 괜히 날 도와주려다. 아, 어? 그럼 되겠다. 어?
2: 내가 먼저 갈 거야.
3: 소원은 내 거라고.
4: 조금 마음대로.
3: 무슨 소원을 바라지? 왕궁에 가수가 되겠다고 할까? 와.
4: 죽어, 아까 그 괴물이잖아.
3: 어떻게 된 거지?
1: 이제 다 왔어.
0: 고마워.
5: 제발.
0: 자.
3: 잘 잤다.
5: 공주야, 괜찮으냐?
6: 괜찮아요, 공주님.
3: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누가 절 깨워주신 거죠?
0: 제가...
3: 정말 고마워요.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0: 뭐요?
5: 그럼 약속한 대로 소원을 하나 말해보거라.
0: 그러니까 제 소원은 공주님과 친구가 되고 싶어요.
5: 그 정도야 뭐.
0: 저도 좋아요.
4: 좋겠다.

0: 그렇게 둘은 사이좋은 친구가 되었답니다. 이제 끝! 재밌었어, 크롱? 뭐야, 크롱, 자는 거야?
1: 비록 크롱은 잠이 들었지만 그래도 참 재미있는 이야기였어요.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킬킬,
2: 식물엔
3: 덕분만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아침에 아침엔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엔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늦었다.
3: 저녁엔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바빠도 입맛 없어도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오!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새치 염색 살롱처럼 사이언스 섬세한 새치 염색 오일 테크놀로지로 선명함 윤기까지 다양한 컬러를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사이언스.
2: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3: 남방구는 북방구와
4: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5: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6: 우리 모두
7: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8: 얼리면 더 맛있어.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0: 지동.
9: 얼굴엔
10: 순한 킬킬.
9: 진물엔
10: 덥덥한 말.
11: 순하게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12: 아빠 저게 뭐야?
13: 글쎄
14: 다들 뭐 먹는 거지?
15: 이게 뭐예요?
16: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5: EBS IN 포키젤?
16: 네.
17: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상상의 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퍼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1: 꼬롱꼬롱 떠나요. 렛츠고 캠핑카. 랄랄라 신나는 숲속 캠핑 야호. 뽀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2: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 여행.
1: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3: 아침에
4: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점심에
4: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저녁에
4: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출동.
6: 얼굴엔
7: 순한 킬킬.
6: 식물엔
7: 덥덥한
8: 순하게
7: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무서운 번개구름. 비가 너무 많이 오네. 어, 깜짝이야.
1: 비키 미안. 쟤, 공은 내가 먼저. 무슨 소리? 자, 덤벼.
0: 놈. 지금 뭐 하는 거야? 어? 얘들아, 방에선 뛰면 안 돼.
1: 하지만 밖에 비가 오고 있는데.
2: 비키, 오늘만 좀 봐주라고.
1: 그럼 간다.

0: 왼쪽, 오른쪽, 빨리! 좀 더 빨리! 쉬지 말고, 빨리! 가, 가, 가! 비행선 천장에서 비가 새다니 이런 일이! 도대체 지붕 고치러 간 녀석은 뭐하고 있는 거야? 지붕 위 뚱뚱 치킨 나와라! 오버! 뚱뚱 치킨! 빨리빨리 고치지 못해! 빗방울 때문에 마을 녀석들 괴롭힐 방법이 전혀 떠오르질 않는단 말이야!
1: 알겠습니다, 박사님!
0: 어머나, 깜짝이야! 그, 쇼거야! 드디어 마을 녀석들을 괴롭힐 좋은 방법이 생각났어. 오래오래요. 오래요.

이야, 맑은 하늘을 보니 내 기분도 맑아지는 것 같아. 와, 저게 뭐지?

0: 천재 레오 박사님이 발명한 번개구름. 46대 전부 다 찌릿찌릿하게 만들어주마. 오래 오래 요.
1: 우와, 까만 솜사탕이다.
2: 먹구름에 있던 작은 알갱이가 충돌해 생긴 전류에 맞고 말았군.
1: 시원하다. 솜사탕아, 이리 와.

0: 어머, 레오 박사가 번개구름으로 주민들을 괴롭히고 있어요.
1: 이거 큰일이군. 서둘러야겠어. 슈퍼젯 출동이다.

0: 맛이 어떠냐? 번개구름의 찌릿찌릿한 맛이.
1: 레오 박사! 이런 못된 짓은 당장 멈춰!
0: 이번에도 나타났구나, 슈퍼제트. 하지만 날 막지는 못할 걸. 번개구름 발사! 그렇다면 번개구름 최대 파워! 하!
1: 아니, 이럴 수가!
0: 놀라지 마라, 이제 겨우 시작이라고!
1: 앞구름이 너무 커져서 번개가 어디에서 칠지 모르겠어. 아, 어떡하면 좋지?
2: 이대로는 안 되겠어. 슈퍼 냠냠 요리로 폐활량을 강화시켜 먹구름을 몰아내자.
3: 폐활량을 강화시키려면 모짜렐라 치즈가 필요하지. 모짜렐라 치즈의 단백질, 옥수수의 비타민, 소금의 미네랄을 조합한다. 호이야! 자연의 기운을 듬뿍 받은 모짜렐라 치즈. 호이! 옥수수 한.

컵. 오, 천연 미네랄 소금 약간. 슈퍼냠냠 오븐에서 노릇노릇 굽는다. 엄마의 사랑 가득 슈퍼냠냠 소스를 뿌리면 이것이 바로 슈퍼냠냠 모짜렐라 콘치즈.

0: 빨리 날려보내야겠어. 슈퍼 냠냠 파워!
1: 자, 그렇다면 더욱 강한 번개구름을 만들어주지. 초강력 번개구름 발사!
0: 슈퍼제! 내가 도와줄게! 플래시 파워!
1: 으아! 안 돼! 최대 출력 공격!
0: 가만히 있을 순 없지! 완다 파워!
1: 나 또 당한 거야? 다음에 두고 보자, 슈퍼챗다!
2: 야호! 성공이다!
3: 얘들아, 너희들 덕분에 레오 박사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 그리고 너희들이 다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야.
4: 그래, 고마워, 타군.
5: 타군이 좀 이상해.
6: 타군, 너 괜찮아?
3: 원더비키, 괜찮긴. 구름에서 생겨난 번개를 그렇게 많이 맞았는데 내가 괜찮겠니?
5: 타군!
1: 내가 왔다, 아프리카!

0: 씨의 생일.
1: 거긴 그게 아니지. 내가 준 고대 설계도를 제대로 보긴 한 거야, 레오 박사. 레오 박사, 왜 대답이 없어? 날 무시하는 거야? 레오 박사? 레오 박사! 레오!
2: 잔소리를 피하는 데는 역시 귀마개가 최고라니까. 오레오레오! 광상이다!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 광상청! 그럼 어디 한번 시험해볼까? 야! 이게 뭐야?
3: 꾸꾸꾸꾸꾸! 꾸꾸꾸! 오늘은 즐거운 생일 파티! 레오 박사님도 함께 준비해봐요! 야!
2: 이 녀석들! 너희들이 지금 한가롭게 파티나 준비하고 있을 때야? 항상 이렇게 놀 생각만 하니까 맨날 슈퍼직한테 당하는 거 아니야?
4: 아, 죄송합니다.
2: 난 잠깐 나갔다 올 테니까 실험실 깨끗하게 정리해놔. 장 하나도 남기지 말고.
4: 네, 레오 박사님.
3: 야호, 파티다! 파티!
2: 아, 네, 그거 주세요. 이렇게 수염을 붙이니까 아무도 날 몰라보는군.
5: 손님, 여기 예약하셨던 케이크입니다. 감사합니다.
2: 역시 난 자상한 천재라니까. 부하의 생일 케이크까지 직접 준비하더니 오래오래요.
6: 헐? 나는 타곤.
2: 너는 뭐야?
6: 레오 박사, 내 고향 아프리카에 가고 싶어.
2: 아니, 이 녀석은 갑자기 뭐야?
6: 레오 박사, 내 고향 아프리카에 가고 싶다고.
7: 뭐? 레오 박사?
6: 레오 박사, 야, 보내줘.
5: 저요? 진짜 레오 박사?
2: 얘가 지금 누구 보고 레오 박사래? 나 레오 박사 아니야. 이따 꽉! 야! 아야야야!
7: 진짜 레오 박사다!
5: 레오 박사!
2: 레오 박사! 아니, 나 오늘은 아무 짓도 안 하고 그냥 케이크만 사가려는 거라고.
7: 여기야! 레오 박사가 괴롭히고 있어!
2: 시끄럽다고! 모두 다 조용히! 안 그러면 진짜로 혼내줄 테다!

0: 이제야 좀 조용해졌군 그래.
1: 레오 박사! 이런 못된 짓은 그만둬!
0: 도대체 내가 뭐? 난 아무 짓도 안 했다고. 다들 나한테 왜 그래?
1: 거짓말쟁이! 그럼 그 총은 뭔데, 레오 박사?
0: 이거? 이 천재 레오 박사님께서 모두를 괴롭히려고 만든 발명품이지.
1: 하! 역시 그랬군.
0: 그래, 어차피 너희를 괴롭히려고 만든 거니까 내가 틀린 말을 한 건 아니었군. 자, 그럼 어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실까? 자, 가더라! 블랙홀 중력판이다!
1: 위험해!
2: 어?
1: 레오 박사! 어디 향해 쏘는 거야? 그거 고장난 것 같은데?
0: 글쎄, 과연 그럴까? 위쪽을 한번 보시지!
2: 어?
1: 블랙홀이 모든 것을 빨아들이고 있어! 조심해!
2: 고마워!
1: 이러다가 광장 전체가 빨려 들어가겠어!
3: 어서 저 구멍을 막아야 해!
1: 나한테 맡겨!
3: 안 돼! 저 구멍보다 훨씬 더 큰 게 필요해!
2: 훨씬 더 큰 거라니야?

0: 다시 왔어? 성공이야!
1: 우와! 성 강해졌어! 어서 여기서 벗어나자!
2: 이대로는 안 되겠어! 슈퍼 냠냠 요리로 얼음 파워를 내서 공격을 막아내자!
3: 얼음 파워를 내려면 딸기가 필요하지. 딸기에 비타민C, 달걀에 단백질, 우유에 칼슘을 조합한다. 호이야! 태양의 기운을 듬뿍 받은 딸기 7개, 달걀 1개, 우유 100ml, 슈퍼냠냠 프라이팬에서 노릇노릇 굽는다. 엄마의 사랑 가득 슈퍼냠냠 소스를 뿌리면 이것이 바로 슈퍼냠냠 딸기 팬케이크.

0: 밖에서는 얼음 파활을 쏠 수 없겠어.
1: 우리가 도와줄게.
2: 플래시 파워.
1: 더 파워. 아!
2: 다시 한 방. 아, 차갑잖아 슈퍼잼.
0: 어림없어.
2: 어디 다음에 두고 보자 슈퍼잼. 너무 지친다. 이 녀석들이 아직도 뚱뚱 치킨 모두 집합. 한번 열어봐 케이크야. 너 오늘 생일이라며 뚱뚱 치킨 선물이야.
3: 레오 박사님.
2: 그래 말해봐.
3: 오늘 제 생일 아닌데요.
2: 뭐?
3: 제 생일이 아니라 3호 생일이에요.
4: 제 생일이에요.
5: 3호 생일? 오늘 내 생일 아니었어?
4: 2호! 오늘은 내 생일이라고!
5: 아니! 내 생일인데 꼭!
4: 오늘은 내 생일이라니까! 내 생일!
3: 야! 네가 3호잖아!
4: 내 생일이야! 어?
5: 내가 3호야?
2: 그만해! 다들 똑같이 생겨가지고서는!
3: 에이, 레오 박사님! 그러지 말고 같이 막아요!
2: 난 안 먹을 것! 내가 너희들끼리 먹으라.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하게
0: 진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예썰 칫썰 마데카 솔.
4: 새치염색 살롱처럼 사이어스 섬세한 새치염색 오일 테크놀로지로 선명함 윤기까지 다양한 컬러를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사이어스.
5: 난방구는 붙방구와
6: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0: 옥스퍼드 상.
1: 해보고.
0: 주유소 사고 발생. 혁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2: 탑승하세요.
0: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상.
3: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0: 모두
4: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5: 얼리면 더 맛있어.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7: 마데카 솔메이트
8: 출동.
6: 얼굴엔
8: 순한 킹킹.
6: 진물엔
9: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7: 옛설 쥐설 마데카 솔.
10: 아침에 아침엔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점심엔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1: 늦었다.
10: 저녁엔 저녁엔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바빠도 입맛 없어도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2: 지금 쟁여놓으세요. 오! 서울 우유.
13: 아빠, 저게 뭐야?
14: 글쎄. 다들 뭐 먹는 거지?
15: 이게 뭐예요?
16: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제. 아직도 모르세요?
15: EBS IN 포키제?
16: 네.
17: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0: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2: 비어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링.
0: 진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뚜뚜뚜뚜 배고파.
1: 귀여운 판다다. 와, 귀여운 귀. 까만 안경.
2: 오, 저기 눈빵한 엉덩이에 앙증맞은 꼬리 좀 봐. 귀여워.
0: 아니 아니야, 나 에그.
2: 어? 에그? 응? 에그 판다야?
1: 에그 박사님이랑 이름이 똑같아.
2: 신기하다.
0: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1: 손도 귀여워.
3: 배가 빵빵해.
2: 와, 꼬리 귀여워.
4: 따지시죠. 위험합니다.
2: 어? 어? 위험하다고요? 아니, 엄청 순해 보이는데요.
4: 아, 그게 아니라 판다가 지금 위험에 빠졌다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문제. 판다는 왜 위험에 처해 있을까요? 1번, 간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2번,
1: 너무 귀여워서.
4: 3번, 기후위기 때문에.
1: 정답, 기후위기 때문에?
5: 김동태, 우와!
4: 판다는 원래 중국의 높은 산에 있는 대나무 숲에 살죠. 그런데 기후변화와 환경 파괴로 대나무 숲이 점차 사라지며 판다도 언제든 멸종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6: 판다 어떡해!
4: 귀엽고 사랑스러운 판다. 판다는 전 세계가 지켜야 할 아주 아주 소중한 존재입니다.
0: 제가요? 근데 제가...
4: 목소리를 아끼셔야 합니다.
0: 아니, 그게...
4: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0: 아, 예, 아니... 그런데 갑자기 배가 너무 고픈데요?
1: 그럼 이거 과자 먹을래?
4: 안 됩니다! 이분은 이런 걸 드실 분이 아니십니다.
1: 아, 그럼 된고양이 먹을래?
2: 어, 고마워. 돼 먹게.
1: 판다는 대나무를 먹잖아.
4: 맞습니다. 신선한 대나무가 쭉쭉 뻗어 있는 곳으로 빨리 이동하셔야 합니다. 자, 어서 가시죠.
2: 좋겠다.
4: 진짜.
0: 진짜.
4: 자, 그럼 가십시다. 자, 이동합니다.
1: 우리도 가서 판단을 도와주자.
2: 그래, 좋아. 가자.
7: 여기 앉으시죠.
0: 이쪽으로. 예. 아이고.
4: 이거 드십시오. 그럼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만 하십시오.
0: 오, 보호받은 느낌이. 와, 은근히 기분 좋다.
1: 에그판다, 어서 대나무 먹어봐.
0: 대나무? 어, 근데 이거 어떻게 먹지?
2: 어떻게 먹는다니. 그냥 다른 판다들처럼 먹으면 되잖아.
0: 다른 판다들처럼? 저렇게?
3: 내 입맛엔 부드러운 잎이 딱이야.
8: 와, 그 다음엔 대나무 껍질을 쫙쫙 벗겨서 하얀 속살을 먹는다고.
2: 우와, 대나무를 꼭 끼고 잘도 먹네. 오, 그런데 손가락이 여섯 개 같은데?
1: 여섯 개? 우리가 세어볼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2: 우와, 정말 손가락이 여섯 개네.
4: 이 엄지손가락처럼 보이는 손가락은 사실 손목뼈가 자란 가짜 엄지죠. 대나무를 꼭 쥐고 잘 먹으려고 가짜 엄지가 생긴 거예요.
0: 오, 그럼 나도 이 가짜 엄지로 대나무를 꽉 쥐고 대나무를 맛있어.

0: 맛있다.
1: 우와, 애교판다. 정말 엄청 많이 먹었다.
2: 배부르겠다.
0: 근데 배가 안 불러. 이상하게 계속 배가 고프네.
3: 당연하죠. 배 채우려면 이 속도로 15시간은 더 드셔야 합니다.
2: 15시간?
0: 15시간이요? 이렇게 많이 먹는다고요?
3: 그 이유를 알기 위해 자, 여기서 또 문제. 판다와 비슷하게 생긴 동물은 1번 흰동가리, 2번 꿀벌, 3번 곰.
2: 문제가 너무 쉽다. 정답은 곰.
3: 딩동댕. 그래서 판다를 판다 곰이라고도 부릅니다. 판다는 곰과 아주 가까운 동물이죠.
2: 모습이 비슷해.
1: 우와, 곰이 연어를 사랑해 먹고 있어.
3: 판다도 아주 옛날에는 곰처럼 주로 고기를 사냥해서 먹었다고 해요.
2: 정말요?
1: 그런데 왜 지금은 대나무를 먹죠?
3: 판다는 사냥감이 줄어들자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대나무를 먹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대나무는 고기보다 영양분이 적어서 판다가 큰 몸집을 유지하려면 대나무를 아주 많이, 잘 때 빼고는 계속 먹어야 살 수 있대요.
0: 맛있어.
1: 오, 그래서 판다가 저렇게나 많이 먹는구나.
2: 다시 고기 먹으면 안 되나?
3: 하도 대나무만 먹다 보니 안타깝게도 판다는 고기 맛을 못 느낀다고 하네요.
0: 대나무가 제일 맛있어.
4: 천천히 드십시오. 제가 하십니다. 자, 물.
0: 판다로 사는 것도 편하고 좋네.
2: 에그판다. 우리 사인해줘.

0: 사인 오케이 쾅쾅
1: 귀여워 애교판다 너무 귀여워
2: 어릴 적엔 얼마나 더 귀여웠는지
3: 오 어릴 적에
4: 태어났을 땐 아주 작은 분홍색 꼬물이었죠 그러다 시간이 지나
1: 와 까만 안경을 썼어
3: 그런데 아기 판다들이 왜 저렇게 누래?
1: 꼭 누룽지 같아
5: 목욕을 안 했나?
4: 엄마 판다가 핥아줘서 그래요
3: 어? 핥아줘요?
4: 판다가 먹는 대나무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탄닌이 들어있는 판다의 침은 산소와 만나면 노란색으로 변한답니다
3: 아, 아기 판다들이 엄마의 사랑을 듬뿍 받아서 누렇게 변하는 거였구나
4: 아기 판다가 1년 반 동안 엄마의 보살핌을 받으며 무럭무럭 자라서 이렇게 멋진 애교 판다가 되었죠
3: 우와
1: 와?
4: 그런데요 이제 엄마와 떨어져 어른 판다가 되었으니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0: 나도 떠나요? 어디로요?
4: 중국으로
3: 에? 중국이요?
1: 어른데도 그냥 여기 살면 안 돼요? 여기도 대나무 많은데
3: 네 우리가 돌봐줄게요
4: 판다는 인간과 다릅니다 판다는 원래 혼자 지내는 동물 어른이 되면 자기만의 생활을 시작하고 또 짝도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짝을 찾을 수 없어서 판다 친구들이 많은 중국으로 가는 거죠
3: 아 그런 거구나

0: 싫은데.
1: 나도. 그런데 가지 말라고 하는 건 우리들의 욕심인 것 같아.
0: 판다를 위해 기분 좋게 보내주자.
2: 네, 그게 판다의 행복을 위한 길이죠. 자, 애교판다 가시죠.
3: 아, 아니, 아니요, 나는
1: 애교판다 보내줄 때 어서 가, 가.
3: 오,
2: 갑시다, 갑니다.
1: 애교판다, 애교판다.
3: 잠깐. 아니야. 나는 가면 안 돼.
1: 그러니까. 애교판다 이러면 우리들만 힘들어진단 말이야. 보내줄 때 어서 타.
3: 아우, 그게 아니라니까요. 아니요.
1: 아유, 그 타라고.
3: 아이고, 아니야.
2: 갑시다.
3: 아니에요.
1: 아, 괜찮아.
3: 아니야. 나 판다 아니고 애교 박사라고. 애교박사라고! 애교박사라니까!
1: 애교박사님! 일어나세요!
0: 애교박사님!
3: 어디야? 여기가 어디야?
0: 박사님! 무슨 안 좋은 꿈을 꾸셨어요?
3: 꿈이었구나! 진짜 이상한 꿈이었어! 아주 그냥 내가!
0: 근데 박사님 눈 판다 같다!
3: 눈이 판다 같다고? 눈이 어떻게 판다 같아? 눈이 판다 같다고?

0: 보면서 안 깬 건가?
1: 마법이요? 그냥 다크서클 같은데요.
0: 아니 아니 아니 아직 꿈에서 안 깬 걸 거야.
1: 아이 참. 박사님 왜 그러세요? 정신 좀 차리세요.
2: 꿈 아니에요. 진짜요.
0: 아니야 이거는 꿈이야. 얼른 깨어나.
2: 아니에요.
1: 그만. 하지 마세요.
0: 꿈이야 꿈.
1: 아무나 나요.
2: 꿈이라는 게 그런 거죠.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1: 순한 킬킬.
0: 눈물엔
1: 덥덥한 말.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진동.
4: 얼굴엔
5: 순한 킬킬.
4: 눈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한순간에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 알려드립니다. 매일 문자메시지에 있는 확인되지 않은 링크는 클릭하지 마세요. 개인정보 유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통장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에서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112에 신고하고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세요.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사기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세요. 은행의 보안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주세요. 확인되지 않은 PC에서는 이체가 안 되게 하거나 해외 IP를 차단하는 등 금융사기 예방이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클릭으로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을 꼭 기억해 주세요.
1: 경주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지진! 나 벨로 코르지 지진 탐정단으로 활동 중이다. 현지 상황 다행히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주세요. 텔레비전 꽃병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잊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건물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빠르게 대피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대피해 주세요. 이제 당신의 지진 대처 능력을 보여줘. 벨로콩즈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

장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전기사고. 안녕하세요, 전기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 몸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나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후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하기!

0: 괜찮아, 생쥐야.
1: 그래, 그래, 괜찮아. 여기는 생쥐 친구들도 많고 안전하다고. 어? 봐봐, 봐봐.
0: 어? 어? 진짜네? 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
1: 그래, 우리 친구들이 도와줄 거죠?
0: 네! 우와! 우와! 그럼 이제 걱정 끝! 제가 아니라 고양이한테도 이렇게

0: 이 나쁜 고양이! 생쥐 찾아서 뭐 하려고?
1: 어? 그게냐?
2: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3: 뭐야? 생쥐랑 고양이랑 숨바꼭질한 거야?
2: 어, 맞아! 얘는 나랑 가장 친한 친구야! 어휴, 귀여워! 귀여워!
0: 이번에는 생쥐가 술래, 고양이가 숨는 거는 어때?
1: 좋다냐?
2: 나도!
1: 신난다냐?
0: 좋아요, 이번엔 생쥐가 술래.

0: 그럼 모두 안녕!
1: 뿌이뿌이!

0: 지구 영웅 헌개맨.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길길.
1: 진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너 공개맨 아니 천둥맨 된 거야?
1: 우와 내 친구가 영웅이 됐어.
2: 천둥맨 최고.
3: 천둥맨 이제 초능력을 보여줘.

0: 게 없나 봐. 어떡해.
1: 얘들아! 어디 가? 어?
2: 얘들아!
1: 어?
0: 꿈이었구나. 번개맨, 왜 나한테 아무 초능력도 안 생기는 거죠? 번개 파워! 난 아무 초능력도 없어.
3: 13화 나는 언제 빛나게 될까?
0: 얘들아, 잘 봐봐. 왕 빛나!
1: 풍선만 정확하게 터뜨렸어.
0: 빛나, 연습 많이 했네.
4: 그치?
0: 다들 눈 크게 뜨고 봐.
1: 우주는 더 빨라졌어.
0: 나도 질 수 없지. 이야!
4: 오, 튼튼한데 크기도 적당해.
1: 초능력 사용하는 법을 배우더니 다들 더 멋있어졌어.
5: 친구들 힘내세요. 번개쌤이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 힘내라고 간식이 왔어요.
6: 우와, 맛있겠다.
5: 나도 간식 먹고 싶다.
0: 번개쌤 지금 나도 간식 먹고 싶다 생각하고 있죠?
5: 아니, 그거 비밀인데 어떻게 하지?
1: 좋겠다, 다들.
7: 저 사랑하는 우리 번개 유치원 친구들. 드디어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서 우리 솜씨를 마음껏 뽐낼 수 있는 번개 스타 큰 잔치가 열립니다! 원장님도 너무너무 신나요. 여러분이 각자 재주를 마음껏 뽐낼 걸 생각하면 되죠. 그렇지. 천둥이가 있었지. 한복이쌤, 잔쌤 그거 알아요? 우리 천둥이한테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거. 바로 이거. 이거. 우리 천둥이 하면은 번개 파워. 있잖아요. 정말 답답하네. 그거만 치고. 천둥. 천둥이 이건 거 아닌데. 맞는데 천둥이 이거 아닌데.
5: 자, 친구들, 선생님은 번개스타 큰 잔치 준비하러 갈게요.
7: 세상에, 놀이기구인가? 혼자 있잖아.
5: 천둥이 괜찮겠죠?
8: 초능력이 늦게 나타나는 아이들이 옛날에도 가끔 있었어요. 그런 아이일수록 더 큰 힘을 숨기고 있는 법이죠.
5: 그게 무슨 말이죠?
8: 전둥이만의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땅! 땅!
9: 나라면 자유롭게 하늘을 나는 능력. 뿡뿡이 요술방귀? 이것도 능력이지 능력이야. 그리고 번개맨.

0: 초능력이 없는 영웅은 정말 없는 거야?
1: 천둥친구 여기 있었구나. 선생님이랑 같이 파티하자 할까?
0: 저 혼자 있고 싶어요.
1: 영웅 그림책 보고 있었구나.
0: 그거 아세요? 이 책에 나오는 영웅들이야 다 초능력이 있어요. 초능력이 없는 영웅은 없다고요.
1: 천둥친구, 초능력이 천천히 나타나는 건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0: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친구들은 다 초능력이 있고 나만 없고

0: 초능력이 없어도 영웅이 될 수 있을까? 전동 친구, 진짜 초능력은 이미 네 안에 있어. 부디 너 자신을 믿어줘.
1: 친구들은 다 초능력이 있고 나만 없고 진짜 속상하단 말이에요.
2: 가가
3: 전능 마음 약한 저 아이가 번개 보석을 가지고 있다. 저 마음만 잘 이용하면 번개 보석을 빼앗아 올 수도 있겠어.
4: 아빠, 그거 있잖아, 그거.
5: 아, 그거? 따가따가 꿈 날아가시 버튼.
4: 따가왕님.
2: 따가?
4: 저희가 만든 무기.
5: 아이들의 꿈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버튼이에요.
3: 아이들 꿈. 오류 나서 번개맨 꿈에 들어가서 맞고 오면 어떡할래?
4: 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다 실험을 해봤답니다. 제가 아차자 꿈속에 들어가 봤거든요.
5: 아차 너? 성능이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어제 악몽을 꿨거든요.
4: 악몽?
3: 야가 좋아 좋아. 이제 이 몸이 직접 나설 때가 되었군. 가서 전둥이의 번개 보석 빼앗아 오겠다.

0: 무서운 인형 아니에요.
1: 너 따가왕이잖아.
0: 어? 따가왕이 누구야? 난 따가용인데. 따가용은 천둥이 소원을 들어주려고 왔지요.
1: 소원? 무슨 소원?
0: 너 친구들처럼 멋진 초능력을 가지고 싶지? 그래서 부럽고 막 화나지? 따가용은 다 알아요.
1: 응, 나도 초능력을 갖고 싶어. 남들을 돕고 싶은 마음을 가진 것도 난데 나는 초능력이 없어서 화가 나.
0: 그럼 그럼 당연하지. 걱정 마. 이제 이 따가용이 도와줄게요.
1: 진짜? 어떻게?
0: 간단해. 네가 가지고 있는 요 번개보석 팔찌 있지요? 그거를 따가요.
1: 우와.
0: 요거랑 바꾸면 돼. 그럼 너도 번개맨보다 멋진 초능력이 생기지요? 따가요.
1: 번개보석 팔찌를 저 팔찌랑 바꾸면은
0: 초능력

0: 뭐지?
1: 자가 네 망자 네 힘자가 네 번개 보석도 있지? 전 나의 것이야.
2: 천둥이 번개 보석 누가 가져왔나요? 내가 가져왔지요.
1: 다섯 개의 번개 보석이 모두 내 손아귀에 들어오는 날 이 우주는 다시마치 될 것이다.
0: 저희도 힘껏 돕겠습니다, 따가왕님. 작아지셔서 좋았는데 다시 커지시겠네.
3: 벌써 몸이 따가운 것 같아.

0: 강희야. 그런 노래를 부르면 누가 좋아하겠냐? 넌 강희 걱정할 시간에 춤 연습이나 더 해야겠던데? 너희들 잘난 척 좀 하지 마.
1: 천정아! 네 팔찌 뭔가 이상해.
2: 자, 야, 넌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3: 공개부석을 훔친다. 훔친다.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진동!
4: 얼굴엔
5: 순한 킹킹.
4: 줄무랑
5: 덕분만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지구 영웅 번개맨.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진동.
1: 얼굴엔
2: 순하게,
1: 진물엔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다섯 개의 번개 부설 모두 내 소나기에 들어오는 날이야. 이 우주는 가시밭이 될 것이다.
5: 위대한 가시별의 귀여운 따가요 따가왕님.
6: 그런데 나머지 번개 보석은 어떻게 빼앗죠?
4: 따가, 다 계획이 있지. 따가, 천둥이 너는 이제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움직일 것이다.
5: 어떻게
4: 해요? 비켜, 비키라고! 저 가시판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조종할 수 있다고. 천둥이와 친구들의 번개 부서 모두 빼앗아 올 것이다.

0: 14화 번개보석이 선택한 아이.
1: 내 맘대로 잘 나갈 황상.
2: 겨라니 겨라. 아,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인데.
3: 따가 전둥이 들리나? 저걸 노래라고 불러?
4: 아니야, 그렇지 않아. 강희는...
3: 에이, 그건 아니지.
4: 강희야, 좋지는 장기 사랑인데 그런 노래를 부르면 누가 좋아하겠냐?
5: 천둥아, 강희도 용기 내서 노래 부르는 건데 너무한 거 아니야?
4: 너는 강희 걱정할 시간에 춤 연습이나 더 해야겠던데?
5: 천둥아!
4: 야, 천둥!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5: 천둥아! 강희는 할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연습하는 거라고. 그리고 빛나한테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4: 알아. 다 안다고. 그런데 내 마음이랑 다른 말이 자꾸 나온다고.
3: 계속해.
4: 차도영, 강호주. 너희들 잘난 척 좀 하지 마.
6: 천둥아.
4: 내 말은 그게 아니라.
5: 천둥아, 너 진짜 왜 그래?
7: 방 떨어졌나? 내 사탕 하나 먹어.
4: 아니야. 응? 아니라고.
5: 어? 그런데 천둥아, 이 팔찌 뭔가 이상해.
8: 오 마이 갓. 아이고, 우리 천둥이 팔찌가 너무 꽉 끼나 보구나. 좋은 샘이 빼줄게. 샘은 발찌 수리도 베리베리 잘하거든. 가자.
7: 어떡해. 무슨 일 있나?
5: 그러게.
9: 제발 빠져. 제발.
8: 천둥아, 좋은 샘이 빼줄게. 자, 땅땅별 수리수리 땅땅. 땅땅별 수리수리 땅땅. 아니, 이건...
9: 선생, 이거 제 거 아니에요. 이거 말제예요.
10: 역시, 이건 땅땅별의 전설로만 듣던 가시팔찌야. 이게 어떻게 된 거지?
9: 그게요, 제가 힘으로 이걸 기려한 게 아니니. 아니.
11: 아니, 그러니까 그 따가 용 이란 녀석이 꿈에 나타나서 번개 보석 팔찌를 가져갔다.
8: 네, 초능력이 생긴다면서 다시 팔찌를 줬고요.
11: 따가 용, 따가 용, 따가왕, 따가왕. 이건 분명 따가왕의 짓이에요.
8: 그럼 천둥이가 이상하게 행동한 것도 나가왕 때문이군요.
11: 하, 이거 어쩌지?
8: 걱정 말아요, 봉개맨. 봉개 보석이 이 아이들을 선택한 건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반드시 천둥이에게 다시 돌아올 거예요.
11: 그래요. 그럼 저는 봉개 본부에 가서 가시팔찌에 대해 좀 더 알아볼게요. 저는 그동안 천둥이를 부탁해요.
8: 네.
12: 건강한 몸, 건강한 마음, 번개 유치원입니다. 아, 네, 그럼요, 그럼요. 이번에 번개 스타 큰잔치만 성공하면 우리 번개 유치원 완전 유명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 뭐랄까, 명문 유치원. 의사로 거듭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벌써 의상도 다 준비해놨습니다. 그럼요, 그럼요. 네네네. 아, 미리 당연히 미리 입혀봐야죠.
13: 번개 스타 큰잔치 옷을 갈아입는다. 갈아입는다.
3: 잘 들었지, 전기. 옷을 갈아입는 순간 친구들의 번개 보석을 훔쳐야 해.
4: 친구들 보석은? 내가 왜? 어떻게?
3: 넌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고민하지도 말라고.
13: 친구들 갈아입을 때 번개 보석을 훔친다. 훔친다. 훔친다. 훔친다.
12: 친구들, 이번 번개스타 큰 잔치를 위해 원장쌤이 직접 특별히 준비한 게 있답니다. 와! 소리, 약속한 음악 들려줘. 파워부터 파워!

0: 내 반지! 내 키링!
1: 뭐야?
2: 다 어디 갔어?
3: 천둥아, 들리니? 잊지 마.

0: 나샤의 사부가 우리 전동의 제부가 원장상을 구해.
1: 원장님, 정신 차리세요.
2: 천둥치고 괜찮아? 다친 일 없어?
3: 네, 저는 괜찮아요.
2: 번개 대장님도 번개보석의 선택을 믿어보라고 하셨는데 이게 번개보석, 아니 이 아이의 선한 힘인가? 오늘따라 팔찌가 더 멋진걸? 진짜 영웅. 전동 친구랑 정말 잘 어울려.
3: 얘들아, 있잖아. 이거 돌려줄게. 나도 내가 왜 그랬는지 진짜 모르겠어. 정말 미안해.
4: 옷 갈아입을 때 잃어버릴까봐 챙겨둔 거지.
5: 그랬네, 그랬어.
6: 그런데 진짜 신기하다. 팔 안에 뭐가 들어있나?
7: 콩콩.
6: 엄청.
8: 전둥이.
3: 얘들아, 진짜 미안해. 나 사실은 너희들 좀 미웠어. 나만 초능력이 안 생기니까 부러워서 그랬던 것 같아. 진짜 미안해.
9: 괜찮아. 너 누구보다 진심으로 원장님을 지키려고 했잖아. 이제 진정한 초능력자가 된 거야.
2: 자, 그럼 이제 아이들의 초능력이 모두 깨어났으니까 번개 보석검의 힘도 곧 깨어나겠죠?
10: 맞아요. 아이들의 착한 마음이 하나로 모일 때 보석검의 힘도 반드시 돌아올 거예요.
0: 파워.
2: 파워.
11: 어? 어? 야, 이게 뭐야?
12: 괜찮아.
11: 괜찮아. 전둥이 배신자. 내 번개 보석 마이 프레셔스. 어? 왜 이러지? 전둥. 전둥. 여보세요? 어째서?
2: 어떻게 좀 해봐.
13: 대장님! 아이들이 생각보다 엄청 강하네요. 그렇다면 조금 더 강한 괴물이
14: 더 이상 없습니다.
13: 없어. 없어. 없어. 없어.
11: 야, 아니다. 이번엔 내가 직접 간다.
13: 직접이요?
15: 어쩌시려고요?
11: 야간 지구로 가는 가시 우주선을 당장 준비해라. 야간 처음부터 내가 나섰어야 했어. 그랬으면 이미 번개 보석을 쥐고 있었을 텐데.
2: 따가워.

0: 한봉지 쌤이 번개네?
1: 얘들아 준비됐지?
2: 응.
0: 번개맨을 지키자!
2: 예!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지성!
3: 얼굴엔
2: 순한 킬킬
3: 눈물엔
2: 덤덤한
4: 순하게
2: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새치 염색 살롱처럼 사이어스 섬세한 새치 염색 오일 테크놀로지로 선명함 윤기까지 다양한 컬러를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사이어스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줄무랑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친구들 안녕. 이곳은 감정 수호 요정 니니키즈가 사는 니니랜드. 오늘은 이곳에서 어떤 일이 생길까요?
5: 꼬니.
4: 어? 저기 꼬니가 걸어가고 있네요. 안녕 꼬니.
5: 꼬니. 꼬니.
4: 꼬니가 오늘 기분 좋은 일이 있나 봐요. 아주 즐거워 보여요.
5: 꼬니, 꼬니, 꼬니, 꼬니.
4: 아하, 날씨가 화창해서 기분이 좋아졌구나.
5: 꼬니, 꼬니, 꼬니.
4: 꼬니가 날씨가 화창해서 기분이 좋은가 봐요. 그럼 다른 친구들은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6: 써니, 써니.
4: 소니는 여기에 있었네요. 안녕, 소니.
6: 써니.
4: 소니도 기분이 엄청 좋아 보이네. 아하, 간식을 많이 받아서 기분이 좋은 거였구나. 맛있게 먹으렴, 소니.
6: 써니, 써니.
4: 소니도 기분이 좋은 것 같네요. 그럼 다른 친구들은 뭘 하고 있나 찾으러 가볼까요?
5: 써미! 써미!
4: 써미는 여기 있었네요. 반가워, 써미!
5: 써미!
4: 써미, 여기서 뭐 하고 있었니? 기분이 좋아 보이는데?
5: 써미! 써미, 써미!
4: 아하! 꽃들이 잔뜩 피어 있어서 기분이 좋은 거였구나.
5: 써미!
4: 써미도 기분이 좋아 보여서 다행이야. 그럼 다른 친구들은 어떤지 보러 가볼까?

0: 오, 저기 떠니가 의자에 편하게 앉아있네요. 떠니도 기분이 좋아 보이는데요. 안녕, 떠니.
1: 어? 떠니.
0: 떠니, 기분이 좋아 보이네. 무슨 좋은 일이 있었니?
1: 떠니.
0: 아, 떠니는 여유롭게 취미 생활을 즐길 수 있어서 기분이 좋았구나.
1: 응.
0: 떠니가 즐겁다니 잘 됐네. 그럼 이제 찐이는 뭘 하고 있는지 보러 가볼까?
2: 찐이.
0: 찐이는 여기 있었어요.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네요. 찐이, 안녕?
2: 찐이.
0: 찐이, 무슨 기분 좋은 일이 있니? 기분이 좋아 보여. 아, 찐이는 장난감을 잔뜩 가지고 놀 수 있어서 기분이 좋았구나. 오, 니니키즈들이 모두 모였네요. 니니키즈, 모두 모였으니 오늘 즐거웠던 기분을 몸으로 표현해 보는 건 어때?
3: 써니.
0: 소니가 점프하면서 기쁨을 표현하네요.
1: 떠니.
0: 떠니는 여유롭고 편안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나 봐요.
2: 찐이는
0: 배를 두들기며 웃네요. 너무너무 신이 나나 봐요. 꼬니는 너무 즐거워서 견딜 수 없대요.
1: 써미.
0: 써미는 즐거운 기분을 하트 모양으로 표현했어요. 니니키즈, 모두 기쁜 감정을 몸으로 잘 표현해냈어요. 정말 잘했어요. 오늘도 재미있게 놀아요.
3: 짠짠이

blue. Purple.

shrimp, octopus, whale, Orr, penguin, shark,

duck. Frog. Dolphin. Turtle. Hippo. Alligator.

Megalosaurus. Velociraptor. Megalosaurus. Dimetrodon.

mouse. Rabbit.

box. Pig.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줄무랑
2: 덤덤한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도레미 친구들, 이제 소풍 갈까요?
1: 네!
0: 볼 때는 그래요.
2: 고마운 일이 있을 땐 이렇게 말해봐.

0: 일을 도와주셔서요.
1: 소풍에 데려와 주셔서요.
2: 빨대를 꽂아주셔서요. 손수건 빌려주셔서요. 우리를 사랑해주셔서요.
3: 고마운 일이 있을 땐 이렇게 말해봐.

0: 세치염색 살롱처럼 싸이어스 섬세한 세치염색 오일 테크놀로지로 선명함, 윤기까지 다양한 컬러를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싸이어스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기쁨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줄무랑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식품 내품 너도 나도 비타 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 젤리 하루 하나 골라 먹는 비타 젤리
7: 우리 모두
8: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Hee

0: 1, 2, 3, 4, 5, 6. 6 newspapers.
1: 어? The two rooms are the same size.

0: wide, wide, wide. Narrow, narrow, narrow. Measure, measure, measure. 쇼 퀴즈 타임! Let's measure this picnic blanket. What can we use to measure it? There are two windows. Which one is wider? One, two, three, four, five, six. They are the same. There are two blocks. Which one is wider?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Wider.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2: 순한 길길.
1: 중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뽀르보 도마나라 캐슬 환영합니다.
5: 어서오세요 공주님.
4: 도마나라 캐슬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르보 도마나라 캐슬.

0: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땡글땡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4: 우리 모두
5: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지금
5: 얼굴엔
6: 순한 킬킬
5: 주물엔
6: 덥덥한 말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8: 보이세요?

0: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1: 황소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신경기관제를 발견한 당신,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뱅뱅!

0: 잠깐만. 바구니랑 낚싯대? 혹시 낚시꾼이세요?
1: 어?
2: 딩동댕. 맞잖아. 보시다시피 낚시꾼 맞잖아. 내가 여기 오는 길에 강물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낚싯대를 싹 던졌는데 빨라. 아 이거 빨라. 아니 너무 빨라서 내가 못 잡겠잖아. 이게 나. 너희들이 노래를 빨리 부르니까 아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책임져. 어떻게 할 거야. 책임져.
1: 우리가 천천히 느리게 노래 부를까요?
0: 우리 물고기가 도망가지 않게 느리게 노래할 수 있죠?
3: 네!
0: 좋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 함께 느리게.

0: 노래를 느리게 부르니까 아 물고기들도 느릿느릿 헤엄을 치는구만. 내가 다 잡을 거야. 여기 있는 물고기 내가 싹 다 잡을 거야.
1: 다요? 그건 안 돼요.
2: 우리 친구들 다시 빠르게 노래할 수 있겠어요?
1: 네.
2: 좋아요. 그럼 다시 빠르게 시작.

0: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1: 요호
2: 아
1: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0: 그럼 모두 안녕.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지진회의 액템. 오늘 공부할 재난보감. 바다 밑에서 땅이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생겨난 에너지가 무시무시한 파도가 되어 육지를 덮치는 현상이 지진해일이다. 보통 쓰나미라고 부르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우산.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니 명심해두길 바란다. 사전 대비. 내가 있는 곳이 위험 지역인지 확인하고 대피할 장소를 미리 숙지하는 건 물론 파도에 휩쓸려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물은 미리 정리해 두어라. 높이 높이. 더 멀리보다 더 높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된 대피소로 가기 어렵다면 3층 이상의 튼튼한 건물로 대피하도록 하여라. 선박 이동. 지진 해일은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항구로 돌아오지 말고 대기하도록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항구의 선박들도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안 끝났다. 지진 해일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재풀이 된다. 석고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이상

아이고.

0: change the word. Word change.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킬킬.
1: 진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예썰 치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킬킬.
0: 눈물엔
1: 덤덤한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4: 안녕.
3: 노래도 하고 크로운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5: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6: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지금 쟁여놓으세요.
8: 새치 염색 살롱처럼 사이어스. 섬세한 새치 염색 오일 테크놀로지로 선명함 윤기까지 다양한 컬러를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사이어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한 킬킬.
0: 눈물엔
1: 덤덤한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0: 박수!
1: 고맙다, 진짜.
2: 너도 뿡뿡이랑 노래하러 온 거야?
1: 응? 노래? 아니.
2: 그럼?
1: 하늘은 파랗고 구름은 하얗고 바람은 쏙 시원하게 부는 거야. 그래서 말인데 우리 소풍 갈까?
0: 소풍을 가?
2: 가!
0: 가!
2: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0: 좋아. 그럼 까마귀랑 소풍 가자. 친구들 우리 소풍 갈까?
1: 나 갈래. 나.
2: 짜잔 형도 나. 유후.

0: 너무 재밌다 진짜.
1: 너무 재미있어서 웃음이 나요.
0: 웃어봅시다. 웃어봐요. 더 크게. 더 크게. 신나게 웃어요.
1: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0: 그럼 모두 안녕.
1: 뿌이뿌이. 슈우.

0: 실내 먼저 정하자. 그럼
1: 가위 바위 보.
2: 우와, 내가 숨네. 빨리 숨자.
3: 꾹꾹 숨어라, 꾹꾹 숨어라. 모두 모두 숨었으면
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자.

0: 둘, 셋. 찾았다. 숨바꼭질 나도 하고 싶어.
1: 그래?
0: 이번엔 2층에서 놀까?
1: 좋아.
2: 가위, 가위, 보.
3: 내가 술래. 이제부터 숨어.
4: 다시 술래가 찾지 못하는 숨어. 곳으로 가서 숨어야지.
5: 모두 숨었으면
4: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3: 찾는다.

0: 하나, 둘, 셋. 찾았다! 낫이 어딨니?
1: 여기, 여기 숨었나? 저기, 저기 숨었나? 모두, 모두 어디 있나? 하나, 둘, 셋!
2: 아, 찾았다!
3: 이제 아침이야. 어?

0: 아이스크림 트럭.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to go. The mouse raced down the clock. Goodbye.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길게.
1: 주물엔
2: 덤덤한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0: 기대야. 아, 근데 배가 좀 고프긴 하구나. 어? 아, 조금 뭐 먹을 것만 있으면 다 좋을 것 같은데. 먹을 거다.
1: 여기서요?
0: 먹을 거다. 그렇지. 저것만 먹으면, 저것만 먹으면 딱 조정 들어갈 수 있겠다. 저것만. 걔 아무도 없느냐? 걔 아무도 없더만. 그럼 이건 내 거다 이거. 그렇죠, 니야
1: 사장님. 함부로 드시면 안 돼요.
0: 자, 그럼.
2: 아우, 아우, 아우 시원해.
0: 이야. 이야, 이거 오늘 먹으려면 아주, 어? 자리 잡고 천천히 하나하나 다 먹어야겠구나.
1: 뒤에서 탈꽃이 다가와요.
2: 탈꽃? 이야, 아주 멋진 탈꽃이. 아니, 아, 뭘 그 가까이 와. 아니, 저기,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지? 저희, 그,
0: 아유, 지금 뭐 하는 것이요, 이거 지금. 이거 안 보이시죠, 이렇게. 지금 맛있게 지금 시간 보내고 있는데. 아이, 거참, 이거.
3: 누구세요?
1: 아, 저 말씀이십니까?
0: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천지 일판 조선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백문이 불여일견, 요즘 탈 것을 싱싱싱 타고, 또 보고,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심장의 소유자, 조선 최고의 과학자, 가대선비 박규시다, 얼쑤!
1: 전 타방이에요.
3: 그러지? 아, 저는, 이 밭을 농사짓는 청년농부 한태웅이라고 합니다만.
0: 아유, 반갑습니다. 예.
3: 아니 근데 제 회참을 다 드셨네요.
0: 아, 예.
3: 아유, 아침도 먹고 일하러 왔는데.
0: 이거 본인 것이라고.
3: 예.
0: 또 얼마 안 먹었습니다.
3: 아니 뭐 제 괜찮아요. 뭐 살 빠지고 좋죠 뭐. 예.
0: 제가 먹으려는 게 아니라 예, 예. 여기 제 이 가방 있잖소. 이 가방이 먹어도 된다고.
3: 배가 고팠지만은 이미 드신 거를 뭐 부러. 만들 수는 없는 거니까. 누군가는 배를 채웠으니 다행이죠.
0: 밭에 이렇게 있는데 걔 누구 없어? 물어보니까 아무도 없길래 그냥. 아, 그럼 뭐 일단 뭐 먹은 건 먹은 거고 뭐 뱉을 순 없으니까 그럼 뭐 일을 돕든 뭘 해서 세찬값이랑 똑같이 이렇게 하면 뭐 되는 거 아니오? 아니 뭐 세찬도 그렇게 먹고 했으니 네. 세찬값으로 오늘 일 좀 돕도록 하겠소.
3: 아, 지금이라도 가실 기회를 드릴게요.
0: 아, 아니요. 네, 이래도 선비요, 선비. 그 먹은 값은 제가 톡톡히 치르겠어.
3: 뭐 오늘은 이 밭을 갈아 엎을 건데요. 밭을 갈아 엎고 이게 이제 걸음이 될 겁니다.
0: 그럼 뭐 이렇게 삽으로 이렇게 갈면 되지 않겠어?
3: 그래, 삽을 한번 갈아보시죠. 저는 최고의 일꾼 스태프로 한번 갈아보겠습니다.
0: 어? 최고의 일꾼 트랙터?
1: 트랙터는 무거운 기계를 끄는 힘이 센 자동차예요. 주로 논이나 밭에서 농기구를 끄는데요. 많은 농부들이 오랫동안 해야 할 일을 트랙터 혼자 빠르게 해준 덕분에 전보다 농사하기가 훨씬 쉬워졌다네요. 농부를 돕는 최고의 일꾼 트랙터, 우리 함께 알아볼까요?
0: 아하! 최고의 일꾼 트랙터! 아니 뭐 물론 이렇게 크고 힘세고 좋아 보이긴 하는데 사실 그 농사는 이 손맛이지요, 손맛.
3: 그 손맛으로 농사 짓던 시대는 정말 조선시대에 끝난 것 같은데요.
0: 아니 사람이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해야 더 깔끔히 잘 간다니까. 아, 지금 못 믿는 눈치들. 그럼 뭐 대결이라도 한번 해보시겠어? 어? 누가 더 깔끔히, 더 많이, 더 빨리 가는지.
3: 아, 그러시고 뭐 지금이라도 한번 발언하시죠 뭐.
0: 오, 예. 이렇게 자신이.
3: 아니 저 삽 벗겨져도 이거랑 안 바꾼.
0: 아, 좋소. 예. 그럼 삽 트랙터 네. 대결 합시다.
3: 아, 하시죠 그럼.
1: 트랙터모는 청량농부 탈것 선생. 농사는 손맛. 조선에서 온 박희. 세계의 대결이 펼쳐진다. 트랙터 대 삽.

0: 뭐 당연히 이 조선 최고의 선비 박희 아니겠어?
1: 중요한 건 농사는 손맛이요, 손맛. 제가 훨씬 더 잘 갈 것이요.
2: 뭐 안 봐도 비디오 같습니다. 트랙터가 이기겠죠.
3: 자, 지금부터 규칙을 알려드릴게요. 박희님은 정면에서 저를 보는 기준으로 왼쪽 밭을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탈거 선생님은 오른쪽 밭에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정해진 밭을 더 빨리 간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2: 네.
0: 아니 잠깐만, 아니 왜 나에게는 이렇게 이쪽만 가려고 얘기를 하는 것이냐? 어? 지금 이 손맛을 무시하는 것이냐? 어?
3: 그러면 가실 수 있는 밭을 더 드릴까요?
0: 아, 뭐 일단 해보고 어쨌든 간에 내 한번 이 손맛을 톡톡히 보여주겠어.
2: 자주 일단 집에 가실 때 파스 몇 장 제가 드릴게요.
0: 참 진짜. 됐어. 내 그 손맛은 직접 보여드립니다.
3: 자, 신경전은 여기까지 하시고요. 그러면 준비 시작.
0: 아, 그렇지. 시작. 자, 브리밭을 이렇게 갈아서
3: 사벌든 박희 선수 열심히 밭을 갑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은 처음인데요.
0: 지금 보시오, 지금 이렇게 속도가 빠르니 어떻게 위기감이 좀 들지 않소?
3: 반면에 트랙터를 탄 탈거 선생님, 아직 트랙터에 시동도 걸지 않았습니다.
0: 내가 벌써 이 앞으로 가고 있어. 지금 긴장되지 않으시오? 내가 지금 좀 더 앞으로 갑니다. 이거
2: 예. 아주 고생하십니다. 예.
0: 빨리 일하시오. 자, 이렇게.
3: 다리가 후들거리는 박희님, 벌써 지친 건가요?
0: 지치게 뭘 지쳐? 아까 그 수박을 많이 먹어서 조금.
2: 이제 한번 갈아보겠습니다. 네. 아이고, 고생이 많으셔요.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참.
0: 이제야 좀 할 맛이 나오. 나랑 같이 이렇게 대결을 해서
3: 트랙터 드디어 밭을 갑니다. 트랙터 드디어 밭을 갑니다. 엄청난 속도인데요. 아래에 있던 흙이 올라오면서 푸르던 보리밭이 흙빛이 되었습니다.
0: 뭐가 저렇게 빠른 곳이요? 이게 있어 보이죠? 이거 아니 나는 저런 색이 나오질 않. 이거 어떻게 한 거예요 저거?
3: 우와, 트랙터 놀랍습니다. 쟁기의 깊이까지 조절하는데요. 위로. 다시 아래로. 흙 상태에 따라서 쟁기를 세심하게 움직이네요. 정말 대단합니다.
0: 저렇게 밑으로 나를 한번 해보겠다. 들어왔다가 위에 있다가 아래로 해서 이렇게 똑같은 원리인데 뭐가 저렇게 센 것이냐?
3: 아유, 따라해보지만 어림도 없네요.
0: 잠깐 쉬거라! 무리하도다!
3: 여유로운 탈거 선생님!
0: 가방아, 실망하지 말고, 아직 모르니까! 자!
3: 박희 선수 다시 의지를 불태웁니다!
0: 아직 알 수 없는 곳이요! 내가 더 빨리 해가지고 할 수도 있지! 나 사실 아까 수박 얼마 안 먹었다. 살짝가 이 정도면 충분하다.
3: 어림없는 소리 마세요. 그러니까 함부로 먹지 말랬잖아요.

0: 경기 격려. 두 선수의 성적을 한번 볼까요?
1: 오, 완벽합니다. 같이 고르게 잘 가렸습니다.
2: 아니, 선배님, 제가 이만큼 갈 동안 어떻게 저만큼밖에 못 가르셨어요?
3: 뭐, 각자의 뭐, 사정이 있는 건데, 뭐, 좀 힘들었습니다.
2: 아니, 뭐, 사정이 많으셨나 봅니다.
3: 트랙터, 힘 좋고, 밭 잘 갈고, 인정하오.
0: 자, 세계 밭갈기 대결. 그 승자는 트랙터입니다.
4: 아, 인정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3: 아니, 트랙터는 앞으로 가는데 뒤에 쟁기가 내려와서는 밭을 싹 갈아버리는 게 역시 밭일은 트랙터 맛이다.
2: 세창값은 뭐 턱없이 못했지만은 보리밭을 갈아주셔서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 어디 가서 밭은 갈지 마십시오. 아, 선배님 오늘 밭을 갈아보시니까 어떠시나요?
3: 확실히 이 트랙터가 얼마나 대단한 탈 것인지 느낀 것 같습니다.
2: 농사는 손맛이지만은 때로는 기회가 있어야 됩니다.
3: 예, 올해도 꼭 풍년이길 바라오.
2: 꼭 풍년이 되겠습니다.
3: 알겠어.
0: 박희님, 저희는 조선에 가는 탈 것을 찾으러 다시 떠나볼까요?
3: 좋다! 함께 떠나보자꾸나! 아주 웃으시오.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지성.
5: 얼굴엔
6: 순한 킹킹.
5: 중물엔
6: 덥덥한 말.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8: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9: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0: 지금 쟁여놓으세요.

국내 등록된 전기차 약 50만 대. 매년 전기차 화재도 늘고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 발생 시 단 3초 만에 대형 화재로 번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기차 화재 사고 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차 사고 발생 시 창문을 내려 탈출구를 확보하고 가능하다면 자동차 전원을 차단합니다. 전원이 차단돼 차량 문이 열리지 않을 때는 비상탈출용 도구나 목받침대 지지봉을 이용해 창문을 파괴한 후 신속히 탈출합니다. 사고 시 충격으로 배터리 화재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속히 대피한 후 다른 사람의 접근을 막도록 합니다. 119 신고 시 전기차 화재임을 꼭 알려야 합니다. 전기차용 화재 진압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화재 시 행동 요령을 꼭 기억하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하게
0: 진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0: 이건 호랑이 소리?
1: 근데 호랑이 소리가 왠지 구슬프게 들려.
0: 호랑이한테 무슨 일이 있나?
2: 무슨 일이 생기는지 지금부터 시작해볼까? 옛날에 어머니와 함께 사는 나무꾼이 있었는데

0: 정신 차려!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산다 했다.
1: 그래. 어떻게 빠져나가지? 어떻게... 아, 그래.
2: 아이고, 형님!
1: 아유, 드디어 형님을 만나게 되네요.
3: 형님, 내가? 난 호랑이고, 넌 사람인데?
1: 네네네. 저희 어머니께서 항상 말씀하셨거든요. 제 위로 형님이 하나 있었는데, 그 나아보니 호랑이였다고 합니다.
3: 호랑이.
1: 네. 아유, 호랑이를 마을에서 키울 수 없어 눈물로 형님을 산으로 보냈다던데. 그게 바로 형님이시군요.
3: 아, 그게 지금 말이 돼.
1: 저 그게 그 물론 말이 안 되지만 그래, 세상은 말이 안 되는 일들로 가득하잖아요. 예, 와.
3: 그런가? 근데 그게 나라는 증거 있어?
1: 증거, 아! 저의 형님께선 몸에 왕자가 있다고 합니다.
3: 왕자?
1: 왕자.
4: 나무꾼이 말한 왕자는 한자 임금 왕! 호랑이 몸에서 이 왕자를 찾아줘!
5: 이건가? 하, 가운데 세로 줄이 없네.
6: 뭐지? 이마에 이거! 왕자가 확실해!
3: 이거 왕자! 이거 왕자! 그럼 내가 확실하구나! 아우야!
2: 형님!
3: 그래. 네, 어릴 적부터 혼자 살아서 어머님이 항상 궁금했는데 나한테 그런 사연이 있을 줄이야.
1: 어머니도 형님을 많이, 많이 보고 싶어 하십니다.
3: 아, 그래? 아, 그럼 지금 당장 내려가서.
1: 지금요?
3: 아니다. 내가 지금 마을로 내려가면 사람들이 놀랄 테고 널 이상하게 볼 거다.
1: 아무래도 그렇겠죠.
3: 그러니 난 그냥 멀리서 보며 효도하마. 네가 나 대신 어머니를 잘 모시거라.
1: 네, 형님. 그럼 저는 그 어머니께 이 소식을 좀 빨리 전하러.
3: 그래야지.
1: 어디요?
3: 조심히 가거라. 어머니를 찾았어. 어머니.
5: 나무꾼이 위에서 벗어난 건 좋은데, 아이, 호랑이한테 거짓말한 건 좀 그렇네.
6: 맞아. 호랑이는 진짜인 줄 알고 속은 거잖아.
4: 그치만 나무꾼도 살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 그런데 그날 이후.
3: 호순아. 좋아. 여기다 놓자구나.
7: 아버지, 우리 마을에 사람 잡으러 온 거 아니에요?
3: 에이, 무슨 소리? 여기가 바로 네 할머니 댁이란다.
7: 네? 할머니요?
3: 그랬어. 놀라시면 안 되니까 얼른 숨자구나.
7: 네.
2: 그러게나 말이야. 아이고, 참나. 아니, 누가 이 큰 고깃덩이를.
0: 숲에서 만났다던 그 호랑이 아니냐?
2: 호랑이요? 그런가?
1: 먼발치에서 보며 효도한다더니 이렇게...
0: 참 기특하고 고

0: 이건 호랑이구나. 어서 어서 챙기자. 아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세상에.
1: 어서 와요.
0: 그래.
2: 저분이 바로 네 할머니시란다. 앞으로 자주 찾아뵙겠구나.
3: 네. 할머니.
2: 어머니.
4: 호랑이는 그 후로도 계속 산짐승을 잡아서 어머니께 가져다 드렸지.
1: 또 놓고 갔네요.
0: 호랑이는 신령한 동물이라더니 아주 효성이 지극하구나.
5: 거짓말은 제가 좀 미안해지네요.
0: 우리 호랑이 아들 덕분에 늙음하게 매일매일 고기 반찬에 아주 호강을 하는구나.
2: 조용 조용.
4: 그날 이후 어머니는 호랑이 아들이 올 때마다 먹고 가라고 따뜻한 팥죽을 쏴서 두었지.
2: 드셨나 보다. 호순아, 어여 먹자.
3: 네.
2: 아, 자. 어떠냐? 할머니 팥죽 따뜻하니 맛있지?
3: 네, 맛있어요. 우와.
4: 그러던 어느 날.
6: 전에. 요즘 호랑이가 마을에 자주 내려온다던데 혹시 본 적 있어?
5: 그래요? 아니, 저는 못 본 것 같은데.
6: 잡히기만 해봐라. 호랑이가 어디에 있어?
5: 어떡하지? 어우, 오늘 오식이라도 하면. 어떡해.
2: 어머니가 좋아하시겠지?
6: 형님!
2: 아우야, 난 몰래 놓고 가려고 했는데.
5: 마을은 위험해요. 어서 산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6: 찾아온다! 자네, 어서 비키게! 자네, 위험하게 뭐 하는 건가? 어서 비키게!
5: 형님, 저 공격하는 척 하다 도망가세요. 그리고 여기 위험하니까 당분간 오시지 말고요.
2: 알았다, 아우야. 아우야, 덕분에 살았다. 고맙다, 아우야.
6: 아우, 좀 저리 비켜보라니까. 아유, 누구 쳤겠어. 아이고, 참 진짜. 어디서 그래. 아유, 참 진짜.
3: 맛있겠다.
4: 자. 그 후로도 호랑이는 계속 왔지.
2: 와. 아우, 역시야. 할머니가 요새 참 잘하셔.
3: 완전 잘됐다.
2: 알겠지? 많이 먹어, 어머니. 그것도 맛있어.
0: 잘 먹었구만. 자.
4: 그렇게 몇 년이 흘렀는데.
2: 자, 자. 이야, 한 10년은 되어 보이는구나.
3: 아버지, 산삼은 왜요?
2: 할머니가 많이 아프시란다.
5: 어서 드세요. 형님이 가져다 준 약초 다려봤어요. 아, 형님이 산삼도 캐우신다고 했어요.
7: 우리 호랑이 아들이 아픈 놈이 살리겠다고 고생이 많구나. 효성도 지극하지. 더 늦기 전에 사실대로 말하거라. 그때 네가 살기 위해

0: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얼마 후?
1: 어머니 항상 남을 다듬으며 반겨주셨는데 그러고 보니 왜 요새는 형님이 안 오시지? 설마 어머니 소식도 모르시는 거 아니야?
2: 아버지!
3: 어서 나.
1: 형님!
3: 아우야, 자네가 여기까지 어떻게?
1: 아니, 이게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네?
3: 아무것도 아니라.
2: 아버지는 할머니가 돌아가시자. 아버지, 저 고기 드세요. 매일 할머니 산소에 와 지키시고 끝내 먹는 것까지 끊으시더니 이렇게 병으로 쓰러지셨어요.
1: 뭐? 아니, 사람이 저도 그렇게까지 안 하는데 도대체 왜 그러셨어요?
3: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 곁에서 모시질 못했으니 돌아가신 뒤에라도 어머니를 이 옆에서 지켜드리고 싶었단다.
1: 어머니도 형님 많이 보고 싶어 하셨어요. 아, 그리고 사실은 형님.
3: 아우야, 사실 내가 다 알고 있단다.
1: 네?
3: 어머님이 돌아가시던 그날.
4: 모두 사실대로 말하거라.
5: 산삼을 가지고 갔다가 밖에서 다 듣고 있었단다.
4: 형님이라고 거짓말을 한 거라고.
5: 뭐라고? 이럴 수가.
4: 오늘따라 우리 호랑이 아들이 보고 싶구나.
1: 어머니,
2: 어머니!
3: 어머니.

0: 그때 다 아셨으면서 왜 저를 꾸짖지도 않고 그리고 또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1: 어머니는 내가 가는 날이면
2: 이거 떠서 오래 놔두면 식는데 아휴, 우리 호랑이 아들은 언제 오려나. 어, 저기 오네. 와.
3: 우리 기다리고 기다렸다. 항상 따뜻한 팥죽을 내어주셨지. 어?
1: 아유, 호순아, 우유 먹자.
2: 네.
1: 아, 자.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날 진짜 아들로 생각하셨다는 거 내 다 알고 있다.
4: 형님.
1: 그리고 내가 위험에 빠졌을 때 너는
0: 저 공격하는 척하다 도망가세요. 그리고 여기
3: 날 구해주려 노력했지.
1: 알았다우야. 너처럼 착한 동생이 생긴 것도 참 좋았단다.

0: 죄송해요. 모든 게 다 저 때문에, 저 때문에 이렇게까지.
1: 아니, 아니. 다 내가 좋아서 한 거야. 그러니 너무 미안해하지 말거라. 그냥 내가 죽거든. 우리 호순이 가끔씩 찾아봐 주거라.
0: 형님!
2: 아버지!
1: 오늘따라 우리 어머님이 해주신 그 중에 참 그립구나. 어머니.
0: 형님!
2: 아버지!
0: 형님!
2: 아버지!
3: 나무꾼은 어머니의 산소 옆에 호랑이 형님의 산소를 만들어 주었지.
0: 형님, 이제 제가 잘 지켜드릴게요. 부디 하늘나라에서 어머니 만나 편히 쉬세요. 호순아, 인사하자.
4: 네.
3: 슬픈 호랑이 형님 이야기는 여기서 끝.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순한
2: 길길.
0: 진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3: 순한 킹킹.
1: 식물엔
3: 달콤한
4: 순하게
3: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후민아, 달력에 우리 생일 표시하자.
1: 그래. 우리 생일은 몇 월?
0: 10월.
1: 자, 1월. 자, 2월. 3월.
0: 4월.
1: 5월.
0: 6월.
1: 7월.
0: 8월.
1: 9월.
0: 10월.

0: 우리 생일은 10월 9일!
1: 와!
0: 한글 생일도 10월 9일이래.
1: 우리 생일이랑 똑같네!
0: 훈민정음 생일은 한글날!
1: 와!
0: 훈민아, 우리 생일에 파티할까?
1: 그래! 생일 초대장 만들자!
0: 이제 날짜까지 쓰면 끝! 내가 써볼게. 자, 9일. 정음아, 월도 써야지, 월!
2: 월은 너무 어려워.
0: 우리 아이야를 불러보자. 응?
1: 한글용사 아이야!
3: 나는 아!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4: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3: 어? 이.
4: 야.
3: 훈민정음 안녕.
5: 어떤 한글이 궁금하니?
1: 월. 월이 궁금해.
4: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5: 한글의 문.
4: 월을 쓰려면 이응이 필요해. 이응의 문을 찾자.
6: 여기야!
5: 누가 출동하지?
3: 내가 갈게. 이응을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5: 아이야가
6: 간다!

0: 이응을 찾자.
1: 자, 이제 어깨 운동해야지.
0: 찾았어. 잠시만요. 이응만 찾아갈게요.
1: 그러세요.
0: 아령의 이응. 이제 월에 월을 쓰자. 월을 쓰려면 우와 어가 필요해.

0: 복사.
1: 우. 어. 월에 월을 쓰려면 힘을 합쳐야 해. 준비됐지? 준비됐어?

워! 이응이 워를 만나 워!

0: 워!
1: 월의 원은 여기 있어. 이제 받침 리을을 찾자.
2: 받침에

0: 원, 원, 원. 웍, 웍, 웍, 웍. 월, 월, 월, 월, 월.
1: 여기야!
2: 받침 리을을 찾으러 떠나자! 한길을 찾아서
1: 아이야가 간다! 간다.

0: 받침 리을을 찾자.
1: 형! 형!
0: 찾았어. 털실의 받침 리을.

0: 받침 리을.
1: 워.
0: 받침 리을.
1: 월.
2: 받침.
3: 저장 완료. 월. 국민정음의 손으로.
4: 월 한글 카드다. 뭐든지 자판기에 넣어볼게.
5: 응.

0: 멋진 초대장이네.
1: 우와, 우리 생일에 놀러 오세요.
0: 10월 9일이에요.
1: 놀러 오세요. 놀러 오세요.
2: 이젠 할아버지 차례. 한글 월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할아버지 따라 읽어보세요. 월, 월. 와, 와. 을, 을, 을, 을, 을, 을. 월, 월. 우리 훈민정음의 생일은 한글날 10월 9일이에요. 달력에 잘 표시해뒀어요. 생일날 뭘 해주지? 뭐?
3: 잘 먹었다.
2: 오잉? 한글 워가 어디로 사라졌지?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워. 월. 월. 월. 골. 골. 헐. 헐. 월. 친구들, 이제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월. 친구들, 따라해봐요. 월. 끝.
3: 끝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끝소리가 다른 낱말은 무엇인가요? 더워? 더위, 추워.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더워, 더위, 추워.
2: 월. 훈민정음이 생일 초대장을 만들어요. 생일은 10월 9일이에요. 훈민이와 정음이는 한글 월이 궁금해요. 우가 어를 만나 워. 아령의 이응이 워를 만나 워. 워가 털실에 받침 리을을 만나 월. 한글 카드를 넣으니 훈민정음 생일 초대장이 나왔어요. 훈민정음의 생일은 10월 9일이에요. 훈민정음의 생일은 10월 9일이에요. 훈민정음의 생일은 10월 9일이에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웬일?

0: 이.
1: 야.
0: 우민정은 안녕?
2: 아이야, 웬일이야?
1: 웬일?
0: 너희가 우리를 불렀잖아.
2: 우리가 아까 머리를 부딪혀서 아이야 한 건데.
1: 아이야를 부른 줄 알았구나.

0: 웬일?
1: 웬일?
2: 웬일?
3: 웬일? 정말 재미있는 한글이지?
4: 오늘은 웬일 한글 카드를 찾아

0: 물어볼게.
1: 그래, 궁금해.
0: 알고 싶어.
1: 쓰고 싶어. 웬일?
0: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2: 응. 한글의 문!
0: 웬일의 웬을 쓰려면 이응이 필요해. 이응의 문을 찾자.
3: 여기야!
0: 누가 출동하지?
4: 이응을 찾으러 떠나자.
2: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간다.
4: 이응을 찾자. 무슨 소리지? 오호, 찾았어.
5: 왜?
4: 안경에 이응. 신선한 한글.

0: 이응이 우를 만나 우. 이제 애를 쓰자. 애를 쓰려면 힘을 합쳐야 해. 준비됐지?
1: 준비됐어.

어? 이

0: 왜? 왜네? 왜는 여기 있어. 이제 받침 니은을 찾자. 받침의 문.
1: 웩, 웩, 웩, 웩. 웽, 웽, 웽, 웽. 웬, 웬, 웬, 웬, 웬.
2: 여기야!
3: 받침 니은을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간다.

0: 아침 니은. 아침 니은. 이제 일을 찾아야 돼. 차. 일이 저기 있어. 차. 과일의 일. 나와라 한글. 하차. 1. 받침 니은. 1. 웬일
1: 합체. 저장 완료. 웬일. 훈민정음의 손으로.
2: 웬일 한글 카드다.
3: 뭐든지 자판기에 넣어볼게.
2: 응. 웬일이니.

0: 만 원이네? 누구세요?
1: 훈민아, 정음아. 나는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이란다.
2: 웬일이니? 웬일이야?
1: 훈민이와 정음이가 한글을 바르게 써서 칭찬해 주려 왔단다. 칭찬해.
2: 한글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3: 이젠 할아버지 차례. 한글 웬일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할아버지 따라 읽어보세요. 웬일, 웬일. 왜? 왜? 왜? 은, 왜, 은. 웬, 웬. 일, 웬일, 웬일. 웬일, 웬일, 웬일이니? 웬일이야? 웬일이니? 웬일?
4: 왜? 냠냠.
3: 웬일이니?
4: 잘 먹었다.
3: 오잉? 모음회가 어디로 사라졌지?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왜, 왜, 웬일? 치카, 치카, 치카, 치카. 퇴, 퇴, 퇴. 퇴! 왜, 왜? 치카, 치카, 치카, 치카. 퇴, 퇴, 퇴. 퇴! 친구들, 이제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웬일? 친구들, 따라해 보세요. 웬일? 끝!
5: 첫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첫 소리가 다른 낱 말은 무엇인가요? 웬일? 완두콩, 완성.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웬일, 완두콩, 완성.
3: 웬일, 훈민.

0: 정음이 아파서 아이야. 그러자 아이야가 찾아왔어요. 아이야, 웬일이야? 우가 애를 만나 왜? 안경에 이응이 왜를 만나 왜? 왜가 논에 받침 니은을 만나 웬? 과일의 일. 한글 카드를 넣으니 세종대왕님께서 나오셨어요. 아이야가 나오다니 웬일이야? 아이야가 나오다니 웬일이야? 아이야가 나오다니 웬일이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2: 순한
1: 길길 줄무랑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치.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0: 옥스퍼드 탕.
2: 아, 해보고
0: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3: 탑승하세요.
0: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탕.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지금!
8: 얼굴엔?
9: 순한 킹킹!
8: 식물엔?
9: 덥덥한
8: 순하게?
9: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1: 우와, 뽀로로 피크닉.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킬킬,
1: 주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아침에 아침엔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엔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늦었다.
4: 저녁엔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바빠도 입맛 없어도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오!

먹을 거야.

0: 말고 나눠 먹어야지.
1: 내 물고기야! 어? 물고기 먹을 거야!
2: 물고기가 많으면 싸울 일도 없겠지? 오합니다! 물고기 잡으러!
1: 좋아요!
3: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0: 특집 변신.
1: 살았다.
2: 우와, 아이집이 잠수함으로 변했어요.
0: 잠수함 변신 기능을 새롭게 추가했거든.
2: 근데 다 도망가요.
0: 정말이네. 왜 저러지?
3: 어? 다시 돌아온다.
0: 여기쯤에 버튼이 있을 텐데. 미안. 정말 이상하네. 갑자기 동굴에 들어왔어.
1: 여긴 안전해 보이지 않는 동굴이야.
4: 이거 물고기 냄새인데.
0: 꼬꾸야, 천천히 가.
1: 우와, 맛있다.

0: 여기 천국인가 봐.
1: 얘들아, 물고기가 이렇게 많은데 또 싸우는 거야?
2: 그치만 얘 너무 욕심쟁이에요. 오빠가 욕심쟁이야.
0: 흔들리던 땅이 겨우 멈췄네.
1: 땅이 흔들린 게 아니야. 물고기들이 모여있고 울렁거리는 벽, 부풀어 오르는 천장. 여기는 고래 뱃속이야.
0: 여기가 고래 뱃속이라고?
2: 그럼 우리 다친 거예요? 우리 못 나갔고?
0: 아니, 그러니까.
1: 어? 저 빛은. 아니, 나갈 수 있어. 저곳으로 가면 탈출할 수 있을 거야.
0: 오, 그래! 근데, 저기까지 어떻게 올라가지?
1: 조금만 더! 조금만 더!

0: 우리 뱃속을 간지럽혀보자.
1: 뱃속을 간지럽힌다고요?
0: 그래요. 이 벽을 간지럽혀서 고래가 재채기를 하면 그때 나가면 돼요.
2: 지금부터 고래 간지럽히기 작전 시작!
0: 시작!

0: 간지럼 강도 2단계!
1: 다시 간지럽히면

0: 아우, 간지러워. 간지러워? 그래, 이거야! 하지마! 너무 위다가 웃었나? 간지러우면 깃털이 최고지.
1: 어?
0: 자, 깃털로 고래를 간지럽히자.
1: 응.
0: 간지, 간지! 간지럽히자!
1: 피부와

감사합니다.

0: 우리가 해냈어!
1: 우리 이쁜 이들 정말 잘했어. 얼마나 걱정했다고.
2: 다들 무사해서 다행이야.
3: 물고기 가져올걸.
0: 그래도 돌아와서 다행이야. 뿌뿌뿌.
2: 자.
4: 놓고 온 줄 알았는데.
2: 같이 뿜어져 나왔더라고. 아빠가 챙겨왔지.
4: 오빠 먹어.
0: 아니야, 괜찮아. 너 먹어.
5: 먹어, 오빠.
0: 네 거잖아. 너 먹어.
4: 저녁 때 빨리 먹어.
0: 야, 야, 너 먹으라니까.
2: 물고기가 없으면 싸울 일도 없겠지.
0: 나 홀로 섬에.
1: 어디 보자. 여행용품도 다 쌌고. 오케이, 완벽해. 얘들아, 조심해야지. 엄마, 이 짐은 다 뭐예요? 우리 지금 이사 가는 게 아니라 여행 가는 거예요.
6: 그러니까 이 정도는 가져가야지.
1: 아빠는요? 언제 오셨지?
7: 액션!
0: 가자! 슈퍼공룡! 슈퍼공룡! 이번엔 이쪽으로!
4: 미안해!
7: 하여간 애들은 칠색이라니까!
1: 엉클라, 당기는 어때? 정말 혼자 남아도 괜찮겠어?
7: 난 괜찮으니까 얼른 가버려. 아니 아니 아니, 여행 잘 다녀와.
1: 자, 다들 준비됐지?
0: 네.
4: 내 슈퍼공룡! 할머니, 내 슈퍼공룡 못 보셨어요?
6: 이 할미가 챙겨왔지.
0: 우와, 할머니 챙겨왔지.

0: 자, 그럼 출발!
1: 제가 야호! 이제 내 세상이다! 야하!
2: 여긴 어디예요?
3: 여기는
0: 예쁘고 아름다운
4: 그냥 언덕이구만.
5: 아들, 구경은 간식 먹고 해요. 자,
2: 우와, 맛있겠다.
5: 왜 샌드위치가 하나 남지? 하나? 2, 3, 4, 5, 6,
2: 맛있어.
5: 6, 예쁘다. 없어.
1: 이제 우리들만의 시간이야.

0: 네가 여기 왜 있어?
1: 농농이 데리러 갔는데 슝하고 가버렸죠. 우와, 예쁜 접시.
0: 던지지 마.
2: 여보, 달려요, 달려! 이보다 혼자 있단 말이에요.
3: 걱정하지 말아요. 엉클럭이 있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2: 엉클럭이 삐뿌를 잘 돌볼 리가 없잖아요.
1: 저게 뭐냐?
0: 돌아서 열 가지 샌디 날차는 거야.
1: 재밌겠다, 뽀. 하나, 둘.
0: 여긴 못 찾겠지.
1: 아홉, 열. 삼촌.
0: 소리 어디 갔지? 어디 있지? 여기 있었나? 여기서 본 것 같은데?
1: 여긴가?
0: 찾았다! 어디 갔어? 도대체 어디 간 거야? 이건 내 신발이잖아. 내 트럭! 삐뿌 이 녀석! 내 트럭! 안 돼!
3: 모두 셋 하면 뛰는 거예요.

0: 다 됐어! 무슨 짓을 하려고? 저리 가 있어. 멋지게 칠해볼까? 아하! 검정색! 검정색 물감이 없네? 창고에 들어왔나? 이 녀석! 아이, 손대지 말라 그랬지? 이거 어쩔 거야? 이건 최고! 환상적인 풋터치! 이건 바로 럭스페리! 멋진데?
1: 믿고 잘했지?
0: 타오르고 있어! 이 반항적인 눈빛!
1: 멋지다!
0: 거기 말고 그 옆에. 그래 거기.
1: 와! 달다뿌! 하이파이브!
0: 잠깐! 그대로 가면 눈한테 혼나!
2: 빌프야!
3: 빌프야!
1: 아빠!
3: 빌프야! 우리 빌프 무서웠지? 아유, 이게 뭐지?
1: 삼촌이랑 색채 요리!
3: 엉클락이? 엉클락은 애들 보는 거 잘 못하잖아.
0: 무슨 소리야? 내가 애들을 얼마나 잘 돌보는데?
4: 그럼 나도 삼촌이랑 놀래!
0: 아니, 내 말은 그게. 그만 볼 일이 있어서 나가!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5: 얼굴엔
6: 순한 킬링,
5: 줄무랑
6: 덥덥한 말
7: 순하게
6: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0: 옥스포드 팡.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1: 탑승하세요.
0: 항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향.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새치염색 살롱처럼 사이어스 섬세한 새치염색 오일 테크놀로지로 선명함 윤기까지 다양한 컬러를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롬 사이어스
2: 남방구는 북방구와
3: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4: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6: 순한 킬링
5: 중물엔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8: 다들 뭐 먹는 거지?
9: 이게 뭐예요?
10: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1: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2: 1, 2, 3 자 모여서 푸른 바다를 바라봐 시원한 바람이 나를 감싸네 모두 모여서 노래해 우리는 행복해 멈추지 말고 노래해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스쿨버스 왔네.
3: 학교 가자. 안녕 친구들.
4: 같이 가자.
3: 안녕.
2: 재밌게 공부해요.
4: 와, 놀이터다.
2: 빙글빙글 쌩쌩.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2: 순한 킬킬.
1: 눈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아침에. 아침엔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엔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0: 저녁엔 어? 저녁엔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바빠도 입맛 없어도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오! 아! 서울 우유.
2: 인어공주가 되고 싶어.
3: 켄켄! 켄켄! 이제 그만하고 밥 먹자. 켄켄!
4: 켄켄, 아직도 연못에 있는 거야?
3: 응, 하루 종일 저러고 있어.
5: 대체 왜 저러는 거야?
4: 그게 아무래도 나 때문인 것 같아. 어? 나 지금 이거 해야 하는데. 어떡하지? 아, 그럼 다니 켄켄한테 그림책 보여줘.
6: 다니가 켄켄한테 그림책을 보여줘야 하는데 어떤 책으로 할까요?
4: 그거 있잖아, 내가 좋아하는 책.
6: 아, 네. 체리가 가장 좋아하는 그림책을 보여드립니다.
5: 그 뒤로 인어공주를 따라하는 거야?
4: 응. 킹킹 꿈이 인어공주가 되는 거래.
3: 근데 아직 수영은 잘 못해. 켄켄, 밥 먹자. 이제 그만 나와.
5: 켄켄, 계속 여기 있을 거야? 인어공주 되고 싶다면서. 그럼 여기 있으면 안 되지. 넓은 바다로 가서 헤엄치고 싶지 않아?
3: 아, 그러고 보니까 켄켄은 바다에 가본 적이 없어.
4: 어, 그러네.
5: 그러니까 더더욱 가봐야지. 켄켄, 좋다.
3: 저렇게 좋을까?
4: 진작 갈걸.
5: 같이 가!
7: 산더미다 출동! 다 같이 고고! 어디든 고고!
2: 명탐정 피트, 궁금해
8: 켄켄! 맞는 게 제리!
9: 젠틀맨 제제! 오.

0: 캡틴, 바다에 처음 들어온 기분 어때? 신기하지? 나도 처음 바닷속에 왔을 때 그랬어.
1: 샤크캐논 물방울 대포 발사!

0: 켄켄! 피트! 제제! 괜찮아?
1: 괜찮아.
2: 나도 괜찮아.
0: 바다가 우리를 격하게 환영하는데?
1: 켄켄, 바다까지 왔는데 뭐하고 있어? 인어공주처럼 헤엄쳐봐.
2: 내가 도와줄게. 켄켄, 어서와. 꼬리를 흔들어야지. 더, 더, 더. 그렇지, 잘한다. 저 물고기들처럼 흔들어봐. 켄켄, 빼냈구나. 헤엄치는 것도 이렇게 빨리 배우다니. 켄켄, 넌...

0: 데리고 오길 잘했어.
1: 자자, 이 순간을 놓칠 수 없지. 켄켄, 내가 사진 찍어줄게. 어? 사건이다!
2: 어? 얘들아! 큰일 났어! 켄켄이 안 보여!
1: 뭐라고?
3: 켄켄! 어, 왜 자꾸 쫓아와? 혹시 너 나한테 반했니?
4: 아니.
3: 켄켄! 인어공주라면 저기 하얀 산호 근처에서 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빨라?
2: 혹시 켄켄 못 봤니?
3: 켄켄이라면 방금 저쪽으로 갔는데. 얜 또 왜 이렇게 빨라?
5: 인어공주 봤냐는데?
6: 봤어? 난 못 봤어.
5: 나도 못 봤는데?
6: 너도 못 봤어.
5: 내가 봤어. 아까 문어마녀한테 갔어. 저쪽으로.
7: 진짜 인어공주가 문어마녀한테 갔어?
6: 아, 문어마녀 너무 무서워.
8: 켄켄은 괜찮을까?
9: 켄켄! 어디 있니?
10: 켄켄 찾으러 왔나봐.
3: 문어마녀한테 갔잖아.
6: 우리 때문에 간 걸 알면 뭐라고 하겠지?
5: 말해줄까 말까?
1: 물고기들 얘기하는 거 들었어? 켄켄이 문어마녀한테 갔대.
2: 문어마녀라면 켄켄이 위험해.
8: 얼른 가자.
11: 아하, 인어공주를 찾고 있구나. 어머머, 탐나는 목소리네. 아, 인어공주라면.
4: 뚝뚝, 문어마녀 있나요?
11: 인어공주가 여긴 웬일이지?
4: 문어마녀, 이 꼬리를 다리로 바꿔줄 수 있나요?
11: 물론이지. 그럼 넌 나한테 뭘 줄 거지?
4: 어머나.
11: 너의 그 아름다운 목소리를 다오.
4: 이 목소리를...
11: 인어공주라면 방금 다녀갔어. 잠깐! 넌 여기 왜 왔지? 아, 인어공주를 만나려고?
4: 네, 꿈!
11: 인어공주가 되는 게 네 꿈이라고? 그렇다면 그 꿈 내가 이뤄줄까?
4: 진짜?
11: 대신 네 목소리를 다오.
4: 켄켄!
9: 켄켄!
4: 켄켄! 켄켄, 너 정말 인어공주가 될 거야?
2: 켄켄, 한번 바뀌면 영영 되돌아올 수 없어.
1: 켄켄, 네가 인어공주가 되는 것도 좋지만 난 지금 이대로의 네가 더 좋아.
11: 뭘 고민해. 내가 바꿔준다니까. 어서 네 목소리를 나에게 다오. 소리 소리 소리 목소리.
4: 켄켄!
6: 켄켄!
1: 켄켄! 이대로야!
2: 무사해!
8: 어떻게 된 거지?
11: 어? 내 목소리가 왜 이러지?
1: 아까 진짜 대단했지. 문어마녀가 켄켄 목소리를 가져가려는데 켄켄이 호루라기를 짝.
4: 켄켄 진짜 멋졌어.
2: 문어마녀 목소리가 호루라기 소리로 바뀔 줄이야.
9: 켄켄 정말 대단.
2: 어? 인어공주가 되고 싶었는데 꿈을 이루지 못해서 서운한가 봐.
1: 그래서 내가 준비했지. 다니 보여줘.
12: 켄켄을 위해 준비했어요.
2: 피트, 언제 이런 걸 다 준비했어?
3: 제법이네.
1: 켄켄은 우리의 아주 특별한 친구잖아. 친구의 꿈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쯤이야. 레벨 업!
3: 켄켄!
1: 유령 대서동!
3: 촛불이 왜 꺼진 거야? 이상하네.
2: 셰리, 왜 그래?
1: 무슨 일이야? 불은 왜 끄고 있어?
3: 촛불을 켜고 있었는데 갑자기 꺼져버렸어.
1: 바람이 불어서 꺼졌겠지.
3: 바람이 어디서 불어? 이 방엔 창문도 없단 말이야.
2: 그러네. 창문이 없네. 그럼 촛불이 왜 꺼진 거지?
3: 혹시 말이야, 유령이 그런 건가?
2: 무서워.
1: 치, 유령이 어딨냐?
3: 그럼 촛불이 왜 꺼져? 그것도 두 번씩이나.
2: 두 번씩이나? 그럼 유령 맞나봐.
3: 아, 유령이 뭐냐고? 그게, 그러니까 유령은...
1: 유령은 없다니까. 다니, 그렇지?
12: 다니가 유령에 대해 검색합니다.
0: 유령이다! 유령이다, 잡았다! 유령한테 또 당했대!
12: 슬라웨시 섬에 유령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1: 사건이다! 진짜 유령이 나타났대! 얘들아, 가자!
3: 같이 가!
2: 난 좀 무서운데!
9: 사건이다! 출동! 다 같이 고고! 어디든 고고!
5: 명탐정 피트, 궁금해
3: 켄켄, 만능캐 셰리,
13: 젠틀맨 제제,
9: 우리 함께 레벨업
3: 켄켄. 꽤 멀리 온 것 같은데? 어디야? 유령이 나타났다는 곳이
1: 여기야. 저기 누군가 있다. 내려가보자.
2: 우와, 귀엽게 생겼다.
3: 눈이 엄청 커.
14: 내 눈 크지? 그래서 이름도 안경원숭이야.
1: 안경원숭이, 이 숲에 유령이 나타났다면서?
14: 유령? 난 못 봤는데. 너 봤어?
15: 아니, 나도 못 봤는데. 졸려.
14: 나도 졸려. 우리 자야 되니까 그만 가줄래? 우린 낮에 자고 밤에 놀거든.
9: 그래, 잘자.
1: 저쪽으로 가보자.
0: 빨리 도망쳐.
1: 개미들아, 어디 가는 거야?
10: 비켜 도망쳐야 해.
14: 너희들도 유령한테 잡히지 않으려면 당장 도망쳐.
2: 진짜 유령이 나타났나 봐.
14: 걱정 마, 제제.
1: 그래, 이 명탐정 피트가 사건을 해결해 줄 테니까. 개미들아, 그 유령에 대해서 말해줄래?
10: 그 유령은 갑자기 나타나서 순식간에 개미들을 찾아간다고.
3: 엄청 빠른가 봐.
6: 빠르기만 한 게 아니야. 나무는 또 얼마나 잘 타는지. 손가락이 길고, 꼬리도 길어.
1: 그렇다면... 유령은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냐고.
10: 가자 이제 가야돼.
1: 아이, 개미들아, 유령이 이렇게 생겼냐고.
9: 개미들아.
1: 개미들을 놓쳤어.
3: 저기 봐, 나무에 누가 있어.
2: 얘들아, 거기서 뭐해?

0: 꽃매미 삼형제 거기서 뭐하냐니까.
1: 아, 됐다. 유령이 나타날까봐 죽은 척하고 있었는데.
0: 너희들도 유령 봤어?
1: 그럼.
0: 어? 아, 혹시 유령이 이렇게 생겼어?
2: 그런 것 같기도 하고
3: 아닌 것 같기도 하고.
1: 밤에 봐서 잘 모르겠어. 그 유령은 꼭 밤에만 나타나거든.
0: 밤에만 나타난다. 그리고 또
1: 이제 그만 가줄래?
4: 가줄래?
0: 하나만 더 얘기해줘.
1: 개마투스 꽃사라기한테 가보든가. 유령한테 잡혀갔었대.
0: 개마투스 꽃사마귀!
5: 나 유령이다!
1: 캥캥!
5: 유령이 나타난 줄 알고 깜짝 놀랐잖아!
6: 너 유령한테 잡혀갔었다면서.
0: 그럼 유령 봤어?
5: 봤지, 어젯밤에. 그 유령은 나무를 아주 잘 타! 손가락도 길고 꼬리도 길어!
7: 똑같아!
5: 눈이 아주 크고 빛이 반짝반짝 나는데 생각만 해도 무서워. 나나대니까 도망친 거야. 하지만 너무 많은 곤충들이 그 유령한테 목숨을 잃었어.
0: 이 명탐정 피트가 그 유령 꼭 잡아줄게.
5: 정말이야? 아니야, 관둬. 그 유령은 너무 세. 잔인하다고.
8: 개마투스 꽃사마귀, 어디로 가면 유령을 만날 수 있어?
5: 저쪽 숲. 근데 안 가는 게 좋을까? 아, 일단 분명히 말했다.
0: 곤충들이 말한 대로 유령의 모습을 그려봤어. 유령은 아마 이렇게 생겼을 거야.
8: 생각했던 것보다 더 무섭게 생겼다.
6: 그러게.
1: 유령! 캥캥!
0: 유령이다! 캥캥이 찾았어!
6: 어디?
0: 하나가 아니야. 여럿이 무리지어 있는데. 너냐? 곤충들을 괴롭히는 유령이?
9: 유령이라니.
8: 곤충들한테 다 들었어. 넌 나무도 잘 타고 밤에 나타나는 유령 맞자.
9: 내가 나무를 잘 타는 건 맞지만 난 밤엔 자는데.
0: 거짓말! 너 지금 먹고 있는 것도 곤충이지?
9: 에? 곤충이라니. 난 곤충 못 먹어. 내가 좋아하는 건 나무 열매나 씨앗이라고.
1: 나도 좀.
9: 너도 나랑 똑같네.
0: 하지만 넌 나무를 잘 타는 원숭이니까 긴 꼬리도 있을 거 아니야.
9: 에? 내가? 난 꼬리가 짧아서 이름도 검정 짧은 꼬리 원숭이라고.
10: 어떻게 된 거지?
1: 그 유령이라면 우리 엄마가 안 돼.
10: 누구야?
11: 너희들이 찾고 있는 그 유령이 바로?
8: 설마, 말도 안 돼. 그렇게 작고 귀엽게 생긴 애가 우리가 찾던 유령이었다니.
12: 아직은 확신할 수 없어.
0: 맞아. 우리가 가서 직접 확인해보자.
6: 어? 저기 봐! 낮엔 자고 밤에 논다더니 진짜 밤에 나타났어!
8: 손가락도 길고 꼬리도 길어!
0: 모든 게 딱딱 맞아떨어지잖아. 하지만 저렇게 작은 원숭이가 곤충을 잡아먹다니. 설마...
13: 다들 어디 갔지? 안 보여!
0: 곤충들을 잡아먹는 게 너였어? 안경 원숭이?
1: 아니, 어떻게 알았지?
0: 곤충들아! 유령의 정체는 안경 원숭이였어! 안경 원숭이를 조심해!
1: 뭐야, 내가 유령이라고? 그래, 나한테 잡히기 싫으면 밤에 다니지 마! 알았어?
6: 유령이 아니라 안경 원숭이였다니.
8: 진짜 유령이 아니라서 다행이야.
0: 그것 봐, 내 말이 맞지? 유령은 없다니까.
6: 근데 말이야, 아까 이 방에서 갑자기 촛불이 꺼진 건

0: 걸까?
1: 유령이든 범인이든 반드시 사건 현장에 다시 나타나게 돼 있어. 촛불을 켜놓고 숨어서 기다려보자.
2: 난 좀 무서운데.
0: 걱정 마, 우리가 있잖아. 뭐야? 유령이 아니라
2: 켄켄이었어.
1: 내 말이 맞지? 유령은 없다니까. 유령이다! 레벨 업!
3: 켄켄!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4: 얼굴엔
5: 순한 켄켄,
4: 눈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7: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지금 쟁여놓으세요.
9: 옥스포드 팡.
8: 해부도
9: 주소 4900세.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10: 탑승하세요.
9: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타운.
11: 남방구는 북방구와
12: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13: 새치 염색 살롱처럼 사이어스. 섬세한 새치 염색 오일 테크놀로지로 선명함, 윤기까지. 다양한 컬러를 이제 집에서도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하게
0: 진물엔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아빠 저게 뭐야?
5: 글쎄
6: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예요?
8: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EBS IN 포키젤?
8: 네.
9: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세치염색 살롱처럼 사이어스 섬세한 세치염색 오일 테크놀로지로 선명함 윤기까지 다양한 컬러를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 앳 홈 사이어스.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3: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4: 호비는 아프대요.
3: 그대 놀이 회전 놀이 재밌어요.
2: 시원해.
3: 언제나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5: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지동.
6: 얼굴엔
7: 순한 킹킹.
6: 중물엔
7: 덥덥한 말.
8: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9: 아침에. 아침엔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엔 점심엔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0: 늦었다.
9: 저녁엔 저녁엔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바빠도 입맛 없어도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1: 지금 쟁여놓으세요. 오! 아!
12: 숨바꼭질 대장을 찾아라.
13: 캥캥, 또 하자고?
14: 이게 벌써 몇 번째야?
13: 캥캥!
12: 찾는다. 찾았다, 캥캥. 그럼 이제 술래는 캥캥.
13: 캥캥캥캥캥캥캥캥.
12: 캔캔 절대 못 찾을 거다.
13: 우리가 여기 숨은 건 상상도 못할 거야.
14: 이렇게 꼭꼭 숨어도 괜찮을까?
12: 난 절대 안 들킬 거야. 이제 숨바꼭질 그만하고 싶다고.
13: 나도 지쳤어.
14: 하긴 나도 그만하고 싶긴 해. 켄켄 운다. 가서 달래줘야 하는 거 아니야?
12: 지금 나가면 밤새도록 숨바꼭질만 해야 할걸.
13: 그럼 난 여기 계속 숨어있을래.
15: 다니
16: 다니를 불렀나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3: 켄켄이 다니를 불렀어.
15: 켄켄
16: 숨바꼭질을 잘 하려면 숨바꼭질 대장을 찾아가세요.
12: 아니, 이 냄새는 사건이다.
14: 사건이라니?
12: 캥캥한테서 사건 냄새가 나.
14: 뭐라고?
13: 캥캥.
16: 네, 숨바꼭질 대장이 있는 곳으로 보내드릴게요. 라이노 크레인에 탑승하세요.
13: 캥캥.
14: 어떡해. 캥캥 혼자 출동했어.
13: 무슨 일 생기는 거 아니야?
12: 그러니까 무슨 일 생기기 전에 막아야지. 얼른 가자.
14: 켄켄.

0: 켄켄 위험해.
1: 걱정 마, 나한테 맡겨. 말랑말랑 풍선 대포 발사.
0: 괜찮아?
1: 다친 데는 없고?
2: 걱정했잖아. 알아, 숨바꼭질 대장 찾으러 온 거.
1: 아무리 그래도 혼자 출동하면 어떡해.
3: 맞아, 그리고 여길 봐. 여기에 숨바꼭질 대장이 있을 리 없잖아. 여기도 나무, 저기도 나무, 온통 나무밖에 없는걸.
4: 숨바꼭질 대장, 나 찾았니?
3: 어디서 나는 소리?
4: 여기.
2: 나뭇가지인 줄 알았어.
4: 나뭇가지라니, 난 대벌레야.
3: 아니 근데 왜 이러고 있는 거야?
4: 주변에 적들이 너무 많아. 일단 나뭇가지 모양으로 변신. 적들이 갈 때까지 이렇게 숨어있자.
3: 이상하다. 여기서 벌레 냄새가 나는데. 안 보이네.
5: 이상해, 이상해. 벌레 냄새가 나는데 안 보여.
6: 이거 오늘도 허탕이구만.
4: 휴, 살았다. 숲은 언제나 위험해. 적이 언제 나타날지 모르거든. 난 날 지키기 위해 이렇게 나뭇가지처럼 변신해서 숨어있는 거라고. 그럼 아무도 날 찾지 못해. 어때? 나 숨바꼭질 대장 맞지?

0: 캔캔, 포기해.
1: 아무래도 그러는 게 좋겠어.
2: 내 생각도 그래. 다른 숨바꼭질 대장을 찾아간다고?
3: 캔캔!
0: 같이 가! 이제 그만 돌아가줘. 숨바꼭질 대장 여기 있잖아. 나.
4: 하, 무슨 소리? 이 숲의 숨바꼭질 대장은 나야. 나.
0: 누구야?
1: 저 나뭇잎에서 소리가 나.
2: 말하는 나뭇잎인가?
4: 난 나뭇잎이 아니라 그 나뭇잎벌레야.
0: 우와, 나뭇잎이랑 똑같이 생겼어.
4: 그래서 난 이렇게 나뭇잎에 가만히 있기만 해도 감쪽같이 숨을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숨바꼭질 대장 아니겠어?
5: 바람 분다!
2: 세상에!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까지 흉내내고 있어.
4: 그래야 안 들키지? 이래야 진정한 숨바꼭질 대장이지. 하.
6: 진짜 숨바꼭질 대장이야.
4: 뭐?

0: 잘 숨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그럼 나처럼 자기랑 같은 색깔을 찾아서 숨어봐.
1: 켄켄? 켄켄과 같은 색이라면... 켄켄! 켄켄!
2: 하늘에 숨겠다고? 보게!
3: 뭐? 다른 숨바꼭질 대장을 찾아간다고?
1: 같이 가!
2: 같이 가!
3: 우와, 예쁜 꽃들 많다.
1: 여기에도 숨바꼭질 대장이 있으려나?
3: 켄켄, 배고파? 어? 여기 켄켄이 좋아하는 꽃이 많으니까 내가 따줄게.
4: 나비 살려!
5: 너희들 때문에 놓쳤잖아!
4: 세상에! 꽃이 아니었어! 사마귀야!
5: 사마귀라니! 난 그냥 사마귀가 아니라 난초 사마귀야.
1: 진짜 난초꽃처럼 생겼잖아.
5: 난 난초꽃처럼 변신해서 숨어있다가 먹잇감이 가까이 다가오면 날름 잡아먹지. 이 숲에 제일 가는 숨바꼭질 대장이자 사냥꾼이라고.
4: 난초사막이다. 나비들아 도망쳐.
5: 그런데 내가 여기 있다는 걸 들켰으니 너희들도 가만둘 순 없지.
4: 도망쳐!
5: 때로는 아름답게 생긴 게 위험할 수도 있어.
2: 난초 사마귀처럼 숨어 있으면 못 찾겠지. 안 들킬 수 있었는데.
1: 피트 뭐야? 벌써 들킨 거야? 숨바꼭질 대장은 내가 될 거야.
3: 쉐리, 미안. 숨바꼭질 대장은 나야, 나.
2: 쉐리 제재는 대체 어디 숨은 거야?
3: 들켰네.
2: 오, 켄켄. 잘 찾는데? 켄켄이 숨바꼭질 대장이네. 레벨 업!
1: 켄켄!
2: 숲속의 예술가 바워세.
3: 켄켄! 어디 있니, 켄켄? 켄켄! 쉐리! 쉐리! 혹시 켄켄 못 봤어?
1: 어, 못 봤는데?
3: 켄켄 못 봤어?
2: 어? 어.
3: 그럼 대체 어디 간 거야? 밖에 나갔다가 길이라도 잃어버렸으면 어떡해?
2: 당장 찾으러 가자!
1: 잠깐! 둘 다 진정해! 다한이라면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다한이! 켄켄 현재 위치 찾아줘!
6: 다한이가 켄켄의 현재 위치를 찾고 있습니다.
3: 울어? 켄켄!
2: 같이 가!
3: 이제 괜찮아, 켄켄. 근데 앞으로는 밖에 혼자 나가면 안 돼. 알았지?
1: 오늘처럼 길 잃어버리고 큰일 날 수도 있단 말이야.
2: 어? 이건 뭐야? 설마 이거 주우러 간 거야?
1: 켄켄한테 소중한 거라잖아. 그만해.
2: 알았어.
3: 근데 이걸로 뭐 하려고?
1: 정자.
3: 아, 정자를 만들려고 했다고?

0: 나한테 말을 하지. 그럼 내가 멋지게 만들어졌을 텐데.
1: 우리를 위해 켄켄이 직접 만들어주고 싶었다고? 켄켄.
2: 아니, 네가 바우어 새도 아니고 혼자서 정자를 어떻게 만들어?
3: 바우어 새?
1: 바우어 새?
0: 그게 누구야?
2: 아, 정자를 좋아하는 새인데. 잠깐만. 어, 바로 이 새야. 바우어 새는 혼자서 정자도 만들고 정자 앞에 멋진 정원을 꾸미는 걸 아주 좋아해. 어? 아니, 이 냄새는 사건이다.
1: 사건이라고?
2: 바우어 새한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 일단 가보자.
3: 괜찮아.
1: 출동.
4: 사건이다. 출동. 다 같이 고고. 어디는 고고.
2: 명탐정 피치, 궁금해
0: 캥캥, 맞는 백 제리,
5: 젠틀맨 제제.

0: 강화세가 만든 거야?
1: 멋지다.
2: 어? 뭐? 안녕, 강화세.
1: 만나서 반가워. 난 셰리야.
0: 난 제제.
3: 어, 그래. 안녕.
2: 아,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너 정자도 만들고 정원도 꾸미면서 재밌어 했잖아. 아, 근데 왜 안 하는 거야?
3: 하면 뭐래. 아무도 놀러 오지 않는데.
1: 그래서 그만둔 거야?
0: 좀 더 기다려보는 건 어때?
3: 아니, 기다려도 아무도 안 올 거야. 난 극락초처럼 멋진 깃털도 없고 멋진 춤도 못 춰서 내 정자에는 아무도 놀러 오지 않는 거라고.
2: 뭐야, 그거? 바워새를 도와줄 무슨 좋은 방법 없을까?
1: 아, 그럼 바워새한테 멋진 깃털을 만들어주는 건 어때?
0: 오, 좋은 생각이야.
2: 아, 그럼 멋진 춤도 알려주자. 일단 극락조를 찾아가는 거야. 가서 얼마나 멋진 깃털을 갖고 있는지,
1: 얼마나 멋진 춤을 추는지 보고 오자고?
2: 바로 그거야. 킹케이! 같이 가! 어? 큰 극락조다!
0: 우와, 왜 깃털이 멋지다고 했는지 알 것 같아.
1: 깃털이 정말 예쁘다.
4: 내 깃털 예쁘지? 나도 알아. 얼마나 예쁘면 내가 이렇게 나무에 앉아있으면 멀리서도 내 깃털을 보고 친구가 찾아온다니까. 어, 어서와.
5: 나 기다리고 있었어?
4: 그럼, 아까부터 기다리고 있었지.
5: 근데 저기 못 보던 친구들인데 왜 온 거야?
4: 아, 맞다. 너희들 왜 온 거야?
2: 바워새가 그랬거든. 극락조는 멋진 깃털을 가졌다고 말이야.
4: 그게 바로 나라니까. 바워새도 내 깃털을 부러워하는구나.
6: 아마 모든 새들이 내 깃털을 부러워할걸.
5: 나? 잘난 척하기는.
4: 어디가? 가지마.
2: 뭐야, 큰 극락조. 깃털은 예쁜데 성격은 별로잖아.
1: 바워새한테 딱 어울리는 멋진 깃털을 찾으면 좋겠는데.
0: 그런 극락조를 찾을 수 있을까?
2: 찾았다고? 꼬리비녀 극락조잖아.
1: 우와, 까맣고 멋진 깃털이네.
5: 어머어머, 또 춤을 출 건가 봐. 얼마나 멋질까.
7: 시작한다.
8: 차렷. 인사. 제가 날 부러워한다고?
0: 너처럼 멋지게 춤추고 싶어해.
8: 바워새가 그렇게 말해주다니 영광인걸? 난 바워새처럼 되고 싶은데. 어디 보자. 여기도 있네.
2: 지금 뭐하는 거야?
8: 청소하는 거잖아. 나도 바워새처럼 청소도 잘하고 멋진 정원도 만들고 싶은데. 이렇게 힘든데 바워새는 어떻게 하루도 쉬지 않고 청소를 할 수 있지? 정말 대단해.
2: 나도 꼬리비녀 극락조가 전해달래.
9: 정말? 내가 대단하다고 그랬어?
1: 그렇다니까.
2: 바워새, 넌 화려한 깃털은 아니지만 아주 멋진 깃털을 가졌어.
0: 너한테 아주 잘 어울려.
1: 그리고 넌 멋진 춤은 출 수 없어도 멋진 정자를 만들 수 있잖아.
2: 이렇게 멋진 정원도 꾸몄잖아. 이건 바워새 너만 할 수 있는 일이야.
10: 아주 대단하고도 멋진 일이지.
9: 정말?
2: 바와세, 네 정원에 우리 초대해줄래?
9: 좋아. 그럼 캔캔을 위해 파란색 정원으로 꾸며볼까? 파란색만 모아 모아서.
2: 우와, 멋진데? 파워세, 넌 아주 멋진 숲속의 예술가야.
10: 맞아.
2: 이건 깡통이잖아.
9: 꽤 괜찮지?
11: 똑똑, 파워세 있니?
9: 친구야, 어서 와.
10: 오, 바우어새의 정자 같은데?
2: 그러게, 바우어새도 정자에서 친구랑 재밌게 놀고 있겠지. 셰리, 아직 멀었어? 대체 뭔데 그래?
1: 조금만 기다려.
12: 자, 다 됐다. 캥캥, 선물, 킁킁.
10: 호루라기잖아.
1: 혹시 또 혼자 나갔다가 길을 잃어버리면 꼼짝 말고 그 자리에 있어. 그리고
2: 이 호루라기를 불어. 그럼 우리가 찾으러 갈게 라고 말하려고 했지.
1: 그래, 맞아.
12: 캔캔, 꼭이야. 약속. 약속.
2: 아니, 계속 불라는 게 아니라 위험할 때 불라고. 레벨 업!
12: 캔캔!
1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4: 순한 캔캔!
13: 줄무랑
14: 덥덥한 말
15: 순하게
14: 지켜줄게.
1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옥스포드 팡.
2: 해보고
1: 주유소 사업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3: 탑승하세요.
1: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팡.
4: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새치염색 살롱처럼 사이어스. 섬세한 새치염색 오일 테크놀로지로 선명함, 윤기까지. 다양한 컬러를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사이어스.
7: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0: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1: 꾸렁꾸렁 떠나요. 렛츠고 캠핑카. 랄랄라 신나는 숲 속 캠핑 야호. 뽀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2: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 여행.
1: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3: 아침엔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엔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늦었다.
3: 저녁엔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바빠도 입맛 없어도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오!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3: 마데카 솔메이트
4: 진동.
1: 얼굴엔
4: 순하게,
1: 진물엔
5: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6: 어떻게 좀 해봐요!
7: 그게 조종이 안 돼!

0: 도착했나봐.
1: 그럼 어서 나가봐요.
2: 왜 하필 이런 데서만 원물이 열릴까?
1: 아니래. 에밀레호는 왜 또 이럴 때 고장이 나서 움직이질 않냐고.
0: 근데 여긴 왜 이렇게 더운 거야? 힘이 쭉 빠지네.
1: 일단 물 밖으로 나가요.
0: 그래, 일단 좀 쉬자.
3: 쉐가저씨, 어서 일어나봐요.
0: 피곤해. 깜빡 잠들었었네.
3: 이상해요. 세실이 안 보여요.
0: 뭐라고? 세실이? 혹시 우리 버려두고 혼자 맛있는 거 먹으러 간 건 아니겠지?
2: 지금 농담할 때가 아니라고요. 세실! 세실!
0: 아니, 난 그게 아니라.
3: 뭐하고 계세요? 빨리 오세요.
0: 그래!
3: 세실! 세실! 어? 이건 세실의 부메랑인데.
0: 어떻게 된 거지?
3: 세실이 부메랑까지 버려두고 어딜 갔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0: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지. 화장실 갈 때도 들고 가놓는데.
3: 그러니까요.
0: 밥 없인 살아도 무게 없인 못 사는 게 세실이잖아.
3: 무슨 일이 생긴 게 틀림없어요.
4: 그래, 당장 찾으러 가야겠어.
0: 우와, 온 동네가 황폐하네.
2: 가뭄이 들어서 더할 거예요.
0: 곡식은 모두 메말라 죽어가고.
3: 물고기도 다 떼죽음을 당했어요.
0: 저것도 뭐야?
3: 가축까지 저렇게 되다니.
2: 보통 심각한 게 아니네요.
0: 그나저...

0: 세실은 어디 간 걸까?
1: 서두르죠. 뭐 좀 여쭤볼게요. 저 혹시 이 사람 못 봤어요?
0: 뭐래? 세실을 봤대?
1: 아니요.
0: 그런데 다들 왜 이렇게 기운이 없지? 뼈만 앙상해가지고.
1: 오랜 기간 계속된 가뭄 때문에 먹을 게 하나도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도 많고 민심도 나빠졌다나 봐요.
0: 그래서 사람은 우선 잘 먹고 봐야 한다니깐. 아, 우리 세실은 밥은 챙겨 먹었으려나?
1: 서둘러요. 어? 빨리 찾아야죠.
0: 세실! 세실!
1: 혹시 이렇게 생긴 사람 못 보셨어요?
2: 뭐라요, 이 나이.
1: 못 봤다고요. 저기 혹시 이런 사람 못 보셨나요? 다들 모른다고 하는데요.
0: 에휴, 그럴 테지. 자기들 코가 석자일 텐데 뭐.
1: 아, 세실 대체 어디 있는 거야?
3: 응?
1: 어? 보아테리안? 어? 무슨 일인데 그래? 뭐라고?
0: 뭐라는 거야?
1: 세실이 마녀로 몰려서 잡혀갔대요.
0: 뭐라고? 세실이 잡혀가?
1: 이 아이의 엄마도 잡혀갔대요.
0: 도대체 누가 그런 짓을 한 건데? 지, 내가 당장 설마... 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이 가뭄은 여기 있는 세 마녀들 때문입니다. 이 마녀들에게 화형을 내려서 하늘의 분노를 누그러뜨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늘에서 피를 내려줄 것입니다.
4: 그 꼬마도 어디로 잡혀갔는지는 모른다고 했지?
1: 네, 모른대요. 세실이 마녀로 잡혀갔다니 말도 안 돼요.
4: 그런데 중세시대엔 정말 마녀란 게 있었던 걸까?
1: 진짜 마녀가 있었는지는 몰라도 대부분 누명을 쓰고 죽은 사람들이었대요. 마녀가 아닌데도 멀쩡한 사람을 마녀로 몰아서 화형시켜버리고.
4: 죄 없는 사람을 불태워 죽이다니. 그러고 보면 인간의 광기는 참 무섭고 잔인한 거야.
1: 중세시대엔 우리 상식으론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많았어요.
4: 그렇지.
1: 자연재해 같은 일들이 발생하면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미신까지도 믿었으니까요.
4: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투성이인 리스!
1: 리스!
5: 리스테리아!
4: 어? 어? 저쪽이다!
0: 어서 화형대에 불을 붙여라!
6: 오늘은 왜 안 나타나나 했네.
1: 쉐가 아저씨, 한타를 맡아주세요.
4: 알겠어.
1: 괜찮아? 천하의 세실이 이게 무슨 꼴이야.
6: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넌 빨리 밧줄이나 풀어. 나 지금 엄청 화나 있거든. 화났으면 뭘 어쩌게. 타타, 내 부메랑 가져왔지?
1: 당연하지. 자,
6: 오케이! 이것들 가만 안 둬!
7: 엄마야!
6: 저 쬐끄만 게 그냥! 마셨대? 뜨끔하지?
1: 아, 잠깐만요! 풀어줄 테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7: 고마워요.
1: 됐어요. 아이가 엄마를 기다리고 있어요.
6: 이거 아쉽게 됐네. 귀찮은 것들을 미스테리아 밖으로 쫓아낼 기회였는데! 그렇다고 날 마녀라고 속여서 화형까지 시키려고 해? 치! 이번엔 진짜 본때를 보여주마! 자! 이야! 넷! 얍! 어쭈, 요것들 봐라!
8: 아, 제법인데요?
6: 뭐라고?
8: 아, 죄송.
1: 역시, 결국 또 이렇게 본색을 드러내는군요.
6: 흥! 큰 소리 치지 마. 테리안들은 이미 너희를 마녀라고 생각하거든.
1: 누나가 테리안들을 속여서 그런 거잖아요.
6: 속이더니 빨리 마녀를 처단하라는 저 아우성이 들리지 않아?
1: 제발 더 이상 테리안들을 괴롭히지 말아요.
6: 야, 우리가 겁나서 도망가는 거야?
1: 그럴리가. 테리안들이 다칠까봐 자리를 옮기는 것뿐이라고요.
6: 뭐? 칸타, 당장 혼쭐 내줘.
8: 네.

0: 못 본 사이에 꽤 용감해졌는데?
1: 네, 정글에서 1년 동안 혼자 살면서 단련을 좀 했죠.
0: 좋아, 그렇다면 실력 한번 볼까?
1: 예전에 저라고 생각하면 금코 다쳐요.
0: 근데 내가 인간들과는 다른 몸이라는 거 잊진 않았겠지?
1: 강철 같은 단단함을 이기는 부드러움도 있다는 걸 잊어선 안 되죠. 생포금을 발사! 저것도 뭐야? 부드러운 그물로 생포 성공! 저런 멍청한 피조물 같으니 이 파워야!
0: 제법인데요, 타타.
1: 잘 봤죠? 맛이 어때요, 판타? 시끄러워! 비겁하게 뒤에서 공격하다니!
2: 타타, 너야말로 맛이 어떠냐? 내 일을 방해하면 그렇게 쓴맛을 보는 거라고. 응? 쟨 또 뭐야? 자, 여러분, 이 녀석은 우리의 신성한 마녀 화용식을 방해한답니다. 이 녀석도 아주 흉악한 마녀죠.
1: 누나, 내가 무슨 마녀라는 거예요? 게다가 난 남자라고요.
2: 어? 남자? 아, 그렇지. 아무튼 저 녀석은 사악한 마녀입니다.
1: 마녀라고요?
2: 아니, 이게 뭐가냐? 내가 마녀라고 하면 마녀인 거지. 여러분 모두 저기를 보십시오. 저렇게 악마를 닮은 짐승까지 데리고 다니니 틀림없습니다.
1: 아니에요. 그 사람은 마녀가 아니에요. 아까 그 사람이 날 구해줬다고요.
2: 아니, 저것들이 여기까지 따라와서?
1: 제 생각에 진짜 마녀는 바로 저 자들입니다.
2: 뭐야, 내가 마녀라고?
3: 그래, 맞아. 원래 마녀들이 빗자루같이 생긴 걸 타고 날아다니잖아.
2: 머리 색깔도 요상해. 아니, 이것들이 뭐라고 떠들어대는 거야? 저 녀석이 바로 마녀라니까. 저것들이 어떻게...
0: 눈치챈 것 같습니다.
2: 큰일 날 뻔했네.
0: 지금은 일단 물러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주님. 성난 백성들보다 더 무서운 건 없거든요.
2: 분하지만 할 수 없지. 가자!
0: 네, 공주님.
4: 타타, 아까 공중전 제법이던데?
1: 원래 잘하거든.
4: 가만, 좋아할 때가 아니잖아.
3: 무슨 소리야?
1: 그래, 몬스터를 잡아야 다음 세계로 이동하는 문이 열릴 텐데 플랫마이너 누나가 도망가버렸으니 마녀를 놓친 셈이 되는 건가? 어? 어?
5: 내가 딱 맞는 시간에 연락한 거 맞지? 몬스터를 못 잡아도 그곳 세계의 미스터리를 해결하면 웜홀은 열린단다.
6: 아휴, 박사님, 그런 건 진짜 좀 알려주시지.
1: 잠깐, 그런데 우리가 미스터리를 해결했다는 건 어떻게 알 수 있지? 어? 비다!
7: 우와! 비가 온다! 다행이야!
1: 아, 지금 이 비가 바로 박사님 말씀처럼 우리가 이 세계의 미스터리를 해결했다는 신호인가 봐. 이제 알 것 같아. 우와, 전 빨리 다음 몬스터를 찾았어. 자! 됐다. 어?
8: 고맙습니다.
1: 뭘요?
8: 뭐하고 있어? 빨리 가야지!
1: 그럼 안녕히 계세요!
8: 잘 가요!

0: 이제 만 볼트 전기만 주입하면 완성이오.
1: 여기 또 뭐야? 아이고 허리야. 근데 타타야, 우린 언제까지 이동할 때마다 이렇게 내동댕이 쳐줘야 하는 거야?
2: 저도 다음 공간이 어디로 연결될지는 잘 모르는 거려.
3: 뭐라고? 네가 모르면 어떡하냐?
1: 근데

0: 여긴 뭐 하는 곳이지? 무슨 실험실 같이 생겼는데?
1: 이상하게 생긴 기계도 많고 뭔가 기분이 좀 안 좋은데?

오, 이런 완벽한 피조물을 내 손으로 창조하다니. 아, 믿을 수 없군. 곱상한 게 꿰맨 자국도 없고. 머리가 좀 상하긴 했지만 굉장히 어려졌어. 에? 저 녀석은 어째 실패작인 것 같군. 오, 이상하게 생긴 새도 다 있네.

0: 어? 이것 좀 한번 드셔보세요.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는데 이 버섯 수프만한 게 또 없거든요.
1: 그래. 평생 이렇게 맛있는 수프는 처음이야. 고맙네, 셰프.
0: 뭘요?
1: 그리고 아까 실패작이라고 한 건 취소하지.
0: 수프는 실패하지 않아서 다행이네요.
1: 이 수프를 보니 생각나는 사람이 있군.
2: 그 사람이 누군데요?
1: 빅터 프랑켄슈타인 박사. 그분이 만들어준 수프도 꼭 이런 맛이었어.
3: 빅터 프랑켄슈타인 박사?
1: 나의 창조주이자 아버지, 또 유일한 친구였지. 박사님은 내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의술을 가르쳐주시고 프랑켄슈타인이란 근사한 이름까지 물려주셨어. 덕분에 난 다시 태어났지. 이젠 더 이상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아. 오히려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있지.
0: 그래요?
1: 이것 봐.
2: 의사면허증?
1: 그래, 치료사 자격증이야.
3: 어? 이게 무슨 소리죠?
1: 또 환자가 왔나 봐. 잠깐 쉴래? 그리고 그냥 프랑 아저씨라고 불러. 그게 편하거든.
2: 프랑 아저씨? 박사님!
4: 얘들아, 잘 도착한 거야? 다들 별일 없는 거지?
5: 네, 박사님!
4: 아휴, 다행이다. 자, 그럼 잘 듣거라. 그곳은 프랑켄슈타인이라는 몬스터가 사는 곳이란다.
0: 네? 프랑 아저씨가요? 에이, 설마 그럴 리가요.
4: 뭐? 프랑 아저씨? 설마 프랑켄슈타인을 벌써 만난 거야?
2: 네, 근데 박사님 말씀처럼 무시무시한 몬스터는 아닌 것 같아요.
3: 맞아요. 얼굴이 좀 무섭게 생기긴 했지만.
4: 몬스터들은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동물 같아서 언제 그 야성이 튀어나올지 모른단다. 본성을 감추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조심해.
2: 또 이렇게 사라지시네.
3: 저 얘기도 일리는 있어. 야생동물은 절대 길들일 수 없거든.
0: 그래도 나쁜 사람 같아 보이진 않는데. 넌 어때, 드라곤에?
6: 꽝, 꽝.
1: 어? 오. 좀 더. 보여요, 저기 있네요. 생선을 먹을 땐 항상 가시를 조심해야죠. 이곳의 생선들은 특히 가시가 날카롭기로 유명하거든요. 깊이 박히지 않아 그나마 다행이네요.
6: 정말 고맙습니다, 프랑켄슈타인 선생님.
1: 선생님은 무슨. 편하게 그냥 프랑 아저씨라 불러요.
6: 아, 프랑 아저씨.
3: 글렌라이너? 넌 무슨 꽁꽁이를 꾸미라고 나타난 거야?
6: 꽁꽁이는 무슨. 여긴 아프면 찾아오는 마을 병원이라고.
3: 그래, 꾀병도 병은 병이니까.
6: 뭐? 꾀병? 배고파. 가시 때문에 하루 종일 음식을 못 먹었더니.
0: 공주님, 저만 믿으세요. 이 쉑이 있는데 무슨 걱정을.
6: 쉑. 그래, 이번엔 어떤 요리를 해줄 건가요?
0: 말씀만 하세요, 공주님. 뭐든 다 만들어 드릴게요.
6: 고마워요, 쉑.
3: 어이구, 또 시작이네.
6: 우와, 감동이야. 쉑, 당신은 정말 최고의 요리사예요.
0: 뭘요?

0: 뭐부터 먹어야 할지 고민되는데요.
1: 빈속엔 버섯 수프가 최고죠.
0: 어머, 이 고소한 냄새. 아, 정말 맛있어요. 쉑은 정말 대단하다니까. 어머, 프랑 아저씨. 프랑 아저씨도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는 버섯 수프라니까요.
2: 많이 드세요. 난 아까 이미 다 먹었답니다. 그리고
1: 공주님, 이거.
0: 내가 치킨 좋아하는 건 또 어떻게 알았어요?
1: 그 정도야 뭐 기본이죠.
0: 역시 쉑 최고야. 프랑 아저씨도 같이 드실래요?
2: 아닙니다. 그럼 전 이만. 오늘은 왠지 피곤해서 일찍 자러 가야겠네요.
1: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
0: 그러게.
2: 이건 운명이야. 플랫마이너 같은 아름다운 여자를 신부로 맞이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3: 또 시작이군.
2: 박사님, 심장 소리 좀 들어보세요. 이번엔 진짜라고요.
3: 하지만 그 여잔 이미 요리사에게 반한 것 같은데.
2: 나도 알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잠도 못 자는 거죠. 내가 나를 잘 알기 때문에 항상 내 얼굴이 문제라는 거 알아요.
3: 하지만
2: 네? 무슨
3: 방법이 없는 건 아니야.
2: 방법이라뇨?
3: 난 너한테 내가 가진 모든 기술을 전수했어.
2: 모든 기술? 모든 기술이라면. 아, 그렇지. 그래, 맞아. 쉑의 머리를 나한테 이식한다면 그럼 플랫마이너는 내 신부가 될 수 있어.
0: 흥, 꿈도 야무지네. 어떻게 쉑의 머리를 단다고 내가 자기 신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4: 공주님은 죽었다가 깨어나도 저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실 겁니다.
0: 하, 기가 막혀. 넌 꼭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더라.
4: 네?
0: 골렘 주제. 응?

0: 이런,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안 돼, 이러면 안 돼.
1: 아, 플랫마이너 공주님, 저랑 결혼해 주시면 제가 평생 스테이크 구워드릴게요.

0: 프랑 아저씨,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1: 미안하게 됐다, 쉑. 자네한테 개인적인 감정은 없다네.
0: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건데요?
1: 나도 이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았지만 플레마이너 공주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선 쉑, 네 머리가 필요하거든.
0: 네? 플레마이너 공주님의 사랑을 얻는데 제 머리가 왜 필요한 건데요?
1: 클리어, 플랫마이너 공주님이 널 좋아하기 때문이지.
0: 그게 무슨 말이에요? 플랫마이너 공주님이 날 좋아한다고요?
1: 그래, 이제 와서 발 빼마려고.
0: 압수사, 뭔가 단단히 오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플랫마이너 공주님은 날 좋아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만든 음식만 좋아하는 거라고요. 알겠어요?
1: 이런 아둔한 녀석을 봤나? 거기서 한숨 자고 나면 모든 걸 다 이해하게 될 거다. 자, 그럼... 이게 왜 안 되는 거야?
2: 멈춰요! 프랑켄슈타인! 당신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군요!
1: 난 인간이 싫어!
2: 대실! 알았어!
1: 가만두지 않겠냐! 뭐 하는 거야? 당장 보내줘! 내 머리를 탐냈겠다. 용서 못해.
2: 성공.
0: 한 발만 늦었어도 전기 통닭구이가 될 뻔했네.
2: 그래도 너무 미워하지 말아요, 쉑 아저씨. 프랑켄슈타인은 인간이 만들어낸 본성대로 한 것뿐이니까요.
0: 어쨌든 다행이야. 우리 얼른 여길 떠나자.
2: 좋아요. 그럼 다음 몬스터를 찾으러 가자.

0: 모두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리다니. 어? 외모로는 프랑켄슈타인이 최고의 몬스터였는데 뭐해 칸타?
1: 아무것도 아닙니다, 공주님.
0: 아니긴, 방금 귀로 감춘 거 뭐냐고.
1: 네? 감추다니? 뭐려?
0: 다른 손. 응? 멀뚱멀뚱 서 있지 말고 빨리 가자.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눈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저게 뭐야?
1: 글쎄.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제. 아직도 모르세요?
3: EBS IN 포키제?
4: 네.
3: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6: 순한 킹킹,
5: 중물엔
6: 덤덤한 말
7: 순하게
6: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0: 세치염색 살롱처럼 싸이어스 섬세한 세치염색 오일 테크놀로지로 선명함, 윤기까지 다양한 컬러를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싸이어스
1: 옥스포드 탕
2: 아이고
1: 주유소 사업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3: 탑승하세요
1: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탕
4: 아침엔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엔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늦었다
4: 저녁엔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바빠도 입맛 없어도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오!

0: 넌 어디서 왔니? 핫타. 괴물탐이 타타와 함께 미스테리아까지 모두 삼켜버린 게 벌써 1년 전. 그 이후로 몬스터는 물론이고 작은 이상현상조차 목격된 적이 없다. 어? 이제 미스테리아는 완전히 사라져버린 걸까? 그 안에 홀로 남겨진 타타는 어떻게 된 걸까?
1: 자, 세실도 많이 먹고. 그런데 타타는?
2: 어? 타타? 어?
1: 하차! 타타가 사라진 지 1년이 넘었는데 내가 또 착각을.
0: 아저씨도 정말 정신 좀 차려요.
3: 시간이 꽤 흘렀는데도 둘 다 타타를 잊지 못하는군. 그게 당연한 거겠지만. 어? 뭐지? 설마 타타가 보낸 신호인가?
4: 세실, 쉣, 빨리 좀 와보거라.
2: 왜 그러세요?
3: 이것 좀 봐라.
2: 어? 뭐? 만능 헬멧이 반짝이잖아. 타타죠. 타타가 헬멧을 통해 구조 신호를 보내는 거 맞죠?
3: 타타의 뇌파를 만능 헬멧이 감지할 수 있긴 하지만.
2: 그럼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당장 데리러 가야죠.
3: 세실, 너무 성급하게 굴지 마라. 이게 타타의 신호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 헬멧이 오작동한 걸 수도 있고.
2: 이건 타타와 연결된 헬멧이잖아요. 신호가 끊기기 전에 빨리 찾아야 한다고요.
3: 하지만 너무 위험해. 하필 그 신호가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잡히고 있거든.
2: 버뮤다?
1: 버뮤다 삼각지대요?
3: 그래. 지난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선박과 비행기들이 원인도 모른 채 사라진 그곳. 게다가 폭

0: 분까지 그쪽으로 이동 중이야. 지금 최악의 상황이라고. 불확실한 정보로 출동했다가 너희마저 잘못되면 안 돼. 허락할 수 없다.
1: 위험하니까 가지 말라는 건가요?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걸었던 타타를 그냥 모른 척하라고요?
2: 맞아요. 우린 타타를 위해 뭐든지 할 준비가 돼 있어요. 보내주세요, 박사님.
0: 좋아. 대신 약속하거라. 폭풍우에 비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무조건 복귀하는 거야. 설령 타타를 못 찾는다 해도.
2: 네, 박사님! 여기가 버뮤다 삼각지대인가? 섬은커녕 바위 하나 보이지 않는데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망망대해 한가운데야.
1: 하지만 타타의 신호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분명히 이 근처에 뭔가 있는 거라고요. 이번에 놓치면 더 이상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
3: 폭풍이야! 얘들아, 비가 점점 거세지고 있다. 안타깝지만 이제 그만 복귀하거라. 어서!
1: 싫어요! 타타를 찾기 전까진 안 돌아가요.
3: 세실, 약속했잖니. 큰일 나기 전에 당장 돌아와.
2: 그래, 세실. 또 기회가 있을 테니까 그만 돌아가자.
1: 아니야, 아니라고. 다음은 없어. 다음은 없단 말이야. 박사님!
3: 얘들아!

0: 맛있겠다.
1: 이제 좀 괜찮아?
2: 고맙긴 한데, 근데 누구세요?
1: 나야, 타타.
2: 타타?
0: 타타라고?
2: 타타, 살아있을 줄 알았어.
0: 살아있었구나. 진짜 다행이다.
1: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 무인도였어. 그냥 여기서 살아야 하나 보다 하고 버틴 거지.
2: 꿈만 같아.
0: 만능 헬멧으로 신호는 어떻게 보낸 거야?
1: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두 사람 다 정말 고마워요. 하, 이제 이 지겨운 생선은 그만 먹어도 되겠다.
0: 무슨 소리야. 이 생선구이 정말 맛있어. 진짜 최고야.
1: 많이 드세요. 자, 너도.
2: 아, 참. 그런데 걘 누구야?
1: 아, 내 반려동물이라고 해야 하나? 여기서 만났어. 이름은 드라고넷이야.
2: 전설 속의 용이 돌아다니는 걸 보면 여기도 정상적인 세상은 아닌 것 같은데. 대체 여긴 뭐지?
0: 내일 통신장치 고쳐서 박사님한테 여쭤보자. 우리가 사라져서 박사님도 엄청 걱정하고 계실 거야.
2: 여기가 어딘지 몰라도 별은 참 예쁘네.
1: 그치?
0: 오, 신호 잡힌다! 아유, 드디어 다 고쳤네.
1: 짜잔!
0: 오?
1: 나 어때?
0: 우와!
3: 잘 어울려? 어?
2: 그래, 이제야 진짜 타타 같네.
0: 세실이 언제 널 만나게 될지 모른다면서 항상 그 옷을 챙겨뒀어.
1: 와, 그랬구나. 감동이야.
2: 그런 얘기는 뭐하러. 빨리 박사님한테 연결이나 해요.
0: 그래, 그래.
2: 왜, 안 돼요?
0: 어, 왜 이러지? 어, 됐다!
4: 어? 뭐지? 방금 신호가 뜬 것 같은데.
5: 박사님!
4: 어? 아니, 넌
6: 타타를 찾은 거야? 너 진짜 타타 맞지?
5: 박사님, 그새 제 얼굴도 잊으신 거예요?
6: 타타야, 무사했구나. 다행이다.
1: 당연하죠. 전 자랑스러운 세계문화수호단의 대원이잖아요.
6: 그래, 다행이다. 어디 다친 데는 없고. 어.
1: 잠깐만요, 박사님.
0: 지진인가?
2: 뭐야?
1: 다들 진정하고 일단 안전벨트부터 매요.
2: 그야 기본이지.
0: 갑자기 왜 이러는데?
1: 금방 지나갈 거예요.
6: 대체 무슨 일이냐?
0: 와, 저게 뭐야?
2: 와, 땅에 기울고 있잖아.
0: 뭐가 어떻게 된 거야?
2: 와, 이건 말도 안 돼. 하늘과 땅이 속구를 뒤집히고 있어.
1: 가끔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조금만 견디면 금방 괜찮아져.
6: 얘들아,
0: 오?
6: 괜찮은 거지?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거야?
2: 하늘과 땅이 거꾸로 뒤집혔었어요.
6: 뭐? 하늘과 땅이 거꾸로 뒤집혀?
1: 지금은 괜찮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박사님.
6: 아니야, 그것도 미스테리아 같구나.
0: 미스테리아라고요?
2: 미스테리아는 탐이 다 삼켜서 없어졌잖아요.
6: 그게 타타의 미스테리아가 있기 훨씬 전에 또 다른 미스테리아가 하나 더 있었단다.
1: 다른 미스테리아라고요?
6: 그래, 그곳은 마치 다중우주처럼 다양한 세계들이 존재하고 있는 미스테리아야. 그런데 그 미스테리아는 각각의 세계에 갇혀있는 몬스터들이 현실 세계로 절대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서로 뒤섞이며 미로를 만들어내는 거지.
0: 박사님,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미로라면...
2: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이 미스테리아 안에 갇혀버렸다는 건가요?
6: 그래, 너희가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바닷속으로 빠지면서 갇힌 미스테리아란다.
2: 그럼 이제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해요?
6: 그 세계에 있는 여러 방들을 하나씩 통과해야 할 거야. 그래서 각각의 세계에 숨어있는 몬스터를 전부 슬라이드에 봉인해버리면 몬스터를 가두기 위한 미로는 더 이상 작동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지. 그럼 너희가 현실 세계로 돌아올 수 있는 길도 다시 열리게 될 거야.
2: 저한테 딱 어울리는 탈출 방법이네요.
0: 저도 간만에 몸 좀 풀어볼게요.
1: 저도요.
6: 타타, 걘 또 누구냐?
1: 여기에서 만난 드라고넷이에요.
6: 미스테리아라고 별 이상한 애들이 다 있구만. 아무튼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한 가지 더. 다른 세계로 이동하려면 이게 필요할 거다.
0: 이건 뭐지?
2: 달 박사님이 3D 프린터로 뭔가를 전송해 주시나 봐요.
0: 우와, 신기하다.
1: 우와, 이건 스마트 시계잖아요.
6: 그게 아니고 이름하여 웜홀 워치라는 거란다. 일단 몬스터가 봉인되면 자동으로 웜홀 워치에 업로드가 되는데, 업로드가 완료되면 웜홀의 문을 여는 플라즈마를 발사해 주지.
1: 알았어요, 박사님.
0: 가자, 가자.
6: 자, 잠깐! 한번 열렸다 닫힌 웜홀은 다시는 열리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웜홀이 닫히기 전에 반드시 다른 세계로 이동해야 한다.
1: 네, 박사님. 자, 성능을 확인해볼까? 웜홀 워치 발사!
0: 저게 바로 웜홀?

0: 바타, 네가 어떻게 우리한테?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절대 용서 안 해, 바타! 이럴 수가. 네가 감히 나한테? 절대 용서 안 해, 타타.
1: 공주님,
0: 네가 탐한테 빨려들어가 사라졌을 때 그 모든 게 나 때문인 것 같아서 난 네가 무사히 돌아오길 진심으로 바랐어. 근데 지금 저 녀석이 아빠의 미스테리아로 몰래 들어와서 몬스터를 훔치려고 하잖아.
1: 타타가 그렇게까지 나쁜 아이는 아니지 않나요?
0: 아빠가 어떻게 공격을 받은 건진 알아냈어?
1: 아니요, 아직.
0: 멍청한 깡통 인간 같으니. 근데 지금 내 앞에서 타타 편을 드는 거야?
1: 아, 죄송합니다.
0: 이건 달 박사와 소다 녀석들이 꾸민 짓이 분명해. 그동안 자기들이 수집한 몬스터들을 우리 때문에 잃어버렸으니 화가 났겠지. 그래서 지금 복수하려는 게 분명하다고.
1: 그럼 이럴 때가 아니지 않나요?
0: 그래, 도레미경의 몬스터를 타타한테 빼앗길 순 없지. 내가 막을 거야. 저 녀석들이 워머를 통해 어느 세계로 가는지 알아봐.

0: 네, 공주님. 찾았습니다. 저 웜홀의 목적지는 캐나다 로키 산맥의 깊은 숲속입니다.
1: 로키 산맥? 처음부터 쉽지 않은 몬스터로군. 우리도 재밌는 구경을 놓칠 순 없지.
2: 아이고 허리야, 꼭 이렇게 요란하게 웜홀을 통과해야 하나? 어? 왜 그래 드라곤은?
3: 어? 저게 뭐지?
2: 뭐?
3: 뭐든지?

0: 아유, 큰일 날 뻔했네. 그래? 그런데 여긴 어디지?
1: 글쎄, 어쨌든 몬스터 찾긴 어렵겠네요. 사냥개라도 있으면 또 모를까. 아, 드라곤에! 너 혹시 몬스터 냄새 같은 건 못 맡아? 어? 뭐야, 그건? 할 수 있다는 거 맞지?
2: 드라곤에한테 저런 재주가 있는지 전혀 몰랐네.
1: 그러게, 난 그냥 한번 해본 소리였는데.
0: 앞으로 몬스터 찾을 때 저 녀석이 꽤나 도움이 되겠어.
1: 멈췄다, 절적인가 봐.
0: 갑자기 으스스해지는데, 안 그래 타타?
2: 전혀요. 오랜만에 몬스터를 만날 생각에 오히려 흥분되는데요.
3: 타타야. 어?
1: 타타, 왜 그래?
0: 뭐라도 봤어?
2: 박사님이
1: 뭐? 달 박사님?
2: 박사님, 어디 계세요?
3: 네 웜홀 워치를 보거라.
2: 어, 네. 박사님? 어?
3: 아이고, 이제야 겨우 연결이 됐네.
2: 박사님!
3: 잘 듣거라. 너희가 그곳에서 만날 몬스터는 바로 사스쿼치란 녀석이란다.
0: 사스쿼치? 저 알아요. 산에 사는 털목숭이 괴물이잖아요.
1: 어, 아저씨가 갑자기 웬일이시지?
2: 오, 저 없는 동안 몬스터 공부 좀 하셨나 봐요.
0: 어? 적을 알고 나를 알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아니겠어?
4: 뭐, 백전백승?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2: 어, 플랫마이너 누나!
0: 공주님, 이게 얼마 만입니까?
4: 역시 내 추측대로였군.
5: 속했을 때 이곳 도레미경의 미스테리아에 누군가 침입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4: 그게 몬스터를 찾아다니는 너희 말고 누구겠어?
0: 아니, 어? 그럼 여기가?
1: 도레미경의 미스테리아였단 말이야?
2: 박사님, 저 말이 사실이에요?
3: 그래, 맞아. 도레미경이 어리고 순수했던 시절에 만들었던 거지. 플랫마이너, 하지만 네가 뭔가 오해하는 거야. 난 여기가 아직까지 존재한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거든. 얼마 전 타타가 갇혀있는 걸 발견...
2: 박사님!
4: 흥, 도둑이 제발 저린다더니 바로 줄행 낭치시는군.
1: 우린 몬스터를 훔치려고 여기 온 게 아니야.
0: 이 미로를 빠져나가려면 몬스터를 잡아야 한다고.
1: 흥, 그래야 타타를 데리고 현실 세계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4: 어쩔 수 없이?
2: 그래요, 우리가 돌아가게 되면 슬라이드는 다시 돌려줄게요.
4: 뭐? 몬스터를 봉인한 슬라이드를 다시 돌려주겠다고?
0: 네, 공주님. 그리고 타타는 도레미경이 쓰러지고 나서 여기 온 게 아니에요. 벌써 1년 전부터 이곳에 혼자 갇혀 있었다고요.
4: 응? 어? 타타가 그동안 아버지 미스테리아에 갇혀 있었어?
5: 그럴 리가 없습니다, 공주님. 타타가 계속 여기 있었다면 도레미경께서 가장 먼저 발견하셨을 겁니다.
4: 그래, 타타가 갇혀 있는 걸 아셨다면 나한테 먼저 얘기를 하셨을 거야. 타타, 이 교활한 꼬마가 또 날 속이려고? 좋아, 이곳의 몬스터는 너희가 그동안 겪었던 말랑말랑한 몬스터들과는 차원이 다르단 걸 보여주지. 괘씸한 녀석들, 잠자는 공포의 몬스터를 깨워주마.
0: 뭐지?
1: 광선이 빗나가서 동굴만 무너져버렸는데.
2: 어? 그럼 사스쿼치가 저 바위에 깔려버린 거잖아.
1: 뭐야, 진짜 이게 끝이야? 플랫마이너, 차원이 다른 몬스터를 보여준다면서?
4: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고.
1: 뭐라고?
2: 뭐야? 저기 사스쿼치야?

0: 그렇지, 진정해.
1: 동굴을 무너뜨린 건 우리가 아니야.
2: 숨겨보자. 와, 저 녀석 앞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닥치는 대로 마구 때려부수고 있는데.
0: 그럼 진짜 안 보여서 그럴지도 몰라요.
3: 안 보인다고?
0: 긴 털이 눈을 가려서 앞이 안 보일 테니까.
3: 좋아. 어? 그럼 내 신무기를 시험해볼 차례군.
0: 무슨 신무기?
3: 짠! 박사님이 나도 3D 프린터로 만들어주셨지.
2: 뭐가 지나갔나? 뭐지? 오, 보인다 보여. 눈앞에 보인다. 오, 하늘이구나. 아름다운 파란 하늘.
0: 이봐, 사스쿼치. 이제 제대로 보는구나.
2: 그러게, 세상이 참 아름답네.
0: 그런데 왜 숲을 망가뜨린 거야? 네가 한 짓을 한번 보라고.
2: 내가 이렇게 만들었다고? 안 되지. 사스쿼치는 숲을 사랑해. 난 나무를 해치지 않는다. 역시 그랬구나. 사스쿼치를 오해한 거였어. 다들 무시무시한 괴물로 생각하지만 사실 사스쿼치는 자연을 정말 사랑하고 있었어. 그래서 혼자만의 숲속 생활을 즐기기 위해 사람들을 피해 깊은 산속으로 홀로 들어가 외롭게 살고 있었던 거지.
3: 뭐야, 사스쿼치 저 녀석 덩치만 컸지 완전 순둥이였잖아.
4: 눈을 뜬 후에 심리적 변화가 생긴 겁니다.
3: 다 저 짜증나는 부메랑 때문이야. 가자.
4: 네, 공주님.
3: 그 무섭다는 몬스터가 스스로 봉인됐네.
0: 간단하게 사스쿼치 캡처 성공! 그런데 플랫마이너 누나는 왜 우리한테 화가 난 걸까?
3: 정말 알 수 없는 사람이야. 우리 보고 몬스터 도둑이라니.
2: 하지만 플랫마이너 공주님은 진짜 그렇게 믿는 눈치였어. 아버지 도레미경이 그렇게 됐으니 얼마나 상심이 크겠어.
3: 누가 누구를 걱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미스테리아에 갇혀서 집에도 못 가고 있는 건 우리라고요.
2: 그건 그렇네.
0: 세상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좋아, 그럼 빨리 다음 몬스터를 잡으러 가자.
2: 또 낙떨어지 같은 데로 떨어지면 어떡하지?
0: 버물워치 원격 조정으로 에밀레오를 불렀으니까 타고 가면 돼요. 자, 어서!
2: 다음부터 웜을 열기 전에 에밀레오부터 불러줄래?
5: 도대체 도레미경이 왜 혼수 상태에 빠진 거지? 또 플랫마이너는 왜 날 의심하는 거고? 타타는 왜 하필 도레미경의 미스테리아에 갇히게 된 걸까? 하나같이 다 이상하단 말이야. 정말 모든 게 미스테리야.
6: 아빠, 아빠, 아빠.
4: 공주님?
6: 우리 아빠는?
4: 도레미경은 제가 지킬 테니 들어가서 그만 편하게 주무시죠.
6: 안 돼. 어떻게 나 혼자만 편하게 잘 수 있겠어.
4: 앞으로 공주님이 하실 일이 많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아버님이 깨어나실 때까지는 공주님이 이 나라의 책임자라는 걸 절대 잊지 마세요.
6: 그래, 네 말이 맞아. 이럴 땐 잠이 필요 없는 네가 부럽다. 그럼 수고해.
4: 네, 공주님. 신호가. 도레미경? 도레미경, 혹시 정신이 드십니까? 아직 깨어나시기엔 이른 것 같습니다.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남방구는 북방구와
3: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4: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5: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6: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지금 쟁여놓으세요.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지금.
8: 얼굴엔
9: 순한 킹킹.
8: 중물엔
9: 덥덥한 말.
10: 순하게
9: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솔.
11: 아빠 저게 뭐야?
12: 글쎄.
13: 다들 뭐 먹는 거지?
14: 이게 뭐예요?
15: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4: EBS IN 포키젤?
15: 네.
16: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6: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지금 쟁여놓으세요.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지금.
8: 얼굴엔
9: 순한 킹킹.
8: 중물엔
9: 덥덥한 말.
10: 순하게
9: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0: 캠핑 준비.
1: 누가 텐트를 예쁘게 꾸며볼까요?

스윙트랙.

0: It's 5 o'clock. Oh, it's cheese party time. I have to go. The mouse raced down the clock. Goodbye.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킬킬.
1: 눈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김민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민방공경보. 누가 화재경보기 잘못 눌렀나? 아 시끄러.
1: 이 소리는 화재경보기가 아니라 민방공경보입니다.
0: 민방공경보요? 그게 뭔데요? 민방공경보란 적의 항공기나 미사일 등에 의한 공격이 예상되거나 공격 중일 때 그 사실을 국민들에게 신속히 전파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민방공경보 소리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사이렌 평타음이 1분가량 울리는 것이고, 두 번째, 적의 공격이 임박하거나 진행 중일 때 사이렌 소리가 5초간 상승하다가 3초간 하강하는 소리가 된답니다. 응급 경보가 울리면 대피소 표지판을 찾아 5분 이내에 재빨리 대피해야 하고, 주요 시설이 미사일, 무인항공기에 의해 피폭된다면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오염시설이나 물자에는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실내에 있는 경우 문틈, 창틈을 막아 오염된 공기가 들어오지 않게 합니다. 방독면과 보호衣 같은 개인보호 장비가 있다면 꼭 챙겨주시고, 없을 경우 마스크를 쓰고 방수자켓이나 우비를 착용합니다. 공습이 멈추고 조용해졌을 때는 TV, 라디오에서 방송되는 정부 발표에 귀 기울여주세요. 우리 모두를 지키는 민방공 경보, 잘 듣고 신속하게 대비합시다.

0: 맛이 좋구나, 그렇지 않느냐? 아, 기대야. 아, 근데 배가 좀 고프긴 하구나, 어? 아, 조금 뭐 먹을 것만 있으면 딱 좋을 것 같은데. 먹을 거다.
1: 여기서요?
0: 먹을 거다, 그치? 저것만 먹으면, 저것만 먹으면 딱 조금 돌아갈 수 있겠다, 저것만. 걔 아무도 없느냐? 걔 아무도 없더만. 그럼 이건 내 거다, 이거. 그렇지 않냐,
1: 타마? 함부로 드시면 안 돼요.
0: 자, 그럼. 시원해. 아니, 이야. 이야, 이거 오늘 먹으려면 아주, 어? 자리 잡고 천천히 하나하나 다 먹어야겠구나.
1: 계속 탈 곳이 다가와요.
0: 탈 곳? 이야, 아주 멋진 탈 곳이. 아니, 아, 뭐, 그 닦아요.
2: 아니, 저기,
0: 아니, 저기 뭐 하는 거지? 저기, 그, 에헴, 아니, 지금, 뭐 하는 곳이요, 이거 지금? 이거 안 보이시죠, 이렇게? 지금, 맛있게 지금 시간 보내고 있는데. 아이, 거참, 이거.
3: 누구세요?
0: 아, 저 말씀이십니까?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초치 일판 조선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백분이 비어일견, 요즘 탈 것을 신신신 타고, 또 보고,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심장의 소유자, 조선 최고의 과학자! 가대선비 박효시다.
1: 전 타방이에요.
3: 그러지? 아, 저는 이 밭을 농사짓는 청년농부 한태웅이라고 합니다만.
0: 아유, 반갑습니다. 예.
3: 아니, 근데 제 회참을 다 드셨네요.
0: 아유,
3: 아침도 먹고 일하러 왔는데.
0: 이거 본인 것이라고?
3: 예.
0: 얼마 안 먹었습니다.
3: 아니 뭐 저 괜찮아요. 뭐 살 빠지고 좋죠 뭐.
0: 제가 먹으려고 한 게 아니라 예. 여기 제 이 가방 있잖소. 이 가방이 먹어도 된다고.
3: 배가 고팠지만은 이미 드신 거를 뭐 부로 만들 수는 없는 거니까. 누군가는 배를 채웠으니 다행이죠.
0: 밭에 이렇게 있는데 걔 누구 없어? 물어보니까 아무도 없길래 그냥. 아 그럼 뭐 일단 뭐 먹은 건 먹은 거고 뭐 뱉을 순 없으니까. 그럼 뭐 일을 돕든 뭘 해서 재창값이랑 똑같이 이렇게 하면 뭐 되는 거 아니오? 아니 뭐 세찬도 그렇게 먹고 네. 했으니 세찬값으로 오늘 일 좀 돕도록 하겠소.
3: 아 지금이라도 가실 기회를 드릴게요.
0: 아 아니요. 네 이래도 선비요 선비. 그 먹은 값은 제가 톡톡히 치르겠소.
3: 뭐 오늘은 이 밭을 갈아 볼 건데요. 밭을 갈아엎고 이게 이제 걸음이 될 겁니다.
0: 그럼 뭐 이렇게 삽으로 이렇게 갈면 되지 않겠어?
3: 그래 삽을 한번 갈아보시죠. 저는 최고의 일꾼 트랙터를 한번 갈아보겠습니다.
0: 어? 최고의 일꾼 트랙터?
1: 트랙터는 무거운 기계를 끄는 힘이 센 자동차예요. 주로 논이나 밭에서 농기구를 끄는데요. 많은 농부들이 오랫동안 해야 할 일을 트랙터 혼자 빠르게 해준 덕분에 전보다 농사하기가 훨씬 쉬워졌다네요. 농구를 돕는 최고의 일꾼 트랙터. 우리 함께 알아볼까요?
0: 아하! 최고의 일꾼 트랙터! 아니 뭐 물론 이렇게 크고 힘세고 좋아 보이긴 하는데 사실 그 농사는 이 손맛이지요, 손맛.
3: 그 손맛으로 농사짓던 시대는 정말 조선시대에 끝난 것 같은데.
0: 아니, 사람이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해야 더 깔끔히 잘 간다니까. 어? 지금 못 믿는 눈치들 그럼 뭐 대결이라도 한번 해보시겠어? 어? 누가 더 깔끔히, 더 많이, 더 빨리 가는지.
3: 아니, 그러시고 뭐 지금이라도 한번 바로 하시죠, 뭐.
0: 오, 예. 이렇게 자신이.
3: 아니, 저 삽 벗겨져도 이거랑 안 바꾼다.
0: 아, 좋소. 예. 그럼 삽. 트랙터 네. 대결 합시다.
3: 아, 하시죠 그럼.
1: 트랙터모는 청년농부 탈것 선생. 농사는 손맛. 조선에서 온 밭티. 세계 대결이 펼쳐진다. 트랙터 대 섬. 누가 이길까요?
0: 그건 뭐 당연히 이 조선 최고의 선비 박희 아니겠어? 중요한 건 농사는 손맛이요, 손맛. 제가 훨씬 더 잘 갈 것이요.
3: 뭐 안 봐도 비디오 같습니다. 트랙터가 이기겠죠.
1: 자, 지금부터 규칙을 알려드릴게요. 박희님은 정면에서 저를 보는 기준으로 왼쪽 밭을,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탈거 선생님은 오른쪽 밭에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정해진 밭에 더 빨리 간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3: 네.
0: 아니 잠깐만. 아니 왜 나에게는 이렇게 이쪽만 가려고 얘기를 하는 것이냐? 어? 지금 이 손맛을 무시하는 것이냐? 어?
1: 그러면 가실 수 있는 밭을 더 드릴까요?
0: 아, 뭐 일단 해보고 어쨌든 간에 내 한번 이 손맛을 톡톡히 보여주겠어.
3: 자주가 일단 집에 가실 때 파스 몇 장 제가 드릴게요.
0: 참 진짜 됐어 내 그 손맛은 직접 보여드립니다.
1: 자 신경전은 여기까지 하시고요. 그러면 준비 시작.
0: 아, 그렇지. 시작. 자 보리밭을 이렇게 갈아서
1: 사벌든 박희 선수 열심히 밭을 갑니다. 열심히 하는 모습은 처음인데요.
0: 지금 보시오 지금 이렇게 속도가 빠르니 어떻게 위기감이 좀 들지 않소?
1: 반면에 트랙터를 탄 탈거 선생님 아직 트랙터에 시동도 걸지 않았습니다.
0: 내가 벌써 이 앞으로 가고 있어. 지금 긴장되지 않으시오? 내가 지금 좀 더 앞으로 갑니다 이거.
3: 저기 아주 고생하십니다. 예.
0: 빨리 일하시오. 자, 이렇게.
1: 다리가 후들거리는 박희님. 벌써 지친 건가요?
0: 지치게 뭘 지쳐? 아까 그 수박을 많이 먹어서 조금.
3: 이제 한번 갈아보겠습니다. 네. 아이고, 고생이 많으셔요.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참.
0: 그렇지. 이제야 좀 할 맛이.

0: 대결을 해서
1: 트랙터 드디어 받을 겁니다. 트랙터 드디어 받을 겁니다. 엄청난 속도인데요. 아래에 있던 흙이 올라오면서 푸르던 보리밭이 흙빛이 되었습니다.
0: 뭐가 저렇게 빠른 곳이요? 이게 있어 보이죠? 이거 아니 나는 저런 색이 나오질 않. 이거 어떻게 한 거예요 저거?
1: 우와 트랙터 놀랍습니다. 쟁기의 깊이까지 조절하는데요. 위로. 오 다시 아래로. 흙 상태에 따라서 쟁기를 세심하게 움직이네요. 정말 대단합니다.
0: 저렇게 밑으로 나도 한번 해보겠다. 들어왔다가 위에 있다가 아래로 해서 이렇게 똑같은 원리인데 뭐가 저렇게 센 것이냐?
1: 아유 따라해보지만 어림도 없네요.
0: 잠깐 쉬거라. 자 무례하도다.
1: 아, 여유로운 달꽃 선생님.
0: 다망아 실망하지 말고 아직 모르니까. 자
1: 박휘 선수 다시 의지를 불태웁니다.
0: 아직 알 수 없는 곳이요. 내가 더 빨리 해가지고 할 수도 있지. 나 사실 아까 수박 얼마 안 먹었다. 세차까 이 정도면 충분하다.
1: 어림없는 소리 마세요. 그러니까 함부로 먹지 말랬잖아요.

0: 정비 정렬. 두 선수의 성적을 한번 볼까요?
1: 오, 완벽합니다. 같이 고르게 잘 가렸습니다.
2: 아니, 선배님, 제가 이만큼 갈 동안 어떻게 저만큼밖에 못 가르셨어요?
3: 뭐, 각자의 뭐, 사정이 있는 건데, 뭐, 좀 힘들었습니다.
2: 아니, 뭐, 사정이 많으셨나 봅니다.
3: 트랙터, 힘 좋고, 밭 잘 갈고, 인정하오.
0: 자, 세기의 밭갈기 대결. 그 승자는 트랙터입니다.
3: 아니, 트랙터는 앞으로 가는데 뒤에 쟁기가 내려와서는 밭을 싹 갈아버리는 게 역시 밭일은 트랙터 맛이다.
2: 세창값은 뭐 턱없이 못하셨지만은 보리밭을 갈아주셔서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 어디 가서 밭은 갈지 마십시오. 아, 선배님 오늘 밭을 갈아보시니까 어떠시나요?
3: 확실히 이 트랙터가 얼마나 대단한 탈 것인지 느낀 것 같소.
2: 농사는 손맛이지만 때로는 기회가 있어야 됩니다.
3: 예, 올해도 꼭 풍년이길 바라오.
2: 꼭 풍년이 되겠습니다.
3: 알겠소.
0: 박피님, 저희는 조선에 가는 탈 것을 찾으러 다시 떠나볼까요?
3: 좋다, 함께 떠나보자꾸나. 아주 웃으시오.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직성.
4: 얼굴엔
5: 순한 킬킬.
4: 진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7: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오늘은 어떤 케이크를 만들까요?
1: 아, 저는 세상에서

0: 당근 케이크 완성!
1: 맛있어 보이네요. 이번에는 어떤 케이크를 만들 건가요? 솔?
2: 저는

0: 정말 멋져요. 그럼 도도는 어떤 케이크를 만들 건가요?
1: 잠시만요. 아, 제가 만들 케이크는 재밌게 놀 수 있는 케이크요.

0: 만든 블루 케이크군요.
1: 와, 대단하다. 우리 같이 케이크 파티해요, 선생님.
0: 좋아요.

0: 친구들, 우리 버스 타고 소풍 가요.
1: 안녕하세요.
2: 레미 안녕. 바 안녕.
1: 안녕.
2: 라시 안녕. 도도, 솔, 조금만 기다리렴.
1: 안녕, 친구들.

0: 친구로도 동아나라 키스 환영합니다.
1: 어서오세요 공주님.
0: 동아나라 키스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로로 동아나라 키스.
2: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3: 우리 모두
4: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5: 빙 퉁
6: 땡.
5: 오늘의

0: 이건 호랑이 소리?
1: 근데 호랑이 소리가 왠지 구슬프게 들려.
0: 호랑이한테 무슨 일이 있나?
2: 무슨 일이 생기는지 지금부터 시작해볼까? 옛날에 어머니와 함께 사는 나무꾼이 있었는데.
3: 호랑이? 어떡해.
4: 정신 차려.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산다 했다.
3: 그래. 어떻게 빠져나가지? 어떻게? 아, 그래.
5: 아이고, 형님!
3: 아유, 드디어 형님을 만나게 되네요.
6: 형님, 내가? 난 호랑이고, 넌 사람인데?
3: 네네네. 저희 어머니께서 항상 말씀하셨거든요. 제 위로 형님이 하나 있었는데, 그, 나와보니, 호랑이였다고 합니다.
6: 호랑이.
3: 예. 아유, 호랑이를 마을에서 키울 수 없어. 눈물로 형님을 산으로 보냈다던데. 그게 바로 형님이시군요.
6: 아, 그게 지금 말이 돼.
3: 저, 그게, 그, 물론 말이 안 되지만, 그래. 세상은 말이 안 되는 일들로 가득하잖아요. 예. 와.
6: 그런가?

0: 그게 나라면 증거 있어.
1: 증거 진짜.
2: 아, 저의 형님께선 몸에 왕자가 있다고 합니다.
0: 왕자?
2: 왕자.
3: 나무꾼이 말한 왕자는 한자 임금 왕. 호랑이 몸에서 이 왕자를 찾아줘.
4: 이건가? 가운데 세로줄이 없네.
5: 뭐지? 이마에 이거! 왕자가 확실해!
0: 이거 왕자! 이거 왕자! 그럼 내가 확실하구나! 아우야!
2: 형님!
0: 그래. 네, 어릴 적부터 혼자 살아서 어머님이 항상 궁금했는데 나한테 그런 사연이 있을 줄이야.
2: 어머니도 형님을 많이, 많이 보고 싶어 하십니다.
0: 아, 그래? 아, 그럼 지금 당장 내려가서.
2: 지금요?
0: 아니다. 내가 지금 마을로 내려가면 사람들이 놀랄 테고 널 이상하게 볼 거다.
2: 아무래도 그렇겠죠.
0: 그러니 난 그냥 멀리서 보며 효도하마. 네가 나 대신 어머니를 잘 모시거라.
2: 네, 형님. 그럼 저는 그 어머니께 이 소식을 좀 빨리 전하러.
0: 그래야지.
2: 어때요?
0: 조심히 가거라. 어머니를 찾았어. 어머니!
4: 나무꾼이 위에서 벗어난 건 좋은데, 아이, 호랑이한테 거짓말한 건 좀 그렇네.
5: 맞아. 호랑이는 진짜인 줄 알고 속은 거잖아.
3: 그치만 나무꾼도 살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 그런데 그날 이후.
0: 호진아. 좋아. 여기다 놓자구나.
6: 아버지, 우리 마을에 사람 잡으러 온 거 아니에요?
0: 에이, 무슨 소리. 여기가 바로 네 할머니 댁이란다.
6: 네? 할머니요?
0: 그랬어. 놀라시면 안 되니까 얼른 숨자구나.
6: 네.
2: 그러게나 말이야. 아이고, 정말. 아니, 누가 이 큰 고깃덩이를.
7: 그 숲에서 만났다던 그 호랑이 아니다?
2: 호랑이요? 그런가? 먼발치에서 보며 효도한다더니 이렇게.
7: 참 기특하고 고마운 호랑이구나. 어서 챙기자. 세상에. 어서 가. 그래.
0: 저분이 바로 네 할머니시란다. 앞으로 자주 찾아뵙자꾸나.
6: 네. 할머니.
0: 어머니.
3: 호랑이는 그 후로도 계속 산짐승을 잡아서 어머니께 가져다 드렸지.
2: 또 놓고 갔네요.
7: 호랑이는 신령한 동물이라더니 아주 효성이 지극하구나.
2: 거짓말한 제가 좀 미안해지네요.
7: 우리 호랑이 아들 덕분에 늙음하게 매일매일 고기 반찬에 아주 호강을 하는구나.
0: 조용.
3: 그날 이후 어머니는 호랑이 아들이 올 때마다 먹고 가라고 따뜻한 팥죽을 쏴서 두었지.
0: 드셨나 보다. 호순아, 어여 먹자.
6: 네.
0: 어떠냐? 할머니 팥죽 따뜻하니 맛있지?
6: 네, 맛있어요. 우와.
3: 그러던 어느 날.
1: 전에. 요즘 호랑이가 마을에 자주 내려온다던데 혹시 본 적 있어?
2: 그래요? 아니, 저는 못 본 것 같은데.
1: 잡히기만 해봐라. 호랑이가 어디 있어? 네.
2: 어떡하지? 어우, 오늘 오식이라도 하면.
0: 어머니가 좋아하시겠지?
1: 형님!
0: 아우야, 아이, 난 몰래 놓고 가려고 했는데.
2: 아, 마을은 위험해요. 어서 산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1: 찾는다! 자네, 어서 비키게!
2: 형님, 저 공격하는 척하다 도망가세요. 그리고 여기 위험하니까 당분간은 오시지 말고요.
0: 알았다, 아우야. 아우야, 덕분에 살았다. 고맙다, 아우야.
1: 아우, 좀 저리 비켜보라니까. 누가 쳤댔어? 아이고 참 진짜 어떻게 소리니? 아유 참 진짜.
6: 맛있겠다.
3: 그 후로도 호랑이는 계속 왔지.
0: 와. 아우 역시야 할머니와 우리 참 잘하셔.
6: 밥 완전 잘 됐다.
0: 알겠지. 많이 먹어 어머니. 그것도 맛있어.
7: 잘 먹었구만. 자.
3: 그렇게 몇 년이 흘렀는데.
0: 자, 이렇게 자. 자. 이야, 한 10년은 되어 보이는구나.
6: 아버지, 산삼은 왜요?
0: 할머니가 많이 아프시단다.
2: 어서 드세요. 형님이 가져다 준 약초 다려봤어요. 아, 형님이 산삼도 캐우신다고 했어요.
7: 우리 호랑이 아들이 아픈 놈이 살리겠다고 고생이 많구나. 아, 요성도 지극하지. 늦기 전에 사실대로 말하거라. 그때 네가 살기 위해 호랑이가 형님이라고 거짓말을 한 거라고.
2: 네?
7: 우리 호랑이 아들, 내가 한번 용기 내서 다가가 우리 아들 하고 안아줄걸. 아휴, 오늘따라 우리 호랑이 아들이 보고 싶구나.

0: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얼마 후
1: 어머니 항상 남을 다듬으며 반겨주셨는데 그러고 보니 왜 요새는 형님이 안 오시지? 설마 어머니 소식도 모르시는 거 아니야?

0: 있어.
1: 끝내. 먹는 것까지 끊으시더니. 이렇게 병으로 쓰러지셨어요.
2: 뭐? 아니, 사람이 저도 그렇게까지 안 하는데 도대체 왜 그러셨어요?
3: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 곁에서 모시질 못했으니 돌아가신 뒤에라도 어머니를 이 옆에서 지켜드리고 싶었단다.
2: 어머니도 형님 많이 보고 싶어 하셨어요. 아, 그리고 사실은 형님...
3: 아우야, 사실 내가 다 알고 있단다.
2: 네?
3: 어머님이 돌아가시던 그날...
4: 모두 사실대로 말하거라.
5: 산삼을 가지고 갔다가 밖에서 다 듣고 있었단다.
4: 형님이라고 거짓말을 한 거라고.
5: 뭐라고? 이럴 수가.
4: 오늘따라 우리 호랑이 아들이 보고 싶구나.
2: 어머니, 어머니!
5: 어머니.

0: 그때 다 아셨으면서 왜 저를 꾸짖지도 않고 그리고 또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1: 어머니는 내가 가는 날이면
2: 아휴, 이거 떠서 오래 놔두면 식는데 아휴, 우리 호랑이 아들은 언제 오려나. 아휴, 어, 저기 오네. 와.
3: 우리를 기다리고 기다렸다. 항상 따뜻한 팥죽을 내어주셨지. 어?
1: 아유, 호순아, 우유 먹자.
4: 네.
1: 아, 자. 아.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날 진짜 아들로 생각하셨다는 거 내 다 알고 있다.
5: 형님.
1: 그리고 내가 위험에 빠졌을 때 너는
0: 저 공격하는 척하다 도망가세요. 그리고 여기
3: 날 구해주려 노력했지.
1: 알았다, 아우야. 너처럼 착한 동생이 생긴 것도 참 좋았단다.
0: 죄송해요. 모든 게 다 저 때문에, 저 때문에 이렇게까지.
1: 아니, 아니. 다 내가 좋아서 한 거야. 그러니 너무 미안해 하지 말거라. 그냥 내가 죽거든. 우리 호순이 가끔씩 찾아봐 주거라.
0: 형님!
4: 아버지!
1: 오늘따라 우리 어머님이 해주신 그 중에 참 그립구나. 어머니.
4: 형님! 아버지!

0: 시켜드릴게요. 부디 하늘나라에서 어머니 만나 편히 쉬세요. 호순아, 인사하자.
1: 네.
2: 슬픈 호랑이 형님 이야기는 여기서 끝!

0: 나무꾼은 어머니의 산소 옆에 호랑이 형님의 산소를 만들어 주었지.
1: 형님, 이제 제가 잘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케이크.
0: 주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새치 염색 살롱처럼 사이어스 섬세한 새치 염색 오일 테크놀로지로 선명함 윤기까지 다양한 컬러를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롬 사이어스.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기동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줄무랑
3: 덥덥한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아빠 저게 뭐야?
6: 글쎄
7: 다들 뭐 먹는 거지?
8: 이게 뭐예요?
9: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8: EBS IN 포키젤?
9: 네
8: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0: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1: 지금 쟁여놓으세요.
12: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13: 우리 모두
14: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0: 무슨 일이야?
1: 얘들아, 싸우지 말고 나눠 먹어야지.
2: 내 물고기야! 어? 물고기 먹을 거야!
0: 물고기가 많으면 싸울 일도 없겠지? 어? 모험이다! 물고기 잡으러!
2: 좋아요!
0: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0: 특집 변신.
1: 살았다.
2: 우와, 아이집이 잠수함으로 변했어요.
0: 잠수함 변신 기능을 새롭게 추가했거든.
2: 꺾기. 근데 다 도망가요.
0: 정말이네. 왜 저러지?
3: 어? 다시 돌아오자.
0: 여기쯤에 버튼이 있을 텐데. 미안 미안. 얍. 정말 이상하네. 갑자기 동굴에 들어왔어.
1: 여긴 안전해 보이지 않는 동굴이야.
4: 이거 물고기 냄새인데.
0: 워프야, 천천히 가.
2: 물고기 다니다.
1: 우와, 맛있다. 신선한 물고기가 가득해. 여긴 천국인가 봐.
0: 얘들아, 물고기가 이렇게 많은데 또 싸우는 거야?
2: 그지만 얜 너무 욕심쟁이에요. 오빠가 욕심쟁이야.
0: 모두 무사해서 다행이야.
1: 아유, 흔들리던 땅이 겨우 멈췄네.
0: 땅이 흔들린 게 아니야. 물고기들이 모여 있고 울렁거리는 벽, 부풀어 오르는 천장. 여기는 고래 뱃속이야.
1: 여기가 고래 뱃속이라고?
2: 그럼 우리 갇힌 거예요? 우리 못 양갖고?
1: 아니, 그러니까.
2: 미안해.

0: 저 빛은... 아니, 나갈 수 있어. 저곳으로 가면 탈출할 수 있을 거야.
1: 오, 그래! 근데 저기까지 어떻게 올라가지?
0: 조금만 더!
1: 자, 간다!

0: 뱃속을 간지럽혀보자.
1: 뱃속을 간지럽힌다고요?
0: 그래요. 이 벽을 간지럽혀서 고래가 재채기를 하면 그때 나가면 돼요.
2: 지금부터 고래 간지럽히기 작전 시작!
0: 시작!

요즘 강독 2단계!

0: 이번에는 깃털이 최고지.
1: 어?
0: 자, 깃털로 고래를 간지럽히자.
2: 간지럽히자.
0: 히프와
2: 호프.

0: 걱정했다고.
1: 다들 무사해서 다행이야.

0: 물고기 가져올 걸. 그래도 돌아와서 다행이야. 뿌뿌.
1: 놓고 온 줄 알았는데.
2: 같이 뿜어져 나왔더라고. 아빠가 챙겨왔지.
1: 오빠 먹어.
0: 아니야, 괜찮아, 너 먹어.
1: 먹어, 오빠.
0: 네 거잖아, 너 먹어.
1: 조연씨, 빨리 먹어.
0: 야, 너 먹으라니까.
2: 물고기가 없으면 싸울 일도 없겠지.
0: 나 홀로 섬에.
3: 어디 보자. 여행용품도 다 쌌고. 오케이, 완벽해. 얘들아, 조심해야지. 엄마, 이 짐은 다 뭐예요? 우리 지금 이사 가는 게 아니라 여행 가는 거예요.
4: 그러니까 이 정도는 가져가야지.
3: 어? 아빠는요? 언제 오셨지?
5: 아치!
0: 가자! 슈퍼공룡! 슈퍼공룡! 확실해! 이번엔 인정으로!
1: 우리 아빠!
5: 하여간 애들은 칠색이라니까!
3: 엉클라, 감기는 어때? 정말 혼자 남아도 괜찮겠어?
5: 난 괜찮으니까 얼른 가버려. 아니, 여행 잘 다녀와.
3: 자, 다들 준비됐지?
1: 네!
0: 내 슈퍼공룡! 할머니, 내 슈퍼공룡 못 구셨어요?
4: 이 할매가 챙겨왔지.
1: 우와, 할머니 최고.
6: 롱롱이, 롱롱이 년.
3: 자, 그럼 출발.
5: 제가 야호! 이제 내 세상이다! 야하!
1: 우와, 도착했다! 이런 곳이 있었다니! 엄마, 엄마! 여긴 어디예요?
3: 여기는 예쁘고 아름다운
7: 그냥 언덕이구먼.
2: 아들, 구경은 간식 먹고 해요. 자.
1: 우와, 맛있겠다.
2: 왜 샌드위치가 하나 남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0: 맛있어.
2: 여섯. 리프가 없어!
5: 이제 우리들만의 시간이야. 자,

0: 네가 여기 왜 있어?
1: 롱롱이 데리러 갔는데 슝 하고 가버렸죠. 우와, 예쁜 접시.
0: 건들지 마.
2: 여보, 달려요, 달려! 이보다 혼자 있단 말이에요.
3: 걱정하지 말아요. 엉클럭이 있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2: 엉클럭이 삐뿌를 잘 돌볼 리가 없잖아요.
1: 저게 뭐냐?
0: 돌아서 열 가지 샌디 날차는 거야.
1: 재밌겠다, 뿌. 하나, 둘.
0: 여긴 못 찾겠지.
1: 아홉, 열. 삼촌.
3: 모두 셋하면 뛰는 거예요. 하나,
4: 하나,
3: 둘, 셋. 얼른 삐뿌한테 돌아가야 하는데.
2: 삐뿌, 그래. 삐뿌가 기다리고 있어.
0: 멋지게 칠해볼까? 아하! 검정색! 검정색 물감이 없네? 창고에 들어왔나? 손대지 말라 그랬지. 이거 어쩔 거?
4: 이건 최고 반항적인 훗터지. 이건 바로 럭스팩.

0: 이 반항적인 눈빛!
1: 멋지다!
0: 거기 말고 그 옆에. 그래 그래 거기 거기.
1: 와! 달다 뽀! 하이파이브!
0: 아, 아. 잠깐! 그대로 가면 누나한테 혼나!
2: 헬프야!
3: 헬프야! 헬프야! 우리 빌프 무서웠지? 아유, 어? 이게 뭐지? 에이?
1: 삼촌이랑
3: 백제연이! 어? 엉클라비? 엉클라비 내가 보는 거 잘 못하잖아.
0: 에? 무슨 소리야? 내가 애들을 얼마나 잘 돌보는데?
4: 그럼 나도 삼촌이랑 놀래! 에?
0: 아니, 내 말은 그게. 아, 급한 볼 일이 있어서. 나가라!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5: 얼굴엔?
6: 순한 킬킬!
5: 식물엔?
6: 덥덥한 말!
7: 순하게?
6: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8: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지금 쟁여놓으세요.
10: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11: 옳지.
10: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11: 옳지.
10: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11: 옳지.
12: 우리 모두
11: 옳지.
5: 올바르게 키우자 옳지. 얼리면 더 맛있어.
13: 다들 뭐 먹는 거지?
14: 이게 뭐예요?
15: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6: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7: 새치 염색 살롱처럼 사이어스 섬세한 새치 염색 오일 테크놀로지로 선명함 윤기까지 다양한 컬러를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사이어스
18: 난방구는 붙방구와
19: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중물엔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1, 2, 3.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그래도 그나마
1: 에이 꽃다발 마스 비구

있거든요.

Hey!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줄무랜
2: 덥덥한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6: 새치염색 살롱처럼 사이어스 섬세한 새치염색 오일 테크놀로지로 선명함 윤기까지 다양한 컬러를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사이어스.
7: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줄무랑
2: 똑똑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햇볕이 따뜻한 날이에요. 저기 바닷가에 친구들이 모여 있네요. 무슨 일일까요?
1: 정말이야?
2: 그래, 이걸로 하늘을 날아갈 수 있다니까. 버튼을 누르고 잡아.

0: 저렇게 날 수도 있구나.
1: 로디는 에디를 구하려고 바다로 뛰어들었어요.
2: 내가 구해줄게, 에디.
1: 하지만 로디도 물속에서는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었어요. 로디는 힘을 다해 에디를 물 위로 밀어줬어요.
3: 로디! 에디다! 이걸 잡아!
4: 로디가 아직 물속에 있어.
3: 내가 갈게!
1: 뽀로로는 로디를 안고 물 위로 올라갔어요. 친구들은 로디를 에딘의 집으로 데려갔어요.
0: 눈을 떴어.
4: 로디, 일어났구나.
3: 괜찮아?
2: 너흰 누구야?
4: 나? 에디잖아.
3: 난 뽀로로야.
2: 에디, 뽀로로.
3: 로디가 좀... 크랑크랑?
2: 크랑크랑.

0: 이상해. 아직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은 것 같아. 하지만 금방 좋아질 거야. 로디, 우리 밖에 나가서 놀까?
1: 밖에?
0: 나가서 놀다 보면 괜찮아질 거야. 그렇지? 그래!
2: 에디와 친구들은 로디를 데리고 놀이터로 갔어요.
3: 이제 너희들 차례야.
4: 고마워.
3: 힘껏 밀어줘. 보비, 안 타?
5: 그게 무거워서 잘 안 되네.
0: 로디, 네가 대신 밀어줄래?
1: 대신 밀어?
3: 로디, 고마워.
4: 로디, 잘 밀어줘.
1: 잘 밀어줘.
4: 우와!
1: 좋아. 잘 밀어.
0: 로디, 괜찮아?
1: 괜찮아?
0: 군에는 그만 따는 게 좋겠다.
3: 그럼 술래잡기 할까?
5: 그게 좋겠다.
1: 술래잡기?
0: 넌 나만 따라오면 돼.
3: 내가 술래할게. 열을 셀 동안 모두 숨어. 하나, 둘, 셋.
0: 여기 숨자. 어디?
3: 아홉, 열. 찾는다.
5: 어디에 숨었지?
3: 여긴 아니네. 그렇다면
0: 이쪽으로 온다.
3: 이쪽에 숨었을 것 같은데.
0: 로디, 따라와.
1: 따라와. 쉿.
3: 들었어. 이쪽 아니면 저쪽. 이리 가보자.
0: 이쪽으로 오네. 로디, 저쪽으로.
1: 저쪽.
0: 빨리.
3: 로디. 찾았다.
0: 제일 먼저 들켰어.
3: 자, 또 어디에 숨었을까?
1: 어디? 어디 숨었을까? 어로로. 찾았다.
3: 뭐야? 얘들아, 찾았다.
0: 로디 때문에 들켰어.
1: 저기 있다.
3: 찾았다. 고마워, 로디.
0: 너 때문에 들켰잖아. 그걸 말해주면 어떡해?
1: 나 때문에 들켰어?
0: 해리야, 그러지 말고 우리 썰매나 타러 가자.
3: 썰매?
4: 3등.
5: 아깝다.
0: 패티하고 루피는?
4: 글쎄.

0: 로디, 네 몸이? 다들 괜찮아?
1: 로디,
0: 괜찮아?
1: 괜찮아.
0: 로디, 정신 차려! 로디!
2: 로디가 쓰러져 버렸어요. 에디는 급하게 로디를 집으로 데려가서 고장난 부분을 수리해 주었어요.
0: 로디, 내가 꼭 고쳐줄게.
2: 에디는 밤을 꼬박 새워 로디를 고쳤어요.
3: 에디, 다 고쳤어?
0: 로디, 꼭 일어나줘. 로디, 일어나. 제발. 눈 좀 떠봐, 로디. 로디, 정신 차려. 로디.

0: 거야.
1: 로디가 깨어나지 않으니까. 어? 로디? 깨어났구나!
0: 다들 있었네.
1: 로디, 깨어나줘서 고마워.
0: 왜? 무슨 일이 있었어?
2: 로디야, 사랑해.
0: 쑥스럽니? 나도 사랑해.
1: 쑥스럽긴 뭐가 있어.
3: 로디가 깨어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로디야, 사랑해.
4: 크롱의 작은 친구.
3: 화창한 아침. 뽀로로와 크롱이 통통이네 집에 가고 있어요.
5: 통통아!
3: 안녕.
4: 안녕. 우리 놀러 왔어. 크랑크랑.
5: 잘 왔어. 마침 숲으로 약초를 캐러 가는 길인데 같이 갈래?
4: 재밌다, 크랑!
3: 숲에는 신기한 약초들이 정말 많았어요.
5: 자,
4: 그게 뭐야?
5: 아주 귀한 마법 약초야.
4: 크랑, 크랑, 크랑, 크랑.
5: 그래, 크롱도 한번 해봐.
4: 크랑, 크랑, 크랑. 그게 뭐야? 잘 보라고.
5: 이건 나무에 사는 애벌레야.
4: 크랑, 크랑.
5: 자, 여기.
4: 크랑, 크랑.
6: 애벌레라고?
4: 크랑, 크랑. 크랑, 크랑.
6: 집에 데려가서 키우자고?
4: 크랑, 크랑.
5: 그래, 애벌레가 좋아하는 나뭇잎만 있으면 잘 키울 수 있을 거야.
4: 크랑, 크랑. 잠깐, 크롱!
3: 뽀로로와 크롱은 새 친구 애벌레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0: 무슨 일이야? 꽝꽝꽝. 꼬물이가 배고프다 그랬다고? 자, 꼬물이가 나뭇잎을 좋아한다고 했지? 그럼 나는 더 자러 간다. 또 왜? 어? 오, 나뭇잎 색깔로 변했네. 신기하다. 루피가 과자 먹으러 오라고 했었는데 가자.
1: 뽀로로와 크롱이 꼬물이와 함께 루피네 집으로 갔어요.
2: 얘들아, 안녕.
3: 안녕.
2: 우와, 그냥 맛있겠다.
3: 정말 맛있다.
4: 그게 뭐야?
3: 애벌레였구나.
5: 그런데 애벌레는 어디서 난 거야?
0: 통통이네 숲에서 왔어. 크롱이 자꾸 키우자고 해서.
3: 키울 거라고? 앞으로 더 커질 텐데 집이 필요하겠는걸.
0: 커진다고? 그럼 어쩌지? 꼬물이는 따로 집이 없는데.
3: 걱정 마, 내가 멋진 집을 만들어줄게.
0: 고마워, 에디.
6: 잘겠다.
3: 이 정도 가지고. 꼬물이는 알에서 깨어난 지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
0: 그렇구나.
3: 그럼 집을 만들어 놓을 테니까 이따 찾으러 와.
0: 잘 부탁해, 에디.
3: 잘 가. 어디 보자. 잠깐 얘들아. 어이, 괜찮겠지?
1: 집으로 돌아온 뽀로로와 크롱은 꼬물이와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0: 정말 잘 올라가네. 그럼 이것도. 꼬물이 데려오길 잘한 것 같아. 꼬물이가 배고픈가 봐. 나뭇잎이 다 떨어진 거야? 그럼 통통이네 숲에 갔다 오자.
1: 숲에 도착한 뽀로로와 크롱은 꼬물이가 좋아하는 나뭇잎을 열심히 모았어요.
0: 이 정도면 충분해.
3: 크롱.
0: 꼬물아, 우리 왔어.
3: 크롱, 크롱.
0: 뭐? 꼬물이가 없어졌다고?
1: 아무리 찾아도 꼬물이는 보이지 않았어요.
0: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어? 꼬물인가 봐. 그런데 왜 이렇게 딱딱해졌지? 꼬물아, 나뭇잎 따왔어. 에디는 뭔가 알지도 몰라. 가보자, 크롱.
3: 다 됐다.
7: 꼬물이 집 완성.
0: 에디!

0: 이상해졌지?
1: 오, 맞아.
0: 딱딱한 껍데기 속에 들어가서 꼼짝도 않고 말이야. 그럴 줄 알았어. 에헴, 그보다도 내가 만든 이 꼬물이 집은 말이지. 잠깐, 꼬물이 집이랑 쟁이 있어야 돼.
2: 지금 집이 문제가 아니야.
0: 역시.
1: 에디, 꼬물이는 괜찮은 거야?
0: 꼬물이는 지금 번데기로 변한 것뿐이야.
1: 번데기? 그게 뭔데?
0: 에헴, 그게 뭐냐면 애벌레가 더 큰 벌레가 되려면 이 번데기 속에서 잠을 자야 한대.
1: 그럼 꼬물이는 괜찮은 거지?
2: 그래!
1: 자고 있다고 했지. 그럼 조용히 해야지. 왜 이러지? 꼬물아, 무사했구나.
2: 크라.
0: 잠깐, 꼬물이는 혼자 힘으로 나와야 해. 걱정 마, 잘할 수 있을 거야.
1: 꼬물아, 힘내.
2: 꼬물 크다.
1: 야비가 됐어.
0: 멋지다.
1: 정말 예쁘다. 꼬물이가 추운가 봐.
0: 나비는 따뜻한 곳에서 살아야 해. 뽀롱뽀롱 숲은 꼬물이가 살기엔 너무 추워.
3: 뽀로로와 친구들은 꼬물이를 처음 만났던 숲으로 갔어요.
0: 꽃도 많고 바람도 적당해. 여기가 좋겠어.
1: 꼬물아.
2: 그냥.
1: 그럼 다 같이 하나, 둘, 셋 하고 외치는 거야. 자, 하나, 둘, 셋.
3: 꼬물이는 팔랑팔랑 숲으로 날아갔어요.
0: 잘가!
4: 너무 아쉬워하지 마. 숲에 오면 다시 볼 수 있잖아.
3: 안녕, 꼬물아. 친구들도 숲속에서 꼬물이를 보면 반갑게 인사해 주세요.
5: 최고의 생일 선물.
3: 뽀롱뽀롱 숲에 아침이 밝았어요. 포비와 해리는 뭘 하고 있을까요?
6: 내일은 해리의 생일. 정말 행복해.
7: 지난 생일에는 뭘 받았더라.
6: 해리, 어? 여기 생일 선물.
7: 어? 줄넘길?
6: 해리야, 생일 축하해.
2: 그랑그랑.
7: 고마워.
2: 이게 뭐야?
0: 내 선물은 장난감 비행기야.
7: 너무 크잖아.
6: 자, 영양만점 당근 케이크야.
7: 당근 싫은데.
2: 이번에 내가 좋아하는 거 받고 싶은데.
7: 좋은 방법이 없을까? 좋은 방법.
6: 아, 그래!
7: 그런 방법이 있었지.
8: 해리!
7: 어? 어? 나 찍은 거야?
8: 응.
7: 걱정이 왜?
8: 그냥.
7: 아, 맞다! 나는 잠깐 나갔다 올게. 그럼 안녕.
8: 무슨 일이지? 잘 됐다. 해리 생일 선물을 준비해야지.
0: 로디, 그쪽을 더 조여봐. 생일 선물 완성! 해리가 좋아하겠지?
4: 그럴까?
0: 그럼, 좋아하고 말고. 이 에디님의 발명품인데.
7: 저게 뭐야?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안 되겠다.
4: 해리는 좀 더 작은 선물.
7: 에디, 로디.

0: 어?
1: 해리! 안녕!
2: 해리야, 안녕!
0: 무슨 일이야?
1: 내가 노래를 만들었는데 한번 들어볼래?
0: 노래?
2: 안 들어봐.
1: 듣고 싶다고? 어? 그럼 한번 들어봐. 자동자동자동차 나는 좋아요. 내 몸에 딱 맞는 자동자동차. 자동자동자동차 자동자동차. 어때?
0: 어? 정말 재밌는 노래다, 그치?
1: 자, 그럼 난 가볼게.
0: 그런데 갑자기 자동차 노래는 왜 부른 거지?
2: 생일 선물로 받고 싶은 게 아닐까?
0: 아, 작은 장난감 자동차.
2: 빨리 만들자.
1: 작전 성공. 그럼 이제 패티한테 가볼까? 패티야, 내 노래 한번 들어볼래?
3: 그래.
1: 반짝반짝 무대 의상 입고 노래 부르면 정말 행복할 거야. 참 좋을 거야. 어때, 내 노래?
3: 좋은데?
1: 그럼 난 이만. 안녕.
3: 이번엔 다른 줄넘기를 준비했는데.
1: 안 되겠다. 루피, 루피.
3: 해리, 무슨 일이야?
1: 그게. 와, 과자네. 아, 맛있는 걸 보니까 노래가 생각나네.
3: 무슨 노래?
1: 들어봐. 딸기딸기 케이크 정말 맛있어. 생크림 위로 딸기가 쏙쏙쏙. 노래 좋지?
3: 응. 그런데 딸기하니까.
1: 딸기하니까?
3: 갑자기 딸기잼이 먹고 싶어졌어.
1: 그게 아닌데. 아, 잠깐만. 다른 노래도 있어.
3: 다른 노래?
1: 들어봐. 딸기딸기 케이크 꼭 먹고 싶어요. 생일 파티에는 딸기 케이크지요.
3: 노래를 들으니까 왠지 내일 딸기 케이크를 만들고 싶어지는데?
1: 그래? 그거 참 신기하네.
4: 내일이면 해리 생일인데 뭘 선물하면 좋을까?
1: 그럼.
4: 축구공 어때?
1: 크랑크랑.
4: 야구 방망이? 아니야, 아니야. 선물하면 축구공이지.
1: 크랑크랑.
4: 축구공.
1: 크랑. 빨간 나비 넥타이 참 예뻐요. 내일 내 생일 선물로 받으면 참 좋겠네. 그럼 난 이만.
4: 넥타이?
1: 크랑.
4: 해리 선물은 나비 넥타이로 할까?
1: 크랑크랑. 알아들었겠지.
5: 친구들 모두 해리의 노랫말대로 생일 선물을 준비하고 있네요.
1: 포비한테는 어떤 선물을 달라고 할까? 비리가 좋겠다.
6: 해리 생일 선물 준비 끝.
1: 포비, 포비.
6: 어?
1: 포비.
6: 해리 왔어?
1: 포비, 내가 노래 불러줄게. 릴릴릴리리 피리 소리 정말 좋아요. 나한테 피리 있으면 딱 좋겠네. 어때? 가사가 참 좋지. 어떠냐니까?
6: 정말 좋아.
1: 응? 알겠어. 그럼 나는 이제 들어가서 잔다.
6: 어?
1: 내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5: 아침이 됐어요. 오늘은 드디어 해리의 생일이에요.
1: 아이 참, 올 때가 됐는데.
3: 보비!
6: 해리는 아직 자고 있어.
4: 그럼 우리 빨리 가서 놀래주자.
1: 왔구나.
7: 해리야, 빨리 일어나.
1: 아침부터 무슨 일이야?
7: 생일 축하해.
1: 깜짝이야. 고마워. 우와, 내가 좋아하는 딸기 케이크.
7: 생일 축하해.
4: 자, 여기 선물.
1: 크랑크랑. 나도. 짠. 마음에 들어 얘들아. 어떻게 내가 꼭 받고 싶은 선물을 준비한 거야?
6: 해리야, 이건 내 선물.
1: 아하.
6: 내가 열어줄게.
1: 고마워. 이게 뭐야? 책이잖아.
6: 아, 이건 책이 아니라.
1: 아니야. 나중에 볼게. 배고파. 우리 케이크 먹자.
3: 그래, 어서 먹어.
6: 어?
1: 루피 정말 맛있다.
3: 맛있다니 다행이다.
5: 해리는 포비가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열어보지도 않았어요.
8: 안녕.
1: 고마웠어.
0: 오늘 정말 재밌었지? 크랑크랑.
6: 저기 얘들아.
1: 어?
3: 왜 그래?
6: 저 그게 말이야. 해리가 나한테 화가 난 것 같아.
3: 해리가 화난 것 같다고? 기분 좋아 보이던데?
6: 근데 내 선물은 꺼내보지도 않더라고.
0: 왜 그런 걸까?
2: 해리가 포비한테 무슨 노래 안 불러줬어?
6: 노래라니?
4: 해리가 자기가 받고 싶은 선물을 노래로 불러줬잖아.
1: 그런 거 맞아.
6: 아, 그러고 보니 피리 노래를 불렀어.
4: 아, 포비한테는 피리를 받고 싶었나 보다.
0: 맞아.
6: 아, 그랬구나. 안 되겠어. 나 먼저 가볼게.
8: 포비!
1: 정말 마음에 들어. 포비 선물만 빼면 말이야. 내가 좀 너무했나? 근데 포비는 뭘 선물한 거지? 무겁기만 하고 정말. 내 사진들이잖아. 이건 어제 찍은 거네.
5: 포비는 해리 사진을 모아놓은 앨범을 준비했네요.
1: 와, 음악 했다네. 포비가 이렇게 멋진 선물을 준비했는데 난 그것도 모르고. 포비는 어딜 간 거지? 포비, 포비는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설마 나 때문에 집을 나간 건가? 안 돼, 포비! 어떡해. 다치기라도 했으면. 그래, 빨리 가서 포비를 찾아야지.
6: 해리야.
1: 날씨도 안 좋은데 어딜 갔다 온 거야? 걱정했잖아.
6: 아, 그게.
1: 포비, 미안해.
6: 왜 그래, 해리?
1: 포비가 멋진 선물을 준비했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6: 아니야, 내가 해리 노래도 못 알아듣고 엉뚱한 선물을 냈지?
1: 아니야. 포비 선물이 제일 마음에 들어.
6: 그래? 아, 맞다. 여기 다른 선물도 있어.
1: 필이잖아. 우와, 소리도 좋고 크기도 딱 맞아.
6: 잘 됐다.
1: 정말 고마워. 포비, 내가 노래를 불러줄게. 포비가 최고, 최고의 선물. 포비.
6: 최고의 선물?
1: 그런데 하나 빠진 게 있어. 잠깐만. 앨범에 내 사진만 있잖아.
6: 아,
1: 좋아. 자, 빨리 앞에 보고.
6: 어? 아.
1: 자, 그럼 김치.
6: 김치.
5: 해리와 포비의 사이좋은 모습 정말 보기 좋네요.
4: 일어나요, 캐치공주님.
5: 뽀롱뽀롱 마을에 밤이 깊었어요.
4: 이제 자자, 크롱.
0: 크랑크랑크랑.
4: 동화책을 읽어달라고?
0: 크랑크랑.
4: 그럼 이것만 읽고 자는 거다.
0: 크랑크랑.
4: 어디? 자, 옛날 어느 나라에 아름다운 공주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주님은 오랫동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6: 우리 공주가 어서 깨어나야 할 텐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
2: 임금님, 여기 좋은 방법.

0: 공주님의 소식을 듣고 먼 나라에서 찾아왔습니다.
1: 저희가 공주님을 깨워드릴게요.
2: 그게 정말이냐? 하지만 쉽지 않을 텐데.
1: 일단 한번 믿어보시라니까요.
0: 그럼 먼저 공주님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깊이 잠드셨군. 공주님은 평소에 뭘 좋아하셨나요?
2: 공주는 춤추는 걸 좋아했지.
0: 어허, 그렇다면 음악 주세요. 좋아 좋아. 공주님 어서 일어나서 같이 쳐요.
2: 네가 해보겠다고?
0: 그럼 더 신나게 흔들어봐.
2: 이 방법은 안 되겠구나.
3: 임금님, 이것 좀 봐.
1: 제가 한번 해보죠. 아름다운 노래에는 마법 같은 힘이 있거든요.
2: 그럼 어서 불러보거라.
1: 오, 아름다운 공주님, 이제 그만 일어나세요. 눈을 떠요, 잠꾸러기 공주님, 제발.
4: 이렇게 하면 공주님도 제 음식을 먹고 싶어서 깰 거예요.
5: 맛있겠다.
0: 맛있게 먹는 소리를 들으면 깨어날지도 몰라.
4: 뭐 하는 거야?
0: 다 공주님을 위해서라고.
1: 그럼 우리 도와야지.
4: 얘들아.
2: 이 방법도 아닌 것 같구나.
0: 임금님, 걱정 마세요. 저에게 공주님을 깨울 아주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2: 특별한 방법? 이번엔 틀림없겠지?
0: 그럼 공주님.
2: 잠깐! 뽀뽀는 안 돼.
0: 안 되나요?
2: 이제 더 이상 공주를 깨울 방법이 없단 말이냐?
3: 저 한 가지 방법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마법의 샘물을 마시면 공주님은 깨어날 수 있어요.
2: 마법의 샘물? 그럼 어서 가서 샘물을 가져오너라.
0: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1: 제가 갈게요.
2: 다들 고맙구나. 그럼 제일 먼저 샘물을 가져오는 제 소원을 들어주기에. 응?
0: 다녀오겠습니다.
4: 안녕하세요.
6: 응? 이렇게 해서 모두 마법의 샘물을 찾아 떠났어요. 과연 누가 제일 먼저 샘물을 가져오게 될까요? 마법의 샘으로 가는 길은 무척 멀고도 위험했어요.
0: 저 동굴을 지나야 샘물이 나와.
4: 빨리 가자.
0: 왠지 좀 으스스한데.
4: 너무 어두워.
3: 그럼.
1: 무서워? 그럴 땐 노래를 불러야.

0: 동굴에 괴물이 있나 봐.
1: 그럼
2: 괴물이 나타나기 전에 어서 가면 되잖아.
3: 버렸잖아.
0: 와, 드디어 도착했다.
1: 어? 괴물 있나? 어디? 어?
0: 없을 때 빨리 떠가야겠다.
3: 두고 갔어.
0: 고마워. 그럼 이만.
3: 그래.
1: 어디 아파?
3: 잇몸에 조그만 가시가 박혔는데 손이 닿질 않아.
1: 그랬구나. 내가 도와줄.
4: 제일 먼저 샘물을 가져오는 자의 손을 들어주겠다.
1: 난 이 샘물을 빨리 공주님한테 가져가야 해서.
3: 그래? 그럼 할 수 없지.
0: 아니야, 내가 도와줄게.
3: 정말?
0: 응.

0: 이제 어때?
1: 살았다. 고마워. 빨리 가봐.
0: 아니야, 이미 늦었는걸.
1: 늦었다고?
0: 응, 다른 친구들이 벌써 성에 도착했을 거야.
1: 미안해, 괜히 날 도와주려다. 아, 그럼 되겠다.
2: 내가 먼저 갈 거야.
3: 소원은 내 거라고.
4: 누구 마음대로.
3: 무슨 소원을 말하지? 왕궁에 가수가 되겠다고 할까?
4: 아까 그 괴물이잖아.
3: 어떻게 된 거지?
1: 이제 다 왔어.
4: 고마워.
5: 제발.
3: 자. 잘 잤다.
6: 공주야, 괜찮으냐?
5: 괜찮아요, 공주님.
3: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누가 절 깨워주신 거죠?
4: 제가...
3: 정말 고마워요.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4: 뭐요?
6: 그럼 약속한 대로 소원을 하나 말해보거라.
4: 그러니까 제 소원은...
3: 공주님과 친구가 되고 싶어요.
6: 그 정도야 뭐.
3: 저도 좋아요.
7: 좋겠다.
4: 1등은 내 거였는데.
3: 그럼 우리 밖에 나가서 신나게 놀아요. 좋아요.

0: 그렇게 둘은 사이좋은 친구가 되었답니다. 이제 끝! 재밌었어, 크롱? 네? 뭐야, 크롱, 자는 거야?
1: 비록 크롱은 잠이 들었지만 그래도 참 재미있는 이야기였어요.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금!
2: 얼굴엔?
3: 순한 킬킬!
2: 중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7: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8: 옳지.
7: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8: 옳지.
7: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8: 옳지.
9: 우리 모두
10: 올바르게 키우자 옳지.
11: 얼리면 더 맛있어.
12: 새치염색 살롱처럼 사이어스 섬세한 새치염색 오일 테크놀로지로 선명함 윤기까지 다양한 컬러를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 앳 홈 사이어스.

0: 6,500만 년 전, 공룡이 지배하던 지구는 평화로웠다. 어느 날, 먼 우주에서 온 외계인들이 지구 공룡들을 모두 납치해 기계 공룡으로 만들어버리는데, 오랜 세월이 흐른 뒤 반란에 성공한 기계 공룡 군단이 지구를 지배하기 위해 되돌아온다. 그들에 맞서 레시아스와 가디언즈가 나타났고, 지구 방위 군단 디아몬은 아머드사우루스를 탄생시킨다. 과연 적들로부터 지구를 구할 수 있을까?
1: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
2: 광부 아저씨가 납치됐어.
1: 사람 살려! 살려주세요!
2: 아저씨, 조금만 기다려요.
3: 여긴 전투기가 못 지나가. 내려서 들어가야겠어.
2: 나도. 어? 아저씨.
3: 함정이야. 오빠, 우리 여기서 빨리 빠져나가야 해.
2: 어? 어? 갇혔다. 어떡하지?
3: 얘들아, 출구를 찾아봐.
2: 우리가 여기 있는지 아무도 모를 텐데.
3: 우리 힘으로 빠져나가야 해.

0: 대박. 완전 대박. 티렉스 짱!
1: 다이나, 진아, 괜찮아?
2: 네, 불스가 저희를 구해줬어요. 고마워, 불스.
3: 티렉스에겐 구속고 기능이 왜 작동 안 하는 걸까요?
4: 그야말로 연구 대상이군.
5: 지강은 교관 프로파일입니다. 지강은 교관이 과거 JJ와 UN 관할의 비밀 첩보기관 CDF에서 함께 일했습니다.
6: 하지만 이것만으로 의심할 수는 없지 않나? CDF를 거쳐간 요원이 한둘도 아니고
5: 같은 지부에 같은 시기에 있었습니다. 게다가 같은 작전을 수행했던 걸로 밝혀졌습니다.
6: 지강은 교관 면담이 언제지?
5: 내일입니다. 당길까요?
6: 아니, 눈치채지 않게 예정대로 해.
5: 네.

0: 오늘은 세나 한번 이겨보자.
1: 해보자 태호야.
0: 이건 못 피하겠지?
2: 재밌는 거 보여줄까?

0: 어딜 맞추는 거야? 세나한테 쏜 거 맞아? 또 실패했잖아.
1: 연습도 실전이다.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면 안 돼.
0: 아, 오늘 하필 첫 상대가 티렉스야. 오늘 모이전트 공 찼네.

0: 가만히 좀 있어. 맞출 수가 없잖아.
1: 가만 있어봐. 몸싸움 금지된 모의 전투에서 사격은 엉망인 티렉스 파일럿 상대라면 오히려 득점 찬스네?
2: 뭐야, 티렉스랑 맞짱 뜨겠다고?

0: 망했어 진짜.
1: 와, 세나 쟤는 어떻게 하나도 안 맞냐?
2: 언젠 맞았냐? 뭐 새삼스럽게 감탄이야.
3: 오늘 모의 전투는 여기서 종료한다. 점수 합산하는 동안 모두 시작 지점으로 복귀하도록.
4: 야야야, 쟤 좀 봐.

0: 야, 쟤는 천하의 T-Rex를 고슴도치로 만드냐?
1: 고슴도치? 고슴도치! 고슴도치!
2: 아, 이거 언제 다 맞은 거야?
3: 쟤는 어떤가?
4: 훈련 성적은 여전히 떨어지지만 전투에서 제 역할은 하고 있으니 성적도 점점 향상될 거라 봅니다.
5: 다른 링크들 수준에 맞추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만 무도정신은 갖춘 아입니다. 신체 역량도 좋고요.

0: 죽겠다. 선수지.
1: 그럼 우리 농구하자.
0: 에이, 우리 둘이 하면 재미없어. 최소한 세 명은.
2: 여기.
1: 엘리자베스, 달려.
0: 달려.
2: 막아.

0: 야, 너좀 하더라.
1: 너도.
2: 연랭사대로 내일부터 5일간 방학이다. 너
3: 네.
1: 진짜요? 왜 진작 말해주지 않으셨어요? 빨리 할머니한테.
2: 대당상이었거든.
1: 네?
2: 입학한 지 얼마 안 됐잖아. 밀린 훈련도 많고.
4: 교관님, 저도 남으면 안 될까요? 리오하고 훈련할 게 많아서요.
2: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의무사항이야. 가족의 무조건적인 사랑은 너희 나이에 자존감을 형성하고 또 나아가서. 며칠은 신나게 놀수 있잖아?
5: 빨리 집에 가고 싶다. 내 방이 너무 그리워.
3: 나도 엄마한테 맛있는 거 달라 그래야지.
1: 좋겠다.
4: 넌안 가?
1: 난 밀린 훈련 하래. 나도 집에 가고 싶은데.
0: 집에 가면 뭐 하냐? 잔소리만 듣지.
6: 야, S 식단에는 육회도 있네.
7: 와, 넌 왜 여기서 먹냐?
1: 난 여기가 더 맛있어.
8: 아휴, 그래. 너는 거기가 어울린다.
3: 다 했다. 언니 이거 봐봐. 우리 엄마 아빠.
9: 용우야, 짐 싸러 가지. 내가 도와줄게.
8: 짐을 왜 싸?
10: 하긴 집에 가면 없는 게 없을 텐데.
8: 아,
10: 근데 어디가?
8: 따라오지 마.
9: 응?

0: 언니 심심하겠다.
1: 조용하고 좋을걸?
0: 딱 세 번만 자고 올게, 언니.
1: 강은쌤을 못 들었어? 가족하고 보내는 것도 훈련의 일환이야.
0: 하지만 언니는...
1: 난 그딴 거 필요 없어.

0: 간식 먹자.
1: 네.
0: 어서 앉아, 우리 딸.
1: 우와, 내가 좋아하는 팬케이크다.
2: 아이나 많이 먹어.
1: 응?

0: 다행이다. 혼자가 아니라서. 근데 넌 왜 집에 안 갔어?
1: 난 집이 여기니까.
0: 좋겠다.
2: 방학도 훈련이라니. 벌써?
1: 미술실에 올래?
2: 그래.
0: 뭐지? 단둘이 미술실에서.

0: 가만히 좀 있어.
1: 아직 멀었어?
0: 입도 좀 가만히 있어.
1: 오래 걸린다고 진작 좀 알려주지. 무도도 제일 잘하고 전투에서도 짱이고 그림도 잘 그리고 넌 어떻게 다 잘하냐?
0: 넌 어떻게 다 못하냐? 가만히 있는 것도 못하고.
1: 역시 넌 천재야.
0: 야! 움직이지 말라고 좀.
1: 네 눈엔 내가 이렇게 보이는 거야? 장난 아니네. 액자에 넣어서 걸어놓고 집안 대대로.
0: 누가 준대?
1: 이걸 네가 간직할 거라고? 내 얼굴을? 그래 뭐, 너 가져. 두고두고 봐. 아, 우리 이제 뭐 할까?
0: 우리?
1: 응.
0: 난 시저 산책시키러 갈 거야.
1: 아, 산책?

0: 산책하니까 좋다. 그치, 불스, 쉬죠? 우리 산책 자주 하자.
1: 방학하면 떠오르는 단어 없어?
2: 가족, 따뜻함, 휴식. 그런 걸 바라시는 거예요?
1: 내가 원하는 걸 말하지 말고 네 생각을 말해주면 좋겠는데.
2: 아시잖아요, 전 아무렇지 않은 거.
1: 부정적인 감정이 든다고 해서 외면하지 않아도 돼. 그게 더 건강한 거야.
2: 지는 게 싫어요.
1: 다른 링코들이 너를 이길까봐 신경 쓰이니?
2: 아니요, 그들과의 싸움이요.
1: 상담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세나는 확실히 다른 애들과 달라. 하여튼 잔인해. 어렸을 때야 갈 데가 없었으니까 그렇다 쳐도 이제 집 대신 여행이라도 보내줄 수 있잖아?
3: 사령관님 뜻이잖아. 뭐, 결국 세나를 위한 거 아니겠어?
4: 지강 교관님, 함께 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1: 나도 어제 호출당했어. 별거 아니야. 그냥 형식적인 것들.

0: 지강은이 입을 열지 않습니다.
1: 내가 직접 들어가겠다.
0: 네, 알겠습니다.
2: 현재 감찰팀에서 지교관과 면담 중에 있습니다.
3: CDF 이력 때문인가? 지교관과 JJ가 내통한 증거라도 있나?
2: 저희도 조사 중에 있습니다.

0: 감찰팀에서 검토 중인 자료들 파악하고 뭐가 나오든 잘 덮어.
1: 네.

0: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반에서 가장 가난했던 학생.
0: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물건은?
1: 지우개 있었어요.
0: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1: 아버지 보러 갔던 거? 난 아버지가 없는 줄 알았는데 어딘가에 계시더라고요.
0: 내가 들었던 기억에 남는 말은?
1: 넌 절대 성공 못할 거야.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진짜 무지 고생했다. 두 번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지만 잘 버텼다. 안녕하세요.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 여모영입니다.
0: 중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1: 겨울 나그네라는 그 성악곡이 있어요. 제가 길을 이렇게 가다가 그 어느 가게에서 그 지금같이 엄청 추운 계절이었는데 그런 콘서트 같은 거를 하는 게 영상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TV 방송을 보고 그냥 성악이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내가 가지지 못한 모든 것이 거기에 있었으니까 성악가가 되고 싶다. 이게 막무가내의 그쵸, 꿈이었죠.
0: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1: 군대 있을 때 나오면 할 게 없잖아요. 가진 것도 없고 못 얻고 아무것도 없고 내 몸만 있으니까 좋아. 몸만 있는 사람의 가장 장점이 무엇이냐? 자유롭다는 거지.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고 해외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다. 그럼 어디 가서 할래? 당연히 해외 나가야지. 해서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시작을 해서 이제 전역을 하고 일본으로 워킹홀리데이를 가서 거기서 사진을 시작을 했죠.
0: 반려동물 사진을 전문으로 하는 포토그래퍼가 된 이유가 있나요?
1: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다가 로마라는 이제 지금의 강아지를 만났죠. 근데 문 열린 틈 사이로 강아지가 도망간 거예요. 로마가. 야, 이렇게 강아지를 잃어버리는 건가 했는데 유기견 보호소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보호비를 내고 아이를 데리고서 왔죠. 근데 이제 제가 유기견 보호소에 갈 때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지금도 카메라를 갖고 왔지만 언제나 카메라를 갖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 카메라로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대충 찍어줬어요. 며칠 뒤에 소장님에게 연락이 와서 혹시 사진 한번 더 찍어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당신이 그때 찍은 사진을 보고 해외에서 입양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 마리가 있었는데 제가 몇 마리밖에 안 찍었거든요. 걔네가 그 다음날 안락사였는데 해외 입양이 돼가지고 인천공항 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갔다는 거죠. 당신 사진 한 장이 생명을 하나 구했어요. 나는 오래된 폴더폰으로 사진을 아무리 찍어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렇게 해외에다 보내봤자 잘 안 보이니까 다들 관심이 없는데 당신이 찍은 고화질의 사진 그거는 다른 사람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서 몇 번만 더 찍어주실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유기견 보호소를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죠.

0: 일반적인 포토그래퍼와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의 차이점은 뭔가요?
1: 예를 들어서 일반 사진작가가 바디 프로필을 촬영하는, 그걸 전문으로 촬영하는 사진작가가 있으면 당연히 바디 프로필에 대해서 헬스라든지 뭐 승모근, 뭐 척추 기립근, 뭐 삼각근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하겠죠. 그것처럼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도 반려동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겠죠. 그 아이들의 뼈, 근육, 생김새, 견종, 역사,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해부 스케치까지도 그림을 그리는 편이라.
0: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1: 많은 분들이 와보셔서 왜 여기는 와서 2시간씩 걸려요?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강아지들이 이제 그냥 들고 앉혀서 찍고 끝났습니다. 30분에 딱 끝나는 그런 곳에 가면 많이 무서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개가 돼야 아이들이 불안하지 않게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쟤는 사람인데 개처럼 굴러다니네. 제가 바닥에서 거의 이렇게 노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반려견 전문 포토그래퍼를 하고 싶다. 피사체의 시선으로 생각을 할 줄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강아지의 시선으로. 강아지의 마음으로.
0: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1: 사진작가가 개가 돼야 된다. 소년이여 개가 되어라. 개 같은 그런 직업입니다. 아직까지도 내 인생에는 너무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지 않고, 정말 뻔한 얘기 같지만 포기하지 마라. 그 언젠가 기회가 올 것이고 그 기회를 잡아야 된다. 잡으려면 어떻게? 맨정신, 정신을 잘 차리고 있어야 되겠죠. 그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나는 그렇게 살았으니까.

0: 정말 좋아요. 심순이가 라떼를 거의 사랑한다?
1: 고양이가 개를 사랑한다고요? 꿀 떨어지는 애교에 적극적인 애정 공세까지 종을 초월한 진한 러브스토리가 지금 시작됩니다. 온통 초록빛으로 물든 산골마을의 여름. 이 깊은 골짜기에 멍멍이에게 푹 빠진 특별한 야옹녀 야옹이가 살고 있답니다.
2: 안녕하세요. 고양이를 부탁해 제작 중입니다.
3: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붕어빵처럼 닮은 두 사람은 아빠와 딸 집사.
3: 힘들어. 힘들어. 저때 검은 게 심돌이.
1: 혼자 놀기를 좋아하는 이댁의 막내 심돌이고요. 요 녀석이 오늘 러브스토리의 주인공, 애교 많은 심순이.
3: 라떼, 이리 와. 농장 치킨, 라떼입니다.
1: 심순이의 운명, 라떼야 반가워. 우선 주인공 심순이 일상을 따라가 볼까요? 심순이의 하루는 라떼를 쫓아다니는 것으로 시작되는데요. 라떼가 눈앞에서 사라지자 바로 라떼를 찾아 나선 심순이.
4: 오빠야가 어디 갔다냥? 아이, 찾았다. 이제 시작이다.
1: 온몸으로 애교 뿜뿜.
4: 오빠야, 나랑 놀아 주자.
1: 라떼가 지그시 심순이를 바라봅니다. 그리곤 얼릴레 둘이 뭐 하는 거니? 라떼 오빠가 가는 길이라면 심순인 지구 끝까지 따라갈 기세. 쉴 틈 없이 구애 작전을 펼치는 심순. 그리고 비비고. 아이고, 아주 난리가 났네요. 사랑에 빠지면 약도 없다는데 심순이 운석 라떼한테 단단히 빠졌습니다.
0: 라떼가 앉아있으면 심순이가 와서 애교 피우고 이런 거는 많죠.
5: 정말 좋아요. 심순이가 라떼를 거의 사랑한다 생각할 정도로.
1: 그런데 기가 막힌 건 심순이는 라떼한테만 애교쟁이, 집사의 손길은 노노노노.
5: 아이고야.
1: 얼굴 한번 제대로 보기 어렵다 보니 집사들 영 서운한 게 아닙니다.
0: 번팅이나 러빙 그런 거 있죠. 뭐 번팅이라고 그러죠. 비비는 게. 그런 거를 한 번도 해준 적 없거든요. 심돌이한테도 하는 걸 못 봤는데 란떼한테만 유독 그냥 하면서 꼬리 부르르 떨면서 막 가서 이렇게 부딪히고 이렇게 하죠.
1: 하나뿐인 남동생 심돌이도 예외는 아니랍니다. 다가오기 무섭게 냥냥 펀치를 날리는데요. 심순아, 동생한테 왜 그래? 눈치 없는 심돌이 녀석은 또 놀자고 졸라보지만 심순이 그대로 자리를 피해버리기 일쑤.
6: 누나야, 나랑도 놀아주라.
1: 한편 아빠 집사와 딸 집사가 탐스럽게 익은 매실을 따느라 구슬땀을 흘리는데요. 심순이는 요즘 말로 안물 안궁. 전혀 관심 없습니다. 녀석의 레이더는 오직 라떼에게만 집중. 그런데 심순이의 순애보는 이게 끝이 아닙니다.
5: 엄마, 라떼가 다 뺏어 먹고 있어.
1: 사실 언제부턴가 라떼에게 심순이는 밥을 양보하기 시작했다는데요. 그것도 모자라 냥이들의 최애 습식 간식까지도 모조리 다 나눠준다는 것.
0: 아, 그래서
1: 엥? 이건 또 무슨 시츄에이션? 아니, 피할 법도 한데.

0: 심순이는 라떼가 뭐라든 다 좋은가 봅니다. 그다가요, 놀라지 마세요. 언제부턴가 심순이가 라떼를 따라 마킹을 한다는 겁니다. 설마 심순이 너 다리 들고 쉬어하는 거니? 아유, 사랑하면 닮아간다고 이제는 털도 함께 텁니다.
1: 오빠야, 나 귀엽다냐? 나 예쁘다냐?
0: 심순이의 사랑은 늘 직진. 심순아, 라떼가 그렇게 좋니?
1: 오빠야, 눈, 코, 입 다 좋아요.
0: 라떼와 심순이의 이 기묘한 인연은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2: 박스가, 빈 박스 하나 또 있었는데, 그 종이 박스. 거기 보니까 세 마리가 있더라고, 새끼가. 그래서 먹이를 주고 했는데, 주다 보니까 어미하고 한 마리는 어디 가버리고 없고, 사라져버리고, 매출해버리고.
0: 어미에게 버려진 심순이와 심돌이 남매. 새끼냥이었던 녀석들에게 두 살 많은 라떼가 먼저 다가왔고, 어느 날부턴가 라떼와 심순이 관계가 조금씩 특별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3: 큰 오빠와 막내 여동생 같은 느낌? 그 라떼는 사랑스럽게 쳐다보고, 가끔은 또 큰 오빠가 놀아주기도 하고, 또 막내 동생은 애교도 피우고, 그런 느낌. 네.
0: 라떼의 세상에 운명처럼 들어온 사랑, 아니 심순. 첫눈에 사랑에 빠진 건 사실 심순이가 아닌 라떼였습니다.
4: 라떼야.
3: 라떼.
0: 심순이에게 적극적으로 애정 공세를 펼쳤다는 라떼. 농장을 묵묵히 지키던 라떼가 제대로 바람이 난 것. 심순이의 보디가드를 자처하며,
5: 심순아, 위험해! 얼른 내려와!
0: 24시간 그 뒤만 졸졸 심순이만 따라다녔다고 하네요.
1: 헉, 이쁜 건 알아가지고 그만 좀 따라다녀라오.
0: 라떼의 끈질긴 구애 끝에 심순이 역시 서서히 마음 문을 열게 됐다는데, 그렇다면 혹시 라떼가 다른 개들과 달리 고양이면 다 좋아하는 걸까요? 라떼의 레이더망에 포착된 연상. 바로 심순이 남동생 심돌인데요. 앞뒤 재지 않고 곧장 심돌이를 향해 뛰어가는 라떼. 그런데 오,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3: 라떼야,
0: 집사의 말 위에 그만두나 했지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3: 라떼 하지마, 심돌이가 싫어하잖아.
1: 이 형아는 우리 누나만 좋아한다옹. 도망가야겠다옹.
0: 싫어하거나 말거나 심돌이에게 시비를 거는 것이 라떼에겐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사들은 심돌이와 라떼의 관계가 걱정된다고 말합니다.
3: 심돌이가 정말 싫어서 그러는 건지, 처음엔 놀다가 끝에는 항상 심돌이가 귀찮아서 도망치는 그런 느낌이에요.
0: 심순이는 그렇게 예뻐하면서 심돌이에게 왜 이리 심술맞은 건지. 라떼는 늘 심돌이를 못 잡아먹어 안달입니다. 두 녀석 모두에게 거리두기가 필요한 상황이네요. 그런데 라떼만 바라보는 심순이, 심순이만 좋아하는 라떼. 둘의 사랑으로 피해를 보는 건 심돌이만이 아니었습니다.
3: 라떼, 라떼, 야, 라떼야.
0: 둘이 꽁냥꽁냥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1: 나 잡아봐라.
0: 심순이와 라떼가 온 밭을 휘젓고 다니는 통에 농작물이 남아나질 않고, 씨를 뿌려놓아도 싹 트는 걸 보기 힘들답니다.
2: 바라가 되기 전에 라떼하고 심순이하고 심돌이하고 뛰어놓으면서 이게 바라가 옳게 잘 되지 않도록 자꾸 해를 끼치는 것 같아요. 이 발자국이 자체가 전부 다 그 흔적인데.
0: 결국 잠시 라떼만이라도 견사에 넣어두기로 했는데요.
5: 아,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 아, 조금 이따 심순이랑 콩밭에 놀러 가기로 했단 게.

0: 눈물 없이 볼 수 없다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놀이에 푹 빠진 녀석. 애절하다. 애절해. 울타리를 사이에 두고 심순이 울고 불고 난리가 났네요.
1: 흥! 오빠 꺼내주라오! 문 열어주라오!
0: 그 누가 녀석들을 갈라놓을 수 있으리요.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던 그때
2: 라떼야! 이리와 이리와!
0: 아하! 개구멍을 통해 견사 밖으로 탈출을 감행한 라떼. 녀석이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역시나 심순이 옆자리.
3: 심순아, 까꿍! 오빠 왔다.
4: 아우, 귀여워.
0: 그렇게 이어지는 둘만의 오붓한 시간. 아이고, 잠깐 떨어져 있었는데도 그렇게 보고 싶었죠요?
3: 심순아, 우리 사랑 영원하자.
0: 그런데 둘의 사랑의 부작용 중 가장 큰 것은 따로 있었는데요. 풀을 씹고 뜯고 맛보며 즐기는 라떼. 따라쟁이 심순이가 가만히 있지 않겠죠? 라떼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오, 심순아, 아무거나 막 먹으면 안 돼. 아니나 다를까, 개거품을 물고 토하는 심순. 아, 이거 이대로 보고 있어도 괜찮을까요? 말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5: 침을 흘리네? 침인가 물인가?
6: 이거 일본 자꾸 움직이는 거 이거 뭐?
0: 한껏 예민해진 심순.
5: 혹시나 얘네가 뭐 잘못된 걸 먹어서 아픈데 제대로 치료 못해주거나 그럴까봐 그건 좀 걱정돼요.
0: 아픈 일은 없어야 할 텐데 집사 고민이 늘어갑니다.
1: 속이 계속 울렁울렁하고 눕고 싶다오.
0: 가끔은 마음껏 뛰어놀게 하는 것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든답니다.
7: 안전하게 또 사이좋게 또 원하는 데 뛰어놀 수 있게 가고 싶은 곳 가고 오고 싶을 때 와서 밥 먹고
6: 서히 어울려가지고 편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0: 라떼를 따라하는 심순이 이대로 괜찮을까요? 멀리 깊은 농장에 특별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고양이 언어 영역 만점 소유자, 양이들의 마음을 읽는 능력자.
8: 안녕하세요. 고양이를 부탁해 김명철 수의사입니다.
9: 네, 반갑습니다.
10: 안녕하세요.
0: 선생님,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
8: 오, 이 친구가 오늘 주인공인가요?
6: 예, 예. 우리 농장 지킴이 라떼입니다.
8: 라떼? 네. 아, 이름 너무 귀엽다. 네. 낯선 사람한테 바로 짓네요.
6: 예, 예.
8: 오, 근데 또 꼬리는 살랑살랑 흔들고. 오, 라떼 있고, 그리고 네. 고양이 두 마리가 더 있다고 들었어요.
10: 한번 따라오세요. 네.
0: 심순이를 만나러 출발. 그리고 심순이의 단짝, 라떼도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심순이 요 녀석. 아, 거기에 언제 숨어 있었어?
1: 미야옹 철아찌, 반갑다옹.
6: 심순아. 간식 먹어볼까?
0: 슬금슬금 다가오더니 간식 앞에서 무장해제.
6: 자, 코터치.
8: 옳지.
0: 이야, 코터치까지. 선생님, 우리 심순이 똑똑하죠?
11: 훨씬 성격은 오히려 겁이 없는 것 같아요.
10: 어, 맞아요.
11: 그쵸?
10: 간이 크다라고 저희 가족이
11: 얘기하는데. 맞아요. 훨씬 호전적인 성향이어가지고 네. 지금 저도 처음 봤는데도 바로 이렇게 와가지고 간식도 받아 먹고
10: 밥을 한 번만 주고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도 될까요?
11: 지금 하루에 한 번 주시는
10: 네네,
11: 거죠?
10: 네, 많이 이렇게 담아놓고.
11: 근데 지금 심순이 기본 체형은 네. 되게 너무 살찌지 않은 적당한 체형이고요. 그리고 털에 윤기 흐르는 것도 되게 좋은 상태여가지고 일단은 뭐 충분한 양 주고 가시면 그건 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0: 그렇다면 심돌이는 어떤가요?
12: 확실히 심돌이가 좀 더 겁이 많다. 너무 귀엽다. 근데 심돌이 2대8 가르마구나. 최준머리였네.
0: 안녕, 귀여운 꼬마 도련님. 그 마음 변치 않기로 약속. 이제 본격적으로 궁금증을 풀어볼까요? 선생님, 심순이와 라떼가 보통 사이가 아니에요.

0: 이게 고양이들끼리는 저렇게 하는 행동이 알로러빙이라고 해서 서로 이렇게 좋아하는 사이에서 각각의 페로몬을 이렇게 서로 교환하는 행동이에요. 그리고 지금 라떼 옆에서 지금 심순이가 바닥에서 지금 막 뒹굴뒹굴 하잖아요. 이거는 이제 소셜놀이라고 해서 원래 고양이들끼리 정말 친할 때 같이 놀자, 기분 좋아 이런 뜻으로 하는 행동이거든요.
1: 사랑해보단 놀자에 가깝다는 것. 그렇다면 라떼에게만 야옹야옹하는 건 어떤 의미일까?
0: 고양이들이 보호자한테 뭔가 원하는 게 있을 때 저런 식으로 많이 울어요. 이런 식으로 소리를 쭉 빼면서 이제 야옹 소리 하는데 되게 하이톤으로 이렇게 울거든요.
2: 네.
0: 근데 심순이는 이게 사람 보호자한테 뭔가 달라고 우는 게 아니고 오히려 라떼한테 나 좀 보라고, 나 관심 좀 나한테 줘. 아, 여기 좀 제발 좀 봐봐. 이런 식으로. 평소에도 이렇게 심순이가 라떼한테 이런 행동을 많이 하나요?
2: 네, 라떼한테만 해요.
0: 라떼한테만?
2: 저희한테도 안 하고.
0: 아, 사람한테는 안 하는데?
2: 네, 네.
0: 정말 새끼 고양이일 때 그때 라떼를 봐서 오히려 조금 엄마 고양이처럼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보호자로 오히려 라떼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1: 어미에게 버려졌던 심순이는 엄마와 나누지 못한 사랑을 라떼에게 주고 또 라떼에게 받았던 것.
0: 지금 라떼가 소변본 자리에 지금. 아, 이건 진짜 드문. 아, 이거는. 아, 이런 영상은 진짜 희귀한 영상이에요.
2: 아, 진짜.
0: 이게.
2: 저도 처음 봤어요. 그렇죠.
0: 그 행동의 의미는 잘 몰라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옆에서 보고 이제 보는 게 있으면 고양이들은 그걸 그대로 따라하는 모방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꼭 엄마 고양이 따라다니면서 어떤 행동 모방하듯이 지금도 그 옆에 와가지고. 근데 되게 어설프네요. 원래 고양이들이 그런 행동을 하지 않다 보니까 약간 앞다리를 들고 이렇게 하는 게, 아, 이거 정말 희귀한 영상이다.
1: 그런데 엄마 사랑을 못 받은 건 심돌이도 마찬가지인데 왜 라떼는 심돌이를 괴롭혔던 걸까요? 혹시 우리가 모르는 둘만의 비밀이 있나요?
0: 자, 이거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놀이가 맞아요.
1: 에? 괴롭히는 게 아니라 놀이라고요?
0: 그러니까 강아지들 간에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세게 무는 건 아니고 그냥 입을 이용해서 이렇게 앙앙앙 거리면서 레슬링 하듯이 노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원래 고양이들이라고 하면 이런 모습을 보였을 때 놀래서 이미 다 도망가요. 고양이들 사회에서는 이게 익숙지 않은 놀이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싫으면
2: 네.
0: 사방팔방이 지금 다 뚫려 있잖아요.
2: 네네. 그렇죠.
0: 그러면 어디든지 바로 도망갈 수 있어요. 진짜로 한 번이라도 다친 적이 있으면 고양이들이 이렇게 느긋이 있을 수가 없어요. 라떼가 다가서는 순간 바로 막 위협음을 낸다거나 으르렁거리고 하악질하고 아니면 이렇게 몸 자세나 좀 막 때리려고 할 거예요.
2: 저는 도망가면 라떼가 더 달리기가 빠르니까 어차피 잡힐 거 알아서 가만히 있는 줄 알았어요.
0: 고양이. 그냥 그렇게 포기하는 애들이 아니. 아니, 목숨이 달렸는데. 라떼가 그냥 또 누나 보다. 또 약간 뭐 나를 귀찮게 하나 보다. 이 정도. 그래서 보통은 이게 조금 정도가 심하면, 야, 너 어지간해라. 그리고 이렇게 발로 이렇게 밀어낸다거나, 고양이들은. 라떼라서 믿을 수 있어서 그냥 그렇게 그 주변 자리에서 누워있고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놀이에 대해서.
1: 사실 그동안 라떼랑 심순이가 나 잡아봐라 놀이할 때 심돌이도 그 뒤를 열심히 쫓았답니다. 싫었으면 라떼 옆에 앉아있지도 않았을 거라네요.
0: 라떼는 되게 점잖하게?
2: 맞아요.
0: 점잖한 개예요. 그래서 고양이들이 있어도 그냥 잘 그냥 옆에 앉아있기도 하고, 오히려 고양이들 사회에서 고양이들 생활하는 것처럼 오히려 그냥 거리 유지도 또 해야 될 땐 하고 또 얌전히 있고 흥분하지 않고 이런 모습이 있다 보니까 이게 또 궁합이 맞는 거예요.
1: 아, 맞다. 선생님. 방금 전에 심순이가 뭘 잘못 먹었는지 거품을 물었는데 큰일 나는 건 아닌가요?

0: 고양이들이 쓴 약 먹으면
1: 아, 네, 맞아요. 그거
0: 그러면 이렇게 거품 흘리거든요. 네. 근데 야생에 있는 것들 중에 이렇게 입에 이렇게 뭐 개구리라던가 이런 점액 같은 거 나오는 경우에는 이게 되게 쓴맛,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쓴맛을 내는 것들. 이제 원래는 야생에서 쓴맛이 나는 거는 대부분 좀 독 성분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1: 네.
0: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고양이들도 자기 보호를 하기 위해서 쓴맛이 나는 게 입에 들어오면 저렇게 침을 막 흘려내는 거예요. 입을 헹궈내는 거죠. 이를테면. 고양이들이 한 이제 두 살쯤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자기가 이제 어느 정도 경험했던 거에 비춰서 뭐 먹어도 되는 거 그리고 잡으면 안 되는 거 위험한 거 이런 것들을 구분하기 시작하거든요.
2: 차츰 나아질 거라지만 심순이는 아직 한 살. 그렇다고 마냥 1년 더 시행착오를 겪게 놔둬선 안 된다고 합니다.
0: 곤충 같은 거는 가끔 또 잡아먹을 수 있으니까 네. 그런 내부기생충 그리고 이제 모기에 의해서 옮기는 심장사상충
1: 네.
0: 이런 거에는 위험이 항상 노출돼 있는 건 사실이에요.
1: 네, 그래서
0: 제가 봐서는 그 발에는 종합구충약이 있으니까 강아지 라떼도 그렇고 고양이 심순이 심돌이도 네. 매달 좀 발라주셔야지 네. 그래야지 좀 건강을 유지하는데 꼭 그게 필수일 것 같습니다.
1: 네. 혹시나 심순이나 심돌이가 아플 때 이제 애들을 데리고 병원에 데려가야 되는데 그럴 때 어떻게 왜냐면 또 갑자기 잡거나 그러면 또 얘네가 날 피할 수도 있잖아요.
0: 아 이게 순화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1: 네.
0: 근데 보호자분과 심돌이 심순이가 어느 정도 애착관계가 형성이 되려면 그만큼 하루에 같이 좀 접하는 시간이 좀 반복이 돼야지 그래야 또 익숙해질 수 있거든요.
1: 네.
0: 일단은 라떼가 그래도 다행인 거는 매개체가 될 거예요. 고양이는 모방 행동을 하잖아요.
1: 네.
0: 네, 라떼는 보호자분이랑 관계가 되게 좋고 네. 또 옆에 부르기만 해도 옆에 와서 있고 하니까
1: 네.
0: 왜 라떼랑 잘 지내면서 뭐 네. 간식 같은 걸 같이 주거나 하면 훨씬 더 좀 빨리 친해질 수가 있을 겁니다.
1: 네.
0: 그래서 아버님이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밥 주기 전에 조금 사냥놀이 한 5분 정도.
3: 네.
0: 근데 사냥놀이가 진짜로 상호교감놀이에요. 사람이랑 같이 논다라는 느낌을 주는 거니까.
2: 사냥놀이 꼭 잊지 마세요. 솔루션이 끝나고 밥 먹기 전 필수 코스 사냥놀이 하는 시간인데요. 심순이 녀석 라떼랑 놀 때처럼 펄쩍펄쩍 신이 났습니다. 심돌이도 기분 좋아 보이는데요.
1: 원래는 진짜 라떼만 키울 생각이었지만 심순이랑 심돌이가 이렇게 좋은 인연이 돼서 또 라떼랑 또 잘 지내고 이렇게 되니까 너무 좋고요. 아플 때 우리가 도와줄 수도 있고 그렇게 서로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2: 생긴 모습은 달라도 하나의 가족이 된 백냥 삼총사. 특별한 인연이 더 큰 행복으로 이어지길 바라며 집사님, 심순이와 라떼, 심돌이까지 잘 부탁드려요.

0: 중학생 때 나의 저우명은?
1: 한번 사는 인생 정말 후회 없이 살자라는.
0: 학창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1: 전국 논술경시대회에 나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금상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0: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호기심 많은 아이였습니다.
0: 학창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1: 또 그걸 해야 된다고요? 라고 되물을 것 같아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두렵겠지만 자기 자신을 믿고 우직하게 할 일을 하다 보면 좋은 미래가 기다릴 거야 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사회탐구 강사 이지영입니다. 여러분과 만나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앞으로 내가 무엇이 되어야 할지

0: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사범대를 선택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교사라는 직업 그리고 강사라는 직업을 가지기까지 제 삶에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철학을 쉽게 만나게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요.
1: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0: 정말 매일매일 책을 쓰고 공부하고 수업 준비를 하고 그리고 수업을 실제로 많이 했던 것 같고요. 학생들이 무엇이 궁금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학생들의 학습 질문을 1000개가 넘게 읽고 분석하고 수업 준비를 했던 그런 과정들을 거쳐왔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3, 4시간 자가면서 이렇게 연구하고 노력하고 했던 것들이 지금의 제가 있게 하는 게 아주 큰 원동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
1: 교사였을 때와 온라인 강사가 된 후에 차이점이 있다면 뭘까요?
0: 학교 교사일 때는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만을 생각하면서 직접 아이 컨택을 하고 직접 어떤 학생인지 얼굴과 목소리를 들으면서 지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인터넷 강사가 되면 화면 속에 있는 수십만 명의 학생들을 얼굴과 이름을 모른 채 가르쳐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 카메라 안에 그들의 눈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를 보고 있는 학생들이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고 강의하는 그런 과정까지가 익숙해지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1: 1타 강사가 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뭔가요?
0: 스스로와 이렇게 싸움은 이길만 했어요. 왜냐하면 졸리면 깨려고 노력을 했고 피곤하면 앞으로 이 수업을 듣고 성적이 오를 학생들을 보면서 힘을 내려고 노력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주로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시기, 질투, 모함 같은 것들 제가 하지도 않은 것들로 비난할 때 그럴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1: 선생님이 되고 싶은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0: 저는 가르치는 직업을 선택하고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거든요. 가르치는 것만큼 좋은 인재를 많이 길러내고 또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업은 없는 것 같아요. 따라서 교사나 강사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좋은 선택을 했다고 세상에서 가장 뿌듯한 직업이라고 하면서 격려해 줄 것 같아요.
1: 지금의 내가 꿈꾸는 미래의 나는 어떤 모습인가요?
0: 저는 지금은 입시를 위해서 수능 사회탐구를 가르치는 강사지만 언젠가 입시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인문학이나 철학에 대해서 아주 대중적이고 편안하고 듣기 쉬운 그리고 접근하기 쉬운 그런 강의를 시리즈로 하는 그런 강사가 되어 있고 싶어요.
1: 향후 10년, 20년 선생님이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0: 많은 학생들이 줄어들고 수능을 응시하는 수험생들도 줄어들 거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가르치는 직업이 사라지지도 않을 것 같고 가르치는 직업의 중요성이 줄어들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처럼 오지선다주 속에서 하나의 답을 천편일률적으로 가르치는 교육보다는 조금 더 창의적이고 조금 더 자기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인재를 기르는 방법으로 강사와 교사의 역할이 변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0: 학생들과 함께 공부를 향해 달려가는 러닝메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니까 지칠 때가 있는 것도 당연해요. 지금 힘들고 지치고 슬럼프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 자기 자신에게 얘기해 주세요. 잘하고 있다고, 여기까지 참 잘 왔다고, 조금만 더 힘내자고 자기를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퀴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 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퀴즈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3: 유럽 비교사의 거장 도널드 선수를 기억하시나요? 1800년부터 2000년대까지 광범위한 대중문화 역사를 흥미진진하게 들려줬었죠.
4: Yet there was never in history a time in which popular culture, in which popular culture was not somehow under the influence of a culturally powerful.
3: 경제사, 정치사, 지성사

사회사, 어떤 분야든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촘촘하게 이야기를 하는 게 도널드 서순의 특기죠. 그가 이번엔 자본주의를 가지고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자본주의는 어떻게 이 세계를 지배하게 됐을까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 왜 이렇게 됐는지 도널드 서순만큼 분명하게 보여줄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1968년 윌리엄 앤더슨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 전체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주에서 촬영을 했죠.
1: That's a beautiful shot. I thought to myself, it's really too bad we're shooting missiles at each other on this tiny little place we call home. It's the only home in the universe.
0: 그 후 6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류는 이제 매일 수천 개 인공위성에서 수백만 장의 사진을

0: 찍죠. 그 어느 때보다 세세하고 거시적으로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2024년에 인공위성은 스페인 홍수를 추적하며 인명을 구했고 미국 대통령 후보 암살 비도 순간을 포착했고 허리케인 한가운데로 우리를 데려갔죠. 우주에서는 그 모든 게 선명히 보였습니다. 지구는 남다른 역사자를 갖게 됐죠. 2024년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습니다.
1: 明けまして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2: Happy New Year!
0: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 고요하고 평온하게만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180도 다르죠. 400km 아래의 일본. 새해 첫날을 축하하던 노토반도의 주민들은 난데없는 지진에 혼비백산했습니다. 강력한 대규모 지진이었죠. 규모 7.5로 이 지역 역사에 기록된 어느 지진보다 강했습니다. 우주에서 봐도 파괴의 규모는 어마어마했죠.

0: 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私の町が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
1: 도로가파괴되고유무선통신에장애가발생했습니다구조대원들은구조작업에위성사진을적극활용했죠
2: Satellites allow us to get information about an area that's been affected by an earthquake and prioritize aid to areas that need the most help. It's a very powerful technique.
1: 6,400km 남쪽의 호주 남동부로 가볼까요? 대양의 수면 아래 해저에서 차가운 물이 올라옵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신비한 변화는 우주에서도 볼 수 있죠. 식물 플랑크톤의 대규모 증식입니다. 240km나 이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증식이죠. 이 거대한 덩어리는 차가운 해류를 타고 온 미생물 수십억 개체입니다. 해수면에 핀 꽃처럼 보이는 식물 플랑크톤 덩어리는 생태계 전체의 토대가 돼주죠. 지구상에서 제일 큰 동물도 불러들입니다. 그 모습도 우주에서 볼 수 있죠. 인공위성은 지구 구석구석 안 비추는 곳이 없습니다. 변화하는 환경과 대자연에 닥친 위험을 감시하는 위성들도 있죠. 2월, 이 위성들의 눈길은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를 향했습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였죠.

0: 한 섬에서부터 이어진 145km 길이의 기름띠였죠. 토바고 섬의 해안은 14km 이상이 기름에 덮였습니다. 암초에 걸려 전복된 배 때문이었죠. 문제는 그 배에 선원도, 선주를 밝혀줄 기록도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기름 유출 사고 책임자를 찾기 위해 인공위성 탐정단이 등장했고 우주에서 포착한 이미지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1: We started putting the pieces of the trail together. We were able to use satellite imagery to identify the ship's location. We can see the barge overturned just offshore from Tobago. A few days before that, we can see the ship being towed by this tugboat with this huge oil slick 40 kilometers long extending behind it. We realized we could track back its entire voyage almost day by day. And continuing to follow it back, we found where it began in Panama, where we were able to identify the owners of the ship.
0: 디지털 탐정단의 활약 덕분에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사고 선박 선주를 대상으로 피해배상 소송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무렵 지구 곳곳에서는 충돌이 격화되고 있었죠.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을 감행했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를 침공했습니다. 우주에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결과는 참혹했죠. 피난민들은 이집트 접경 지역인 남부 도시 라파의 난민촌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난민촌은 사막에 생긴 거대한 텐트촌이었죠.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몰려들며 그 텐트촌은 점점 커졌습니다. 2024년 지구는 다사다난했습니다. 기쁨과 파괴, 변화, 비극이 오고 갔죠. 하지만 우주에서 본 지구는 평온하기만 합니다.
2: I think if we could get all 6 billion people or however many we have now on this planet to see that view for just a few minutes, I think the whole planet would change.
0: 이곳에서 보면 우리 고향 행성의 아름다움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죠.
3: The Earth is unique. When you look out in the depths of space, you realize just the vast ocean of darkness. And we're on this little island. And we're on it together. And we need to figure out how to work together for the benefit of everybody.

0: 앤서니 브라운은 그림으로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가 40년 전에 쓴 그림책은 아직도 사랑받고 있습니다. 아이가 있는 집마다 한 권씩 있고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렸죠.
1: They kind of work together, but also they work apart in a funny kind of way. They leave a gap

0: In between the words and the pictures, and the gap is filled by the child reader.
1: 현실적인 내용과 모호한 결말 때문에 읽은 후에 할 얘기가 더 많아지는 게 그의 그림책인데요. 그렇다면 기대해도 좋습니다. 그림책에서 못다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내가 다니는 중학교는?
1: 역삼중학교.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안 왔다.
0: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1: 우세창 선생님.
0: 좋아하는 과목은?
1: 수학.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여자친구를 만들어라.
2: 네, 안녕하세요. EBS에서 몇 년 차예요? 13년간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정승재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은 뭐예요?
1: 중학교 때 고민? 그때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게 인간관계가 이게 만만치 않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좀 나요. 지금 생각해보면 별거 아닌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그러니까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수능 시험을 망치는 게 인생의 아주 큰 오점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 그게 나중에는 정말 중요한 밑거름이 되거든요. 그 경험이 나중에 생각해보면 와, 그 일을 겪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어라는 생각 되게 많이 들거든요. 하루하루를 여러분 생각하는 가치관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점점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가까이 가는 걸 테니까 충실하게 임했으면 좋겠어요.

0: 말씀드렸었던 그 여러 가지 직업군들 중에서 월등하게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그거는 딱 그 수학 선생님.
1: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0: 힘들었던 거는 인터넷 강의 그때 막 시작될 때예요. 2000년대 초반에 PD50이라고 있었잖아요. 그거 PD 월급 다 털어가지고 그것도 할부로 사가지고 요분들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일단 나도 곧바로 녹화를 해서 나의 단점을 봐야 되겠다 뭐 이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적으로 월급날 되면 카드 회사에서 다 가져갔어.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1: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0: 정말 대학교 2학년 때 남녀가 모여서 술 한잔을 할 때 진실 게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보통 진실 게임의 질문이 이 안에 뭐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뭐 이런 거잖아요. 저한테 질문 뭐였냐면 너 당장 내일 소개팅이 있고 과외가 있으면 뭐 할래? 이런 게 진실 게임이었어요. 그 정도로 저는 과외하는 걸 너무 좋아했었고 그때부터 프린트물을 만들기 시작해서 10년간 교재를 만든 거죠. 뭔가를 그런데 그건 아니었어요. 뭔가 이거를 반드시 성공해야 되니까 나는 당장 놀고 안 놀고 열심히 이렇게 교재를 만들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 교재 만드는 시간이 정말 그 잠도 안 오고 정신이 똘망똘망해지는 너무 즐거웠었던 기억이 나요.
1: 네. 내가 본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 것 같은가요?
0: 저는 너무 억울한 게 인터넷에 들어온 지는 한 14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시절이 사회생활 시작부터 이제 마무리할 시기까지 됐다라는 게 그게 너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딱 10년 후에는 EBS 강좌는 제가 워낙 좋아해서 그거 한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 하고 두 번째 인생에 맞는 뭔가를 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 결정된 건 없어요.
1: 그 미래에 살아갈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나요?
0: 10년 뒤면 25이네요. 10년 뒤에 어떤 직업을 선택할 나이는 아닌 것 같아요. 고등학교 3학년 될 때까지 그 하기 싫은 공부도 있고 하기 좋아하는 공부도 있을 텐데 이거를 사회에서 써먹어 안 써먹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갖더라도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그런 부모를 타고나고 가장 원하는 직업을 선택한다고 해도 일은 안 풀리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그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를 6년 동안 스스로에게 한번 테스트를 해봤으면 좋겠어. 그 중에서 가장 쉬운 게 뭐냐면 성실함이고 그 성실함을 테스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여러분 공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은 너무 하기 싫지만 나와 보니까 다 쓰였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공부를 시험대비라고 생각하지 말고 인생에 너무나 좋은 자양분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 진짜 맞거든 그건. 네. 아름답게 빛날 20대 인생을 위해서 하루하루 열심히 긍정적으로 건강하게 분명히 잘할 수 있을 테니까 잘하고 있어요. 파이팅!

0: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강원도 양양과 강릉 사이 어딘가의 산골입니다. 자, 이곳에 찾아온 이유는 아보리스트라는 직업 배워보고 일해보려고. 늘 새로운 도전이었지만 조금 더 도전적인 일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오겠습니다. 아이고, 벌레가 많다.
1: 보이는 거라곤 나무밖에 없는 깊은 숲속. 숲속의 이 작은 집에 오늘의 베테랑이 살고 있답니다.
2: 안녕하십니까.
3: 어서오세요.
2: 네, 저 연락드렸던 EBS의 정석기 PD라고 합니다.
3: 먼 길 오시는 고생을.
4: 저는 25년째 아보리스트 일을 하고 있는 김병모라고 합니다. 제가 이 아보리스트 교육을 제일 처음 시작을 했고, 아마 그래서 뭐 다들 국내 1호 아보리스트다.
1: 무거운 장비를 온몸으로 짊어지고 줄 하나에 매달려 높은 나무에 오르는 사람들. 썩은 나뭇가지나 쓰러질 위험이 있는 나무를 제거하는 수목관리사, 아보리스트. 그렇다고 나무를 자르는 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높은 나무 위에 종자를 채취하는 등 나무에 관한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아보리스트인데요. 20여 년 전 국내에 생소했던 아보리스트의 작업 방식을 처음으로 도입했다는 김병모 대장님.
4: 한국에서 제가 처음 이거 시작할 때 국내에서는 뭐 자료를 찾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수없이 많은 가지를 찢어보고 잘라보고 부러뜨려보고 연구하고 뭐 기자재 사고 돈을 많이 까먹었죠. 6, 7억.
1: 베테랑의 피땀이 고스란히 담긴 아보리스트 교육장. 하나하나 모았다는 작업 장비들과 직접 만든 교육 자료들. 이곳에는 아보리스트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매달 새롭게 찾아온답니다. 나무의 구조부터 각종 장비 사용법까지 쌓아온 노하우를 아낌없이 가르쳐주는 대장님.
3: 그리고 여기 당기거나 이쪽에서 당기면.
1: 대장님은 어쩌다 후배 교육에 이렇게 진심이 되셨을까요?
4: 제가 이제 전에 그 광고를 했었는데, 그 광고 촬영 때문에 이제 미국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촬영 현장에서 아보리스트들을 작업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저게 선진국인가? 사나이 갈 길이 그건 것 같았어요.
1: 아보리스트가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은 로프를 다루는 방법입니다.
3: 로프 역사가 인류 역사가 같이 발전해왔어요. 그래서 매듭은 지구상에 나와 있는 게 지금 한 4천 개 정도 돼요. EBS 볼라인이야. 엔드바운드 싱글 볼라인. EBS 볼라인. 이렇게 하면 절대 안 풀려. 이쁘게 천서부터 한 발 한 발. 그걸 EBS 피디니까 EBS 매듭을 배우고 있으니까. 요거를 이쁘게 하라고, 요거는.
1: 시작부터 쉽지 않네요.
3: 남달의 PD. 남달의 PD. 아보리스트 되면 맨 처음이 아니에요. PD 아보리스트가.
5: PD 아보리스트.
3: 아보리스트 PD.
5: 아보리스트 PD.
3: 남은 위에서 올라가서 나 인터뷰 받아.
1: 그런 원대한 꿈을 가지고 왔는데 지금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5: 아니,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더 잘한다고.
1: 아. 저는 단순하게 나무 타고 오르는 법 배우고 뭐 가지치는 법 배우고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공부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단 뭐 다양한 매듭법들, 루프를 타고 오르는 장비들, 보호장비 등등 장비 사용법도 익혀야 될 게 정말 많았고.
4: 껴보세요. 선생님. 힘 막 집어넣어요. 힘 빡 줘봐. 내가 힘 빡, 오케이. 여기 장비거리예요, 이런 것들이.
5: 네.
4: 옆에 있는 것들을 여기다가 다 걸면 돼요.
1: 나무에 직접 올라가서 일을 하다 보니 필요한 장비가 이렇게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며칠 딱 공부하고 외워서 될 게 아니다. 그래서 좀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나무에 로프를 거는 것만 해도 아주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먼저 무게추가 달린 얇은 줄을 던져 나뭇가지에 딱 걸어야 합니다. 그 다음 마찰 보호기를 연결해 나뭇가지에 걸어주는데요. 이 마찰 보호기에 로프를 연결해야 사람이 매달려도 가지가 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말 복잡하네요. 사실 높은 데 있는 나뭇가지를 작업할 수 있는 편리한 장비들이 생각해보면 많이 있습니다. 뭐 실제로 벌목이나 그런 거 하시는 분들 이렇게 나무 줄기를 이렇게 찍으면서 올라가시기도 하는데 굳이 복잡한 절차로 나무 가지에 로프를 걸고 올라가시는 것은 작업하는 나무에 최대한 손상이 가지 않게 하기 위해 나무도 다쳐서는 안 되고 사람도 다쳐서는 안 되는 안전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나무에 오를 시간. 베테랑 아보리스트가 로프에 매달려 20m 높이까지 올라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30초.
4: 밑에 있네, 밑에. 덜렁덜렁.
5: 이거?
4: 예. 카라비나 빼고.
1: 초보자인 저는 과연 얼마나 걸릴까요?
4: 그래서 그 다음에 앉아봐요. 이렇게 체중을 실어봐. 이거 잡으면 또 떨어져. 여길 잡으면 또 떨어진다고.
5: 이야. 아이고.
4: 아이고, 되다 돼.
5: 아.
1: 두 팔의 근력으로 체중을 끌어올리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5: 저 위에 보리에서 끼익끼익 소리가 나는데 너무 위에 나무 부러지진 않겠죠?
6: 안 부러져요. 잘 돼 있어.
7: 괜찮아요?
5: 힘드네요.
4: 뭐 하고 있다고 힘든데?
5: 아 힘든데요? 이거 생각보다 많이 힘든데?
4: 자, 여기 경치리를 추월하네요. 도망가야지, 도망가.

0: 오지 마세요.
1: 도망 못 갔습니다. 순식간에 저를 추월하는 교육생 선배님.
2: 선생님 뭐 이렇게 신기하게 봐.
3: 어떻게 그렇게 올라가실까?
1: 직장을 그만두고 아보리스트 일을 배우기 시작했다는 6개월 차 교육생 20대 유섭 씨. 나무타는 폼이 벌써 능숙하네요.
4: 무섭지는 않으세요?
5: 네, 아직까지는 무섭지는 않아요. 이제 더 높이 못 올라가 보니까 힘들어서 올라가는 게.
4: 어떤 이유로 이걸 배우게 되셨어요?
5: 밖에서 야외에서 하는 일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4: 아,
5: 야외에서 일을 하고 싶어요. 예. 해보고 싶다. 그리고 높은 곳에 좀 올라가는 거 재밌어 하니까 그 교육을 받으면서 나무에 대해 배우면서 이 나무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해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3: 또 올라가야지.
5: 아이고.
0: 저 여기는 한 10m 되나요?
6: 안 되지.
0: 10m도 안 돼요?
6: 네.
7: 10m.
8: 거기 지금 몇 시간 걸렸어? 올라가는데.
0: 한 30분 걸린 것 같은데요? 네.
8: 그러면 일당을 받는 게 아니라?
0: 네.
8: 일당을 오히려 내야 돼.
4: 자, 가보자!
0: 가보자!
4: 됐다!
0: 이야! 이야!
1: 손만 뻗으면 금방 닿을 것 같은데.
0: 어서!
1: 남은 1m가 참 깁니다.
0: 됐다. 아이고. 아이고.
4: 여러분 어떠세요?
0: 힘듭니다.
4: 생전처럼.
0: 근데 무섭습니다. 무섭습니다.
8: 근데 안 갔다 왔어요?
0: 저 안 믿으시겠지만 공연대에서 헬기 레팔도 했었는데.
2: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8: 못 믿지. 저 헬기 레팔 저렇게 하면. 가르치기 하러 갔다가 돈 주고 와 이거.
0: 네, 돈 내고 집에 가고 싶네요. 근력이 없는 것 같아. 지금 팔에 힘이 없어.
9: 아무 생각이 안 나요? 내가 누군지, 여긴 어딘지.
1: 하지만 진짜 일은 시작도 안 했습니다. 오후에는 실제 작업 현장에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근처 마을에서 급한 작업이 들어왔다는데요. 오늘 작업할 나무는 전기줄 위에 아슬아슬 걸려있는 소나무 가지들. 가지가 전기줄을 잘못 건드리면 큰 사고가 날 수도 있는 상황.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아보리스트죠. 줄 하나 붙들고 나무 위로 거침없이 올라가는 대장님. 순식간에 까마득한 높이까지 올라갔네요. 베테랑이 나무에 로프를 걸어 내려주면 이 로프를 트럭 뒤에 연결하는데요.
2: 가지를 타고 뭐가 내려와요?
6: 가지를. 저 휴지랑 밑에 떨어뜨리면 걸리니까 로프를 통해서 이렇게 짚라인 타면서 이렇게 돌리듯이 가지가 내려옵니다.
1: 이렇게 자른 나뭇가지를 로프에 매달아 안전하게 바닥으로 내립니다. 정말 신기하네요. 온 동네 사람들 구경 나오게 한 신기한 풍경. 이제부터가 진짜 베테랑의 시간입니다. 나무 위를 자유자재로 걸어다니며 본격적으로 가지치기 작업에 나선 대장님. 언뜻 보기엔 그냥 막 자르는 것 같지만 사실 정밀한 계산이 들어간 작업이랍니다. 전기줄을 피해서 정확한 각도로.
8: 나무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가 뭐냐면 가지치기예요. 가지치기인데 그 가지치기를 할 때 가지 조직만 잘라내야 되거든요. 가지를 잘라야 되는데 줄기 조직이 같이 잘리면 거기서부터 이제 부부가 시작되죠. 그 고지톱이나 아니면은 이 스카이나 타고 올라가서 먼 거리에서 한 뭐 몇십 센치, 삼십 센치만 떨어져도 그거를 그 조직을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직접 올라가서 정확하게 자르는 거죠.
1: 나무를 자르는 일을 하지만 나무에 해가 되는 일은 하지 않는다. 그것이 아보리스트의 원칙입니다. 가지치기를 잘해야 나무가 오히려 크고 건강하게 자란다는데요. 이렇게 신중하게 작업을 하다 보니 가지치기 하나 하는데 한나절이 걸리기도 합니다.
8: 답답해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그냥 저 가지가 끝이 죽어서 그걸 잘라야 된다는 건 밑에서 그냥 자르지. 그걸 왜 거기까지 가서 힘들게 가서 자르느냐. 그리고 자르는데도 한참 걸리잖아요, 시간이. 아보리들이 전업으로 해가지고 매출이 일어나야 되는데 아직은 좀 힘들어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아보리트들이 거의가 부부 클리닉을 받는다고. 스케줄이 너무 많아서 아이들이랑 놀아줄 시간이 없고 우리는 뭐 부부 클리닉 받아야죠. 돈 못 벌어온다고.
1: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아보리스트는 항상 여러 명이 팀으로 작업을 합니다. 경력에 따라 하는 일도 임금도 다른데요. 초보자인 저는 뒷정리부터 시작입니다. 뜨거운 여름날, 몇 시간 동안 계속된 야외 작업. 더웠습니다.
7: 아무것도 안 하고 이거 쓰고 있는 것도 일이네요. 한국 사람들은 사업도 급해서 그냥 바로 잘라내버리고 싶은데 이 하나하나 작업을 천천히 해야 되니까 되게 오래 걸리는 작업이에요.
8: 오래 걸리죠.
7: 예.
8: 근데 그거를 다시 이제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작업하다 보면 이제 이런 결과가 나와서 나중에는 안으로 다 썩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밑둥이 썩어버리면 이 그런 사례들 많잖아요. 이런 것들은 지금 여기가 이렇게 유압 조직이 나와서 이렇게 여기까지 감싸는 동안에 여기는 이렇게 썩잖아요. 이 안으로 이렇게 썩는데.
1: 가지 밑살을 두고 가지치기를 하면 나무 줄기에 아무 영향이 없지만 가지 밑살을 잘라버리면 상처가 썩기 시작해 나무 전체가 썩어버린답니다.
8: 제대로 수목 구조 뭐 이런 거를 다 배운 사람이라면 그렇게 작업할 수가 없죠. 그 멀쩡한 큰 대교목을 갖다가 축수를 만들어 놓고 뒷발을 만들어 놓고 그 선에 맞춰서 자르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서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는 거죠. 아, 참 너무하다 싶어요. 너무하다 싶어요. 저희는 최대한 나무를 안전하게 나무에게는 최소한의 피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고 있죠.
1: 나무를 건강하게 오랫동안 지키고 싶은 사람들만이 아보리스트의 길을 걷는다고 합니다. 10년간 조경 일을 하다 아보리스트 일을 배웠다는 시계상도 그런 사람 중 한 명입니다.
10: 조경일 하실 때랑 아보리스트는 어떻게 다른가요?
11: 그냥 조경 회사이면 그냥 파리파리 하라. 뭐 이것만 생각하고. 네, 여기는 진짜 스페셜리스트들이기 때문에 시간도 여유 있게 안정성은 가장 마음에 들어요.
1: 나무와 사람에게 더 안전한 작업 방식을 고민하는 아보리스트들.
8: 대박이지, 그렇지. 이게 딱 데이지. 산수 넘쳐나. 이제 가지치기 할 때 어디를 잘라야 되는지가 딱 나오죠. 줄기 조직만 안 건드리고 네. 최대한 가깝게 잘라줘. 그러면 그 유압 조직이 탁 나와가지고 다시 안 보는 거죠.
1: 오늘은 로프를 직접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8: 성공!
1: 가지를 보호하기 위해 마찰 보호기까지 걸고 나면 이제 다시 나무에 오를 시간. 어제보단 조금 나아졌겠죠?
6: 아이고.
8: 온몸의 근육을 다 써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태까지 한 번도 운동 안 한 근육들이 있는 거죠. 근육을 이제 깨워야지.
1: 저의 근육을 깨워주러 올라오시는 대장님.
12: 오케이, 감독!
8: 자, 발도 모으고. 어때?
6: 아유.
8: 발 몸을. 풍경을 한번 보여볼게요. 저쪽 산도 보고, 저 앞쪽하고 높이가 같죠? 그죠?
6: 네.
8: 이렇게 즐기는 거예요.
1: 저는 못 즐길 것 같습니다.
8: 이게 편안해져야 돼. 네. 이게 편안해지만 네. 여기서 작업할 때 네. 작업할 때 편하다고.
1: 이게 편해질까요?
8: 여기서 그대로
6: 네.
8: 거꾸로 뒤집는 거야.
6: 네?
13: 어머니 뭐 없죠?
6: 뭐 없어.
13: 아직도.
8: 자.

0: 그렇지. 그렇게 항하는 게? 야, 뒤지고. 그럼 뭐. 아,
1: 무서워. 엄마. 아,
0: 손 놔.
1: 손 놔. 손 놔.
2: 자, 똑바로.
0: 이게 뭐 바퀴 매달린 것 같았어.
1: 아유.
0: 시원하죠? 시원하네.
2: 아유. 허리가 아주. 괜찮은데. 아까부터 재밌었는데.
3: 멈추면 좋겠지. 자, 이제 팔만 뻗어봐요. 팔 뻗어서.
1: 아이고리, 아이고리야. 네.
4: 그 정육점에 매달린 고기 같네요.
5: 그러면 오늘 이거 몇 번 더 올라가나요?
6: 형님 몇 번 가실 거예요?
7: 한 다섯 번 더.
6: 더 맞춰드려야지. 다섯 번? 다섯 번 금방 가요, 이거. 저도, 저 같은 사람도 금방 가는데, 피디님은 숙달되려면 한 열 번 가셔야 되는데.
0: 손이 더 올라가야 돼, 빨리빨리 움직여. 그렇지. 조금 더 빨리. 손이 빨리빨리 움직여야 돼.

0: 로프가 꺾일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네.
1: 로프가 아니라 막대기로 생각하고.
0: 네, 막대기라고 생각하고.
2: 그렇지.
3: 막대기!
2: 그렇지.
3: 막대기!
2: 예.
3: 네. 막대기!
2: 오케이.
3: 막대기!
2: 예. 네.
3: 막대기!
2: 오케이.
3: 나는 막대기 타고 있어. 아이고! 아. 나무 안녕!
2: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아, 좋죠.
3: 굿잡입니까? 감사합니다. 굿잡 해버렸다.
4: 이 교육 과정 중에, 아, 낙오한 사람은 없나요? 힘들어서.
5: 많죠. 야반 도주한 사람 있어요.
4: 아, 정말요?
5: 네. 야반 도주한 사람이 한 세 사람 정도.
4: 제가
5: 얘기도 안 하고
4: 지금 막 네. 힘들다고 소란 부리는 게 뭐 그렇게 이상한 건 아니죠.
5: 귀여운 거지.
4: 아, 귀여운
5: 거. 처음부터 잘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처음부터 지금 이제 막 위에서
4: 네.
5: 슈퍼바이징을 하고 뭐 이러는 친구들도
4: 네.
5: 처음에 매듭 뽑을 때는 다 덜덜덜 떨면서 배웠다. 그게 쌓이면
4: 네.
5: 이제 선수가 되는 거죠.
4: 얼마나 더 하면 선수가 될 수 있을까요?
5: 한 5년?
4: 5년. 아, 그러니까 이 아보리스트 모든 교육도 그렇고 일 자체가 서둘러서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5: 그렇죠. 나무는 이렇게 급할 게 없지.
4: 네, 네.
5: 조급할 게 없다고. 그런데
4: 사람들이 뭔가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물을 항상
5: 효과를 내려고 그래. 이렇게 10년에 할 거를
4: 네.
5: 3일에 보여달라고 하니까
4: 네.
5: 힘든 거고 정 감독도
4: 네.
5: 5년 걸릴 거를
4: 네.
5: 3일에 하서 만족하려고 그러니까
4: 네.
5: 죽을 맛인 거예요. 그러면 장비 정리해가지고
4: 네.
5: 이제 퇴근하시죠.
4: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5: 고생하셨어요.
6: 내일은 실제 현장에서 일해보기로

0: 했습니다. 제가 뭐라도 할 수 있을까요?
1: 오늘은 강원도 평창 어딘가에 있는 말 목장에 왔습니다. 여기 온 이유는 지금 제 뒤로 이렇게 보이는 나무들을 제거하는 작업 배워보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0: 말들이 뛰어노는 이곳이 바로 오늘의 작업장. 울창하게 자란 나무들이 지붕과 전기줄에 닿아있어 대대적인 가지치기가 필요하다는데요. 안전을 위해 특수 작업복도 갖춰입고 신발끈도 단단히 고쳐맵니다.
2: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덮어서 네. 여기 딱 조여주면 네. 다리가 삐삐삐 부러져도 여기 여기 위가 부러지거든. 단순골절이라는
3: 골절이야.
2: 부러질 거면 단순 볼절로 부러져라. 아, 사소한 건데 네. 나중에 결과는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납니다.
3: 알겠습니다. 볼절이 일어날 거면 단순 볼절로.
0: 가지치기 할 때 쓸 손톱까지 빼고. 잘 챙겨주면
2: 빼고 이렇게 해서
0: 바보리스트 작업 중 가장 고난도라는 나무에 직접 올라 가지치기. 오늘도 쉽지 않네요.
2: 자, 여기 올리고 팔도 다 버티고. 어허. 그렇지, 이제 되네요. 이제 근육이 기억이 돌아왔다는 거지.
0: 네? 여전히 서툴지만 한 발 한 발 나무에 오르고. 한참 만에 가지치기를 할 나뭇가지에 도착했습니다.
2: 이제 자르는데 이게 전부 지금 뭐냐면 하중이 밑으로 향해 있잖아요. 언더컷을 먼저 하고 톱이 끼지 않을 만큼 톱을 빼서 반대쪽으로 한 1cm 바깥쪽으로 자르면 이렇게 떨어진다. 오호, 랜야드, 랜야드. 밑에 랜야드 조심해야 돼, 이거. 네.
0: 나뭇가지 아래쪽을 먼저 잘라주고 다시 위쪽에 열심히 톱질을 하면 성공입니다.
2: 오케이. 엑셀런트.
3: 엑셀런트.
2: 아이, 그렇게 톱질 그렇게 하면 네.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잖아. 흥부 박해듯이. 그렇지.
0: 배운 대로 열심히는 해보는데.
3: 아유. 틀어하니까 팔이 너무.
2: 톱부터 빼. 더 쭉, 쭉, 천천히. 톱을. 네. 이렇게 하면 이게 성급하면 톱이 네. 휜다고. 네. 그대로 마음을 비우고.
4: 바깥쪽을 먼저 자르고,
2: 위쪽으로.

0: 조금만 나왔다. 조금. 오케이, 거 봐. 천천히 해도 네. 속도가 빠르잖아, 확실히. 그죠?
1: 예. 네.
0: 훨씬. 네.
2: 여기 올라서.
3: 계속되는 가지치기 작업.
1: 남다르집니다!
4: 아이고.
0: 오케이. 굿잡! 자, 이제 저쪽으로 몸을 돌리고, 얘, 이걸 먼저 잘라, 그거까지.
1: 이거요? 네. 아, 너무 굵어서.
3: 가장 굵은 나뭇가지도 성공!
0: 오케이.
3: 아주 조금씩이지만 일이 점점 몸에 익어가는 기분. 서툴기만 했던 톱질에도 아주 조금 요령이 생겼습니다.
0: 퍼펙트.
1: 퍼펙트.
0: 감사합니다. 야, 건배. 아, 수고했어요.
1: 아이고.
3: 나무 위에서 마신 물 한 모금. 지금도 잊을 수가 없네요.
1: 잘했어.
4: 소감 얘기 좀 해주시죠.
1: 팔이 너무 아픕니다. 그 생각뿐입니다. 톱질을 하니까 팔이 아파.
4: 무섭진 않았어요?
1: 하나도 무서워. 팔이 너무 아파. 근력을 키워야겠다. 그 생각밖에 안 듭니다.
5: 처음이라 팔 힘으로만 당긴 게 있는 건가요?
1: 톱질이 손톱으로 톱질하는 게 팔이 너무 아픈데요?
4: 아. 원래 다 이런 거예요, 선생님?
1: 처음엔 다 그랬죠.
3: 힘들지만 퇴근은 아직 멀었습니다. 위에서 가지치기한 나무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I 목재로 재활용할 수 있게 한 곳에 잘 모아둡니다. 가지치기로 해결되지 않는 위험목은 로프를 걸어 통째로 쓰러뜨립니다. 위험목 제거 역시 아보리스트가 가장 많이 하는 작업. 정말 아낌없이 주는 나무네요. 늦은 오후까지 계속된 작업.

0: 가지치기를 마치고 세단장한 나무들.
1: 나무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정성을 다해서 뭔가를 케어해줘도 그 결과가 나오는데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몇십 년이 걸리고 또 이 아보리스트라는 일도 당장 뭐를 배워서 자격증을 따서 아보리스트 완성되는 게 아니라 나무가 자라듯이 천천히 제대로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새 좋은 아보리스트가 돼 있는 그런 거 아닐까요?
2: 와.
3: 침입하지 말라고.
2: 와, 뭐예요, 이거?
3: 아까 변한 나무에 세 종지가 이렇게

나무는 말을 할 수가 없고 어디 병원을 찾아갈 수도 없잖아요. 아보리트는 뭐냐면 그 나무가 보내는 말, 몸짓 언어를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아니라 눈을 가져야 합니다. 눈을 가진 사람이 아보리트.

0: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1: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0: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1: 자전거.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0: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1: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책 읽어. 그리고 좀 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저를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지금은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생애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0: 학창시절 꿈은 뭐였어요?

0: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1: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0: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어?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을 워낙 좋아하니까 동물을 좋아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1: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0: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의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1: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0: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1: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0: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 있고 흥미로운 직업.
1: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0: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1: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0: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대요. 라고 해서 왔을 때 좀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0: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정 안에선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0: 1968년 윌리엄 앤더슨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 전체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주에서 촬영을 했죠.
1: That's a beautiful shot. I thought to myself, it's really too bad we're shooting missiles at each other on this tiny little place we call home. It's the only home in the universe.
0: 그 후 6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류는 이제 매일 수천 개 인공위성에서 수백만 장의 사진을 찍죠. 그 어느 때보다 세세하고 거시적으로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2024년에 인공위성은 스페인 홍수를 추적하며 인명을 구했고 미국 대통령 후보 암살기도 순간을 포착했고 허리케인 한가운데로 우리를 데려갔죠. 우주에서는 그 모든 게 선명히 보였습니다.

0: 지구는 남다른 역사학자를 갖게 됐죠. 2024년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습니다.
1: From all of us on board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we'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wish you happy holidays and a happy new year.
2: Happy New Year!
3: 明けまして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4: Happy New Year!
0: (웃음)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 고요하고 평온하게만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180도 다르죠. 400km 아래의 일본. 새해 첫날을 축하하던 노토반도의 주민들은 난데없는 지진에 혼비백산했습니다. 강력한 대규모 지진이었죠. 규모 7.5로 이 지역 역사에 기록된 어느 지진보다 강했습니다. 우주에서 봐도 파괴의 규모는 어마어마했죠.

0: 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私の町が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
1: 도로가파괴되고유무선통신에장애가발생했습니다。구조대원들은구조작업에위성사진을적극활용했죠。
2: Satellites allow us to get information about an area that's been affected by an earthquake and prioritize aid to areas that need the most help. It's a very powerful technique.
1: 6,400km 남쪽의 호주 남동부로 가볼까요? 대양의 수면 아래 해저에서 차가운 물이 올라옵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신비한 변화는 우주에서도 볼 수 있죠. 식물 플랑크톤의 대규모 증식입니다. 240km나 이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증식이죠. 이 거대한 덩어리는 차가운 해류를 타고 온 미생물 수십억 개체입니다. 해수면에 핀 꽃처럼 보이는 식물 플랑크톤 덩어리는 생태계 전체의 토대가 돼주죠. 지구상에서 제일 큰 동물도 불러들입니다. 그 모습도 우주에서 볼 수 있죠. 인공위성은 지구 구석구석 안 비추는 곳이 없습니다. 변화하는 환경과 대자연에 닥친 위험을 감시하는 위성들도 있죠. 2월, 이 위성들의 눈길은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를 향했습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였죠.

투명하게 푸른 바닷물과 깨끗한 해안이 위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위성이 포착한 건 한 섬에서부터 이어진 145km 길이의 기름띠였죠. 토바고 섬의 해안은 14km 이상이 기름에 덮였습니다. 암초에 걸려 전복된 배 때문이었죠. 문제는 그 배에 선원도 선주를 밝혀줄 기록도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0: we realized we could track back its entire voyage almost day by day. And continuing to follow it back, we found where it began in Panama, where we were able to identify the owners of the ship.
1: Digital 탐정단의 활약 덕분에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사고 선박 선주를 대상으로 피해배상 소송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무렵, 지구 곳곳에서는 충돌이 격화되고 있었죠.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을 감행했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가자지구를 침공했습니다. 우주에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결과는 참혹했죠. 피난민들은 이집트 접경 지역인 남부 도시 라파의 난민촌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난민촌은 사막에 생긴 거대한 텐트촌이었죠.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몰려들며 그 텐트촌은 점점 커졌습니다. 2024년 지구는 다사다난했습니다. 기쁨과 파괴, 변화, 비극이 오고 갔죠. 하지만 우주에서 본 지구는 평온하기만 합니다.
2: I think if we could get all 6 billion people or however many we have now on this planet to see that view for just a few minutes, I think the whole planet would change.
1: 이곳에서 보면 우리 고향 행성의 아름다움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죠.
3: The Earth is unique. When you look out into the depths of space, you realize just the vast ocean of darkness. And we're on this little island. And we're on it together. And we need to figure out how to work together for the benefit of everybody.

0: 맛있는 한 끼를 무한리필로 판매하기 위해 매일 대용량 음식과 사투를 벌이는 사람들.
1: 매일 잔치집.
2: 잔치집.
1: 네.
0: 점심시간 식당을 찾는 손님만 1,300여 명. 1,000명이 넘는 손님을 치르기 위해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주방. 또 다른 무한리필 식당. 대형 냉동 탑차에 실려온 어마어마한 양의 꽃게들.
3: 한 지금 한 10톤 될 거예요. 한 달 못 쓰죠. 한 20분 정도 사용하죠.
0: 하루 손질해야 하는 꽃게만 평균 1톤.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고 허리를 숙여 하는 고된 작업.
4: 똑같은 작업을 하면 어떻게 안 해드리겠어요? 냄새도 맡으시더라.
0: 매일 10가지가 넘는 재료를 넣고 끓인 간장을 부어 숙성시키는 음식. 작업자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간장게장.
5: 사장님 여기 참숨늦게 한 번 넣어주세요.
6: 사장님 여기 고기 한 판만 넣어주세요.
0: 참나무 숯에 연기로 구워내는 무한리필 돼지고기 바비큐 식당.
7: 맵죠? 이거 좀 강할 뿐이지 저도 좀 맵고 눈 아프죠.
0: 최상의 고기 맛을 내기 위해 일일이 손질하고 칼집을 넣어 잘라낸 고기를 구워주는 작업자들.
7: 많이 먹는 사람이 더 좋아요.
8: 맛있으니까 많이 먹을 거 아니에요.
0: 보물까지 돼.

0: 저렴한 가격과 양으로 관심 받고 있는 무한리필 식당을 찾아가 봅니다. 경기도 광명시의 한 식당. 점심시간 사람들로 빼곡히 들어차 있는 식당 내부. 이곳은 다양한 음식을 7,500원에 무한리필로 판매하는 한식 뷔페입니다.
1: 한 1,200명에서 1,300명 정도 드실 수 있는 양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2: 한 번이요?
1: 예. 최대한 그때그때 조리를 해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손님들이 많이 찾아주시지 않나 생각합니다.
0: 매일 오전 7시 음식 준비가 시작됩니다. 출근 후 제일 먼저 시작하는 일은 새벽에 배달되어 온 식재료를 정리하는 일입니다.
3: 냉장고가 엄청 많죠?
4: 그러니까요.
3: 저도 가끔가다 한 번씩
4: 헷갈려서 세봐요, 몇 개.
3: 문짝 4개짜리 3개 있고요. 그리고 저쪽에도, 바깥쪽에도 그 냉동고 문짝 4개짜리 하나 또 있고요. 그래도 이것도 부족해서 끝날 난리예요.
0: 보관할 재료들을 냉장고에 넣고 나선 바로 손질해야 하는 재료를 들고 주방으로 이동합니다. 애호박부터 무, 감자까지 대부분의 채소를 하루에 10상자 이상은 사용하기 때문에 준비할 것들이 많습니다.
5: 요리하고 싸움이에요. 그 시간 내에 해야 되니까. 그때그때 만드는 음식을 좋아해요. 힘은 들죠.
0: 지금부터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됩니다. 오전 11시 10분에 시작되는 점심시간을 맞추기 위해선 쉴 틈 없이 달려야 합니다.
5: 기계가 다 있어요, 저희도. 네. 근데 나왔을 때 손님들 반응이 이게 자동으로 하는 것과 손으로 하면은 모양이 되게 예뻐요. 찢어나오는 것보다.
0: 이때 한 작업자가 달걀을 들고 들어오는데요. 정말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6: 78판? 8개에서 왔다 갔어요.
7: 이거는
6: 마리로
7: 이제 2명만. 네, 네.
4: 그러면 이거 다 깨야 되잖아요.
6: 네네, 깨야 돼.
4: 깨는 기계가 있어요?
6: 아니요.
4: 수작업이요.
0: 사실 주방일 대부분이 수작업입니다. 다시 말해 정성이 안 들어가는 일이 없다는 건데요. 손이 많이 가다 보니 그만큼 힘도 듭니다. 달걀을 깨다가 껍질이라도 들어가면 불쾌감을 줄 수도 있어 빠르면서도 조심스럽게 깨는 것이 중요합니다.
6: 1번, 2번하고 3번 넘어가는데 그리면서 하다 보면 아, 누구나다.
0: 매일 이렇게 음식 준비를 하다 보니 이제 달걀 깨는 것은 거의 달인급입니다. 순식간에 달걀 70판이 사라집니다. 와, 그런데 양이 엄청난데요.
6: 그러니까 한 끼죠? 그렇죠.
0: 110리터짜리 업소용 대형 국통 하나가 달걀로 가득 찼습니다. 70판이면 개수로는 2,100개나 됩니다. 다른 음식은 겹치지 않게 매일 바쁘지만 달걀은 호불호가 적은 식재료다 보니 요리 방법을 바꿔 매일 준비하는 음식입니다. 그런데 뜨거운 불판 앞에서 달걀 말이를 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5: 그냥 엄청 더워요. 아유, 눈으로 땀이 들어가니까 할 수가 없어요.
0: 주방은 그야말로 더위와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열기를 이기지 못하고 카메라가 꺼지고 말았습니다. 텀블러에 얼음물을 담아 마시는 작업자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다네요. 실내 온도는 무려 50도.
4: 고장난 거 아니에요?
5: 열기가 대단하지 않아요?
4: 그래.
5: 집에 나중에 와이프가 밤소리도 안 하고 감사하게 먹어야 되고. 그렇지, 얼마나 힘들면 음식 하나를 할 때 얼마나 공이 들어가요.
0: 작업자들의 공들여 만든 달걀말이가 예쁘게 완성됐습니다. 항상 이렇게 많이 준비하지만 남는 날이 거의 없을 정도로 인기라네요. 이때 사람

0: 만큼 쌓인 상자가 주방 안으로 들어오는데요. 이번에도 양이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 도대체 무슨 재료일까요?
1: 등갈비요. 예. 280kg 정도 지금 주문했고요.
0: 매일 한 가지씩 고기로 만든 주 메뉴가 나오는데요. 오늘의 메인 메뉴는 소갈비찜입니다. 고기 메뉴는 다른 음식보다 양을 넉넉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합니다.
2: 해동하면서 핏물 한번 빼고 조리하면서 이제 갈비찜으로 졸여가지고 한 11시까지 맞춰가지고 나갑니다.
0: 해동된 소갈비는 먼저 30분 정도 삶아서 물을 버린 후에 본격적인 조리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소갈비찜에 간장이 아니라 된장을 넣습니다.
2: 갈비찜이라는 게 한 번에 졸이는 방식을 택해야 되는데 이게 대량 조리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시설적인 한계랑 그런 걸 고려했을 때 된장을 넣어보니까 여기에 고기도 약간 연유작용도 되고 된장을 채택해서 사용하고
0: 이번엔 작업자가 토치로 채소의 겉면에 열을 가하고 있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걸까요?
2: 살짝 단맛이 올라온다고 생각을 해서 양식조리 기법에서 스탑을 끓인다고 하는데 이제 약간 그거랑 이제 한식, 최대한 한식에 가깝게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0: 갈비찜에 들어가는 채소는 고기와 함께 끓이면 뭉개져 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조리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양념을 넣고 1시간 30분 정도 끓여줘야 하는데요. 눌어붙지 않게 저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네요. 그런데 양이 많으니 무게 때문에 젓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3: 끔찍하는 이유가 뭐예요?
2: 그래야 이게 고기가 뼈랑 살이 분리되지 않고 좀 유지된 상태에서 뭔가 손님들이 받아서 드실 때도 뭔가 좀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나눠서
0: 드디어 소갈비찜이 완성됐습니다. 야, 소갈비찜 1,300인분은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아, 양도 정말 많지만 아, 군침도 많이 도네요. 야, 맛있겠다. 음식이 하나 끝났다고 쉴 시간이 없습니다. 준비해야 할 음식이 줄을 서서 기다리기 때문인데요. 이번엔 고기 완자전입니다.
4: 뭐 이거만 있나? 저는 매일 바뀌잖아요. 전류도 그렇고 튀김류도 그렇고 매일 잔치집인데.
3: 잔치집이요?
4: 네. 우리는 매일 잔치집이에요. 진짜로.
0: 사실 전이나 튀김류가 조리하기 힘든데요. 불 앞에서 요리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한꺼번에 만들어 놓으면 맛이 떨어져 중간중간 굳혀줘야 했습니다. 탕수육도 손이 많이 가긴 마찬가지입니다.
2: 이게 웬만한 중국집에서는 네. 이렇게 전근 안경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탕수육을 튀기거든요. 탕수육이 쫄깃쫄깃하고 바삭바삭해서 손님들께서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0: 전과 튀김류의 음식이 많다 보니 사용하는 기름의 양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2: 예, 대충 몇 분 정도 사용하고
5: 하루에요?
2: 네, 네. 적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0: 손질된 재료를 구매해 사용하면 편하지만 맛도 떨어지고 가격도 비싸지기 때문에 원재료를 구매해 손질부터 조리까지 직접 합니다. 쫄깃하고 바삭한 탕수육이 완성됐습니다. 주 메뉴의 조리가 끝나고 나머지 반찬들의 조리가 시작됐습니다. 애호박 볶음부터 잡채까지 종류도 참 다양합니다.
4: 보세요. 한 5,60까지는 될지 않을까요?
3: 5,60까지?
4: 네. 넘지 않을까? 정확히 모르겠어요.
0: 식당을 찾는 손님이 많으니 식판의 개수도 정말 많은데요. 본격적으로 손님이 몰려오기 전 서둘러 식판 정리를 하는 작업자. 그런데 식판을 비스듬히 세워놓는 것이 이색적입니다.
3: 약간 무너질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좀 보기에는 좀 아슬아슬해 보이잖아요. 예. 네. 근데 그 아슬아슬해 보이는 게 오히려 더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보시면 약간씩 지그재그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3: 아, 일부러 그럼 이렇게 네. 기울어 놓은 거예요?
1: 기울어 놓고 앞으로 기울리고 이것도 나름 해본 결과 네. 최선의 방법. 그래서 좀 높이 이렇게 막 쌓으려도

0: 괜찮더라고요.
1: 똑바로 세우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쓰러질 수 있다고 합니다. 영업 시작 15분 전 마음이 바빠지기 시작하는데요. 벌써 기다리는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습니다.
2: 조금만 기다리세요.
3: 마음이 너무 급해요. 하다 보면 시간 다 가죠.
4: 이게 가짓수도 많다보니까.
3: 머릿속에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요.
1: 작업자가 준비된 음식을 밖으로 가지고 나가 테이블에 올려놓습니다. 음식들이 모두 제자리를 찾고 이제 손님을 맞을 준비가 끝났습니다. 문을 여는 것과 동시에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는 손님들. 음식은 국까지 더하면 한 끼에 아홉 가지 반찬이 나오는데요. 특히 직장인 손님들이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5: 여기 음식이 맛있어요.
1: 이곳의 인기 비결은 7,500원이라는 가격에 고기부터 채소까지 다양한 반찬들을 양껏 먹을 수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그런지 단골 손님들이 많다고 하네요.
6: 좋은 것 같아요. 무한리필이고 또 싸고 고기도 나오고 괜찮죠.
7: 큰 축제를 돌죠. 밥 한 끼를 잘 해결하니까. 그리고 사실 메뉴를 선정하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1: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반찬들이 비기 시작합니다. 식사에 불편함이 없게 빠르게 채워넣습니다.
4: 가야 되네요, 이거.
3: 네, 왜냐면 그래서 우리가 중간중간 계속 튀겨나가는 거잖아요. 튀김도 그렇고. 따뜻해야 맛있으니까. 김이 모락모락 나야 손님들도 눈으로도 보잖아요.
1: 여러 가지 음식 중 가장 빠르게 바닥을 드러내는 것은 역시 소갈비찜입니다.
4: 이럴 때 어떻게 해요?
3: 그러니까 갈비찜이 아니더라도 이제 다른 걸 준비를 조금 해놔요. 네, 비슷하게라도.
4: 혹시 모르겠어요. 네,
3: 혹시 예, 항상
8: 갈비 재는 거야.
1: 비상 상황을 대비해 준비해 놓은 메뉴는 돼지 갈비입니다. 맛이 배게 미리 양념을 해놨기 때문에 빠르게 구워만 나가면 되는데요. 급하다고 대충 구워 나갈 수는 없는 일. 맛을 내기 위해 작업자가 정성껏 굽기 시작합니다.
9: 돼지고기에서 이제 나게 될 잡내나 아니면 약간 그런 향들이 안 좋은 향들이 이제 같이 날아가게 되면서 조금 좀 더 식사를 드실 때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메인 메뉴가 없으면 큰일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빠르게 돼지갈비를 구워냅니다.
4: 쉬는 게 아니네.
1: 천 명이 넘는 손님들의 식사가 이제 끝이 보입니다. 아침 7시에 나와 오후 3시까지 한 번을 앉아보질 못할 만큼 일이 참 고됩니다.
3: 내일은 바쁘니까 하루가 금방 가요.
4: 하루가?
3: 네. 바삐 일하니까 하루가 금방 가.
4: 다 요리하시다가 이렇게 되신 거죠?
9: 아, 네, 좀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음식이 조금 약간 마음대로 안 나왔을 때 그때 손님께 드리기 좀 약간 죄송스러울 때 그 정도로 제 마음에 차지 않을 때 그때가 좀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1: 오후 3시 폭풍처럼 몰아치던 점심시간이 끝났습니다.
3: 힘들어. 아.
1: 점심 영업을 끝내고 오후 3시가 훌쩍 넘어서야 식사를 합니다.
0: 저는 그냥 제가 먹을 거 그냥 대충 하나 챙겨서 먹고 말아요. 입맛이 별로 없어요.
1: 새벽부터 정신없이 바쁘게 땀 흘리며 일하다 보면 사실 밥이 잘 넘어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3: 너무 지쳐서 못 먹겠어. 입맛이 없어. 그래 살이 이렇게 포동포동해. 이해가 안 되지. 나도 그래. 좀 힘들긴 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뿌듯하죠. 다. 여사님도 그 마음을 일하시는 것 같아. 다. 그럼 내 음식을 맛있게 먹고 왔을 때, 그쵸?
1: 인천 광역시 남동구의 한 식당. 식당 안은 손님들도 가득한데요.

0: 이것은 국내산 꽃게로 담근 게장을 무한리필로 먹을 수 있는 게장 전문 식당입니다.
1: 맛이 참 좋습니다.
2: 너무 얼큰하고 맛있고 계속 생각나는 맛이라 할까?
0: 밥도둑 한의상. 요즘 제철인 가을 수개로 만든 간장 게장과 양념 게장을 무한리필로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3: 많이 남지는 않아요. 많이 남지 않지만 손님 많으면 즐거워요. 항상 참 맛있게 먹었다 이런 말씀해 주시면 너무나 뿌듯하고 정말 감사드리죠.
0: 리필은 처음 제공한 게장을 다 먹으면 직접 다시 가져다주는 형식으로 진행되는데요.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암게 대신 가을 제철인 수게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4: 처음에는 어떨지 몰라서 조금 기본 양을 드리고 드실 때 잘 드시는 것 같으면 많이 드려요. 충분하게. 특히 많이 드시는 거 보면 정말 저희 서빙하는 입장에서도 편하고 기분 좋아요.
0: 수게는 날 대신 살이 꽉 차 있습니다.
5: 살은 따로 이렇게 모아서
6: 싸가지고 한 번에 먹을 수가 없잖아요.
0: 무한 리필이라 누릴 수 있는 후사. 살을 발라내 푸짐하게 김에 싸 한 입에 넣습니다.
7: 모두 이거 많이 먹어야죠. 어차피 하는데 뭐 많이 먹고 가야죠.
8: 끼끼마저를 먹고만 먹어.
9: 푸짐하게 먹을 수 있어요. 아쉽지 않게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0: 마음 편히 먹을 수 있다는 게 무한리필의 장점이죠. 늦은 오후 식당 마당으로 대형 트럭 한 대가 들어옵니다. 뭘 싣고 오는 것일까요?
10: 뭐 온 거예요?
3: 지금 꽃게.
10: 꽃게요?
3: 네. 한 17톤 될 거예요.
10: 16톤.
3: 이건 이제 많이 잡힐 때 사서 저장을 지방에다 저장을 했다가 이제 지금 사용하기 위해서 다시 가져올라오는 거예요.
0: 작업자들이 기다란 판을 옮기기에 뭔가 했더니 꽃게 운반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고정해 놓는 판입니다. 바구니 하나의 무게가 작게는 40kg, 많게는 60kg까지 나가기 때문에 일일이 사람이 들어 옮기는 것이 여간히 힘든 것이 아닙니다.
3: 최대한 빨리 넣으려고 이렇게 사람들이 여럿이 분주하게 움직이잖아요. 지금. 이게 한 30분, 1시간 더 바깥에 있는 거하고 냉동실에 1시간 빨리 들어가는 거하고 이 상품 차이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0: 영하 20도를 유지하는 냉동 탑차를 타고 이동한 꽃게는 도착 즉시 냉동 창고로 들어갑니다.
11: 추워요. 많이 추워요.
0: 추워도 쉴 수 없는데요. 시간이 지체되면 신선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손도 시리고 무겁지만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3: 한 달 못 쓰죠.
10: 네.
3: 20일, 정말 잘될 때는 한 20일 정도 사용하죠. 그리고.
0: 서둘렀지만 워낙 양이 많다 보니 어느새 어두워졌는데요. 이렇게 쉬지 않고 내리고 나면 녹초가 되고 맙니다.
3: 오, 다 됐네. 얼마 안 걸리는 거예요, 이거. 이 정도. 사람이 많으니까.
12: 사람이 많으니까.
10: 빨리 한 거예요, 이 정도.
0: 여러 사람의 노력으로 무사히 하차 작업이 마무리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오전 8시. 꽃게 경매 시간에 맞춰 공판장을 찾았습니다.
3: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참 지금 사야 돼요. 지금 준비를 해서 1년 동안 쓰니까 예. 지금 한참 꽃게 차니까 지금 사지 않으면 나중에 비싼 꽃게로 장사할 수는 없잖아요.
0: 경매가 시작되기 전 꼭 해야 할 일이 있다는데요. 긴 장대를 들고 가 꽃게를 담은 상자를 연신 툭툭 쳐댑니다. 뭘 확인하는 걸까요?
3: 이게 얼마나 잘 살아있는가 보는 거예요. 뭐든지 꽉 묶어놨는데 치면 이제 움직여요. 이게 꽃게가 활기가 비싼 게 아니,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11: 아, 그래요? 네. 살아있는 것보다?
3: 살아있는 것이 안 좋아요.
11: 왜요?
3: 배에서 바로 올린 게 더 좋지. 더 선도가 더 좋지.
0: 살아있는 꽃게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살이 빠지는 습성이 있어 잡자마자 선동한 것이 살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게장을 담는 용으로는 냉동 꽃게를 더 선호한다는군요.
3: 비싸게 돈을

0: 아주면 많이 살 수 있겠지만 한 2, 3톤, 3, 4톤.
1: 적은 양이에요.
0: 작은 거죠. 꽃게 철에 한 철이니까 한 철에 사야 되니까.
2: 드디어 경매가 시작됐습니다. 이때부터는 정신을 집중해야 합니다. 사실 게장을 무한리필로 판매하기 위해선 원재료의 값이 제일 중요한데요. 그래서 얼마나 저렴한 가격으로 꽃게를 구매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손을 흔들기 시작하는 작업자.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아직 경매가 진행 중인데 손을 흔들며 난색을 표하는 작업자. 개의 문제라도 있는 걸까요?
0: 안 돼.
3: 왜요? 왜?
0: 너무 비쌉니다.
2: 이번 경매는 포기하고 다음 경매에 나서는데요. 전담 중매인과 빠르게 수시도를 하는 것을 보니 이번엔 가격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4: 불렀어요.
5: 이거 어제보다 3, 4배 차이. 네, 오늘 좀 그래서 우리 많이 샀어요. 오늘 여섯 꽃이 샀네.
0: 어째 못 살 때는 못 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이 사지 되고. 무한리필 하려면 아무도 싸게 사야 되니까.
2: 봄, 가을에만 잡히는 꽃게. 이때 1년 판매할 물량을 전부 구입. 바로 급속냉동에 보관한다고 합니다. 식당에 도착하자마자 작업에 들어가는데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세척입니다.
0: 많을 때는 1톤. 1톤 더 쓰죠.
5: 하루에 1톤 했어요?
0: 네. 하루 정도 해야 돼요.
2: 바구니에 있던 꽃게를 해동하기 위해 물속에 넣는 작업을 진행 중인데요. 작업자가 바구니를 좌우로 반복해서 흔듭니다.
0: 이게 아직 다 안 녹아있잖아요. 이러잖아요. 이게 살살 깨서 이렇게 관절이 이렇게 되게끔 이렇게 안 깨지죠. 이게 세게 하면 이게 깨져버리죠.
2: 손질 작업에 앞서 물속에서 30분 정도 해동을 시켜줍니다. 다음엔 꽃게의 표면을 깨끗이 닦아줘야 하는데요. 하루 평균 손질해야 하는 꽃게가 무려 6천 마리나 된다고 합니다.
0: 꽃도 있고 이 모래도 있고 그러거든요. 이걸 좀 닦아줘야지 드셨을 때 이물감이나 다른 불순물이 안 들어가죠.
2: 그런데 이 세척 작업이 만만치 않습니다.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고 장시간 허리를 굽히고 닦아야 해서 어깨부터 허리까지 안 아픈 곳이 없는데요. 단순 작업이지만 여간 고된 것이 아닙니다.
6: 힘들죠. 하루 종일 똑같은 작업을 하면 돼요. 어떻게 안 힘들겠어요.
0: 냄새도 맡기 싫어요.
6: 쳐다보기도 싫을 때도 있죠.
2: 세척 작업이 끝나고 이어지는 과정은 선별입니다. 1차로 먼저 눈으로 상태를 확인하고 2차로 개의 표면을 눌러 신선도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0: 전부 다 잘라가지고 좋은 것만 쓰는 거고 이건 안 좋은 거는 네. 아주 안 좋은 거는 버리고 좋은 거는 간장으로 담고 이런 거는 좋은 거예요. 색깔이 우유빛 뽀얗잖아요. 색깔 보고 알아요. 이런 거는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색깔이 검어쳐.
2: 신선한 꽃게와 그렇지 않은 꽃게는 육안으로 비교가 가능한데요. 소관을 보면 확실하게 비교가 됩니다. 다음엔 꽃게에 붙은 그물을 제거해줘야 합니다. 사실 게를 손질하는 건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갑니다.
4: 꽃게를 그물로 잡기 때문에 그물이 붙어있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제거하는 수밖에.
0: 혹시라도 하나씩 들어갈까 봐서 또 한번 검토하고 검사하고 하는 작업 거치는 거예요.
2: 그날 오후 게장에 중요한 재료인 간장을 실은 트럭이 도착했습니다.
5: 이거 다 여기 거 아니죠?
3: 다 여기 거예요.
5: 아, 다 여기 거예요? 13리터 100박스면 1300리터예요.
2: 게장을 담는 양이 많으니 주재료인 간장도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매일 올 때마다 이렇게 한 차 가득 들어온다고 하는군요.
5: 아니, 이 정도 양이면 얼마나 써요?
3: 11.
2: 쌓아놓고 보니 정말 양이 많습니다. 간장도 들어왔으니 이제 게장을 담그는 일만 남았는데요. 작업자가 재료 준비에 들어갑니다.

0: 간장 다리려고. 간장 다릴 재료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1: 아, 간장을 직접 다리시는 거예요?
0: 그럼요.
2: 간장에는 각종 채소와 둥글레, 감초, 황기 등 굉장히 많은 약초가 들어갑니다.
0: 재료가 풍부하게 들어가, 야채나 약재들이 풍부하게 들어가야 맛이 나죠.
2: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이 무와 양파인데요. 양파는 8kg 정도 들어가는데 매워서 써는 것이 여간 곤욕스러운 게 아닙니다.
0: 아, 뭐.
1: 아, 이 양이 많으니까 이게.
0: 처음에 한 3년은 맛을 잡는 게 아주 많은 노력 끝에 지금은 이제 완전히 지금 자리가 잡혔죠.
2: 간장을 다리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가스나 전기불이 아니라 연탄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0: 연탄으로 하면은 가스불이나 다른 여타 다른 가열보다는 뭉근하게 다려지면서 이 열량이 좀 높기 때문에 이 간장이 감칠맛이 나요.
2: 주말과 평일이 좀 다르긴 하지만 적게는 600리터에서 많게는 1000리터 정도 되는 간장을 다려야 합니다.
0: 매일 하죠, 이거.
1: 매일이요?
0: 그렇죠. 연탄은 이제 뭐야, 간장 다리는 건 매일 다리죠.
2: 대파와 양파, 무 같은 채소를 시작으로 사과와 배, 과일도 넣어주고요. 여기에 각종 약초들까지 순서대로 넣는데요. 들어가는 재료만 10가지가 훌쩍 넘습니다. 그럼 간장은 얼마나 끓여야 하나요?
0: 6시간 정도 끓여요.
1: 6시간에서
0: 8시간.
1: 되게 오래 끓는다.
2: 6시간 후 맛있게 간장이 다려졌습니다. 간장 맛에 따라 게장의 맛이 좌우되기 때문에 신경 써야 하는 작업입니다. 간장은 짠맛은 줄이고 비린맛을 잡아줄 수 있게 만드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끓인 간장은 냉장고에서 차게 식힌 후에 꽃게에 구워주는데요. 숙성하는 시간이 중요하다고 하네요.
0: 덜 숙성시키면 비리고 또 간이 안 돼, 저 양념이 게살 속으로 스며들질 않아가지고 맛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숙성이 너무 돼버리면 짜고 또 살이 흘러가지고 맛이, 살이 탱탱한 맛이 없죠.
2: 온도 1도씨의 숙성도에서 3, 4일 정도 숙성을 마치면 가장 맛있는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0: 숙성 다듬을 꺼내서 이제 손질해가지고 다듬어서 손님상에 나갈 거.
2: 손질은 게 뚜껑을 연 후에 게딱지는 따로 보관하고 양쪽에 붙은 아가미를 깨끗이 잘라준 후 먹기 편하게 2등분으로 나눠줍니다.
0: 찔려가지고 이렇게.
1: 찢어졌어요?
0: 지금 방금 막 찔렸잖아요. 이렇게. 장갑 끼워도, 이 안에도 장갑 끼워도.
1: 얘도 손은 엄청 가네요. 얘도 아주
0: 큰. 아, 이건 뭐 손 몇 대 더 가요.
2: 먹는 건 쉬운데 만드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이번엔 양념게장입니다. 양파와 마늘, 사과, 배, 고춧가루 등 다양한 재료를 넣어 만든 양념장을 2, 3일 정도 숙성해 게와 함께 버무려줍니다.
0: 기계 작업을 할 수도 없지만 만약 게 작업한다 그러면은 게 살 다 부러지고 게 다리 다 부러지고 게 살이 다 뭉그러지죠. 그래서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2: 양념 게장은 간장 게장과 달리 조리한 후 바로 손님상에 나간다고 하네요. 양념 게장 작업을 마치고 바로 다음 일에 들어가는데요. 택배 포장 작업입니다.
0: 무한리필은 이제 아무래도 숙회로 무한리필을 하게 되는 거고 암캐로 택배는 이제 주로 암캐를 선호하시기 때문에 또 작업을 2중, 3중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죠.
2: 택배로 나가는 제품은 손질 방법이 다른데요. 게딱지 양쪽 끝부분을 잘라줍니다.
0: 이게 너무 예리하죠. 너무 예리하고 또 이게 이대로 들어가면은 통에 들어가면 이 통이 찔려요. 통이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가면서.
2: 그리고 숙성을 덜 하기 때문에 이동하는 동안 간장이 스며들어 숙성을 시키기 위해서기도 합니다. 사실 택배를 시작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0: 무한리필만 해가지고는 수리 맞추기가 어려울 수 있죠.

0: 포장, 테이크아웃, 또 그 다음에 택배, 그 다음에 암페당 정식, 뭐 이런 여타 다른 걸로 또 부가가치를 만들죠.
1: 그렇게 시작한 택배가 요즘은 하루에 100박스 이상씩 나가는 효자 품목이 됐습니다. 오늘도 정성껏 만든 게장을 실은 트럭이 출발합니다.
0: 중간에 바꾸고 이러질 수는 없잖아요. 걔가 완전히 뭐 잡히지 않아가지고 팔 수 있는 걔가 없다면 모르지만 팔 수 있는 걔가 있다면 끝까지 계속 해야죠.
1: 충청남도 당진시 한 식당을 찾았습니다. 뭔가를 하고 있는 작업자가 보이는데요. 자세히 보니 숯불이 위에 넓적한 그릇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2: 지금 참숯에 저 연기를 만들거든요. 그 연기 가지고 하는 음식이에요.
1: 연기를 뿜으며 만들어지고 있는 음식의 정체가 궁금해지는데요. 불판 위에서 구워지는 음식은 바로 돼지고기 훈제 바비큐입니다. 시커와 달리 훈제 향을 입힌 것이 매력이라고 합니다.
3: 저희는 안성에서 이거 먹으려고.
4: 이제 점심 먹으러 타고 와요.
1: 1차로 훈연 과정을 거쳐 초벌한 뒤 손님 앞 불판에서 2차로 익혀먹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하면 기름기가 빠져 담백하고 고소한 맛이 난다는데요. 그래서 가족 단위 손님들이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5: 진실의 미가.
6: 훈연 향이 확 올라오네요. 많이 올라오고 그냥 뭐 산의 진미 같습니다.
7: 사장님 여기 참숯육피 하나만 더 주세요.
8: 네, 추가 더 주세요. 그만둬요. 사장님 여기 고기 한 판만 더 주세요.
1: 유난히 테이블마다 추가 주문을 외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추가가 많은 이유는 이곳이 무한 리필 고깃집이기 때문입니다.
9: 맛있어?
5: 맛있어. 가성비 최고인데. 와.
10: 아까 온 지인분들 만나가지고 이제 다 한 끼 먹기에는 부담도 없고 엄마들 사이에서 그래서 좀 자주 오는 편이에요.
1: 훈제로 구운 돼지고기뿐 아니라 냉면이나 한우 국밥까지 먹을 수 있는 세트가 점심시간에만 무한리필로 판매됩니다.
11: 그 무한리필 그거를 해가지고 손님도 조금 더 만들고 유치하고 또 이게 모든 음식이 이 선도가 있기 때문에 잘 돌아가게끔 또 무한리필이라는 메뉴 때문에 다른 반찬들도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1: 본격적인 장사가 시작되기 전 식당으로 트럭 한 대가 들어오는데요. 고기를 실은 차량입니다.
12: 일주일에 한 두 번? 자주 오는 편이죠. 원래 1, 2주에 한 번씩 오든가 보통 한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와요.
1: 그런데 어떤 부위를 사용하는 걸까요?
13: 이게 바로 여기
14: 팔대 쪽.
13: 앞다리.
14: 앞다리. 예.
13: 이 부위가 가격 대비 맛이 좋아요.
1: 고기가 도착하자마자 갑자기 수저의 뚜껑을 여는 작업자. 그러더니 물속에 고기를 넣기 시작합니다. 아니, 도대체 물속에 고기는 왜 넣는 걸까요?
13: 고기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요. 냉장고 같은 데들은 재상 타임이 있어서 그 냉매가 얼어가지고 그 냉매를 녹이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 재상 타임에 온도 변화가 한 30도씩 나는데 얘는 온도 변화가 1, 2도밖에 없어요.
1: 영상 1도 C를 유지하는 물속에서 고기를 보관하는 것이 신선도 유지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제 작업자가 고기 손질을 준비합니다.
13: 훈제가 훈연이 잘 되게끔 하려고 칼집을 좀 넣는 작업이죠. 다른 부위보다는 이게 고기를 어느 정도 두툼하게 썰어야 되기 때문에 뭐 잘 썰어야죠.
1: 당일 판매할 고기만 수조에서 꺼내 손질하는데요. 지방을 모두 떼어내면 고기가 뻑뻑해질 수 있어 적당히 남겨놓는 것이 손질 방법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고기를 썰다 말고 칼을 갑니다.
13: 기름을 먹기 때문에 날도 무뎌지지만 이 칼에 기름이 묻기 때문에요. 고기가 밀려요. 그래서 기름도 쳐주고 날도 쳐줍니다.
1: 무한리필은 가격 경쟁력이 생명인데요. 삼겹살은 다른 부위에 비해 비싸기 때문에 맛은 좋으면서 가격은 저렴한 부위인 앞다리살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9: 몇 킬로까지는 좀 그렇고요. 매출로 따지면 한 1,600만 원 정도까지 들어갔어요.
13: 뭐 이제 여기 팔목 같은 데가 많이 아프죠. 고관절 6이라 이게 많이 드니까.
1: 작업자가 손질을 끝낸 고기 표면에 소금과 후추를 뿌리고는 불판에 고기를 미리 담아놓습니다.
13: 공기하고 부딪히면 고기가 맛이 가니까 무한리필 말고도 많이 나가기 때문에 냉면 한우, 돼지갈비 많이 나가기 때문에요. 준비를 해놔야 돼요. 제가 다 이대로 담당을 못해요.
1: 보통 100인분 정도의 고기를 미리 준비해 놓는다고 합니다. 이제 고기 구울 준비를 하는데요. 한쪽에 뭔가 담겨 있는 것이 눈에 띕니다. 숯불 위에 나무 조각 하나를 올리고 그 위에 더덕을 올려놓습니다.
2: 빨간 숯하고 나무하고 더덕이 불연소가 돼서 연기를 만들거든요. 그 연기 가지고 하는 음식이에요.
1: 숯과 참나무, 더덕이 만나서 고기의 풍미를 올려준다고 합니다. 뚜껑을 닫고 찌듯이 구워주면 육질도 부드러워진다는군요. 이렇게 70% 정도 익혀 손님상에 나갑니다.
13: 어렵죠?
15: 아무렇지도 않아 보시네.
13: 아니, 매일 하던 일이니까 이거 좀 강할 뿐이지 저도 눈 맵고 눈 아프죠.
1: 훈연시키는 음식이다 보니 연기를 피할 수 없는데요. 그래서 눈물 흘리는 것쯤은 이제 익숙하다고 합니다. 그날 오후 점심 장사를 끝내고 작업자가 갑자기 오토바이를 타고 어디론가 가는데요. 도착한 곳은 식당에서 오토바이로 10분 거리에 있는 산입니다.
15: 오늘은 뭐 캐러 오세요?
13: 아, 산도라지하고 좀 한번 가보려고요.
1: 14년 전부터 음식에 사용할 약초를 직접 캐기 시작했다는데요. 길이 없는 산을 헤매고 다니는 일이 힘들지만 건강한 음식을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10년 넘게 산에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15: 지금 약초꾼들도 더워서 잘 활동 안 하죠?
13: 그렇죠. 지금은 벌 같은 것들 많이 지금 관리하시죠. 아니, 손님들한테 좋은 물 끓여드리고 그 물로 해서 좋은 음식 만들어서 손님들한테 건강하게 내 한 몸 뭐 이렇게 움직이면 손님들한테 최고의 서비스잖아요. 이게 뭐 더 중요한가요?
1: 일주일에 5~6번은 산에 오르다 보니 이제 약초에 대해서도 해박하고 산을 타는 것도 선수가 됐습니다.
13: 여기요.
15: 찾았어요?
1: 우와. 한 시간 가까이 산을 헤맨 끝에 야생 도라지를 발견했습니다.
13: 뭐 이렇게 다니면 보이잖아요. 시방도 보이고 순도 보이고.
1: 기대를 안고 곧장 캐기 시작합니다.
13: 어때요?
1: 크기가 꽤 큰데요?
13: 지금 뭐 이거 보면 한 10년 이상은 됐을 거예요. 자. 이게 내두가 있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 열,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래도 또 나가서 이렇게 좋은 거 만나고 좋은 거 냄새 맡고 좋은 공기 마시면 나도 건강해지고 움직이고 좋죠.
2: 욕심이요, 가하면.
1: 계획한 대로 도라지를 캤으니 오늘은 더 욕심 부리지 않고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요즘은 야생 도라지를 찾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그래도 오늘은 꽤 성과가 좋습니다.
13: 이 정도면은 약초 끓이는 것만 하면은 뭐 한 달, 두 달, 두 달 이상 쓰죠? 네.
1: 이번엔 스티로폼 상자를 들고 오는데요. 직접 캔 여러 종류의 버섯이 들어있습니다.
13: 이게 우리 골절기 고기 뼈 잘라는 건데 이것만 안 상어버섯 잘라서 돌아가요.
1: 다양한 약초들이 음식에 들어가는데 야관물, 숙지황 등 10가지가 넘는 재료를 준비합니다.
13: 숙전대보탕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내가 이제 끓여요.
1: 총 14가지의 다양한 약초들로 끓인 물이 이곳에서 만드는 냉면과 국밥 국물의 기본이 된다고 합니다.
11: 지금 끓을 때까지는 한

0: 시간 10분 정도 걸리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잠불로 싹 우리
1: 직접 채취한 재료로 매번 이렇게 약초물을 끓이는 것이 쉽지 않지만 건강을 나눈다는 생각으로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2: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0: 이게 우리 집만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우리 집 음식의 기본이고 이것 때문에 또 우리 집에 손님들이 찾아오고
1: 한우 국밥을 조리하기 위해 열심히 끓인 약초물을 들고 주방으로 이동합니다.
3: 고기 육수, 갈비탕. 저희 갈비탕 메뉴가 있잖아요. 네. 갈비탕 고기를 끓여드립니다.
1: 갈비와 사골 육수, 여기에 약초물까지 들어가는 그야말로 보양탕입니다.
3: 한 시간. 이건 이제 조리해서 한 시간 정도 다려야 돼서 국밥이랑 무랑 이런 게 물러가지고 맛있어지거든요.
1: 사실 무한리필에 한우 국밥을 줄 수 있는 이유는 한우를 판매하기 때문인데요. 고기를 손질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자투리를 모아 국밥을 끓인다고 합니다. 한우 고기에 얼큰하고 진한 국물을 넣고 다시 한번 한 소끔 끓여내는 완성입니다. 오늘은 식당 안이 단체 손님들도 걱정입니다.
2: 육당. 아, 오늘도 그러면 운동하다 온 거예요?
4: 네.
1: 무한리필로 판매하다 보니 운동선수 단골 손님이 꽤 많다고 하네요. 드디어 본격적인 식사가 시작되는데요. 먹성 좋은 운동선수들이라 그런지 고기가 금세 바닥을 드러냅니다. 다 먹은 불판은 회수하고 빠르게 새 불판으로 교체하는데요. 빠른 리필을 위해 점심시간이면 초벌구이를 쉬지 않고 해야 한다고 합니다.
4: 아, 지금 두 판째예요.
2: 두 판 더 먹을 수 있어?
4: 네.
2: 얼마 먹을 거예요?
4: 100판이에요.
2: 얼마나 먹을 거예요?
4: 200판이요.
2: 200판이요?
1: 무한리필이지만 최적의 상태로 고기를 굽기 위해 직원들이 직접 고기를 구워준다고 합니다.
5: 네, 어떤 때는 진짜 힘든데 이제 이렇게 학생들이 오시거나 어르신들 오시거나 그러면 이렇게 해드리면 너무 감사해하니까 저희도 좋죠.
1: 밖에서 고기를 굽던 사장님이 음식 상태를 확인하러 잠깐 들어왔습니다.
0: 육당 선수들인데 많이 먹더라고요. 자주 와요, 우리 단골들이요. 아, 이제 좀 많이 먹는 사람이 더 좋아요.
2: 아, 왜요?
0: 맛있으니까 많이 먹을 거 아니에요.
1: 치솟는 물가로 인해 외식 한번 하기 힘든 요즘. 저렴한 가격으로 음식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누군가에게 행복한 한 끼를 선사하기를 기대해봅니다.

김장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전기사고. 안녕하세요, 전기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도 있고, 우리 몸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얇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나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후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하기!

0: 장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근기 문제를 발견한 당신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팽팽!
1: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2: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1: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2: 데이비드 커퍼필드.
1: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2: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1: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2: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셔니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2: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를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2: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1: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2: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도 좋습니다.
1: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2: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라는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라는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1: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2: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뭐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뭐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멀어요.

0: 일루전이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전이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래서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1: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0: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아,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 최초로 세계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0: 오늘도 놓칠 수 없습니다. 밤이 되면 더욱 당기는 야식. 배가 고프지 않아도 굳이 먹게 되는 나쁜 습관인데요. 그 맛있는 유혹에 매일 밤 처참히 넘어갑니다. 그런데 입은 즐겁지만 그 사이 고통받는 장기가 있습니다. 바로 음식이 지나는 길, 식도입니다.
1: 목에 쪼인 그 타는 듯하게 여기까지 올라와요.
2: 청양고추 먹으면 속이 시리잖아요. 그 시기니까 코를 이렇게 들어 입으면 물이 줄줄 센 거 그 역류 육 그게 이제 물이 나오는 거예요.
3: 가슴이 막 타는 것 같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 식도가 데이는 것 같은 그런 통증인가 봐요.
0: 자극을 받아 쓰리고 상처받은 식도는 자기 모양을 잃고 이상하게 변형됩니다. 심지어 음식을 먹는 기쁨마저 앗아갑니다.
4: 어느 날 갑자기 진짜 뭐가 안 넘어가네 이런 느낌이
5: 한 달 정도 만에 한 4, 5kg가 빠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진짜 뭐 몸에 무슨 이상인가 싶어가지고
6: 놀랬죠. 식도 그게 터지지를 않았나.
0: 조기 위암과 식도암을 치료하는 내시경 절제술의 명의 수학인외과 윤영훈 교수와 함께 다양한 식도 질환의 궁금증을 풀어봅니다.
7: 내 식도를 망가뜨리려면 과식하시고 기름기 많은 음식 폭식하시고 음주 자주 하시고 담배 피우시고 먹자마자 눕고.
0: 우리가 먹은 음식이 식도를 거쳐 위로 넘어가는 시간은 길어야 8초. 그 짧은 시간 우리의 식도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요즘 왜 이렇게 트림이 잦을까요? 신순희 씨는 시도 때도 없이 나오는 트림 때문에 검사까지 받았습니다.
8: 그러니까 트림이 원래는 밥 먹고 소화되면 트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엔 그랬었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움직이고 좀 있으면 막 트름을 막 몇 번씩 하는 거예요. 막 예쁜 트름도 아니고 막 못된 할아버지가 하는 트름처럼 가끔.
0: 목에 뭔가 있는 것 같은 이물감에 트림까지.

0: 심한 신순희 씨.
1: 그 불편하신 증상이 어떤 증상이셨죠?
2: 위에서 신물, 짠물 같은 거 넘어오고, 트름 너무 심하고, 좀 체면이 마려.
1: 일단은 위산 역류에 의한 증상이 있으세요. 저희가 검사한 걸 보시면 왜 이제 코로 저희가 관을 넣어가지고 식도에서 위산이 얼마나 식도로 넘나드는지를 측정을 했는데 사실 정상적으로는 위산이 식도로 올라오는 이 시간이 24시간 중에 한4% 미만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본인은 한8% 정도 시간에 이 위산이 식도에 머물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너무 과도하게 오랫동안 식도에 산이 머물고 있는 현상이 포착이 되어요.
0: 신순희 씨가 받은 검사는 코로 산도 측정 카테터를 넣어 위산이 얼마나 식도로 역류하는지 보는 검사인데요. 그 결과 신순희 씨는 24시간 동안 여러 차례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1: 산 노출 시간이 8%가 나왔다는 거는 24시간 중에 8%니까 거의 하루에 강한 산 상태로 노출되는 시간이 거의 2시간 가까이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8%면 좀 심한 편이세요.
0: 식도는 위로 음식을 나르는 20에서 25cm의 소화 기관입니다. 식도에는 두 개의 관략근이 있어서 수축과 이완을 반복합니다. 음식을 먹으면 상부 식도 관략근이 열리면서 연동 운동이 일어나고 하부 식도 관략근을 통해 위로 내려갑니다. 위에서는 위액을 분비해 소화를 돕는데 식도의 기능이 떨어져 위에 있어야 할 음식물이나 위액이 식도로 역류하게 되면 식도 점막은 위산의 자극을 받으며 다양한 식도 질환에 노출됩니다. 그중 하부 식도 관략근이 헐거워져 위의 내용물이 역류해 식도에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이 바로 역류성 식도염입니다.
1: 흔히들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많이들 표현을 하시는데 정확한 질환명은 위식도 역류 질환입니다. 위식도 접합부에는 하부식도 괄약근이라고 하는 조임근이 있는데요. 해부학적으로 원래 들어가긴 쉽지만 나오기 어려운 이런 밸브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가 조금 점점 느슨해지면서 무뎌지기 때문에 위산이 쉽게 역류할 수 있는 그런 경향이 생기고 그런 것이 위식도 역류 또 역류성 식도염이 발생하는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0: 증상으로는 가슴이 쓰리고 화끈거리는 것과 산 역류가 주로 나타납니다. 협심증으로 오인할 정도로 심한 가슴 통증을 호소하는가 하면 목이나 명치가 막힌 것처럼 답답하거나 목에서 이물감이 느껴지기도 하고 기침이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순희 씨의 경우 왜 트림이 잦았던 걸까요?
1: 음식을 삼킬 때 음식만 삼켜지는 것이 아니라 공기를 같이 삼키거든요. 삼켜진 공기가 위에 모였다가 한 번에 위로 식도로 배출되는 것이 트림인데 하부식도 괄약근이 튼튼하지 못해서 좀 헐거우면 좀 트림을 자주 하실 수가 있고 또한 가지 이유는 위상부 트림이라고 해서 이렇게 트림을 1분에 10번씩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위상부 트림을 하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위식도 역류 때문에 뭔가 불편한 식도의 증상을 그 위상부 트림으로 이렇게 해소시키고자 하는 그런 경향 때문에 발생한 일종의 잘못된 습관 같은 게 되는 거죠.
0: 속쓰리게 달려온 맞벌이의 하루. 홍은지 씨는 죽을 먹는 날이 많습니다. 다른 음식을 먹기가 두렵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물한 잔을 가득 따라 준비하는데요. 거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3: 너무 저녁에 많이 먹으면 또 잠자는 게 불편해가지고 또 많이 심물도 많이 올라오고 그래서 예. 그래서 오늘은 죽을 먹습니다.
0: 죽을 먹어도 편치 않은 속. 이내 김치를 씻어 먹습니다. 김치 양념조차 먹지 못할 정도로 홍은지 씨의 속사정은 편치 않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으로 고생한 지도 이제 10년이 넘었습니다.
3: 2, 3년 전부터 매운 거를 아예 못 먹겠더라고요, 이거는 또. 근데 좀 좋아져가지고 매운 걸 먹었는데 그 다음에 또 탈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0: 조심하며 음식을 먹어도 곧바로 신호가 찾아옵니다.
3: 계속 이제 뭔 걸린 느낌이 있으다 보니까 먹고 계속 또 트름 나고 이게 역류되는 느낌이라서 그래서 밥 먹을 때 불편해요. 남들하고 또 같이 밥 먹을 때는 그러면 안 되니까 이 발이 이 오장육부랑 다 연결돼 있다 해가지고 밥 먹고 나면 이 지압신발 신어가지고 이렇게 걸으면 조금 더 편해요 속이. 그 계속 또 트름 나오고.
0: 그래도 불편함은 가시지 않고 트림이 계속 납니다.
3: 소화제 먹었을 때는 일시적으로 좀 좋아졌다가 계속 위산이 계속 올라오고 딱 너무 뜨겁고 뭔가 이 안에 돌 뜨거운 돌이 있는 듯한 느낌이라 해야 되나? 조약돌들이 이렇게 막 있는 느낌이어가지고
0: 뜨겁게 불타는 식도를 만든 건 나쁜 식습관이었을까요?
3: 밤에 많이 먹고 또 기름진 것도 많이 먹고 매운 것도 많이 먹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식습관도 되게 불규칙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0: 상체를 조금 올려서 자면 위산 역류를 줄일 수 있다고 해서 잠자리까지 신경 쓰며 잠을 청하는데요. 하지만 곧 불편함이 몰려옵니다. 이렇게 통증으로 깨는 날이 많다 보니 밤이 괴롭습니다.
3: 이 식도 안에 음식이 찬 느낌이어가지고 숨이 막혀서 잠을 못 자요. 네, 그 정도로 고통스럽거든요. 네. 여기에 제 약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0: 아플 때마다 약을 먹으며 겨우 잠들었던 은지 씨. 위산 분비를 억제하는 약들도 이젠 잘 듣지 않는다고 합니다.
3: 약을 거의 한 달, 두 달 내내 먹으니까 이게 내 몸에 괜찮은가라는 의문이 들잖아요. 왜냐하면 먹으면 나아져야 되는데 안 나아지니까. 그래서 약을 끊으면 더 심해져요. 아, 근데 이게 겪어본 사람은 알 거예요. 이게 노력을 하는데 노력해도 그게 잘 안 되니까 그럴 땐 좀 속상하죠. 아, 눈물 나면.
0: 결국 두 번에 걸쳐 식도 관략근을 조여주는 시술까지 받았지만 증상은 여전했습니다. 왜 이렇게 잘 낫지 않는 걸까요? 윤영훈 교수에게 그녀의 상태를 보여줬습니다.
1: 아, 영상을 보면서 느낀 건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을 하셨어요. 오랫동안 투약도 하셨고 괄약근을 조금 더 조여주기 위한 치료 중에 하나인 고주파 시술도 받으셨던 것 같고 굉장히 열심히 치료를 하셨었는데 문제는 조금 좋아졌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증상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남아있는 증상이 정말 위산 때문에 자극을 받는 게 맞는지 확인을 좀 할 필요가 있거든요.
0: 쓰리고 답답한 식도. 과연 원인은 무엇일까요?
4: 네,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내시경 점검하고요. 네. 24시간 식도 산도 검사까지 네. 진행을 하고 결과를 봐서 치료 방침을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네, 알겠습니다.
0: 먼저 위식도 내시경 검사를 받았습니다. 내시경을 통해 보면 위식도 역류 질환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24시간 식도 산도 검사를 받는데요. 코로 가느다란 카테터를 넣어 식도까지 다다르게 한 후 식도의 산도를 측정합니다. 24시간 차고 다니며 일상생활을 하는데 환자가 느끼는 증상과 함께 식도로 위산이 얼마나 역류했는지 기록합니다.
6: 트름 심하시다 하실 때 여기 트름 좁혀서 좀 눌러주시면
0: 이제 내식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 검사로 정확한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1: 그 기계를 허리춤에 차고 그냥 하루 24시간 일상생활을 합니다. 그러는 동안에 산이 얼마나 하부식도에 올라왔는지를 기록을 하는 거죠. 그래서 24시간 동안 하부식도의 산도가 얼만큼 산성으로 떨어지는지를 직접 측정을 해서 비정상적인 위식도 역류가 있는지를 진단하는

0: 비법입니다.
1: 먹는 데 불편함이 있습니다.
2: 지금은 사무실입니다. 이렇게 하고 일을 보고 있습니다.
3: 하루 종일 코에 달고 있으니까 이물감도 너무 심하고, 그리고 헛구역질 계속 나는데 너무 힘들지만 해야죠, 맞죠?
2: 저녁은 수제비와 김밥을 먹습니다. 원래 평상시에는 죽을 잘 먹는데 일반식으로 먹어야 산도 검사가 더 정확하다고 해서.
4: 평소 증상을 유발하던 음식도 피하지 말고 먹어야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0: 일단 내시경을 보면
2: 네.
0: 역류성 식도염은 확연히 보이긴 합니다.
2: 예.
0: 이 부분이 위식도 접합부인데 위식도 접합부로부터 한 1, 2cm 정도는 밀란성 식도염이 꽤 있으세요. 여기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이렇게 길쭉하게.
4: 위산 역류가 심해 식도가 손상된 부분이 확인됐습니다.
0: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24시간 식도 산도 검사를 할 때 전체 24시간에 0.7%밖에 안 올라와요. 굉장히 적은 수치죠. 그러니까
2: 네.
0: 이 정도의 산 노출은
2: 네.
0: 정상인에서도 누구나 다 있는 정도거든요.
2: 네.
0: 그러니까 거의 정상에 가까운 산 노출에도 본인이 모두 다 증상으로 인지를 하고 있다는 건
2: 네.
0: 본인의 식도가 매우 예민한 상태라는 뜻이에요. 이런 현상을 역류 과민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4: 역류 과민증은 역류성 식도염과 증상이 비슷해 오해하기 쉽습니다. 보통 음식을 먹고 나면 식도 관략근이 아주 가끔 열려 위산이 조금씩 올라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식도의 감각신경이 예민해 그 자체를 견디지 못하고 가슴 통증이나 속쓰림을 겪는 경우 역류 과민증이라고 합니다. 홍은지 씨는 아래 관략근 부근에는 위산 역류로 인해 밀란성 식도염이 있는 반면 바로 위쪽은 위산 역류가 많지 않아도 예민하게 증상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홍은지 씨에게는 뜻밖의 처방이 내려졌습니다.
0: 이렇게 되면은 양쪽 치료를 다 해야 돼요. 밀란성 식도염에 대해서는 그 위산 분비 억제제를 그래도 계속 드시는 게 맞겠고요. 역류 과민성 에 대해서는 내장 진통제라는 개념, 신경 조절제라고도 하는데
2: 네.
0: 약한 항우울제들 중에서 몇 가지가 네. 이제 식도의 예민한 감각을 조금 무디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4: 역류성 식도염인데 항우울제를 처방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0: 사실 신경 조절제는 몇몇 항우울제 중에서 식도의 내장 감각을 좀 둔화시킬 수 있는 그런 약들이 좀 있거든요. 식도에 굉장히 항진된 그런 과민성을 조금 잠재워주는 그런 치료, 저용량의 항우울제 치료를 병행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3 내지 4주 정도 이상 약을 써야지 호전을 기대할 수 있고 한 60% 내지 70% 정도 환자분들이 호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3: 왜 계속 그런지라고 저도 이제 해볼 만큼 또 해본 것 같은데 이번에 알게 돼서 조금 답답함이 좀 풀렸습니다.
4: 네. 위식도 역류질환은 과식과 폭식 등 나쁜 식습관, 자극적인 음식과 위산의 역류 등으로 인해 식도가 지속적인 자극을 받으면서 발생합니다. 그로 인해 환자 수가 꾸준히 증가해 5년 사이 약 58만 명이 증가했고 2021년 한 해만 480만 명을 넘어 가히 국민병이 됐습니다. 우리 국민 10명 중 한 명이 위식도 역류 질환으로 치료받고 있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60대가 전체의 21%로 가장 많았고 50대 이후는 64%를 차지할 정도로 나이와 관련이 많았습니다. 식도도 나이를 먹습니다. 이정수 씨는 20년 넘게 역류성 식도염으로 고생하고 있는데요. 좋아하던 과일도 먹지 못할 정도입니다.
5: 사과를 박스로 사다 놓으면 뭐 한 이틀이면 없어져요. 기월도 한 박스 있으면 그거 먹으라면 다 먹어. 그 정도. 5세는 지금 집에 과일 있는 거 우리 애들이 싹 없앴어요. 먹으면 안 좋은 걸 내가 속 시리고 부딪히는 걸 알기 때문에 청양고추 먹으면 속이 시리잖아. 그 시기니까 생먹 오르고 이 코를 이렇게 들어 입으면 물이 줄줄 생먹 그 역류 육 그게 이제 물이 나오는 거예요.
4: 증상이 생길 때마다 위산분비 억제제 등 약으로 버텼습니다. 약을 먹었다 말았다 반복했습니다.
5: 그러면 저 약 하나 먹으면 언제 아팠더냐 하면 또 입맛이 또 다르고. 근데 그게 해주 마야 되는데 에휴 내가 뭐 살면 얼마나 살겠나. 먹고 싶은 거 먹고 해자. 애들 보면 난리 나죠.
4: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원인이 있었습니다.
0: 위에서 거꾸로 식도 쪽을 바라보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테두리가 보이잖아요.
5: 네.
0: 이게 뭐냐면 이제 횡경막이 가슴과 배를 나눠주는 횡경막이 지나간 자리예요. 근데 원래는 요 내시경 끝이 딱 물려 있는 요 자리가 이제 괄약근 자리인데 괄약근의 자리와 횡경막의 자리가 딱 겹쳐져 있어야지 여기가 좀 튼튼하게 먹은 음식이 다시 역류돼 올라오지 못하게 딱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횡경막이 지나가는 자리랑 괄약근이 있는 자리가 많이 어긋나 있으세요. 근데 뭐 사실은 연세가 있으시다 보면 이런 일이 종종 생기는데 그것 때문에 위산이 조금 자꾸 역류를 하는 그 이유가 되는 상황이죠.
5: 오늘은 조금 더 해요.
0: 식도랑 그 괄약근이랑 횡경막이 어긋나는 걸 저희가 식도 열공 탈장이라고 해요. 그게 이제
4: 식도와 위 사이에는 횡경막이 있는데 횡경막에 식도가 지나는 구멍을 식도 열공이라고 합니다. 이 횡경막이 식도에 압력을 가해 위산이 역류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하지만 이 식도 열공이 헐거워지거나 커지게 되면 위의 윗부분이 밀려 올라가며 팔장이 됩니다. 식도 열공 탈장이 생기면 하부 식도를 조여주는 힘이 약해지면서 위산이 역류하고 식도는 지속적인 자극을 받게 됩니다. 식도 열공 탈장이 생기는 원인은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기는 퇴행성 변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0: 사실 식도 열공 탈장이 있지만 위식도 역류에 의해서 불편한 증상이 없으신 분은 식도 열공 탈장에 별도의 치료도 필요 없고 식도 열공 탈장으로 증상이 전혀 생기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위식도 역류도 있으면서 식도 열공 탈장도 있으신 분에서는 위식도 역류에 의한 증상이 훨씬 더 자주 생기고 더 심하게 생길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위식도 접합부가 느슨하기 때문에 식후에 몸을 살짝 앞으로 숙이기만 해도 먹은 음식이 다시 역류되어 입으로 올라오는 이런 증상들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종종 생기죠.
4: 나이가 들수록 신경 써서 살펴야 하는 식도. 여기 또 있습니다. 식도가 주머니처럼 튀어나왔습니다. 대체 이건 무엇일까요? 이인영 씨의 식도에도 이런 주머니가 있습니다. 20년 전 발견했는데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6: 식도가 다른 사람하고 닮아갖고 저기 식도에 뭐 이렇게 풍선 같은 게 뭐 이렇게 옆으로 다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내려가지 않고 꼭 이제 맥혀 있는 것 같아요. 목이. 그렇게 됐으는 대로 나물 같은 거 콩국수는 잘 집에서 잘 안 해줘요. 그게 걸린다고 약후.
4: 식도에 생긴 주머니가 소화를 방해하는 걸까요? 갖고는 있지만 늘 신경이 쓰입니다.
6: 불안한 게 뭐냐면 식도 그게 터지지는 않았나. 그리고 그런 게 이제 걱정이 됐었죠. 네,
4: 터질까 걱정되는 식도의 주머니. 어서 오세요. 정말 괜찮을까요?
0: 이번에 이제 식도 조영술 하셨을 때 소견을 보면 주머니가 하나 이렇게 옆으로 있잖아요. 이걸 개실이라고 하는데 크기가 한 6cm 정도 꽤 큰 개실이 있으세요. 그리고 내시경에서 보면은 전날 밤 9시 이후로 금식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머니에 음식이 조금 항상 고여 있다가 뒤늦게 좀 빠져나와가지고 식도에 이렇게 음식물이 아직도 이게 금식을 하고 해도 좀 이런 게 있죠.
4: 식도 개실은 식도벽의 일부분이 주머니 모양으로 돌출하는 것을 말하는데 부위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개실이 있으면

0: 삼킨 음식물이 계실에 고이게 되고 발효나 부패가 생기는가 하면 음식물 역류를 일으킵니다. 간혹 음식물이 역류하면서 기도로 들어가 흡인성 폐렴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식도 계실은 내시경 절개술을 이용해 치료할 수 있습니다. 계실과 식도 사이에 있는 근육 일부를 전기칼로 절개하면 계실과 식도의 벽이 낮아지면서 음식물이 식도로 잘 내려가게 돼 역류의 고통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계실이라는 질환은 식도뿐만 아니라 소화관 어디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계실을 치료할 것이냐, 수술적 또는 내시경적 치료를 해서 교정을 할 것이냐는 그 계실 때문에 불편한 증상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전혀 불편한 증상이 없다라고 하면 사실 계실은 그냥 관찰되는 해부학적인 변화일 뿐이지 병이라고 꼭 할 건 아니라는 거죠.
0: 그런데 환자의 염려처럼 식도의 계실이 터지기도 하나요?
1: 근데 식도의 계실이 자연적으로 터져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식도의 계실을 진단받으셨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식도의 계실이 터져서 문제가 될까 하는 걱정은 과도합니다.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0: 먹는 맛이 없으면 사는 맛도 없습니다. 식도 질환이 있으면 그 맛을 빼앗깁니다. 퇴근길, 친구들과 어울려 맛집을 찾아다닐 만도 하지만 최진성 씨는 곧장 집으로 갑니다.
2: 주세요, 한나.
3: 고생하셨습니다.
0: 날마다 어머니가 정성으로 밥상을 차려주지만 진성 씨는 마음껏 다 먹지를 못합니다. 밥 한번 먹기가 참 힘이 듭니다. 오래오래 씹으며 천천히 먹는데요. 50번을 세어가며 씹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먹다 보면 어느새 땀까지 흐릅니다.
3: 최근 들어서 좀 많이 못 먹고 있고 좀 중간 정도 먹으면은 또 식도에서 안 넘어가는 느낌이 들어서 잘 안 넘어가기도 해서
0: 먹긴 하는데 잘 삼켜지지가 않다니 한창 많이 먹을 나이에 잘 먹지 못하는 아들이 어머니는 안타깝습니다.
2: 말로 뭐 다 못하죠. 정말 효자예요, 애가. 근데 왜 이런 애가 아픈지.
0: 8개월 전부터 삼킴 곤란과 역류 증상이 심해진 진성 씨. 이젠 먹는 게 겁이 납니다.
3: 치킨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먹었었고 진짜 막 잘 먹을 때는 한 마리씩은 먹었었는데 네, 최근에는 이제 한 두세 조각 정도밖에 못 먹겠더라고요. 한 달 정도 만에 한 4, 5kg가 빠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진짜 뭐 몸에 무슨 이상이 있나 싶어가지고 진짜 심할 때는 새벽에 자다가 뭐 입이나 코로 음식물이 좀 역류를 해가지고 내 침대에 뭐 묻은 적도 몇 번 있었었고
4: 아 이거는 역류성 식도염 처방받은 약이거든요.
0: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진단을 받고 약까지 먹었지만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진성 씨를 괴롭히는 질환은 대체 무엇일까요?
5: 뭐 삼키는 거 안 돼서 내용하신 거 맞고요. 아, 네.
0: 정확한 진단을 위해 바륨이라는 조영제를 먹고 식도의 삼킴 기능을 검사합니다.
5: 꿀꺽 삼키세요.
0: 삼킨 조영제가 식도를 거쳐 위로 잘 내려가는지 확인하는데요. 진성 씨의 식도는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을까요?
1: 식도를 거쳐서 위로 음식물이 내려가는 데까지 한 8초 내지 10초 정도 걸린다고 보거든요. 아칼라지아 환자분 같은 경우는 드신 조영제가 아래로 위로 내려가지 못하고 이렇게 식도에 많이 쌓여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런 현상이 1분을 기다려도 계속 발음이 이렇게 고여있고 2분째, 5분째까지 기다려도 발음이 위로 내려가지 못하고 한 8cm 정도 이렇게 고여있는 약 8cm 높이로 직경 5cm 정도 고여있거든요.

0: 5cm 직경에 8cm 높이니까 한 이만큼? 한 주먹? 거의 밥한 공기 정도 되는 양이 식도에 고여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1: 밥 한 공기 분량의 조형제가 위로 넘어가지 못해 쌓여 있는 상황. 하부 식도가 쇠부리 모양으로 좁은데요. 최진성 씨는 아칼라지아라 부르는 하부 식도 관략근 이완 불능증으로 진단됐습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은 식도를 거쳐 7, 8초 안에 위로 내려가야 합니다. 하지만 하부 식도 관략근 이완 불능증은 식도의 연동 운동이 원활하지 않고 하부 식도 관략근이 잘 열리지 않아 음식물이 위로 넘어가지 못해 식도에 쌓입니다. 그로 인해 삼킴 곤란이 나타나고 식도에 쌓인 음식을 토하거나 역류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를 아칼라지아라고 부릅니다.
0: 아칼라지아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유는 칼라시스라는 그리스어 단어가 이완한다라는 뜻이라고 해요. 릴렉스. A는 없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A, 칼라시스. 그래서 이완이 없다. 식도의 연동 운동이 비정상적이면서 하부 식도 괄약근이 열리지 않는 현상이 동반될 때 아칼라지아라고 정의합니다. 식도를 복도에 비유하면 그 끝에 자동문이 있는데 그 자동문에 해당하는 게 괄약근인 거죠. 보통 우리가 복도를 걸어가면 자동문에 다가가면 센서가 사람을 인식해서 문을 열어줘야 되잖아요. 그런 역할을 원래는 괄약근이 해줘야 돼요. 음식물이 접근하면 아, 음식물이 내려오는구나라는 걸 알고 힘을 빼서 음식물을 통과시켜줘야 되는데 그 센서가 고장 난 거예요.
1: 하부 식도 관략근 이완 불능증은 음식을 잘 삼키지 못하는 삼킴 곤란 증상이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납니다. 그 외에도 가슴 통증이 있거나 식사 도중 또는 식사 후에 덜 소화된 음식을 토하기도 합니다. 음식 섭취에 제한이 있다 보니 체중이 감소합니다.
2: 일단은 제일 불편한 게 음식물 삼키기가 힘든 거고, 그리고 트림이 되게 잦고요. 새벽에 그리고 자다가 한 번씩 음식물이 입이랑 코로 역류할 때도 있고.
3: 먹을 수는 있지만 좀 꺼려지게 된 약간 두려운 음식이 돼버린 거죠, 요새는. 네. 못 삼킬까봐 다시 또 역류를 하니까. 흉통 때문에.
4: 가슴이 막 어떻게 아파요?
3: 아, 아리 있다고 해야 되나? 이게 뭐 쪼은다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좀.
0: 아칼라지아 환자분들의 약 4, 50% 정도에서는 가슴 쓰림을 같이 느끼세요. 그래서 가슴이 쓰린 증상과 역류가 자꾸 된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시면 근처 병원에서는 아, 그 위식도 역류 질환입니다라고 진단하고 한참 엉뚱한 그 영성 식도염 치료를 몇 년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전적으로 아칼라지아 역류성 식도염은 다른 질환입니다.
1: 잘 열리지 않는 식도 관략근은 내시경 수술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0: 수술 시간은
1: 최진성 씨는 오늘 포엠이라 불리는 수술을 받습니다.
0: 시간을 넘지는 않을 거예요.
1: 전신 마취 후 입으로 내시경을 넣어 식도 관략근을 절개해주는 새로운 개념의 최소 침습 수술입니다. 하부 식도 관략근 이완 불능증으로 음식이 위로 잘 내려가지 않는 것은 하부 식도 관략근의 운동을 조절하는 신경세포가 손상됐기 때문입니다. 식도는 점막과 점막 하층, 근육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수술은 먼저 내시경으로 식도 점막을 절개하고 점막 하층으로 들어갑니다. 점막 하층을 따라 위와 식도가 만나는 위식도 접합부와 위분문부까지 긴 터널을 만듭니다. 그런 다음 하부 식도 조인근과 식도 체부의 근육 일부를 전기칼로 끊어줍니다. 이후 절개한 식도 점막을 클립으로 봉합하면 수술은 마무리됩니다. 포엠 수술이라 불리는 경구 내시경 근절개술은 최근 많이 이용하는 수술입니다. 식도의 아주 얇은 점막 하층으로 터널을 뚫듯 진입하기 때문에 세심하고 노련한 손길이 필요합니다.

0: 이제 막힌 식도관략근의 근육 일부를 절개해주면 관략근이 잘 열리게 됩니다. 절개했던 점막은 클립으로 봉합해주는데 이 클립은 한두 달 사이에 떨어져서 변으로 배출됩니다.
1: 아칼라지아가 발생하는 원인은 이제 식도의 연동운동과 조인근의 이완을 잘 조화롭게 해주어야 할 신경절이 망가진 거거든요. 그런데 치료에 있어서는 그런 식도의 신경절을 다시 회복시키는 치료는 아직 없습니다. 현재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해서,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치료는 이 자동문을 반쯤 부수는 거예요. 근육, 괄약근을 직접 칼로 째주는 포엠이라고 하는 경구 내시경 근절 기술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0: 반가운 밥차가 옵니다. 물만 마시던 최준성 씨가 수술한 지 이틀 만에 첫 끼니를 먹습니다. 처음 먹는 음식은 미음인데요. 전에 비해 먹는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2: 오늘 진짜 아무 느낌 없이 그냥 잘 넘어가는 것 같아요.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그냥 식도 그냥 통과해가지고 위로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요.
0: 잘 먹는 아들을 보니 어머니도 이제야 안심이 됩니다.
3: 밖에 나가서 제일 먹고 싶은 음식 뭐예요?
2: 일단 저는 무조건 치킨이요.
0: 5분 넘게 식도에 정체돼 있던 바륨 조영제가 수술 후에는 시원하게 위로 잘 넘어갑니다. 삼킨 기능이 좋아졌습니다. 식도 조임근이 잘 열리지 않는 아칼라지아가 오래될 경우 식도가 과도하게 확장되고 구불구불 변형되며 삼킴 곤란이 심해질 뿐만 아니라 더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1: 아칼라지아 환자분들은 식도 편평상피암의 위험성이 더 높아요. 식도의 음식물이 아침에 먹은 음식이 다음날 아침까지도 저류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식도 내에서 자꾸 음식물이 발효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그래서 식도 내강이 자꾸 산성으로 변하거든요. 그런 자극 때문에 식도 점막이 항상 약간의 염증을 가지고 있게 되고 그것을 저희가 저류성 식도염이라고 합니다. 뭐 그런 것들이 오래되다 보면 식도의 암 발생률이 증가하는 거죠. 적으면 10배, 많으면 100배까지도 식도 편평상피암의 위험성이 증가한다라는 연구가 있어서 아칼라지아로 치료하신 분들은 치료 후에도 정기적인 내시경을 통해서 식도를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0: 식도 질환 중 가장 무서운 것은 단연 식도암입니다. 주윤철 씨는 극심한 담낭 통증 때문에 검사를 받던 중 식도암을 발견했습니다.
4: 내시경을 얼마 만에 받으신 거예요?
5: 생일 처음 받았습니다.
4: 내시경을 받은 적이 없어요?
5: 예, 전혀 받은 적이 없습니다.
4: 한 번도요?
5: 예, 한 번도요.
0: 조기에 발견하면 생존율이 90%를 넘는 식도암은 소리 없이 찾아왔습니다.
5: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위 식도암에 대해서는요.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전혀요.
1: 식도암은 어느 정도 진행돼서 식도의 내강을 5, 60% 이상 막아야만 뭔가 걸리기 시작하는 느낌이 시작되고 한 75% 이상 막아야 죽 같은 걸 먹어야 되나? 밥이 잘 안 넘어가네? 이런 증상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증상으로는 조기 진단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0: 병원 한번 가지 않을 정도로 건강에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내시경 검사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1: 일단 진단되신 병은 식도에 중간 부분에 이제 표재성 식도암 진단이 나왔네요. 식도에 이렇게 아직은 종괴를 덩어리 형성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빨긋하게 이렇게 주변과 구별되는 병소가 있고 이걸 또 특수 파장 내시경으로 보면 이렇게 좀 더 경계가 명확해지는 이만큼이 이제 암 조직이 자리를 잡은 거거든요. 술을 오래 드시고 담배를 많이 피신 분들에게 이런 게 잘 생기세요.
0: 주윤철 씨는 20살 때부터 46년간 담배를 피워왔습니다.

0: 술이나 담배, 뜨거운 음식 같은 자극적인 음식물은 식도를 지나며 식도벽에 강한 화학적인 자극을 줍니다. 이러한 자극으로 인해 식도벽은 점차 손상되고 재생 과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 과정에서 점막층의 정상세포가 발암물질에 의해 손상되면 세포의 정상조절 기능도 망가져 비정상적인 재생을 하게 되는데 이 단계가 암의 중간 단계인 이형성 단계입니다. 여기에 만성적인 염증성 자극이 장기간 지속되면 암이 될 위험성이 더 높은 고등급 이형성 단계로 진행되고 점막층에 국한되어 있던 비정상적인 세포가 점막 하층과 근육층까지 빠르게 증식하며 결국 식도암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1: 역류성 식도염의 증상이 심해지면 식도암이 되기도 하나요? 일단 답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식도암은 조직학적 형태가 두 가지입니다. 편평상피암과 선암인데요. 선암은 주로 서구에 흔합니다. 위산 역류 때문에 하부식도에 염증이 생기고 발액변성이 생기고 거기서 암이 생기는 걸 선암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생기는 식도암은 95%가 편평상피암이에요. 이 식도 편평상피암, 식도암의 원인은 흡연과 음주입니다. 특히 과도한 음주, 또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했을 때 이 식도암의 위험성이 대폭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0: 식도암 환자는 꾸준히 증가해 지난 5년 사이 무려 24%의 환자가 늘어났습니다. 전체 환자의 89%가 남성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8배나 높은 위험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2: 생활 속에서 증상을 이렇게 크게 느껴본 적은 없었어요.
3: 감기 한번 안 걸렸었습니다. 그 식도암 걸리니까 치료 과정에 항암이라든가 방사선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다시는 이 암 치료 받고 싶지 않다. 군대는 두 번 갈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0: 다행히 주윤철 씨는 식도 표층에 국한된 식도암 단계. 개복 수술이 아니라 내시경 치료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1: 내시경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중부 식도에 영상 증강 내시경 파장을 통해서 봤을 때 주위와 구별되는 이런 영역이 보이고 이게 조직 검사에서 이제 식도암으로 확인이 된 건데 여기에 저희가 요오드 용액, 루골 용액을 뿌려보면 조금 더 명확하게 경계가 지워지는 표질성 식도암 병소를 보실 수가 있죠.
0: 식도암은 병기가 깊을 경우 식도 대부분을 잘라내야 하는 큰 수술이 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주윤철 씨는 내시경을 이용한 수술을 받습니다. 내시경 점막하 박리술은 림프절 전이가 없으면서 암이 식도 점막에 국한되어 있을 때 적용할 수 있는 수술입니다. 수술은 우선 내시경으로 절제할 부위를 표시한 후 색이 있는 약물을 주입해 점막 하층을 부풀려줍니다. 다음으로 내시경 칼을 이용해 병변을 포를 뜨듯 암의 범위보다 넓게 떼어낸 후 조직을 드러내 꺼내면 수술은 마무리됩니다. 이 수술은 전신 마취 없이 수면 상태에서 내시경을 통해 암 병변만 제거하기 때문에 수술 후 합병증이 적고 비교적 안전한 수술로 통합니다.
1: 지금 보면 이제 이 가운데가 이 동전만한 크기 조직의 가운데가 이제 식도암 병소가 있는데 그냥 저희 육안으로는 잘 안 보이지만 살짝 저희가 요오드 용액을 뿌려볼게요. 정상 조직은 이렇게 요오드에 염색이 되고 그죠? 암 조직은 요오드에 염색이 안 돼서 이렇게 가장자리 테두리에는 갈색, 짙은 갈색의 조직이 보이고 이 암세포가 있는 부분이 안전거리 확보돼서 몸 밖으로 나왔다. 이런 거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조직은
0: 이제 조직 검사를 거쳐 치료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수술 3주 후 주윤철 씨가 조직 검사 결과를 듣기 위해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1: 보호자분 같이 안 오셨어요?
4: 왔습니다.
1: 같이 들어오셔도 되는데.
0: 검사 결과를 말하기에 앞서 가족까지 부르는 윤영훈 교수. 무슨 일일까요?

0: 암세포가 점막 아래쪽으로 조금 내려간 자리가 있어요. 근데 사실 식도암이 워낙 임파절 전이를 잘해요. 그렇기 때문에 고 점막 근판이라는 조직학적인 이 경계가 뚫리면 식도 주변에 있는 임파절에 이미 암세포가 가 있을 확률이 한 5% 내지 10% 정도나 돼요.
1: 추가적인 치료를 하지 않고
2: 예상치 못한 결과는 또 있었습니다.
0: 그런데 위에서 조직 검사한 것도 고등급 이형성이라고 해서 조기위암 직전 단계의 종양이 또 진단이 되셨어요. 그래서
2: 식도암 침윤에 조기위암까지 생애 첫 내시경 검사로 얻은 결과가 충격적입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주윤철 씨는 항암 방사선 치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0: 전체적인 식도암의 5년 생존율 한 20% 전후였거든요. 그런데 최근 한 5년, 10년 사이에는 식도암의 생존율이 조금 좋아져서 한 30, 40%까지 좋아지기도 했지만 결국은 얼마나 일찍 찾아내느냐가 관건이에요. 대부분의 경우에 일찍 전이가 되고 예후가 안 좋은 경우가 많아서 정기적인 내시경을 통해서 증상이 발생하기 전에 찾아낸 식도암이 사실 치료의 성적도 훨씬 더 좋습니다.
2: 2주 후 다시 홍은지 씨를 만났습니다. 운동을 시작하며 건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식도가 예민한 역류과민증으로 항우울제를 처방받았었는데요. 그 효과는 어떨까요?
3: 그냥 먹을게요. 이제 약 먹은 지도 2주가 됐는데요. 정말 처음보다는 훨씬 더 많이 좋아졌고, 그 다음에 원래 속쓰림이 진짜 너무 심했는데 그런 게 없어지고.
2: 식도는 정기적인 내시경 검사가 중요한데요. 검사 받을 때 식도 꼼꼼하게 봐주세요. 한마디 강조하는 건 어떨까요?
0: 식도는 단순히 음식물을 통과시키는 통로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질환으로 인해서 사실은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진다든지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질환들도 생기는 장기이거든요. 우리나라에는 이제 40세가 넘으면 위암검진을 위해서 최소 2년에 한 번은 내시경을 받으라는 권고안이 있어요. 근데 식도암에 대해서는 사실 그런 공식적인 권고안은 없고요. 흡연력, 음주력이 있는 50대의 남자분들은 1년에 한 번 내시경을 보는 것이 식도의 건강을 지키는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 요령 식중독.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행정급이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 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 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침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 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팽창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
1: 중학생 때 나의 롤모델은?
2: 아버지.
1: 시험을 가장 못 봤을 때 받은

0: 점수는?
1: 92점.
0: 학창시절 나의 애창곡은?
1: 이문세의 소녀.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왔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열심히 살고 있다. 슬퍼하거나 속상해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해라 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법의학자 유성호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고민이 많았죠. 가장 큰 고민은 아무래도 공부를 해야 된다는 고민이 있었고요. 그때는 좋아하던 여학생이 있는데 제대로 얘기하지도 못하고 인기가 많은 학생들을 보면 부러웠기도 했고 그랬던 생각은 많이 납니다. 공부 문제, 이성 문제. 이 두 개의 고민 아니었을까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나요?
1: 이성 문제는 제가 조언을 할 만큼 능력이 없어서 할 얘기는 없지만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좋아하는 마음 그리고 그런 마음이 중요한 거고 또 공부 문제는 고민이 많아요. 고민이 많을 수 있는데 사실은 그 고민은 어떻게 해야 될까? 최선을 다하는 길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마음 먹는다고 뜻대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뭐든지. 근데 그때마다 실망하고 좌절하면 사실 이렇게 소중한 그리고 다시 오지 않는 하나하나 밟아가는 인생에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실패할 수도 있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뚜벅뚜벅 내가 원하는 길을 위해서 걸어가야 된다.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성 문제도 공부 문제도.
0: 현재 직업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의대를 갔는데요. 가서는 당연히 환자를 보는 의사를 할 줄 알았는데 그때 본과 4학년 때 그러니까 졸업하기 직전에 법의학이라는 수업을 들었는데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는 하는 사람이 너무 없으니까 지금도 하는 사람이 없지만 이 일은 내가 해야겠다라는 청개구리 같은 마음. 제가 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우연치 않게 하게 된 것 같아요. 뭐 목표의식을 가지고 한 건 아니고 근데 지금까지 마음을 정하고 거의 25년을 넘게 한 것 같아요.
0: 법의학자가 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1: 이런 얘기하면 되게 우리 학생들 싫어할 텐데요. 그래서 공부 좀 열심히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을 돕는 일을 하고 싶다. 그중에 의과대학에 와서 만약에 법의학이랑 하고 싶다 그러면 의과대학을 들어와야 되는 어려운 점이 있어요. 물론 중학교 때는 그래도 좀 시간이 있어서 친구들이랑 영화도 보러 가고 농구도 하고 막 이랬는데 고등학교 때는 그런 일을 하나도 못했어요. 더 즐거운 일이 있는 게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하는 길, 그리고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꾸준히 걷는 길, 그게 좀 외로워요. 그리고 좀 힘들어요. 그래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한 번쯤 해볼 만해요. 그렇게 하고 나면 후회하지 않아요.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고. 내가 왜냐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0: 법의학자가 되고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뭔가요?
1: 본인이 언제, 내 마지막이 언제 될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가끔은 그런 질병이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어쩔 수 없이 사망할 수밖에 없는 걸 아는 여학생이 있었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신이 꼭 이루고 싶었던 꿈이 있었어요. 사실 그분 몸 상태는 그걸 이룰 만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분은 그 꿈이 자신이 마지막에 하고 싶었던 걸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했고 이루진 못했어요. 근데 그것까지도 또 끝까지 했다는 거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던. 제가 왜 자세히 말씀 못 드리냐면 그분 얘기하면 그분의 가족이 너무 슬퍼하실 것 같아서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0: 법의학자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이 있나요?
1: 가장 중요한 건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거기에 플러스 냉철한 마음도 있어야 돼요. 슬프거나 아니면 견디지 못할 어떤 비탄함이나 이런 게 있을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니까요. 그렇지만 그거에 감정이 휘둘리지 않고 냉철한 마음으로 관찰력을 가지고 명확하게 풀어내야 될 때가 있어요. 사람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런 마음에 플러스 흔들리지 않은 마음도 있어야 돼요. 좀 어렵죠. 네.
0: 법의학자를 한마디로 표현해 주세요.
1: 사전적으로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의학적 일을 연구하고 제시하는 학자입니다. 지금 개인적으로는 타인의 삶의 마지막 까메오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랬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걱정하거나 지금 할 일을 못할 때가 있어요. 이게 후회하는 게 소용이 없는 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보면 돌아갈 수 없어요. 지금 현재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돌아보지도 마시고 먼 미래를 너무 걱정하지도 마시고 지금 하루하루를 소중히 만약에 오늘 놀 거라고 결심했으면 열심히 노세요. 그리고 오늘 공부할 거라고 하면 딴 데 보지 마시고요. 유튜브 보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하세요. 오늘 하루 소중하게 그렇게 지내기를 바랍니다.
2: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지진회의 액템. 오늘 공부할 재난소감. 바다 밑에서 땅이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생겨난 에너지가 무시무시한 파도가 되어 육지를 덮치는 현상이 지진해일이다. 보통 쓰나미라고 부르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우산.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니 명심해두길 바란다. 사전 대비. 내가 있는 곳이 위험지역인지 확인하고 대피할 장소를 미리 숙지하는 건 물론 파도에 휩쓸려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물은 미리 정리해 두어라. 높이 높이. 더 멀리보다 더 높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된 대피소로 가기 어렵다면 3층 이상의 튼튼한 건물로 대피하도록 하여라. 선박 이동. 지진 해일은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항구로 돌아오지 말고 대기하도록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항구의 선박들도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안 끝났다. 지진 해일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대풀이 된다.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기상특보를 잘 듣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지진해일 위험해 대비해.
0: 내가 다닌 중학교는
3: 군남중학교.
0: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3: 강숙현 과학선생님.
0: 가장 망친 시험 점수는
3: 음악 70점.
0: 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3: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단어는 없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3: 악기를 배워라. 안녕하세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 엔진 개발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명민입니다.
0: 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3: 학생 때는 로봇이나 비행기를 만든 과학자가 우선 되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 선수도 되고 싶다 얘기도 했었고 뭐 의사도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가졌습니다.
0: 과학의 여러 분야 중에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3: 고등학교 때 제가 그 무인 가로등 제어라는 거를 하게 됐거든요. 밤에 이제 햇빛이 없어지면 자동으로 이제 가로등이 켜지는 그런 걸 했는데 그때 보면서 제가 이런 공학에 의해서 그 어떤 만들어진 기계 장치들이 사람을 되게 편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한테 공학을 선택한 게 계기가 됐습니다.
0: 과학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 있다면 뭘까요?
3: 우선 전문 지식이 있어야겠죠. 그 관련된 지식이 있어야겠고 두 번째가 끈기 그리고 성실성.
0: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3: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하늘을 나는 뭐 항공기나 뭐 드론, 그다음에 우주에서 작동하고 있는 인공위성이나 그다음에 뭐 달 탐사선 같은 우주선, 그다음에 이런 그 인공위성이나 탐사선을 우주로 보내는 우주발사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0: 현재 하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뭔가요?
3: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게 가장 힘든 거고요. 두 번째는 우주발사체가 가격이 되게 비싸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시험을 해야 되는데 잘못 시험하면 폭발하면 그렇게 손상을 입으니까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 두 가지가 단점이고요. 장점으로는 공학에 다 하다 보니까 내가 설계한 게 제작하고 나면 제가 내 손에 들어와 있고 보여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게 바로 눈앞에 나타난다. 두 번째로는 엔진 시험이나 발사 성공했을 때 정말 가슴 속에서 이만큼 더 뜨거운 어떤 그런 벅찬 감동이 올라오거든요. 그거를 자주 이제 제가 접할 수 있어서 그게 제 직업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0: 지금까지 했던 일 중에 가장 뿌듯했던 성과는 뭔가요?
3: 누리호에 들어갔던 75톤 엔진 개발을 했던 게 가장 뿌듯한 거고요. 그걸 가지고 지난 6월 달에 누리호 발사 성공한 것이 더 뿌듯한 일인 것 같습니다.
0: 누리호 발사를 성공시키는데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3: 시험 설비든 어떤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데 이 사람들 간의 의견이 달라서 많이 충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사람들 사이에서 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0: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한마디로 정의해주세요.
3: 우주 발사체

0: 그 다음에 인터넷이 보급된 지 지금 3, 40년 됐는데 세계가 급변화했잖아요. 앞으로 10년, 20년 되면 더 많이 급변할 거고, 여러분이 아시는 뭐 4차 산업에 뭐 인공지능이나 그 다음에 뭐 자율주행, 그 다음에 3D 프린팅, 이게 되면 아마 10년, 20년은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는데 우주도 굉장히 급변하게 변할 거거든요. 아마도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게 될 것 같습니다.
1: 미래의 과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0: 우선 제가 우주 마사지를 하다 보니까 우주에 관심을 가지고 좀 이쪽으로 많이 오시면, 저희는 우주 영토라고 그러는데 정말 할 일이 되게 많거든요. 우주 자원이나 우주 관광이나 또 어떤 우주라는 거는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인간 호기심을 작용하잖아요. 그런 호기심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주로 많이 와서 우주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많이 하면 좋겠는데, 먼저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이 있는 어떤 분야에 대한 어떤 그 생각들을 또 꾸미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걸 많이 꾸며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런 꿈만 꾸는 게 아니라, 뭐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뭐 캠프나 그다음에 과학관들이 많이 가서 그걸 접해봐야 되잖아요. 그냥 꿈을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에 행동이나 실천을 따라야 생각합니다. 불가능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어제의 꿈은 오늘의 희망이고 내일의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꿈을 가지고 도전하세요.

0: 산다는 건 고통을 견뎌내는 시간의 연속 아닐까. 때론 몸이 아픈 날이 있고 때론 마음이 아픈 날도 있다. 그때마다 이상이 있다고 보내오는 신호를 우리는 통증이라 한다. 일상을 망가뜨리는 허리 통증은 벗어나고픈 고통일 뿐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통증을 어떻게 잠재울 수 있을까?
1: 통증의 원인이 되는 염증을 없애주고 치료해주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비술적 치료 자체가 근본적 치료가 될 수 있다는.
0: 누구나 한 번쯤은 느껴본 허리 통증. 통증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수술은 피하고 싶다. 그렇다면 비수술적 치료만으로 통증을 치료할 수 있을까? 확신이 서질 않는 환자들. 다양한 시술로 허리 통증을 치료해온 마취 통증의학과 임경준 교수와 함께 지긋지긋한 허리 통증에서 벗어날 해법을 찾아보자.

0: 수확의 계절 가을이 왔다. 농부에게는 1년간 흘린 땀의 수고를 확인받는 시간이다. 40년 넘게 농사를 지어온 김옥수 씨 부부도 샤인머스켓 추수를 앞두고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1: 구리하죠. 구리하고 이제 정 못 달 때는 이제 사람 하나 얻어서 딸이 되게 둘이 다 했어요. 그러게 무리하게 했지.
0: 농사는 허리로 짓는다는 말이 있다. 작물의 키를 맞춰 구부렸다 폈다 혹사당하는 건 허리였다.
1: 엽순 딸라면 이렇게 밑에서부터 딱 위에 올라가면 이렇게 피고 딸 때는 낮은 데 딸 때는 허리 구부리고 따는데 이제 위에 이제 나중에 마지막 가면은 서서 따고 밑에는 되게 구부리고 따죠.
2: 허리가 많이 안 좋아졌겠네.
1: 그것이 허리

0: 날마다 하기 전에 상치할 때. 상치는 밭에 앉으면은 궁뎅이가 되어가지고 상치가 다 잘못하면 부러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딸 때 요르고 하고, 요르고 하고 상치 따요. 한쪽은 요르고 하고 한쪽은 따고. 못 앉았다니까. 그때도 허리 많이 썼어요. 상치할 때가.
1: 김옥수 씨는 30대부터 허리 통증이 시달려왔다.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통증 때문에 병원을 찾아 검사도 받았다.
0: 이렇게 꼬불고 다니죠. 이렇게요. 그리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저, 아이고 허리 피어나 계속 그러면 그렇게 꼬부러져서 못 써 그러더라고. 나도 아파서 피면은 도로 자꾸 꼬부러지. 나도 모르게 자꾸 꼬부러진다. 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꾸 꼬부러져요. 아픈 게. 뭐 MRI 찍어보더니 뭐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석회까지 굳었네 그래요. 그런 게 놀랐죠.
1: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 수술을 받아야 하는 건 아닐까 고민하기도 했다. 하지만 얼마 전부터 시술을 받으면서 통증도 줄었고 굽었던 허리도 펼 수 있게 됐다. 며칠 뒤 김옥수 씨는 병원을 찾았다. 두 달 전부터 마취 통증의학과 임경준 교수에게 치료를 받고 있다.
2: 저번에 한번 1차 주사 맞으셨잖아요. 네. 시술 한번 했는데 그때는 하고 나서 허리가 좀 펴진다고 했어요.
3: 네, 많이 펴졌어요.
2: 네, 허리가 맨날 꼬그라졌는데 허리가 펴지고. 근데 아직도 다리가 전체적으로 좀 왼쪽 다리 좀 힘쪽 빠진 데 있다고 그러셨는데 오른쪽 다리는
0: 힘이 빠지고 여기가 이불 안 덮으면 저녁에도 실어서 못 자요.
2: 아, 이불 안 덮으면은 오른쪽은 좀 괜찮으시고.
0: 오른쪽은 좀 괜찮아요.
4: 이렇게 한번 신발 한번 벗어보세요. 제가.
1: 허리에서 시작된 통증은 다리까지 이어져 나타났다.
4: 예. 그 다음에 위로 이제 해보세요. 당겨보세요.
2: 그 협착증 증상이 좀 꽤 있으세요, 지금. 예. 그래서 이 왼쪽이 주로 안 좋으시니까 왼쪽 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협착증 증상이 있어서 그쪽에다 약을 조금 더 많이 주고 또 그쪽에 협착증이라든가 또 유착이라든가 신경주의 조직들이 많이 붙어 있으면은 그 이렇게 움직이고 그럴 때마다 신경이 이렇게 주위 조직에 의해서 이렇게 제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움직여야 되는데 신경이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그 주위에 어느 정도 붙어 있는.
1: 김옥수 씨에게 허리 통증이 나타난 건 척추관 협착증 때문이다. 우리 몸의 중심을 이루는 척추는 7개의 경추와 12개의 흉추, 5개의 요추와 성인이 되면서 합쳐진 천추와 미추까지 총 26개의 뼈로 구성되어 있다. 척추에 통증을 일으키는 대표 질환으로는 척추관 협착증과 추간판 탈출증이 있다. 척추뼈는 전방뼈와 후방뼈로 이루어져 있는데 뼈와 뼈 사이에는 동그란 관 형태의 척추관이 있다. 이 척추관으로는 뇌에서 내려와 엉덩이, 종아리, 발바닥으로 이어지는 척수신경이 지나는데 척추관이 좁아지거나 붙어버려 신경을 압박해 나타나는 질환이 척추관 협착증이다. 추간판 탈출증은 척추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밀려나오거나 터지면서 척추신경과 주변 조직을 자극해 나타나는 질환이다. 이 두 질환이 나타나면 허리 통증과 함께 다리 통증이나 보행장애 같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2: 척추관 협착증은 대표적인 증상이 그 걷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 100m도 못 걷게 되는 가다가 이제 걷다가 다리 힘 빠지고 이래서 이제 주저앉거나 좀 다리가 종아리가 터질 듯이 아프다 해서 쉬어야 되는 요런 이제 파형이라고 그럽니다. 이것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간헐적으로 이렇게 나타난다 해서 간헐성 파형이라고 그러는데 이러한 파형이 나타나는 게 척추관 협착증의 특징이고요. 추간판 탈출증은 하지 쪽으로 내려오는 방사통 그리고 허리 요통 이게 이제 주 증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 김옥수 씨 역시 신경이 눌리면서 허리 통증뿐 아니라 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을 겪고 있다.
2: 이번에도 꼬리뼈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이 카테터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쭉 들어가갖고, 요 안에까지 올라가서 여기서 이쪽에 좀 볼 거예요. 이쪽에 문제 이상이 없는가. 지금 이게 왼쪽이고 오른쪽이잖아요. 이렇게 들어가갖고, 이상이 있는가 이렇게 좀 보고, 그쪽에다가 약을 좀 주고 나올 거예요.
1: 한 달 전 시술을 받고 효과가 좋았던 만큼, 김옥수 씨는 한 차례 더 시술을 받기로 했다.
0: 허리가 저 뭐 이렇게 빠르 피들 못해 아파서
3: 허리가 통증이 많이 심해가지고요. 들은 건 못 들어요. 허리가 자꾸 들고 가면 자꾸 이렇게 구부러진 게. 그러니까 아주 무거운 건 지금도 안 들어요. 조심하느라고.
5: 그걸 그렇게 구부리고 다니셨어요?
3: 그 사람들이 구부리고 다니면 사람들이 허리 좀 펴고 다니라나 보고 그래서 안 아파본 사람은 내가 모른다고 내가 그러죠.
1: 김옥수 씨의 시술이 진행됐다. 환자의 통증 정도와 병의 진행 정도, 환자의 건강 상태와 나이, 동반 질환 유무까지 고려해 시술 방법을 결정하게 된다. 농사를 짓는 김옥수 씨는 줄곧 허리 통증에 시달려왔다. 척수 신경이 지나는 척추관에 협착이 나타나면서 신경을 건드렸기 때문이다. 오늘 시술은 꼬리뼈 쪽에 바늘을 넣은 다음 내시경이 달린 얇은 관인 카테터를 넣어 통증 부위로 접근한다. 이후 내시경으로 보면서 척수신경을 감싸고 있는 경막의 바깥쪽에 약물을 주사한다. 시술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졌다. 오늘 시술에는 내시경 카메라가 달린 카테터와 C암이라는 엑스레이 기계가 사용됐다. 통증 시술에선 약물이 목표 지점에 정확하게 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선 내시경 카메라 영상과 실시간으로 촬영한 엑스레이 영상을 보며 시술이 이루어진다. 임경준 교수는 정확하게 척추관 협착증이 있는 부위에 카테터를 접근시켰다. 이후 카테터를 통해 네 가지 약물을 주입하는데 통증을 줄여주는 국소마취제와 염증을 해결하는 스테로이드 제제, 들러붙은 조직을 떼어주는 유착방지제와 염화나트륨 농도가 5%인 고농도 생리식염수를 주사했다. 그렇다면 생리식염수를 주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2: 고섬투압을 가지고 있는 식염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투여를 해주게 되면은 생리식염수 자체가 섬투압이 높기 때문에 주위 조직에 있는 수분을 좀 이렇게 흡수하는 그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배추 같은 걸 이렇게 쭉 소금 뿌려놓으면 배추가 쏙 절여지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처럼 주위 조직들이 이렇게 좀 움츠러드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또 주위 조직들이 이제 유착이 좀 떨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고장수 생리식염수가 그런 효과를 위해서 좀 사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6: 지금 어떠세요? 다리 이제 편안해요?
7: 이렇게 올라가 그런 해놨거든요 지금.
1: 통증 부위에 약물이 들어가면 눌려있거나 붙어있던 조직들이 떨어지면서 붓기는 가라앉고 염증도 줄어든다. 환자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일주일 안에 환자는 통증이 줄어든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허리에 통증이 나타났을 때 일상까지도 흔들리게 된다. 어느 날 갑자기 허리 통증이 찾아왔다는 사람도 있고 매일 허리 통증을 안고 산다는 사람도 있다. 나이가 들어서, 힘든 일을 해서, 자세가 나빠서 통증의 원인도 다양하다. 20세 이상의 성인 10명 중 8명이 경험할 만큼 누구나 겪는 국민 질환, 허리 통증. 나이가 들어 나타나는 퇴행성 변화로 생각됐다. 하지만 디스크라 불리는 추간판 탈출증은 젊은 층에서도 많이 발병한다. 앉아있는 것보다 서있는 편이 조금 낫다는 현석 씨. 허리가 아프기 시작한 건 3주 전부터였다.
8: 아침에 일어나면은 잘 걷기 힘들고 그럴 정도로 아파가지고 근처 좀 큰 병원에서 MRI를 찍었는데 허리 디스크가 터졌다고 하더라고요. 다리가 좀 오래 서 있거나 좀 오래 걸어 다니거나 하면 다리가 많이 아팠다 그 정도였어요. 허리 생각은 아예 못했어요. 평소에 자세가 많이 나빠요. 네, 제 느끼기에도 많이 나빠가지고 좀 무서운 마음으로 왔어요. 수술 진짜로 해야 되나? 수술 무서운데.
1: 현석 씨는 이미 디스크가 파열됐다는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수술은 피하고 싶다. 임 교수는 환자의 영상 자료를 확인했다.
2: 디스크가 튀어나와가지고 그게 터졌어요. 네. 그래서 엄청 심하고.
1: 디스크가 터진 현석 씨의 허리, 어떤 상태인 걸까? 우리 몸의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에는 말랑말랑한 디스크가 자리 잡고 있다. 디스크는 다시 단단한 젤리 같은 수액과 수액을 둘러싸고 있는 섬유륜, 위아래의 종판으로 구성돼 있다. 나이가 들면서 또는 잘못된 생활습관으로 디스크가 돌출되거나 터지면 척추신경과 주변 조직을 눌러 자극하면서 염증과 유착이 발생한다. 이로 인해 통증이 나타나는 것을 추간판 탈출증이라 한다. 현석 씨는 돌출됐던 디스크가 아예 터진 상황. 임경준 교수는 환자의 다리 기능부터 확인했다. 추간판 탈출증 환자에게 마비 증상의 유무는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2: 예, 됐습니다. 근력이 떨어져가지고 걷기가 힘든다든가, 뭐 휘청휘청한다든가, 뭐 잘 안 올라간다든가, 발목이. 요럴 때는 이제, 수술이라는 거 생각해봐야 되고, 대소변장애가 있을 때.
8: 네.
2: 그러니까 대소변장애는 본인이 그냥 느낄 수 있어요. 뭐 본인 대소변장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럴 경우는 이제 수술이라는 걸 고려해봐야 돼요. 지금 우리 환자분은 그런 건 없으시고, 근력도 괜찮으시고, 마비 증상 없으셔서, 일단은 비수술적 치료 방법으로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일단 그렇게 한번 치료를 해드릴게요. 뭐 통증 조절해드리고. 그래서
1: 수술이 아닌 시술로 치료하기로 했다. 이런 경우 시술만 받아도 괜찮은 걸까?
2: 병원에서 수술하자 했을 때 수술을 바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반드시 또는 당연히 수술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마비라든가 또는 그 대소변을 못 가릴 정도 이런 어떤 신경학적인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경우 이런 경우는 이 수술적 방법이 필요하겠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비수술적 치료를 먼저 해보시고 그에 따라서 진행 상황을 파악하면서 수술적 치료를 결정해도 늦지는 않을 것입니다.
1: 수술을 해야 될까 걱정했던 현석 씨는 우선 시술을 받기로 했다.
2: 이 환자분 지금 그 요추 5번과 천추 1번 사이에 디스크가 돌출되어서 터져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분 지금 이 부분에 신경 성형술을 좀 해드릴까 해요.
1: 시술을 받고 환자가 관리를 잘하면 파열된 디스크는 3개월에서 1년 안에 저절로 흡수된다. 이를 디스크 자발 흡수라 한다. 이 환자는 요추 5번과 천추 1번 사이의 디스크가 터지면서 오른쪽 다리와 뒤쪽 허벅지에 통증과 저림 증상이 나타났다. 치료를 위해 꼬리뼈 쪽으로 주사바늘을 넣고 디스크가 터져나온 부위 바로 아래까지 카테터를 넣어 접근시킨 다음 네 가지 약물, 생리식염수와 국소마취제, 스테로이드 제제와 유착방지제를 주사한다. 환자는 디스크가 터져 흘러나오면서 신경을 눌러 염증이 생겼고 그로 인해 급성 통증이 나타났다. 시술로 염증 부위에 약물이 닿으면 염증은 완화되고 들러붙은 조직이 부드러워지면서 통증은 줄어들게 된다.
2: 네? 뻐근해요. 네, 다리 쪽 뻐근하죠?
1: 환자에 따라 치료 효과도 약물 지속 시간도 다르다. 임 교수는 상태를 지켜보며 다음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로 했다.
2: 부드러우시죠? 시원한 느낌이죠? 예, 그동안 꽉 눌렸거나 막혔던 부분이 좀 뚫어진 느낌이죠.

0: 근데 시원할 때막 움직이면 안 돼요. 내가 또 말하지만. 예. 지금 마음 같아서는 막 달려갈 수 있을 것 같을 거예요. 예.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예.
1: 통증이 없었다면 디스크가 터진 것조차 몰랐을 환자. 통증은 문제를 알려주는 알람의 역할을 한다.
0: 맨 처음에 이제 우리가 통증이라는 개념을 생각해 봤을 때, 통증은 우리 몸의 이상 반응, 몸이 이상하다는 걸 나타내주는 이제 증상으로서 통증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질병이 있을 때그 질병의 경고 사인으로서의 통증 역할을 하는 거죠. 이런 통증을 저희들은 이제 급성 통증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제 이런 그 질병이나 이런 것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증상이 될수 있는 원인, 그러니까 조직 손상이라든가 누가 다치거나 하는 이런 것들이 다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통증은 이제 증상이 아니고 이 통증 자체가 병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원래 이제 병이 나았으면은 통증도 없어져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느끼는 통증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통증 자체가 나쁜 통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경고, 증상에 대한 경고로서 그런 통증의 역할.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이 통증이 이제 만성화돼서 질병이 되어버리는 통증. 이런 걸 만성통증이라고 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이건 이제 좀 나쁜 통증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1: 통증이 시작되고 3개월이 지난 후에도 통증이 지속되면 만성 통증으로 본다. 만성 통증이 문제가 되는 건 신경학적 변화가 나타나면서 통증의 정도가 심하고 치료도 쉽지 않다는 점이다. 김성수 씨는 지난 20여 년간 허리 통증을 안고 살아왔다. 만성 통증으로 진행된 허리병은 괜찮았다 나빠지기를 반복해 왔다.
0: 근데 아직도 잠들기가 조금 힘드세요? 아니면 자다가 깨세요?
2: 자다가 많이 깹니다. 한 여러 번 깹니다.
0: 아, 자다가.
2: 예.
0: 주로 아픈 부위는 주로 지금 엉치 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뒷다리로 해서 뒤쪽 종아리, 뒤쪽 종아리까지 가는 거죠?
2: 종아리까지 가는데 실제로는 그 엄지 발가락까지도
0: 아, 엄지 발가락까지.
2: 증상은 있는데 뭐 미미하죠. 종아리까지 가는데
1: 김성수 씨는 20여 년에 걸쳐 세 번이나 척추 수술을 받았다.
0: 지금 그 제가 볼때 이제 척추 수술 후 통증 증후군에 해당되거든요. 그러면 저번에 한번 해드렸고요. 오늘도 한번 저번처럼 똑같이 한번 더 해드리고 또 볼게요. 그래서 이번에도 좀 효과가 좀 많이 가면 또 좋을 수 있으니까 좀 보고.
1: 척추관 협착증에 디스크까지 있었던 김성수 씨. 수술로 통증의 원인은 제거했지만 통증까지 깨끗이 없애진 못했다.
2: 오래됐습니다. 허리 수술만 지금 세번 받고 지금 그래도 지금에는 증상이 있어갖고 지금 시술을 받게 됐어요. 수술을 하고 한 5년 가까이는 통증이 어느 정도는 좀 많이 완화됐었는데 지금 5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또 그런 증상이 있어갖고 또 오게 됐었죠. 그리고 또 시술을 하고 또한 1년 정도 지나게 되니까 다시 또그 통증이 다시 와서 지금 시술을 받게 됩니다.
1: 통증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술을 받은 환자들. 수술 후에도 여전히 아픈 이유는 무엇일까?
0: 척추 수술 후 통증 증후군이란 한번 또는 그 이상의 척추 수술을 받은 후에도 환자분이 지속적으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척추 수술 후 통증 증후군이라고 그러는데요. 원인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명확한 원인을 찾기가 힘든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척추 수술하기 전에 있었던 통증이 기속적으로 남아있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수술하기 전에는 없었던 통증이 새로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인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고요. 또한 가지는 환자분과 의료진과의 어떤 그 통증에 대한 그 생각의 차이. 예를 들면 환자는 나는 이 정도 가지고는 그 통증이 심하다, 힘들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의료진은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 하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차이, 이런 것들 모두가 다 척추수술 통증 증후군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1: 김성수 씨의 시술이 시작됐다. 척추 수술 후 통증 증후군 환자들은 정확한 진단조차 쉽지 않다.

수술 후 조직이 엉겨붙는 유착이 생기거나 다른 척추에 퇴행성 변화가 나타나 통증이 더해질 수도 있다. 가능한 통증의 여러 원인을 고려하며 통증을 없애는 데 치료 목적을 둔다.

0: 자연 속에서 노후를 맞고 싶어 1년 전 귀촌을 선택한 신원철 씨 부부. 6개월 전 척추에 문제가 생겼을 땐 열심히 살아온 훈장이라 생각했다. 수술을 받았고 수술은 계획대로 잘 끝났다. 하지만 생각지 않은 통증이 시작됐다.
1: 한 달 만에 퇴원을 했거든요. 뭐 더 심해지는 게 아니고 이제 그 당시에는 그 정도로 쭉 고통이 왔어요. 그리고 이제 진통제를 그렇게 먹었으니까. 그래서 조금 좋아지는 듯 해졌는데 이런 거 좀 일상생활 좀 하다 보니 또 이제 심해졌죠. 심해져가지고 한 석 달까지는 그래도 이제 괜찮았어요. 그냥 아, 낫는 과정이다 생각하고 이래 있었는데 넉 달 지나니까 멘탈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제 아 이거 평생 고통을 안고 살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멘탈이 확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엄청나게 이제 잠도 못 자고 고통 엄청 하고 진통제도 안 듣고 솔직히 이제 사는 게 계속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면은 이게 못 살 수 있겠다. 이렇게 고통 안고는 살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아프니까. 첫째로 이제 사람이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못 자니까 이게 뭐 지옥이 그런 지옥이 없었어요. 잠을 못 자니까.
0: 허리 통증이 심해 응급실에 가기도 했다는 신원철 씨. 3주 전부터 통증 치료를 받고 있다.
2: 어제는 좀 평이 좀 지내셨어요?
1: 네, 조금씩 나아지고 좀 지금 담이 걸린 것처럼 이렇게 아프거든요.
2: 아, 담이 걸린 것처럼요? 네. 잠깐 올려보시겠어요? 부위가 이쪽 부위가요?
0: 통증은 오른쪽 갈비뼈에서 시작해 뒤쪽 어깨 날개 쪽지와 등에 있는 척추 수술 부위까지 넓게 퍼져 나타났다.
1: 네. 그다음에 요거하고 이제 수술했는데 피임박았는데 그 이제 윗부분하고 그 제일 밑부분하고 네. 윗부분하고
3: 거기 좀 통증 있어요?
2: 거기 좀 통증 있어요? 잠깐만요. 수술 지금 한 부위가 여기거든요. 네. 그럼 여기에 여기 옆에 이쪽이 아프신 거예요? 예, 예, 네, 여기하고 예. 또 수술하는 부위가 여기 예, 끝인데 예, 예, 여기 옆에 예, 여기가 아프고요. 예. 아, 여기하고 여기가요. 예, 예. 이게 지금 가만히 있어도 아픈가요? 아니면 움직일 때?
1: 가만히 있어도 저기 좀 걸리고 좀 움직이면은 이제 주로 이제 오른손을 사용하면은 그 날개뼈 이거 끝머리 부분.
2: 날개뼈 끝머리 부분이요? 예, 예. 예.
1: 그게 아마 여기 수술된다고 연결이 되는 건지 거기가 조금 좀 심하게 좀
2: 아, 된 것 같은데 그건 좀 이따가 제가 한번 또 봐볼게요. 예. 주사를 좀 놔드리면 좀 부드럽긴 할 거예요. 예.
0: 이미 한 차례 시술을 받고 효과가 있어 오늘 다시 시술을 받기로 했다. 척추 수술이 잘 끝났는데도 왜 수술 전에 없던 통증까지 나타나 그를 괴롭히고 있는 것일까?
2: 근데 이분이 수술한 이후로 그 이제 수술한 부위, 그 부위 그리고 또 등 쪽에 그리고 또 이 오른쪽에 저 이쪽 이 어깨 쪽 밑에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아프다고 수술한 그 부위로 해서 쭉 아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수술하면서 그 기구가 들어가기 위해서 벌렸던 갈비뼈 사이에 있는 늑간신경이 있는데 그 늑간신경이 조금 건드려지지 않았을까. 이분은 이제 수술 후에 통증은 통증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수술 후에 그 급성통증이라고 봐야겠죠. 만성통증보다는 그냥 수술 후 통증.
0: 급성 통증을 그대로 둘 경우 만성 통증으로 진행된다. 진행을 막기 위해선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초음파를 보며 늑간 신경 차단술이 진행됐다. 이 환자는 넉 달 전 척추 수술을 받았다. 갈비뼈 사이에 기구를 넣어 수술하는 과정에서 늑간 신경이 영향을 받아 급성 통증이 나타났다. 오늘 시술에선 늑간 신경에 국소마취제와 진통제를 주사할 예정이다. 신경 차단술은 대표적인 비수술적 치료법이다. 신경 주변에 주사를 놓으면 통증 전달 물질의 분비를 차단시켜 통증을 조절하게 된다. 병원을 다녀온 뒤 신원철 씨는 활력을 되찾았다. 그동안 미뤄뒀던 일들을 하나씩 해나가기 시작했다.
4: 지금은 어느 정도 가능하신 거예요?
5: 네. 네.
1: 그때는 이렇게 아마 이렇게 했을 때 이 등이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들 적이 못 됐어요. 그 정도 통증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들지를 못했어요, 들지를. 초음파를 보면서 이제 신경에 주사를 놨는데 이게 거짓말처럼 확 좋아지더라고요. 딱 맞고 난 바로, 바로 이게 뭐 확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딱 눈이 번쩍 뜨이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살만 할 정도로 이렇게 가슴이 여기 엄청 아팠거든요. 손을 대지도 못할 정도로. 그런데 확 나서 보니까 이게 확 좋아지니까 이게 이제 의지가 생기는 거잖아요. 아, 이게 이렇게 주사만 하면 나을 수도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뭐 조금 얼굴도 피고, 이제 얼굴도 이제, 안정이 되니까.
6: 밥을 특히, 이제 자기가 안 아프니까 밥을 잘 먹게 되더라고요. 밥을 잘 먹게 되니까 일상생활이 조금씩 되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불과 2주밖에 안 됐어요, 저희가.
0: 만약 급성 통증을 그대로 두었다면 만성 통증으로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2: 급성 통증을 조절하지 않고 계속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은 이 통증 자체가 신경계를 변화시킵니다. 그러니까 통증 자체는 원래 이제 발생하는 거는 조직 손상으로 발생하는 건데 나중에는 이 통증이 아무 문제가 없는 그야말로 그냥 멀쩡한 이런 신경계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이제 신경계가 자체가 변화하게 되면서 만성 통증으로 넘어가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급성 통증은 빨리 치료하는 게 좋습니다.
0: 나이 탓일까? 젊어서 고생한 탓일까? 정정자 씨는 목과 어깨, 허리에서 다리까지 안 아픈 곳을 찾기 힘들다.
7: 그때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고기를 많이 썰었거든요. 고기를 이제 엄청 많이 썰지. 불 위에서 탕을 끓이고 이렇게 엎져서 거시기죠. 고개를 숙이고 내 높이를 항상 맞춰갖고 한다 해도 아무래도 고개는 숙여지지. 안 숙일 수가 없어요, 조리하면은. 그래서 그것 때문에 퇴행성이 앉는 것 같아요.
0: 정정자 씨는 젊은 시절부터 음식점을 운영했다. 하루 종일 도마 앞에서 칼질을 하거나 불 앞에서 음식을 만드는 것이 일상이었다. 허리 통증은 그때부터 안고 살아온 고질병이다.
7: 6개월은 이제 견딜만 하죠. 이제 또 그러다 못 견디겠으면 가서 맞게 되고 그러는데 그래도 움직이기가 좋으니까는 해보는 게 제일 좋죠. 안 할 수는 없지.
0: 정정자 씨는 통증이 심할 때면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아왔다. 그 덕에 지금까지 무리 없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었다.
2: 저번에 제가 주사를 한번 놔드려 봤어요. 어떠시던가요?
7: 이제 그것도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2: 많이 좋아졌어요?
7: 예. 네. 2-3일간은 그렇게 버그나인 부분.
2: 그렇죠. 예, 네, 2-3일간은, 예.
7: 네. 예, 네, 그랬는데, 이제는 그 괜찮은지 이제 허리가 그렇게 아프면서 뒷다리가 딴 거예요.
2: 뒷다리가 좀 땡겨요. 아, 허리가 좀 아프면서요. 아, 그래요? 자, 아픈데 한번 저 보여주세요. 자, 어디가 아프세요?
7: 지금 이렇게는 안 아픈데 이렇게 엎졌다가 있나면 이렇게가
0: 통증의 원인은 척추관 협착증. 병의 원인을 제거하려면 수술이 필요하다.
2: 이렇게 아파요. 근데 엎져 있다가

0: 있나면 일어나려면 여기가 아파요. 한가운데가 아프신 거네요?
1: 이렇게 아파요. 근데 5번, 6번이라고 그러대요.
0: 거기 있는데 거기가 아파요?
2: 고령자나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들은 수술보다 비수술적 치료를 선호한다.
3: 척추 수술을 한다는데 우리 나이는 못 해요. 지금 80이 넘어버려서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또 대강 보면은 그 정도 척추가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수술들 안 하고 약물로 그렇게 치료들을 많이 하대요. 주사 치료하고.
2: 정정자 씨는 콜라겐 주사 치료를 받기로 했다. 통증을 잘 조절하고 관리하기 위해선 척추 주변의 근육이나 힘줄, 인대 같은 조직들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한다. 통증 부위에 콜라겐을 주사하면 염증을 줄이고 조직을 재생시켜 척추 건강을 돕는 지지대 역할을 한다. 결국 허리 주변 조직이 강화되면 통증 완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직립보행을 하는 인간에게 허리 통증은 숙명과도 같다. 척추가 항상 지면을 향해 압력을 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세에 따라 허리가 받는 하중은 조금씩 달라지는데, 허리 통증을 예방하기 위해선 되도록 허리의 하중이 가해지는 자세를 피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서 있을 때 허리가 받는 압력을 100%로 본다면, 반듯하게 누워 있을 때에는 20%, 옆으로 누우면 70%의 압력을 받아 허리는 비교적 편안한 상태다. 하지만 허리를 굽혀 물건을 들 때와 무거운 물건을 들고 걸을 때 허리는 큰 압력을 받게 된다. 특히 의자에 앉을 땐 각도에 따라 허리가 받는 압력이 달라진다. 허리와 다리의 각도가 좁아질수록 허리가 받는 압력이 커지면서 허리는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장시간 의자에 앉아 지낼 땐 되도록 허리에 부담을 덜 주는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반드시 등을 붙여 앉고, 소파에 앉을 땐 머리까지 붙여 깊숙이 앉으며 발은 바닥에 닿는 자세가 좋다.
0: 다른 질병에 비해서 허리 통증이 특별히 많은 이유는요, 허리가 항상 우리 몸의 중심이죠. 그렇지만은 또 나쁜 자세, 또 이렇게 장시간 일하면서 앉아있는 자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활 속에서 나쁜 습관이나 이런 것하고 상당히 많이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병에 비해서 항상 매일 우리가 겪게 되는 일들이죠. 우리가 허리를 쓰지 않고, 뭐, 이렇게 직립보행하지 않고 이렇게 되면은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허리는 항상 이러한 스트레스나 이런 것에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2: 무화과 농사를 짓는 임상기 씨는 올해 농사를 망쳤다. 지난 봄부터 시작된 허리 통증 때문에 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다.
4: 그러니까 이게 무화과 다 죽었잖아요. 지금 요 정도로 컸어야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가뭄에 죽어버리고, 나무도 이 동물들하고 똑같아갖고.
2: 10년 전부터 간헐적으로 허리 통증이 나타났지만 그런대로 잘 버텨왔다. 그러다 올 4월 걷기 힘들 만큼 통증이 심해졌고, 수술을 받아야 하나 고민하기도 했다.
4: 닿지를 못했어요.
5: 아예 닿지를 못했어요. 네.
4: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 높은 거 놔두고 이렇게 앉아서 함께 1분에 할 거다 10분에 걸쳐서 했죠. 할 수 없이 해야 하니까 그냥 우리 아이프하고 둘이. 그때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하죠.
5: 지금은 보니까 뭐 잘 이렇게 하시는 네. 것 같은데.
4: 그러니까 90% 안 지냈다는 소리지.
2: 세 번의 통증 시술을 받고 약물 치료를 병행하면서 통증은 거의 사라졌다. 통증이 사라지고 제일 먼저 시작한 건 운동이었다.
4: 약 먹고 운동하니까 100%는 아니고 지금도 90% 계속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2km 걷고 10km 뛰고 잇몸 이렇게 한 100개 하고 팔 굽기도 하고 스쿼트인가 그것도 하고.
2: 척추관 협착증에 추간판 탈출증까지 있다는 임상기 씨. 지금 그의 척추는 어떤 상태일까? 임상기 씨의 척추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MRI 촬영이 이루어졌다. 통증이 심하던 때와 통증이 사라진 지금, 환자의 척추는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0: 지금 지내시기에 통증은 몇 점 정도 되실 것 같아요? 지금 한 이 정도, 뭐 이 정도 되실까요?
6: 한 이제 1에서
0: 1에서 0,
6: 네, 왔다 갔다
0: 1에서 이제. 0 사이에 왔다 갔다. 네. 지금 통증 점수는 0에서 네. 1 사이에 왔다 갔다. 그럼 뭐 거의 통증 없이 네. 일상생활 하시고 네. 걷기도 잘 하시고.
6: 걷기는 최고 잘하죠.
0: 최고 잘하시고. 네, 불편한 거 없으시고요. 네. 무리를 안 하시면 되니까 무리만 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이제 지금 현재 쭉 유지 일상생활 하는 거 유지할 수 있고.
2: 통증이 사라진 것을 검사 결과로 확인할 수 있을까?
0: 원래 왼쪽이 지금 아프셨잖아요, 다리가요. 그래서 이게 오늘 찍으신 거거든요. 이 신경 나오는데도 여전히 신경이 조금 눌려있는 상태로 있고요. MRI 상에서 그다음에 여기 디스크 나와 있는 부분도 여기도 보면은 협착이 좀 있어요. 여기 보면 협착 아직도 있잖아요. 여기 지금 이 상태거든요. 여기 이 상태고. 2019년도 MRI하고 제가 비교를 해갖고 똑같이 찍은 거 똑같은 위치에서 확인해보니까 디스크가 이렇게 튀어나와서 살짝 있거든요, 지금. 뒤까지 살짝 눌러있고 이렇게 된 상태. 근데 지금 증상은 없으신 거예요, 하나도. 뭘 의미를 하냐면 이거는 임상기님 아프신 거는 이런 어떤 MRI만 갖고 판단해갖고는 좀 곤란하다.
2: 영상 소견만 본다면 달라진 것이 없다. 하지만 환자가 느끼던 통증은 깨끗이 사라졌다.
0: 환자 증상이나 이렇게 좋아진 걸로 봤을 때는 수술 안 하고도 얼마든지 이렇게 좋아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비수술적 치료를 항상 먼저 고려해보는 것이 이런 지금 이 MRI가 의미하는 그런 그 의미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2: 시술을 통해 염증을 줄이고 통증 유발 물질의 분비를 막으면 통증은 사라진다. 그 후부턴 환자 스스로 통증을 조절하고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운동이다.
0: 이렇게 좀 치료를 받아서 만약에 내가 운동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 그렇게 된다면은 걷기 운동이 제일 권장되는 운동이기 때문에 걷기 운동을 하셔야 되고요. 운동을 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운동해라 운동해라 하는데 환자는 나는 아파서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한테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운동을 하시되 처음에는 조금 더 많은 거리 예를 들어서 욕심내가지고 뭐 1시간 나는 걷기 운동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처음에는 20분도 좋으니까 20분이라도 걸으시라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요. 이제 조금 내가 몸이 조금 20분에는 적응된 것 같다 그럼 좀 늘리는 겁니다. 이제 30분 운동 그렇게 해서 30분 정도 운동하고 또 괜찮으면 또 늘리는 거죠. 이렇게 서서히 운동량을 서서히 본인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서서히 늘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중요한 게 꾸준히 하시는 거. 뭐 오늘 2시간, 3시간 하고 내일은 안 해버리고 이런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좋으니까 30분 하고 내일도 30분 하고 이렇게 꾸준히 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2: 허리 통증의 재발을 막기 위해선 허리 근육과 인대를 강화시키는 운동을 꾸준히 반복하는 것이 좋다.
7: 통증이 있는 환자분들은 초기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호흡을 이용한 배의 복압을 상승시켜서 배 운동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배 근육을 토대로 해서 허리 근육 이쪽 따고 있는 이쪽 바깥쪽까지 해서 힘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운동이 되겠습니다.
2: 천장을 보고 누운 상태에서 5초간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5초간 천천히 숨을 내쉰다. 호흡을 통해 배의 근력을 키우면 허리 통증을 예방할 수 있다.
7: 다시 시작.
2: 등을 대고 누운 상태에서 반대 팔과 다리를 동시에 들어올린다. 이 동작은 허리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척추 주변부 근육을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0: 척추에 문제가 있는 디스크 환자들의 경우에는 허리에 특히 이쪽 허리 부분 이쪽부터 이쪽까지 크게 눌렀을 때 통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이제 허리를 펴는 동작이 허리의 요추의 전만을 유도해서 허리를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게 됩니다. 자, 시작!
1: 엎드린 상태에서 다리를 어깨 너비로 벌린 후 천천히 바닥을 밀며 상체를 세운다. 허리를 구부릴 때 디스크가 탈출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평소 요추 전만을 유도하는 자세를 통해 허리를 안정화시키도록 노력한다. 하늘이 높아지는 계절, 가을이 왔다. 샤인머스켓 농장을 운영하는 김옥수 씨 부부를 산에서 다시 만났다. 평소 노동은 많이 하지만 운동할 시간은 부족했다는 부부. 허리 건강을 위해 매일 걷기 운동을 시작했다.
2: 많이 좀 좋아지셨어요, 운동하시면서?
3: 네, 좋아졌죠. 이렇게 펴지고.
2: 어떻게요?
3: 이렇게 저기 똑바로 펴지잖아요. 그전에는 안 펴졌는데.
2: 몸이 잘 안 펴지셨어요?
3: 네, 구부러졌는데 지금은 확 펴졌어요.
2: 확실히 운동이 효과가 좀 있나요?
3: 그렇죠. 다리는 얼마든지 걷었는데 허리 때문에 못 걸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좋아졌죠.
1: 굽이진 인생길, 가을 하늘처럼 맑은 날만 있을까? 비 오고 천둥치는 궂은 날도 있는 법. 허리가 아파서 통증이 심해서 사는 것이 힘겹게 느껴진다면 명의의 조언을 귀담아 듣고 실천하자.
4: 우리가 흔히 고혈압, 당뇨는 관리하는 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데 말씀을 하시는데 통증도 마찬가지 이제는 관리해야 되는 만성통증은 이제는 관리해야 되는 질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성통증과 급성통증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하나의 방법을 말씀드린다면은 급성통증일 경우는 바로 병원을 방문해서 치료를 하시는 게 맞고 만성통증일 경우는 일상생활 중에서 자세나 이런 것들 잘 유지하시고 또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하셔서 생활을 잘 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는데 그런 과정 중에서 통증이 그 예전과는 다르게 새로 통증이 발생했다든가 또는 더 심해졌다 이렇게 되는 경우는 바로 병원을 방문하셔서 비수술적 치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으셔서 우리 삶의 질을 더 이렇게 좋게 가져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외출 후 행동 요령. 한번 사용한 마스크는 재사용하지 않습니다. 손, 발, 눈, 코를 흐르는 물에 씻고 양치질하거나 샤워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외출 후 눈이 따갑거나 이물감이 느껴질 경우 비비지 않고 손을 깨끗하게 한 후 인공 눈물로 씻어냅니다. 외출복은 따로 보관해 두었다가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날에 야외에서 털어 착용 또는 세탁해 주세요.

0: 1968년 윌리엄 앤더슨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 전체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주에서 촬영을 했죠.
1: That's a beautiful shot. I thought to myself, it's really too bad we're shooting missiles at each other on this tiny little place we call home. It's the only home in the universe.
0: 그 후 6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류는 이제 매일 수천 개 인공위성에서 수백만 장의 사진을 찍죠. 그 어느 때보다 세세하고 거시적으로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2024년에 인공위성은 스페인 홍수를 추적하며 인명을 구했고 미국 대통령 후보 암살기도 순간을 포착했고 허리케인 한가운데

0: 우리를 데려갔죠. 우주에서는 그 모든 게 선명히 보였습니다. 지구는 남다른 역사학자를 갖게 됐죠. 2024년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습니다.
1: From all of us on board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we'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wish you happy holidays and a happy new year.
2: Happy New Year.
3: 明けまして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4: Happy New Year.
0: (웃음)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 고요하고 평온하게만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180도 다르죠. 400km 아래의 일본. 새해 첫날을 축하하던 노토반도의 주민들은 난데없는 지진에 혼비백산했습니다. 강력한 대규모 지진이었죠. 규모 7.5로 이 지역 역사에 기록된 어느 지진보다 강했습니다. 우주에서 봐도 파괴의 규모는 어마어마했죠.

0: 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私の町が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
1: 도로가파괴되고유무선통신에장애가발생했습니다。구조대원들은구조작업에위성사진을적극활용했죠。
2: Satellites allow us to get information about an area that's been affected by an earthquake and prioritize aid to areas that need the most help. It's a very powerful technique.
1: 6,400km 남쪽에 호주 남동부로 가볼까요? 대양의 수면 아래 해저에서 차가운 물이 올라옵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신비한 변화는 우주에서도 볼 수 있죠. 식물 플랑크톤의 대규모 증식입니다. 240km나 이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증식이죠. 이 거대한 덩어리는 차가운 해류를 타고 온 미생물 수십억 개체입니다. 해수면에 핀 꽃처럼 보이는 식물 플랑크톤 덩어리는 생태계 전체의 토대가 돼주죠. 지구상에서 제일 큰 동물도 불러들입니다. 그 모습도 우주에서 볼 수 있죠. 인공위성은 지구 구석구석 안 비추는 곳이 없습니다. 변화하는 환경과 대자연에 닥친 위험을 감시하는 위성들도 있죠. 2월, 이 위성들의 눈길은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를 향했습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였죠.

투명하게 푸른 바닷물과 깨끗한 해안이 위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위성이 포착한 건 한 섬에서부터 이어진 145km 길이의 기름띠였죠. 토바고 섬의 해안은 14km 이상이 기름에 덮였습니다. 암초에 걸려 전복된 배 때문이었죠.

0: 있었죠. 문제는 그 배에 선원도 선주를 밝혀줄 기록도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기름 유출 사고 책임자를 찾기 위해 인공위성 탐정단이 등장했고 우주에서 포착한 이미지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1: We started putting the pieces of the trail together. We were able to use satellite imagery to identify the ship's location. We can see the barge overturned just offshore from Tobago. A few days before that, we can see the ship being towed by this tugboat with this huge oil slick 40 kilometers long extending behind it. We realized we could track back its entire voyage almost day by day. And continuing to follow it back, we found where it began in Panama, where we were able to identify the owners of the ship.
0: 디지털 탐정단의 활약 덕분에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사고 선박 선주를 대상으로 피해배상 소송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무렵 지구 곳곳에서는 충돌이 격화되고 있었죠.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을 감행했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를 침공했습니다. 우주에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결과는 참혹했죠. 피난민들은 이집트 접경 지역인 남부 도시 라파의 난민촌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난민촌은 사막에 생긴 거대한 텐트촌이었죠.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몰려들며 그 텐트촌은 점점 커졌습니다. 2024년 지구는 다사다난했습니다. 기쁨과 파괴, 변화, 비극이 오고 갔죠. 하지만 우주에서 본 지구는 평온하기만 합니다.
2: I think if we could get all 6 billion people or however many we have now on this planet to see that view for just a few minutes, I think the whole planet would change.
0: 이곳에서 보면 우리 고향 행성의 아름다움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죠.
3: The Earth is unique. When you look out in the depths of space, you realize just the vast ocean of darkness. And we're on this little island. And we're on it together. And we need to figure out how to work together for the benefit of everybody.

0: EBS 퀴즈.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퀴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 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퀴즈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2: 우와, 이거 진짜야?
3: 에이, 설마. AI겠지?
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0: 얘가 공개 못 듣고 그냥 집에서 풍만 듣고 있어요. 참 잘하셨어요.
1: TV, 라디오, 스마트폰으로 호우예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대피할 때 위험한 하천가, 산길, 전신주, 변압기 주변은 피해주세요. 세이 호우호우님께서 폭우 때문에 도로에 물웅덩이가 너무 많아서 무서워요. 집에 어떻게 가죠? 라고 질문 보내주셨네요. 운전 중 폭우를 만나 불가피하게 물웅덩이를 지나야 할 때는 멈추지 않고 저속으로 한 번에 가로지르면 되는데요. 물의 수위가 승용차 바퀴의 3분의 1, 화물차 바퀴의 절반 이하일 때는 통과해도 괜찮지만 그 이상 물에 잠겼을 때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침수된 도로나 다리는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휩쓸릴 수 있으니 절대 함부로 건너지 마세요. 우리 비밤 청취자분들은 팽디가 알려준 대로 호우에 철저하게 대비하기로 약속!

0: 삶이 행복한 이유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1: 인생이 정말 확 풀릴 것 같아. 우리 행운 마을이 확 풀리고.
0: 자연이 내어주는 풍요로움과 그 계절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
2: 향기다. 향 좋지. 취해버려. 취해, 향에 취해.
1: 소고기 알지?
0: 땅과 바다의 진미를 맛깔나게 볶아 정성껏 차려낸 밥상 또한 삶의 행복이죠.
3: 이렇게 협조를 잘해요, 우리 마을은. 진짜 좋아요.
0: 서로 다른 칸을 채워 하나 되는 구절판처럼 조화롭게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마을을 찾아갑니다. 산이 포근하게 마을을 감싸 안은 전라남도 장흥군 행원마을. 정겨운 사람들이 모여 오순도순 살아가는 곳입니다. 사람 좋아하고 일 좋아하는 이성숙 씨.
4: 순심 언니! 우리 장 보러 가게, 얼른 나와! 산으로 장 보러 가게. 장갑까지 다 끼고 와보라, 벌써. 모자도 쓰고. 원해. 여기 우리 순심 언니라고 아랫집 언니인데, 제가 아주 약으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 언니가 너무 많이 도와줘요. 언니 오늘 열무담세, 그럼 또 오고. 산에 가세, 그럼 산에 가고 또 오고. 나이는 저기 73이에요. 근데도 이러고 젊어요.
2: 스타일을 좋아해.
4: 봐봐, 반짝이 옷도 입고 얼마나 좋아요.
2: 좋아하거든.
4: 이렇게 좋아요. 네, 옆집에
2: 좋으니까 내가 서로 좋게 살게.
4: 아, 아니요, 나는
2: 도움을 많이 받아.
4: 아, 아니요, 그래 안 해요.
2: 아유, 유명하니.
0: 마을 일이든 집안 일이든 허물없이 서로 나누는 마을입니다.
4: 이쪽으로 가겠지요. 안녕하세요, 분회장님. 예, 우리 산에 장 보러 가게, 지금.
5: 환영합니다.
4: 우리 부정회원 명희 씨도 있네. 오메메. 야, 우리 분회장님, 김영회장님이라고.
5: 환영합니다.
4: 제가 이제, 예, 분회장 하다가 우리 분회장님한테 분회장 드렸어요. 너무 잘해요. 저보다 잘했어.
0: 분회장님 댁에 생긴 새 식구. 마치 내 식구처럼 반가워합니다.
4: 오메! 강아지를 이러고 많이 갖다 놨다냐? 오메, 오메.
5: 아니, 아니다, 두 마리.
4: 이쁜 거
5: 갖다 놨는가?
4: 응, 이쁘구만.
2: 야. 이거 누구 몇 개 갖다 놨어?
4: 우리 분회장님 뭐, 꽃도 잘 가꾸고, 진짜 아주.
5: 꽃이 너무 이쁘고.
4: 이쁘고, 아주. 진짜 집도 깔끔하게 잘 해놓으시고.
0: 꽃을 보듯 서로를 칭찬하죠.
5: 한 6년 된다, 5, 6년?
4: 어, 5, 6년 돼요.
5: 여기 전 분회장님이 주셔가지고
4: 서나무
5: 우리가 한 5년 심었어요 지금.

0: 애기 아빠가 네. 여기 집 지은다고 선물 여기 입주 선물로 소나무 어, 드렸어요. 이, 이거라 색으로.
1: 통이 크시네요.
0: 아, 아니요.
2: 성숙 씨가 마을 한 바퀴 돌았을 뿐인데 너나 없이 따라 나서는 사람들. 함께 하는 일이 익숙하답니다.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마을 뒷산으로 향합니다.
0: 갑시다.
2: 이곳은 지갑 없이도 배부른 행원마을 장터.
0: 이게 비비추예요.
2: 이 산에 특히 많이 자라는 비비추는 성숙 씨가 손꼽는 제철 식재료.
0: 맛있어요. 근데 부끄러워서 어디 놀러 갈 때 갖고 가면 진짜 좋아라. 최고. 아, 집 왔다.
1: 집 왔다.
0: 진짜 취나무.
2: 향긋한 취나물도 있죠.
3: 향도 엄청 좋아. 산치라.
1: 취해버리네.
3: 예, 취해버려. 취해, 향에 취해.
1: 장이네.
0: 예, 장이죠. 오면 반찬 걸어요, 그날.
2: 하나라도 놓칠세라 부지런히 산을 누빕니다. 곧 자취를 감출 고사리.
0: 아, 고사리가 엄청 많네요.
2: 더 부지런히 담았답니다.
4: 아니 그 고사리 그거 좀 줘봐. 큰 거 많네.
3: 자자자.
0: 와, 고사리 마이크.
4: 고사리 마이크. 얼른 와 고사리 마이크.
0: 얼른 와 봄날에. 나는 소야강 체조 잘 불러. 얼른 소야강 체조 부르게. 으쌰 으쌰 으쌰.
5: 아 그리웠어 얘만 태우는 소야.
2: 흥도 바구니도 넉넉하게 채웠지요.
0: 오늘 맛있게 먹어보자.
6: 오이 더해 조금 저, 네. 저기 해버리면 숨죽어 보니까 조금밖에 안 돼.
2: 땅이 기른 한우와 숲이 키운 표고버섯, 바다가 내어준 키조개까지 세 가지가 한데 모인 장흥 삼합. 워낙 유명한 별미죠.
0: 여기 삼합 절판이거든요.
7: 구절판인데 장흥 특산품으로 재료를 표고버섯이나 키조개나 소고기나
2: 각각의 재료는 본연의 맛을 살려서 따로따로 볶습니다. 손이 가는 번거로운 과정이어도 제빛깔을 지켜내는 정성이 담깁니다. 이 맛을 한 대 아우를 밀전병도 빠질 수 없는 구절판의 꽃이죠. 백년초, 치자, 보리새싹, 자연의 색을 입은 전병들. 장흥의 맛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며 삼합 구절판으로 완성됐습니다.
3: 세 가지 같이 싹 해놓으면 색깔이 아주 이뻐가지고 맛없는 것도 맛있게 나와. 음식이.
2: 성숙 씨가 부녀 회원들을 위해 또 다른 별식을 준비합니다. 밑 간한 소고기를 동그랗게 빚어내고 샛노란 메추리알 노른자를 올려 먹음직스러운 빛깔을 더해줍니다. 예부터 장흥에서 귀한 손님 상에만 올렸다는 요리 소고기 알찜.
8: 장흥 음식인가요?
0: 네, 장흥. 장흥이 사람 인구보다 소가 더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더 유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옛날부터 이건 해 먹던 거라 저기 하고 그래서 맛있어요, 진짜.
2: 뜨거운 김을 쬐서 소까지 익혀내면 육즙을 가득 품은 부드러운 소고기 알찜이 완성됩니다.
0: 이렇게 숭덩숭덩
2: 비비추는 국으로 먹는 것이 별미. 데친 나물에 된장으로 조물조물 밑간을 합니다.
0: 끓이면 돼요. 이렇게 물 붓고.

0: 만나.
1: 진하게 우려낸 멸치 육수를 붓고 한 소끔 끓여내면 구수한 비비추 된장국이 차려집니다.
0: 향도 좋더라고요. 쑥향 이런 것보다는 미역국 좀 끓였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색깔이 이렇게 좀 검어지면 미역국인 줄 알더라고요.
2: 그래갖고
1: 산과 들의 풍요로움이 한 상에 모였습니다. 뒷산에서 장과온 싱싱한 나물, 그리고 쑥향을 그대로 품은 쑥부꾸미. 오늘 한 입 가득 먹으려 합니다. 다채로운 장흥의 맛을 전병 위에 얹어봅니다. 이웃과 맛있는 것을 나누는 시간. 행원 마을이 행복한 또 한 가지 이유입니다.
3: 맛있어. 동이랑 더 맛있네, 더 맛있어.
4: 밖에서 여러 가지 같이 먹으니까 더 맛있네.
5: 그렇죠, 좋은 사람끼리.
4: 다이어트 식품.
6: 진짜 봐요, 이러고 이쁜 언니들하고 이러고 응? 봄바람 맞으면서 먹는 것도 좋고.
5: 우리가 한번 짠 해갖고 행운 화이팅 합시다. 행운 화이팅.
1: 초록빛 보리가 일렁이는 다음 날 아침.
0: 와,
1: 성숙 씨는 남편과 함께 50여 마리의 소를 돌보고 있습니다.
0: 와, 네.
1: 결혼을 하고 남편을 따라 행원 마을로 온 성숙 씨. 42년 동안 이 마을에서 삶을 일궈오며 행복한 일들이 많았답니다.
0: 우와. 처음에 송아지 3마리로 시작했어요. 송아지 막 좋죠. 사료만 갖다 주면 이렇게 만지면 잘 만져지고 예뻐요. 다 우리 집에서 난 송아지들이거든요.
1: 남편 석현 씨는 마을 일과 봉사 활동에 적극적인 성숙 씨를 늘 응원합니다.
7: 동기가 있어요. 좀 젊었을 때 집사람이 머리 수술을 했어, 머리.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래갖고, 봉사활동을 굉장히 많이 해요. 여튼간 건강해서 밖에 나가서 이런 활동한다는 그 자체는 자기 하고 싶을 때까지는 계속 허용을 할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하고 싶은 거 하라는 거고.
0: 왜? 네, 갑시다, 인간으로.
8: 자주 오세요.
0: 자주 오죠. 하트도 쳐드리고, 놀기도 하고, 자주 와요. 어르신들 오면 얼마나 반가워 하신대요. 제가 가면.
1: 오늘은 운동교실이 있는 날. 입구만 보아도 일찌감치 모인 어르신들로 안은 벌써 북적이는 듯 합니다. 청춘 못지않은 뜨거운 열기.

0: 안 했어요, 이거?
1: 앉아서 해요. 근데 오늘 흥이 나니까 그냥 다 흔들었지.
0: 흔들어 버리셨어요.
1: 네. 신이 나서 차차차 하고.
2: 근데 이제 여기 오니까 우리가 젊었어. 그래서 그냥 어르신들 이렇게 케어하고 사니까 우리도 즐겁고 행복해지는 거죠. 그리고 삶의 의미가 조금 더 있지 않겠어요? 네.
3: 아, 네. 우리 여기 운영댁, 여기는 해천댁, 고금댁, 남원댁, 상천댁 다 막 이렇게 태고로 불러요. 여기 네. 마을에서는. 네.
4: 이름으로 불러줘, 그러면.
3: 이름으로?
4: 선님
5: 선님
4: 선님
5: 선님

0: 부처님 그래.
1: 여기 아줌이 나이가 제일 많으신가? 어르신 아줌 나이가 몇 살이시오?
0: 95.
1: 95이래요.
2: 한바탕 흥겨운 시간이 지나고 밥상에 둘러앉을 시간. 참기름 듬뿍 넣어 볶은 고사리에 향긋한 취나물 곁들이고 갓 삶아낸 수육까지 이렇게 자주 잔치가 열린답니다.
3: 아주 맛있게 드세요. 네. 장바갖고 왔는 게 산에 가서 장바갖고 왔는 게
4: 이게 김치였고요.
3: 얼른 들어오세요. 정순화제.
5: 얼른
3: 오셔. 아, 함께. 얼른 오셔. 얼른 오셔. 여기 앉으셔. 얼른.
6: 네. 반갑습니다.
7: 아유. 마을이 많이 단합이 되시네요.
6: 아, 예. 우리 마을 같이 이렇게 재밌게 사는 데 없어. 네.
2: 밥을 나누는 이웃 모두가 한 식구.
0: 다 만나네, 다 만나. 왔다, 만나다. 주노물도 만나고, 먹대 노물도 만나고, 고사 노물도 만나고.
3: 비빔주국도 맛있고.
0: 응. 아, 아이봐, 아이봐. 아이봐.
3: 맛있네. 천만에 맛있구만. 우리 아님들이 줘요, 이라고. 오면 챙겨주고. 뭐든지 먹으라고 이라고 주고 우리한테.
0: 아이고.
8: 가져 가져. 저까지 주시냐고. 네. 아.
0: 이것도 잘 먹네. 잘 먹네. 세분 마을 단계 아주 중요하게 맛있더라고. 네. 맛있게 잘 먹네.
8: 아유 너무 맛있네요. 주시니까 네, 더 맛있습니다. 네.
3: 우리 마을 좋은 마을 합시다. 우리 마을 해문 마을 좋은 마을. 아까 아직도 해줘. 네. 해만 마을 좋은 마을. 네.
2: 함께 웃고 먹고 아끼면서 살아가는 행원 마을 사람들입니다.
9: 쉬운 거 없어요. 음식은 정성이에요. 이런 손이 아니면은 일 못 하는 거.
10: 음식을 정성과 사랑으로서 이렇게 해 주시니까 되게 잘 먹고 가고 그렇습니다.
11: 명품 김치 반지를 담으러 왔습니다.
12: 배추님 하나는 술을 넣으시나야 되거든요. 김치 꽃이 필 겁니다.

0: 파키스탄을 한마디로 말하면 감탄의 연속.
1: 우와, 진짜 멋있다. 이렇게 파키스탄을 어느 때나 와도 여행을 하다 보면 정말 봄, 여름, 가을을 다 느낄 수 있습니다.
2: 안 더워요? No hot? Hot, yeah.
1: You speak English?
2: No. 자, 1, 2, 8.
0: 사진 한 장으로 인연을 만들고 친구가 됩니다.
2: You happy? I'm happy too. 굉장히 위험하지만 그곳에 가면 너무 착한 사람들이 있어서 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
0: 여행길에 만나는 새로운 풍경과 사람들, 그게 여행의 참맛이죠. 파키스탄 오지 마을에서의 생존 캠핑.
1: 여기가 오늘 제 집입니다.
2: Good night.
0: 오지 마을 아이들과 보낸 멋진 하루. 파키스탄의 내 친구들을 소개합니다. 어쩐지 낯설다고요? 막상 가면 또 가고 싶은 나라가 파키스탄. 여정은 10시간 정도 걸립니다. 파키스탄은 K2와 난가파르밭, 세계적인 등반 코스로 유명한데요. 오늘의 여정은 K2의 관문 스카루드로 향합니다. 스카루드, 산악인이라면 듣기만 해도 설레이는 이름. 히말라야와 카라코람 산맥의 교차점에 자리 잡은 스카루드는 해발 3000m 이상의 설산으로 둘러싸여 있는데요. K2 등반의 관문이죠. 여름을 맞은 스카루드는 등반가들과 여행자들로 활기를 띱니다. 제가 10번 넘게 파키스탄을 여행 올 때마다 꼭 들리는 곳이죠. 바이크는 스카루드에서 가장 많이 흔하게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인데요.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2: 어? 저기 오토바이를 빌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가봐야겠어요. Excuse me, can I rent bike? 왜냐면 이게 그 상처나고 이런 걸 잘 봐야 돼요. 혹시 또 잘못돼 있을까. 근데 이 오토바이보다 이게 완전 새 거네요. 볼까? How much? If I rent?
3: 5,000.
2: How many hours?
3: One day.
2: Yeah. Okay. What about helmet?
3: You don't need.
2: I don't need helmet.

0: Everybody not use helmet, so it's no problem.
1: Okay, okay.
2: 오늘은 바이크를 타고 스카로드를 돌아보려고 합니다.
0: Slowly.
2: 스카로드에서 바이크는 저도 이번이 처음인데요. 시원하게 출발해 봅니다.

산악 등반에 관해서는 없는 게 없는 스카루두. 오늘은 또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스카루두의 구석구석을 바이크로 즐겨볼게요. 이왕 났으니 복잡한 도심을 벗어나 외곽으로 나가봅니다. 신나게 한번 달려볼게요.

0: 어슬렁 어슬렁 여유로운 여행을 좋아하지만 바람을 느끼며 달리는 것도 즐겁네요. 그런데 신기한 풍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긴 마을 수로를 따라 카펫 행렬이 펼쳐지는데요. 한참을 달려도 끝없이 이어지는 카펫 행렬. 여기가 스카르드의 빨래터인가 봅니다. 크기도 다양한 형형색색의 카펫이 쫙 펼쳐져 있는데요. 마치 거대한 작품처럼 장관입니다. 파키스탄 친구 집에 초대받으면 항상 깔려있던 카펫. 온 마을의 카펫이 총출동한 것 같습니다. 파키스탄의 카펫 문화는 유서 깊은데요. 아름다운 무늬로 장식 효과도 큰데다 추위까지 막아주는 역할도 하죠. 오늘은 주말, 빨래하는 날로 정해진 걸까요? 궁금할 땐 일단 멈춰야죠.
1: 여기 완전 빨래터네, 대형 빨래터.
0: 여기는 고지대에 위치한 마을 수로인데요. 대형 빨래터로 변신했습니다. 수로의 물은 빙하가 녹아 흘러오는 거라는데요. 물에 젖은 카펫은 남자 둘이 들기도 무거워 보입니다. 물살이 세서 자연 세탁기가 따로 없죠.
1: 너무 이색적인 풍경이 있어서 아마 한 100명 정도 지금 아낙네들이 나와서 빨래하고 카펫 빨고 막 이래가지고 좀 봐야 되겠어. 와. 와, 이 정도 카펫이면 엄청 큰 건데.
0: 카펫 빨래가 보통 큰 일이 아닙니다. 파키스탄은 바닥에 앉아 식사하고 대화하는 생활 방식을 갖고 있어서 카펫이 가족 생활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날 잡아 빨래하는 날, 좀처럼 외출하지 않는 아낙네들도 밖으로 나왔네요. 이렇게 많은 여성을 보는 것도 파키스탄에서는 특이한 풍경이죠. 아이들에겐 빨래터가 신나는 놀이터인 모양이네요.
1: 그 빨래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이렇게 뭔가 소풍온 느낌이 들고 막 좀 에너지가 넘치는 기분이 있죠. 와, 몇 명이에요 도대체. 와, 카펫가 떠내려가겠는데? 잡아줘야 될 것 같은데. 카펫가 떠내려가고 있었어요. 이게 물을 먹으니까 너무 무거워져가지고.
0: 자연스럽게 빨래 행렬에 동참해봅니다.
1: 지금 카메라가 오니까 카펫을 버렸어.
0: 수로 상류의 물살이 워낙 세서 단단히 잡지 않으면 순식간에 빨래가 떠내려가 버립니다.

0: Watch carpet.
1: Yes. Yeah. So big.
0: Yes. Yeah, big and heavy.
1: 거의 그물을 걷어올리듯이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무릎.
2: 세찬 물살을 잘 이용하는 게 관건. 이 물살이면 100년 묵은 먼지도 쉽게 내려갈 것 같죠? 젖은 카펫은 물 먹은 솜이불만큼 무겁습니다. 그래서 카펫 빠는 날은 집안 남자들이 총 동원되나 봅니다. 오.
1: 야,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큰 웨이브를 줘서
0: 헤비, 헤비. 와.
1: 아, 너무 무거워요.
0: 저 한 2, 3m 되는 카페트가 한 80kg, 100kg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이 감당이 안 돼서. 1 month, 1 time? How many time come you open? 2 times. 1 month, 2 times. Weekend. 날씨가 좋고, 요 시간, 앞으로 한 3, 4시간 햇빛이 제일 좋을 시간이니까, 이때 지금 사람들이 다 와서 이 묵은 빨래를 합니다. 여기 해발 2200m니까 날씨가 안 좋으면 안 말라요. 워싱 댓글, 아, 발로. 우나라하고 똑같네요. 야, 발로 저희도 저렇게 밟아서 하잖아요. 아.
3: 피플. 암프로 to border area.
0: Border area.
3: Indian border area.
0: 인디아 border area.
3: Yes. 아. My business is here in Skardu.
0: 아.
3: So I live here.
0: 아.
3: I'm not basically Skardu.
0: 아, 오케이.
2: 남자들이 카펫을 빨아 헹구고 나면 볕 좋은 곳을 찾아 넣는 것은 여자들의 몫입니다. 빨래터에 있다 보면 누구네 집에 어떤 카펫이 있는지 훤히 알게 될 것 같죠. 처음엔 단순히 빨래터인 줄 알았는데요. 알고 보니 마을의 중요한 수로라고 합니다. 이 풍부한 물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0: 지금 저 위에 사파라 호수라고 굉장히 거의 바다와 같은 사이즈의 큰 호수가 있어요. 그 호수에서 물이 내려와서 여기 한번 저장을 거쳐서 지금 분리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분리가 돼서 스카루의 모든 집으로 지금 수돗물을 쓸 수 있게 다 분리돼서 가는 가장 중요한 이게 센터입니다.
2: 이 전통적인 수로 시스템은 카나트라고 하는데요. 저장소에 모인 물을 생활 용수와 식수 등 용도에 따라 분리돼 공급된다고 합니다. 이 수로는 마을 구석구석까지 연결되어 있는데요. 스카르드는 빙하와 호수에서 내려오는 물을 수로로 이용하는 지혜 덕분에 물이 귀한 파키스탄에서도 물 걱정 안 하는 지역으로 꼽힙니다.

0: 다시 바이크로 신나게 달려봅니다. 빨래터에서 힘을 좀 썼더니 배가 출출해집니다. 스카르드의 숨은 맛집을 소개해 드릴게요.
1: 둠칫둠칫.
2: 예?
1: 예스. 땐 둠칫둠칫. 오케이?
2: 오케이.
1: 오케이, 써. 우리의 둠칫 플레이스입니다. 둠칫이 여기 현지 말로 닭의 엉덩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 닭똥집, 닭 모래집은 아니고 위에 이제 기름진 그 부분인데 이렇게 숯불에 구워서 난에 이렇게 싸서 요거트에 찍어 먹으면은 간식으로는 거의 최고입니다.
3: 둠칫 스페셜 오세니 티카 센터 길레프턴 폴 지오.
0: 둠칫은 정식 식사라기보다 간단히 먹는 간식인데요. 현지어로는 닭 엉덩이라는 뜻이에요. 지방이 많은 부위를 양념해서 구운 음식이죠. 30도가 넘

0: 눕는 더위에도 참 열심히 굽죠. 맛있는 냄새가 사방으로 퍼집니다.
1: 듬치듬치. 아, 연기.
0: 듬치는 현지 아이들도 좋아하는 인기 간식. 한 꼬치에 한국 돈으로 500원. 저렴하면서도 맛도 좋거든요. 스카루드에 오면 길거리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현지의 맛 꼭 한번 드셔보세요.
2: 난을 이렇게 뜯어서 이렇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꼬치 앞부분을 딱 잡아요. 그래서 쭉쭉 뽑아서
1: 여기 보면 빨간색 양념하고 기름이 많은 부위라서 굉장히 기름이 많고 고소한 풍미가 나는데 이 기름을 한번 빵이 흡수를 해주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약간 매콤하게 양념이 되어 있어서 좀 질리지 않게 먹을 수 있습니다. 땡큐, 스파이시.
0: 소스에 찍어 먹으면 감칠맛이 배가 되는데요. 요거트에 고수를 섞은 소스랍니다.
1: 빵을 싸서. 고소하고 요거트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고소로 해서 향을 더 올려주면서 아무래도 빵하고 같이 먹으면서 좀 더 소화 잘 되게 하게끔. 그 주로 파키스탄 가면은 고기류를 많이 먹을 때 항상 이렇게 요거트 같이 나옵니다. 한 세네 번 씹으면 고기가 입에서 녹아서 없어지는 것 같아요.
0: 듬치도 맛있게 먹었으니 다시 달려볼까요? 스카르드에는 아직 보고 싶고 가고 싶은 곳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강을 가로질러 카트파나 다리를 건너면 풍경이 확 달라집니다. 초현실주의 그림처럼 신비하다는 말밖에 안 나오는 풍경이죠.
1: 너무 신기한 지형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식물들도 자라고 그 뒤에 또 차가운 사막이 있고 또 그 뒤에는 저렇게 높은 설산이 있고 자연환경이 정말 파키스탄이 아름답고 너무 멋있는 것 같습니다.
0: 차가운 사막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해발 2200m가 넘는 산악지대에 위치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사막입니다. 오늘의 목적지 바로 저 바위산 위에 있습니다. 아슬아슬한 절벽 끝에 뾰족하게 튀어나온 바위 하나. 세계적인 사진 명소로 입소문이 난 곳이죠.

0: 마수라기 한 3,500m 되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초입인데 3시간 이상 올라가야 되는데 벌써 해발 2,900m입니다. 와, 그러면 도대체 이 경사가 얼마나 되길래 지금 3시간을 올라가야 되는지. 수고하셨고. 유얼 투어 가이?
1: 야.
0: Where is Masura?
1: 아, 오케이.
0: 야?
1: 야, 야. 3시간.
0: 3시간? But you going to sleep?
1: 아,
0: 이게 항상 그 파키스탄 원래 이제 전통 옷을 입고 슬리퍼를 입고 올라간 이 가이드의 폼비입니다. 땡큐.
2: 등반객은 반드시 현지인 가이드와 동행해야 하는데요. 그래야 고산 증세와 혹시 모를 위험에 대처할 수 있죠. 마루수루바이의 절경을 보기 위해 고된 산행이 시작됩니다.
0: 산행 시작한 지 30분도 안 됐는데 벌써 숨이 입까지 찹니다. 지금 해발 한 3,000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형이 바뀌고 있어요. 확실히 이제 가파라지고 있습니다.
2: 급경사 때문에 한 걸음만 걸어도 숨이 차오르고 몸은 물먹은 솜처럼 무겁게 느껴집니다. 사진 한 장 찍겠다고 일이 힘들게 가는지 후회가 몰려듭니다.
0: 아니, 도대체 얼마나 풍경이 예쁘다고. 사람은 지금 거의 80도, 90도로 계속 올라가고 있어.
2: 산이 주는 신비한 힘일까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위로 위로 올라가게 합니다.
0: 와, 드디어 저 바위가 봅니다. 그 유명한 마수르락. 아, 이 느낌이구나.
2: 3시간의 산행 끝에 마침내 도착했습니다. 마루수루 바위는 해발 고도 3,500m에 위치한 바위로 한 관광객이 SNS에 올린 사진 한 장으로 세계적인 명소가 됐죠. 도전과 모험심을 불러일으키는 바위, 스카르두 최고의 전망대입니다.

0: 시야를 꽉 채우는 압도적 풍광에 가슴이 뻥 뚫립니다. 장엄한 카라코럼 산맥과 도도히 흐르는 인더스강이 빚어내는 풍광. 누구라도 이런 결정적인 장면 앞에 서면 말보다 셔터를 누르죠. 바로 지금 이 순간처럼입니다.
1: 친구랑 같이 오면 친구가 찍어준 게 있지만 3시간 올라와서 이렇게 사진 한 장 남기는 맛이라도 있어야 돼.
0: 각자의 방식으로 즐기는 시간. 마르스루 바이의 짜릿한 추억을 남겨봅니다. 다음 날 아침 길 떠날 준비를 합니다.
2: This big box is a 수룽고.
0: 차 한가득 짐을 챙겨놓고요. 오랜 친구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스카르드에 오면 가족처럼 챙겨주는 친구들. 침낭에 마실 물까지 챙겼죠.
3: 이런 차가 아니면은 갈 수가 없어요. 그게 생각보다 굉장히 위험하고 좀 낭떠러지 길이기 때문에 일반 차가 갈 수 없고 사륜구동에 굉장히 큰 엔진을 가진 이런 차들을 이용해서만 가는 길이 굉장히 험난하고 굉장히 위험하지만 그곳에 가면 그 이상의 값어치 있는 너무 착한 사람도 있어서 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
0: 파키스탄에서 마지막 여정이자 가장 기다렸던 그곳. 벌써 도착은 아니고요. 길 떠나기 전에 준비할 게 있습니다. 닭을 넉넉히 사야 합니다.
4: 한 마리 얼마가 아니고 이것도 지금 무게로 해가지고.
0: 닭 6.2kg에 우리 돈으로 대략 8,400원. 가성비 좋은 거래죠. 친구에게 줄 선물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기도 합니다. 넉넉하게 닭도 구입했으니 여행 준비가 끝났습니다.

스카르드를 출발해 오늘 목적지까지 달려갑니다. 오지마을 수롱고까지 5시간. 그런데 가는 길이 험하기로 유명합니다. 황량한 평지의 도로가 끝나면 바위 절벽에 난 길을 달려야 합니다. 이 아슬아슬한 길이 유일한 통행로죠. 벌써 10년 동안 수없이 오갔던 길인데도 아직 적응이 안 됩니다.

0: 운전도 쉽지 않은 상황. 아, 설상가상 비까지 내리는데요. 눈이 많이 내리는 겨울에는 아예 길이 막혀버리는 오지. 베테랑 운전기사만이 갈 수 있는 험로 중의 험로죠. 잔뜩 긴장한 제 모습이 보이시나요? 바깥 풍경은 보기만 해도 아찔합니다.
1: 정말 위험해. 지금 옆에 있는 산이 비가 오면은 이제 산세태가 일어나. 정말 수십 번 왔지만 올라갈 때마다 너무 조금 긴장되고 그냥 종교를 떠나서 기도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정말 가기 힘든 고된 길입니다.
0: 5시간 내내 손에 땀을 쥔 채 달리는데요. 이번에는 계곡이 나타납니다. 작아도 방심할 수 없죠.

산에 짙게 드리워지는 비구름에 걱정도 커지지만 무사히 잘 도착할 수 있겠죠? 기도하는 마음으로 달려갑니다.

0: 해발 3000m, 이 깊은 계곡에는 10개의 마을이 있는데요. 그중 수룽고는 40가구 500명이 사는 꽤 큰 마을입니다. 바로 이곳에 13년간 인연을 이어온 그리운 나의 친구들이 살고 있죠. 텐트에서 야영을 할 예정입니다. K2 트레킹을 할 때는 가이드와 운전기사, 요리사까지 팀을 꾸려야만 이곳에 올 수 있는데요. 여행자 1인당 하루 $100 정도 지불해야 합니다.
1: The onion and tomato fried.
0: 주방용 텐트에서는 저녁 준비가 한창입니다.
1: 요 음식들이 생각보다 파키스탄 음식에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 재료들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김치 생각이 덜 나는 것 같아요.
0: 오늘 식사를 맡은 요리사는 내 친구 유습입니다.
1: Remember.
2: This is my yam.
3: This is a...
1: Do you remember which site? The camping site.
2: Yeah. Jola.
1: Jola?
0: 유습은 한때 히말라야를 누비던 베테랑 포터였는데요. 저와의 인연도 산에서 시작됐죠. 13년 전 라톡원 원정대에서 친구가 됐습니다.
1: 이때 제가 가장 감동받았던 게 발 다친 친구한테 자기의 신발을 아무렇지도 않게 벗어주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 이후에 이 마을에 오고 나서 알게 된 게 이 유습도 아이 5명의 아버지였고 자기가 신발 벗어준 사람은

0: 태어나서 처음 보는 사람이었어. 자기 신발을 벗어주고 이렇게 슬리퍼를 신고 있는 거야.
1: 나이도 좀 늙어 보이는 것 같고 변하지 않는 건 아직도 저를 위해서 이렇게 감사하게 음식을 해준다는 거 너무 감사한 것 같아.
2: 유숲과의 만남이 제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아,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양념이 끓고 있네요. 위험한 설산에서 다친 동료를 위해 신발을 벗어주던 유숲의 선한 마음. 지금도 그 마음으로 저를 위해 요리를 하겠죠? 향신료까지 듬뿍 뿌리니 맛있는 냄새가 진동합니다.
0: 이렇게 보면 그냥 딱 닭볶음탕. 유숲, 굿스멜. 네.
1: 이게 들어가면 좀 부러운 느낌이에요.
2: 한국 여행자들의 입맛을 잘 맞추는 요리사로 꽤 인정받는 친구입니다. 드디어 치킨 카라이가 완성됐습니다.
1: 이거 치킨 카라이라고 치킨 커리를 좀 더 맵게 해서 약간 생강하고 고추를 좀 이렇게 슬라이드로 썰어 넣어서 먹으면 훨씬 더 매콤해서 김치 생각이 안 나는. 써서.
2: 얇은 로띠에 닭고기와 커리를 싸 먹으면 그 맛이 일품입니다.
1: 이 토마토에 되게 새콤한 맛하고 그 양파의 구운 맛이 같이 풍미가 확 올라요.
2: 시장이 반찬이라지만 오랜만에 맛보는 친구의 손맛이 더 반갑습니다.
1: 이 커리의 중독성이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한국 가면 진짜 생각이 나요.
2: 오지 마을의 밤은 빨리 찾아옵니다. 숙박시설이 따로 없는 곳이라 텐트를 쳤죠.
0: 해가 지니까 너무 갑자기 쌀쌀해졌습니다. 여기가 오늘 저희 집입니다.
2: 내 친구 유숲의 집으로 가지 않는 건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8명이나 되는 대식구에 빈방도 없는 형편인 걸 잘 알거든요.
0: 이게 또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오늘 이 설산을 바라보면서 오늘 지낼 오늘 저만의 집입니다. 아주 아늑하고 좋네요. 굿나잇!
2: 험난한 여정에 지친 하루, 설산의 별밤 아래 단잠을 잤습니다.

새소리가 아침을 깨웁니다. 물이 귀한 오지 마을이라 아침 일찍부터 식수를 뜨러 개울로 오는데요. 동네 아낙네들의 중요한 하루 일과죠. 집에 수도가 없어서 설거지도 개울에서 하고요. 세수도 여기서 해결하죠. 고양이 세수를 하는 모습이 귀엽죠? 아침 7시 30분 동네 아이들의 등교길. 어린 누나가 더 어린 동생을 챙깁니다.

멀지는 않습니다. 15분만 걸으면 학교에 도착하죠. 수롱고 마을에는 13년 전 세워진 이 학교가 유일한 학교인데요. 책갈상을 갖춘 것도 2년 전 일이죠. 여기는 고학년 교실. 여기는 저학년 교실. 전교생이 63명입니다.

0: 동네 어른들이 총출동한 이유는 차 한가득 싣고 온 학용품을 나눠주기 위해서죠. 아이들이 걸어주는 꽃목걸이에는 먼 곳에서 돌아온 가족과 친구를 환영한다는 의미를 담은 파키스탄의 전통입니다. 저는 한 번씩 찾아올 때마다 새 학용품을 선물하는데요. 가져오는 게 힘들어도 이 표정들을 보면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유수배 마을에 처음 방문했을 때 학교가 없는 걸 알게 됐고 작은 도움을 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63명의 어린 친구들이 생겼죠. 가난해도 순박한 미소. 아이들이 마음껏 배우고 마음껏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10여 년 전 파키스탄 여행이 제 삶을 바꿨죠. 좋은 인연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겼습니다. 차를 타고 40분 달리면 주변 마을 중 가장 열악한 지역이 나오죠. 몬드롱 마을은 20가구 200명이 살고 있습니다. 작은 가게 하나 없고 학교는 꿈도 꿀 수 없었죠. 파키스탄은 문맹률이 59%가 넘을 정도로 교육 여건이 좋지 않은데요. 시골일수록 더 열악하죠. 10살 아립의 등교 준비는 아침 일찍 시작됩니다. 누나와 여동생이 있지만 이 집 유일한 학생이죠. 가정 형편이 어려운 집에서는 장남만 공부를 시키는 경우가 흔합니다. 아립은 열심히 공부해서 가족을 부양해야 하죠. 그 옛날 우리네 장남들과 비슷한 처지죠. 친구들과 함께 학교 가는 길이 즐거워 보이네요. 저도 오랜만에 등교길에 나서 봅니다.
1: 비가 오는데도 애들 공부한다고 저렇게 얼망절망 손잡고 이렇게 학교 가는 모습 보니까 너무 보기 좋네요. 손잡았다가 학교 공부했다가 저 어린 시절 저렇게 걸어가면서 친구들하고 나눴던 게 참 생각이 많이 나는데 저도 어린 시절 생각이 나네요.
0: 학교까지는 걸어서 20분. 제가 혼자 걷기도 외롭고요. 손을 꼭 잡고 가는 아이들을 보니 말 걸어보고 싶어지네요.
1: 엽살 발리꾸. 어? 학교 가는 거야? 근데 이렇게 껴안고 있네. 아, 다 똘똘하게 생겼어. 머리 스타일이, 어, 멋있는데. 어? 가자. 너희들이 이렇게 어깨 동무하고 가고 있네.
0: 파키스탄에서 친구를 만들고 싶을 땐 이렇게 해보세요.
1: 남 뭐예요? 남?
2: 남 야신.
1: 남 야신. 너는 뭐야? 남? 이크발. 아, 야신 이크발. 너는 남 뭐야?
2: 사입.
1: 사입. 사입. 이크발 야신 사입. 남 뭐야?

0: 전교생이 다 등교한 시각. 이제 수업이 시작되나 했는데요. 이런 지각생이 있네요. 근데 아주 여유만만해 보이죠? 이 학생의 이름은 메헤디. 학교에서 집이 가장 멀어서 매일 30분씩 걸어온다고 합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지각은 할지라도 결석은 없죠.
1: 스쿨. 사와드라.
2: 플라드라. No, no.
0: 다행히 수업이 시작되기 직전에 교실로 입장. 메헤디는 저학년 반인데요. 모두 한 교실에서 수업을 받고 있죠. 파키스탄은 주로 5살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데요. 교육계가 많지 않은 여자아이들도 배울 수 있다는 게 이 학교의 자랑입니다. 선생님은 단 두 명. 수업은 저학년부터 시작하는데요. 지금은 우르두어 수업 시간. 파키스탄은 지역어가 많아서 공용어인 우르두어는 꼭 따로 배워야 합니다. 비록 낡은 교재를 서로 돌려보며 공부하지만 초롱초롱한 눈망울이 너무 예쁘죠? 선생님도 이 지역 출신으로 대학 교육을 받고 아이들을 가르치러 고향으로 돌아왔죠. 수업이 한창인데 갑자기 아이들이 밖으로 뛰어나가죠. 거기엔 급한 사정이 있습니다. 누나는 어린 동생을 서둘러서 챙기죠. 사실 아직 학교에 화장실이 없어서 급한 용무가 생기면 집에 다녀와야 합니다. 그래도 수업은 진지하게 계속됩니다. 한 선생님이 1, 2, 3학년을 모두 담당하는데요. 힘들 법도 하지만 이 오지마을 학교를 선택한 보람은 크다고 합니다. 수룽고에 이어서 몬드롱 학교를 후원한 지 2년째. 제가 넉넉해서가 아니라 여행으로 맺은 인연이 시킨 일인 것 같습니다. 제일 저학년 애들인데 공부하는 모습이 꼭 소꿉장난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카펫 하나 깔려있고 선생님도 없는데 저 어린 눈망울이 반짝반짝한 호기심을 보는 모습 때문에 제가 사실 학교를 할 수 있는 나이도 아니고 형편도 아니었는데 그게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박봉에도 고향으로 돌아와 학교를 지켜주는 선생님도 고맙고요. 책상도 학용품도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즐겁게 배우는 아이들이 고맙습니다. 이곳에 오면 아이들에게

0: 더 많이 배워갑니다. 낡은 카펫 한 장만 깔려있는 바닥 교실. 언젠가 이 교실에 책상과 의자를 놔주는 게 제 작은 소망입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요.
1: 더워졌지, 난 시작을. 맛있다.
0: 설산을 바라보며 파키스탄 여행을 돌아봅니다. 볼수록 아름답고 올수록 정이 드는 파키스탄. 그리워지면 또 와야겠습니다.

0: 샤워한 다음에 지금 귀 청소하고 있다고.
1: 와, 새들도 엄청 많아요.
0: 바람이 너무 시원하네요.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1: 길이 진짜 시골 길이라 이뻐요.
2: 우와, 진짜 멋있다.
3: 하나, 둘, 스마일, 스마일, 해피. 너무 좋아요. 어, 맞는지 안 돼요? It's you? 반갑습니다. 아, it's you.

0: 우리 삶이 온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어떤 권리.
1: 그러면서 또 개개인의 인권이 또 존중받고
2: 다른 이의 행복을 침해하지 않도록
3: 있는 그대로 존재로 바라보는 게 인권의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조기현이라고 합니다. 글 쓰는 작가이고요. 그리고 돌봄 청년 커뮤니티 애님분이라고 하는 비영리 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13년 차 보호자예요. 누구의 보호자일까요? 네, 아버지의 보호자 역할을 13년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저와 같은 청소년기, 청년기의 가족 돌봄 역할을 맡았던 이들을 부르는 말이 있는데요. 영케어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영케어러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삶이 온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어떤 권리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누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선 제가 아버지의 보호자가 된 이야기, 그러니까 아빠의 아빠가 됐던 이야기부터 좀 들려드리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 나는 아버지가 잠이 덜 깬 거라고 생각했다. 병원에서는 아버지가 치매라고 했다.
0: 집에 검은 지갑은 없습니다. 연장은 손질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건 저희 집의 문에 붙어있던 글귀였습니다. 혹시 어떤 의미인지 좀 짐작하시나요? 어느 날에 새벽에 거실에서 막 딸깍딸깍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방을 나가보니까 아버지가 건설 현장에서 미장으로 쓰던 그 장비들을 막 챙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그래요. 교통카드 담겨있는 그 검은 지갑 어디 있냐고, 신분증이나 면허증은 어디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막 일 나갈 채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엄청 의아했어요. 아버지가 몸이 아프고 당뇨합병증으로 쓰러지고 몸 아프고 나서 실직 기간이 6년, 7년이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도대체 뭐지? 처음에 막 회유했다가 화도 냈다가 잠 좀 깨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집 나가지 못하게 막 실랑해버리고 연장가방 뺏어서 숨기고 계속 이걸 반복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일주일 정도 그 실랑이를 벌이니까 딱 한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치매인가? 네, 치매가 시작되고 나서 집에 이런 문구들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리모컨 사용법도 제가 붙여놨는데 새벽 아버지가 TV를 못 틀고 있더라고요. 셋톱박스 틀었다가 TV 전원 끄고 전원 켰다가 셋톱박스 끄고. 제가 새벽에 일을 나갔어요. 건설일용직을 해야 돼서. 근데 퇴근하고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열 몇 시간 동안 계속 TV 하나를 못 켜고 있던 거죠. 근데 그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근데 어떤 느낌이었냐면 아버지가 TV 하나 못 켜는구나가 아니라 TV 하나 켜줄 사람이 없구나. 그냥 혼자 모든 걸 다 도맡아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엄청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진단받으려고 막 신경과도 가고 보건소도 가고 치매안심센터도 가고 막 여기저기 쏘다녔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 치매 간이 검사 있잖아요. 그 검사 문제를 정말 열심히 풀더라고요. 정밀 검사할 돈은 없고 간이 검사로는 증명이 안 되니까 국가가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집을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불안해요, 집 나가면.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 벌어진 사고들 대처하느라 급급해요. 집 나서는 것도 지옥이고 집에 들어오는 것도 지옥 같다라는 생각을 그때는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저하고 아버지만 딱 따로 떨어져 있는 기분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우리는 그걸 고립이라고 하죠. 근데 그때 이런 질문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이게 아버지하고 나하고 서로 갇히지 않고 정말 더불어 살아갈 방법이 없을까? 계속 이러면 아픈 가족 미워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내가 포기한 게 맞나? 혹은 내가 살려면 아버지 없는 셈 치고 살아가는 게 맞나? 근데 그럴 때마다 도망가지 못했던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아버지 개인의 탓으로만 생각해야 되나? 정말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없나? 근데 지금은 어떨지 한번 볼게요. 13년간의 어떤 노력이 가운데 있는 아버지와 주변에 이렇게 관계망을 이렇게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고립되지 않으면 나도 고립되지 않는다. 아픈 사람이 고립되지 않으면 돌보는 사람도 고립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으로. 그러니까 신청 가능한 서비스 다 찾아보고, 신청해보고, 신청 요건 안 맞으면 맞추려고 해보고. 그리고 저 혼자만 가족이라는 이유로 다 떠맞지 않는 그런 구조의 돌봄은 어떻게 가능한지. 그런 것들을 계속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이야기가 개인적으로 노력해서 문제를 극복했구나로만 읽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에게 어떤 권리가 필요한지 고민하게 되는 에피소드, 사례 혹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같은 아픈 이를 돌보는 이들, 명케어러라고 하죠. 만성적인 질병이나 장애, 정신적인 문제 등이 있는 가족을 돌보는 아동, 청소년, 청년들을 이런 말입니다. 한국에서는 가족돌봄 청년이라고 이야기돼요. 그래서 이들을 대부분은 하나만 역할만 하고 있지 않죠. 이중, 삼중의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봄도 하는데 학업이나 진로 탐색이나 내 다음 성인기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노력들을 해야 되죠. 제가 만난 영케어러들 사례를 좀 얘기해 볼게요. 어머니가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중증의 와상이었고 전담해서 돌봤던 여성 영케어러 분의 이야기인데요. 학업 잘하고 석사까지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원하는 직장에 딱 취업을 했습니다. 풀타임이었고 정규직이었어요. 근데 취업하자마자 갑자기 장애인활동지원사 선생님이 아, 나 일정이 생겨가지고 이거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중증장애가 있으면 활동지원사 구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취업 준비하고 직장에 적응해야 될 시기에 좀 뭔가 이렇게 시작해 보려고 하니까 일단 어머니한테 필요한 돌봄 노동자 찾는데 시간을 쏟아야 되고 직장을 못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만두게 됐어요. 그러니까 정규직에 들어가도 이탈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또래들과 소통이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경험을 해보지 않은 또래들은 사실은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립은 거의 기본 값에 가깝죠. 또래들과 소통하기 힘듭니다. 실태 조사를 보면 우울감이 굉장히 상당하다고 나옵니다. 우울감 발병률을 보면 일반 청년에 비해서 7배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위한 지원이 있지만 너무 적거나 혹은 또 다른 지자체들은 부재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도 하고요. 지역의 소도시에서 유년기부터 어머니 조현병을 케어하던 영케어로 만났던 생각이 나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해요. 돌봄 서비스나 공공의 지원을. 어머니가 환각이 있거나 환청이 있거나 집안에 일을 일으키면 혼자서 그냥 했던 일화밖에 없었습니다. 각자 도생하고 있는 거죠. 제가 돌봄을 단순히 가족이기 때문에 떠맞는 부담 말고 돌봄할 권리를 생각하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참, 우리 모두가 돌봄 안 받은 사람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받고 있고 앞으로 돌봄을 받아야 할 운명에 있습니다. 근데 왜 돌봄은 가족 중에 특정 누군가만 할까요? 그러니까 돌봄은 모두가 받는데 모두가 하지 않는 거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노인 실태 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성 노인을 돌보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게 배우자, 아내입니다. 그러면 여성 노인을 돌보는 비율 중에 가장 높은 비율은 누굴까요? 딸입니다. 대부분 다 여성들이 하고 있죠. 저는 영케어러가 우리 사회에 생긴 새로운 사회적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까지 돌봄을 취급해왔던 맥락과 아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현상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이제까지 어떻게 취급해왔을까요? 돌봄? 사적인 영역의 그냥 일 정도로 치부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돈 벌고 생산하는 노동보다 가치 없고 낮은 가치의 일이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주로 대부분 여성들에게 전가되고 여성들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맥락 지어졌습니다. 돌봄을 어떻게 민주적으로 잘 분담할 수 있을지를 이제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돌봄을 권리이자 의무라고 명명하고 그렇게 상상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돌봄을 한 사람이 전담해서 수행하는 독박 돌봄, 이거 굉장히 반인권적인 폭력이라고 우리 일상에서건 사회적으로건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돌봄에 대한 사회적 보상 굉장히 중요한 논의라고 생각이 들어요. 돌봄에 기여한 시간을 보상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기도 하고 상상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돌봄에 대한 임금을 국가가 직접 제공하는 돌봄 수당을 상상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돌봄 연금에 대한 아이디어들도 나옵니다. 돌봄 한 사람 노후의 안전망 책임져야 된다라는 논의죠. 그리고 또 제가 흥미롭게 본 사례 중에 서울시 성동구에서 시행하는 돌봄 경력 인증서라는 게 있어요. 돌봄에 기여한 시간을 경력을 인증하는 지자체 자격증을 발급하는 겁니다. 이 돌봄이 실제로 유용하잖아요. 돌봄 하려면 얼마나 한 사람의 그런 소통의 능력도 굉장히 뛰어나야 되고요. 자원을 찾아서 복지 자원을 연결하는 능력도 뛰어나야 돼요. 그런 것들을 실제 취업에 용이하게 할 수 있기 위한 첫 번째 단추로 이런 자격증화를 시도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돌봄을 할 수 있는 휴가도 늘어나야 되고요. 노동 시간도 줄어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돌봄을 한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차별금지에 대한 어떤 규범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프거나 장애가 있더라도 돌봄을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사회에 기여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연결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우리는 아프거나 장애가 있는 시민을 그런 건강한 시민에 비해서 2등 시민이 되는 경제적인, 사회적인, 정치적인 차별을 받고 있는 문제들을 더 적극적으로 인식해야 되는 거죠. 돌봄 받는 것을 우린 대부분 민폐고 수치스러운 걸로 생각하죠. 근데 돌봄 받을 권리라고 우리가 명명한다면 당연한 것, 내가 취약해졌을 때, 내가 의존이 필요할 때 의존해야 되는 어떤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겠죠. 돌봄자로 살아가려면 이런 사회문화적인 변화뿐 아니라 사실은 저는 마음과 태도의 변화도 더 적극적으로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은 그 첫 번째 제 단추로 책을 쓰는 거였습니다. 제가 경험한 돌봄, 그리고 돌봄으로 인해서 경험한 가난, 그로 인해서 공공기관이나 병원에서 경험했던 어떤 좀 모멸감, 수치스러운 경험들,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쓰는 거였어요. 저는 이렇게 우리 모두가 돌봄의 당사자로서 돌봄에 대해서 말하기를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속한 이제 돌봄 청년 커뮤니티 애님분에서 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영영케어 프로젝트라는 프로젝트인데요. 영케어러가 영케어러를 돌봅니다라는 그런 취지로 시작한 거고요. 지금 청소년인 영케어러들을 청년이 된 영케어러들이 찾아가서 돌봄에 대한 고민, 노하우, 돌봄을 하면서 외부 사회와 어떻게 관계 맺을 수 있을지 등을 좀 나누는 멘토링 프로젝트였습니다. 제가 이 과정을 거치면서 알게 된게 있어요. 아주 선명하게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돌봄 경험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시민적 역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만약에 돌봄에 대해서 모두가 잘 배우고 잘 알고 있다면 우리가 어느 상황에서 돌봄을 해야 되는 그 상황을 마주하면 스트레스나 고통이 좀 많이 해소될 것 같아요. 그죠? 보편적으로 모두가 이해를 하고 있다면. 다큐멘터리의 한 장면입니다.

100개의 벽돌을 이렇게 차곡차곡 잘 쌓고 미장칼을 짚는 순간 능숙하게 막 이렇게 하셨어요. 왜 아버지는 새벽마다 일을 나가려고 했을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치매 증상으로 치부하지 말고 뭔가 계속 기여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보게 된 건 제가 한 1년 정도 지나면서부터였던 것 같아요. 인지가 저하되더라도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프로젝트들이 여러 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광역치매센터라는 곳에서 같이 함께 사진관이라는 과거의 사진사였는데 사진관을 운영하셨어요. 근데 인지저하가 시작되면서 이제 문을 닫게 됐죠. 근데 그분한테 다시 사진 한번 같이 찍어봅시다 라는 제안을 하면서 시작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실제로 평생에 했던 몸의 기억은 남아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탁월하게. 근데 오랜만에 사진을 찍는데 장수 사진, 영정 사진 같은 것들 찍을 때 옛날에는 웃으면 안 됐죠. 요즘에 좀 웃고 많이 찍잖아요. 근데 사진사 분이 웃으면 절대 셔터를 안 누르세요. 요즘에 트렌드가 좀 바뀌었다. 이제 좀 웃으면서 찍어도 된다라고 해도 안 된다. 이렇게 하세요. 결국에는 다 무표정으로 장수 사진을 찍게 됐다는 일화입니다. 저는 우리가 인지 저하되더라도 어떻게 사람들과 잘 관계 맺을 수 있는지, 내가 하고 싶은 역할을 공동체 안에서 할 수 있는지, 고립되지 않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지 이런 질문들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만약 그럴 수 있다면 돌봄을 받더라도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돌봄이 필요한 누군가를 내가 옆에서 돌보더라도 나 혼자만 다 독박을 쓰는 일은 없겠죠. 마지막으로 이런 당부를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돌봄권으로 주변을 좀 둘러보자. 만약 내가 지금 돌봄을 하고 있다면 내가 하고 있는 돌봄의 가치를 곱씹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돌봄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함께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돌봄을 받고 있다면 내가 받는 돌봄을 권리로 더 보장하고 확장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 상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목소리가 좀 더 나은 돌봄을 만들어 나갈 힘이 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0: 그곳에 바다가 부릅니다. 바람과 파도의 바다 간절곶.
1: 조류가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셉니다. 여기는 간절곶이가.
0: 거친 물살을 견뎌내고 오늘도 바다 속 삶을 일구는 해녀들의 호전이자 보물창고. 와우, 전국의 서퍼들이 즐겨 찾는 이곳은 푸른 바다 위 짜릿한 재미가 가득한 서핑의 천국이기도 한데요.
2: 윈드서핑은 여기가 천국이에요.
0: 이 바다의 진짜 묘미는 바로 지금부터. 밤이 되면 더 아름다운 곳도 있죠. 자연과 조명이 어우러지고 신비로운 미디어 아트가 펼쳐지는 섬.
3: 달랑이 선 같아요.
4: 능성도가 이제 애들 또 보기 좋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데리고 왔어요.
0: 흐르는 동해를 품은 고향 울주의 간절곶으로 향합니다. 동해안의 대표적인 해돋이 명소죠. 간절곶이 자리한 서생면. 우리나라의 산업화를 이끈 온산읍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울산과 더불어 국내 최대 규모의 중화공업기지인 온산국가산업단지. 1970년대 정부가 중화공업을 육성하기로 하면서 조성된 곳인데요. 경제성장을 목표로 산업단지 조성 붐이 일었던 시기, 해화강의 기적이라 불리며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끈 상징적인 곳입니다. 그렇게 산업화의 첫 발을 내딛은 온산읍은 새해 첫 해가 떠오르는 것이죠. 간절곶에 있는 서생면과 이웃하고 있습니다. 간절곶에 해가 떠야 한반도에 아침이 온다는 옛 문헌의 글귀처럼 한반도에서 가장 빨리 희망의 태양을 만날 수 있는 간절곶. 그래서 매년 새해가 되면 해돋이를 보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관광 명소죠.
5: 되게 멋지죠. 아침마다 이제 보면 뭐 간절곶 하면 일출 아닙니까?
6: 매년마다 한 번씩 보고 집에서도 이렇게 앞에 있으면 보이니까
7: 가족도 건강도 빌고 너무 좋죠.
0: 먼 바다에서 보면 마치 긴 장대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간절곶. 이곳은 아마도 수많은 이들의 간절한 바람이기 때문에 소망의 땅이자 저 멀리 나아갈 힘을 얻는 새 희망의 바다이겠죠. 간절곶 바다의 또 다른 매력을 만날 수 있는 이곳 간절곶. 해안선을 따라 북쪽으로 약 4km 이동하면 닿게 되는 진하 해수욕장입니다. 전국의 서퍼들이 모여드는 곳으로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서핑 명소라죠. 여기가 못담시 그렇게 인기난가요?
8: 대한민국에서는 제일 좋은 스팟이라고 보시면 되죠. 남서풍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잘 들어오는 편이거든요.
0: 바람과 파도를 제대로 즐길 수 있다는 진하 해수욕장. 그렇다 보니 국내는 물론 세계적인 윈드서핑

0: 서핑 대회가 열리기도 한답니다. 서핑, 요트, 카약 등 온몸으로 바다를 느낄 수 있는 해양 리포츠의 메카. 마침 윈드서핑 대회 참가한 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1: 안녕하세요.
2: 예, 수고하십니다.
1: 제일 출전하신 거예요?
2: 예.
1: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2: 많이 못했는데. 이랬네.
1: 대단하시네요.
2: 나는 이런 데 많이 다니는데 상을 타려고 와본 적은 한 번도 없어. 완주만 하면 내 목표 성공이야.
1: 오늘은 어땠어?
2: 오늘은 세 경기 했는데 오늘은 완주했어. 근데 내일은 모르겠어.
1: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1: 대회 출전하신 거예요?
3: 저 진화가 위치 쪽에서는 가장 좋은 곳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이에요. 동해 쪽.
1: 아, 동해 쪽에서 얘기하세요?
3: 네. 아마 육지선 최고라고 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해요.
1: 진짜. 왜 그래요?
3: 바람은 깨끗하게 들어와요. 네, 깨끗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바람 따라서 멀리까지, 바다 멀리까지 나갈 수 있고, 그리고 육지선은 센 바람이 그렇게 특나지 않은데 이곳은 센 바람이 들어와요. 작은 세일가지고 탈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0: 서핑의 계절. 바다에 몸을 맡기는 이들이 늘고 있답니다. 바람 따라 파도 따라 찾아온 이곳, 이만한 놀이터가 또 있을까요? 바람 좋은 진안 해수욕장이 서퍼들에게만 인기 있는 건 아니라죠. 넓은 백사장과 얕은 수심, 바닷물도 맑아 많은 이들의 쉼터 노릇을 톡톡히 한다네요. 지난 여름엔 62일 동안 무려 100만 명이 넘는 피서객들이 찾았을 정도. 하나, 특히 아이들이 좋아하는 자연 놀이터랍니다.
4: 진화 해수욕장이 그렇게 안 멀고 해서 자주 옵니다.
5: 그냥 넓고 편의 시설도 잘 돼 있고 물도 그렇게 안 깊어서 애들 놀기도 좋고 해가지고.
0: 최근 들어 남녀노소 많은 사람들이 진화 해수욕장을 찾는 이유가 또 하나 있답니다. 야경 명소로 소문난 무인도 때문. 원래 매미들이 많이 우는 섬이라 해서 지명이 유래됐다는 명선도. 현재는 신선이 내려와 놀았던 섬으로 불리는데요. 어둠이 짙게 내려앉기 전 관광객들의 발길이 향하는 곳은 바로 명선도.
6: 이렇게 멋진 곳이 또 생긴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7: 네, 기대하고 왔습니다. 저쪽, 여기도 조명 들어온대요.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기대만 봐.
1: 기대가 크겠네요.
7: 네.
0: 걸어 들어갈 수 있는 섬 명선도. 과연 이곳의 밤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어. 날이 저물고 형형색색의 조명이 명선도를 밝힙니다. 섬 곳곳을 장식한 화려한 조명과 신비로운 미디어 아트. 왜 야경 명소로 불리는지 알겠죠? 그럼 명선도를 수놓은 미디어 아트 감상 좀 해보실까요? 방문객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실감나는 영상. 실제로 튀어나올 것 같은 생생한 작품들 덕분에 명선도는 거대한 미디어 아트 전시장으로 불립니다.
8: 같이 가야 돼. 아니, 무슨 마법의 사슴이야?
9: 너무 예뻐요.
10: 환상의
11: 생각. 환상의 생각 같아요.
0: 2년 전 명선도에 야간 조명이 설치되면서 섬을 찾는 이들이 많아졌답니다. 자연과 조명이 어우러진 이 신비로운 풍경을 만나려고 말이죠. 아무도 살지 않던 외로운 무인도는 이제 반갑게 손 내밀며 찾아오는 이들이 늘었습니다. 화려한 조명과 미디 아트를 통해 새로 태어난 것이죠.
12: 싶어.
13: 낮에 간절고 갔다가 이제 여기서 저녁 먹고

0: 이제 여기 이제 그럼. 명성도가 이제 애들 또 보기도 좋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데리고 왔어요.
1: 네, 만족하세요?
0: 아, 네, 진짜 좋은 것 같아요.
2: 어둠을 뚫고 떠오르는 간절곳의 태양처럼 색색의 빛으로 어둠을 밝히는 섬. 명선도의 아름다운 밤이 깊어갑니다.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겠죠.
3: 처음 나왔는데 굉장히 멋있는데 바닷가는 처음이라서 야경이 너무 멋있어요.
2: 명선도 야경의 하이라이트는 밤바다를 물들인 명선교. 여기 오길 참 잘했구만요.
4: 대구에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곳이 잘 없어서 네, 너무 멋진 것 같아요.
5: 어, 좋네요. 예, 뭐 처음 와봤는데 보니까 뭐 정말로 야경 이거 하나 뽕 가겠네 사람도.
2: 환상의 빛으로 물든 명선도의 밤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신라시대 동남해안의 거점이었을 만큼 긴 역사를 가졌다는 서생면. 사실 아픈 역사의 땅이기도 하답니다. 동해와 회야강이 만나는 지점이자 조선시대 군사적 요충지였던 서생포. 일본과 가까워 침략이 잦았던 지역이랍니다. 이곳에 임진왜란 당시의 흔적이 구슬안이 남아있다는 서생마을 이장님. 일본군에 의해 세워졌다는 외성입니다.
6: 이 성은 임진왜란 시 1592년도, 1994년도 1년 사이에 살았다는 성입니다.
2: 일본 장수 다토 기요마사가 지휘해 쌓았다는 서생포 외성. 16세기 말 일본의 축성법을 살펴볼 수 있는 곳이랍니다. 임진왜란이 끝나고 일본군이 물러날 때까지 약 5년간 외성으로 사용되다가 이후 약 300년 동안 조선 수군의 진지로 쓰였다는데요. 우리 성과는 어딘가 달라 보이죠? 지면에서 경사각이 약 60도에서 70도 기울어지게 돌을 쌓았습니다. 쉽게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일본의 축성법.
6: 기울기가 60도 이제 기울여가지고 이 사람이 올라올 수 없도록 그렇게 한 구조로 되어 있는 성입니다. 아주 유일한 성이 일본 성과 거의 비슷한 성을 가지고 있어요.
2: 국내에 남아있는 외성 가운데 비교적 규모가 큰 서생포 외성은 서생마을 뒷산에 세워졌는데요. 서생포 앞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이죠.
6: 여기서 일본이 제일 가까운 곳입니다.
2: 일본 본토와 가까웠던 조선 침략의 거점.
6: 한 430년 전에는 지금 보이는 곳은 저 서생마을 빼고 전 바다였어요, 바다. 여기가 배가 들어오고 요 밑에까지.
2: 이곳엔 외성을 쌓기 위해 수많은 백성들이 동원됐던 슬픈 역사가 서려 있습니다.
6: 선조들이 다 뭐 피땀 흘리고 성을 쌓았지만 진짜 우리가 힘이 없고 이래가 진짜 수치스러운 성입니다. 난 진짜 이 외성만 보면 어떤 데 참 가끔 올라오기도 하는데 진짜 이건 우리가 또 상교육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 잊고 싶지만 잊어선 안 될 곳. 이곳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역사의 현장 아닐까요? 구름이 걷히고 해가 비추듯 간절곳에도 맑은 하늘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간절곳은 어떤 이들에겐 무엇보다 소중한 삶의 터전인데요. 간절곳이 위치한 해송마을의 해녀들이 함께 작업하는 날.
7: 조류가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셉니다. 여기가 간절곳이가 우리 최고로서 옛날에 놀던 때나 놀러 먼저가 올랐어요. 다부 밀리 가고 이랬는데.
2: 돌출 지형의 간절곳은 조류가 새서 물질이 쉽지 않은 곳. 그렇다 보니

0: 바다에 나가지 못하는 날들이 더 많았다죠. 높은 파도와 거센 바람을 견뎌내야 했다는 해녀들.
1: 60년 다 됐지. 13살 모아가지고 물에 그렇게 지금 75이거든.
0: 자, 오늘은 이 바다에서 무엇을 만날 수 있을까요? 요요요? 천천히 물속을 살피는데요. 해녀의 눈에 바로 들어온 이것은 와, 소라입니다. 이맘때는 자연산 소라와 전복을 많이 캘 수 있다죠. 조금 있으면 성게도 많이 잡힌답니다. 그런데 요건 또 뭘까요? 요요요요?
1: 군수, 참군수. 제사 지내 뭐 삶아가지고 산적을 해가 먹으면 참 맛있어.
0: 간절 곳에선 질 좋은 미역도 많이 자란답니다. 물살이 세다 보니 깊은 물속에서도 미역이 많이 나부끼게 된다는 것이죠.
2: 간절곶 미역하면 전국에서 제일 알아주죠. 파도가 가장 세서 그 미역이 부드럽고.
0: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것이 바다 날씨. 날은 맑은데 바람이 점점 세죠. 이쯤에서 오늘 작업 마무리한답니다.
3: 아이고 순차지. 이제는 얼마 하도 못하겠다 이래가지고.
0: 그래도 역시 베테랑 수확이 나쁘지 않습니다. 해녀들이 직접 캔 미역도 이만큼 이뿐만이 아니라네요.
2: 이게 요즘은 말똥성게라고 하는 앙장구라고 하는 말똥성게.
4: 한 마리 잡아놓지 못했겠다.
0: 생김새가 둥글고 말똥처럼 생겼다는 말똥성게와 바다의 달팽이로 불리는 분소까지 종류도 다양.
3: 야, 바닥이 좋잖아요. 물빨도 세고 여나 파도도 많이 치고 그렇기 때문에 생물근이 많이 있어요.
0: 간절곶 바다는 어종이 풍부해서 오랜 시간 해녀들의 보물 창고였답니다. 바다 건너 제주 해녀들도 많이 이주해왔다죠.
5: 나는
3: 제주도서 오는 거.
5: 제주도서 한 10년 정도 하고 여기 와서 한 50년 있어.
3: 제주도서 이어 살아. 제가 많이 왔거든요, 여기에. 많이 와가지고 이어는, 그치, 옛날에는 그래, 해녀들이 안 많았어요. 그래, 이어는 물건도 많고, 이러니까 제주도서 이까지 와가지고, 바다 와가지고 하고, 이렇게. 해녀들이 옛날에는 전 제주 사람이었어요.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우리 인생 한번 가면 이제 오나, 이제 나오나, 이렇게 하면.
0: 19세기 말 생계 유지와 풍족한 어장을 찾아서 국내는 물론 일본 등으로 나갔던 제주 해녀들. 울지의 간절곶 바다는 제주 해녀들이 찾던 넉넉한 터전이었답니다. 울산 최초의 읍지에도 제주 해녀들이 이곳으로 이주해 물질을 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답니다. 현재 울주에 등록된 해녀는 770여 명으로 해마다 그 숫자가 줄고 있다네요. 물질은 고되지만 그래도 이런 순간이 있어 물질할 맛이 난답니다.
1: 이거를 뭐 피도 말고
2: 좋은 미역은 딱 잡으면 싹 미끄러지면서 색깔이 윤기가 반들반들 나면서 그래요. 이게 좋은 미역이네요.
0: 간절곶 미역은 서생 미역이라는 이름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대성마을 해녀들의

0: 사랑이라는 미역과 해산물을 맛있게 요리해볼 참이랍니다. 이 맛에 바다를 찾는다죠.
1: 바다에 가면 뭐 반찬도 해오고 돈도 벌고 하니까 없는 친정에 가는 거 가면 바다에 가면 좋다 하거든요. 바다에 가면 먹을 거 해오니까. 그래.
0: 배고픈 시절엔 바다가 친정이었고 위로였다는 해녀들. 잘 삶은 소라 한 점에도 고단함이 풀리고 찬 바다에 얼었던 몸과 마음이 녹아내렸답니다. 그것이 해녀로 사는 맛.
2: 네. 맛 좋다. 응.
3: 형도 진하고 소라 탱글탱글하니 금방 싱싱한 거니까.
0: 간절곶 바다를 한 입에 즐길 수 있는 소라 숙회와 오도독 씹는 맛이 일품인 미역 휘도 준비 완료.
4: 아, 옛날에
1: 요거 해가 땀 따먹기에 요리 해가지고 있죠. 요리하면 해가 땀 따먹기.
4: 옛날에는 장난감이 없잖아. 우리 클 때 장난감이 없고 만날이 사고 받고 돌자 돌자 가지고 사고 받고
1: 누구 해가 땅 따먹겨고 어릴 때 그것이 놀이기지 뭐.
0: 군소는 살짝 삶아주면 더 맛있게 즐길 수 있답니다. 어디 가서 쉽게 맛볼 수 없는 별미라네요.
4: 이대로.
5: 그대로요?
4: 네.
5: 그래도 맛있어요?
4: 네. 우리 언제 이 좋아하거든, 그럼.
0: 살짝 데친 군소는 다진 채소와 함께 초고추장에 버무려 주면 끝. 자식들 패골지 않도록 몸 부지런히 움직였던 해녀의 세월이 꿈결 같답니다.
1: 이거 해가 뭐 아들딸 공부시키고 시집 보내고 집 짓고 밭 사고.
0: 해녀의 손맛을 듬뿍 담은 별미. 쫄깃쫄깃한 식감을 자랑하는 군소 초무침 완성입니다요. 평소에도 이렇게 자주 모인다는데요. 이제 해녀 7년차 선배들에게 지혜를 얻고 후배의 열정도 배운다는 대성마을 해녀들.
3: 저는 여기 아주머니들한테 배웠죠. 따라다니면서 같이.
4: 마음으로 20대 마음이다. 20대 마음이 될 거네.
1: 힘 닿는 데까지 해야지 뭐.
4: 힘 닿는 데.
0: 오늘도 이곳엔 새 희망이 환하게 떠올랐습니다. 어둠을 밀어내고 주위를 밝히는 태양처럼 인생의 거센 풍랑과 고단한 시간을 견뎌낸 사람들도 있죠. 간절곶 바다에 기대어 살았던 삶. 지나고 보니 참 좋았더랍니다. 파도와 바람이 넘실대는 푸른 바다 위에서 진짜 내 모습과 마주하는 시간. 날마다 새로운 태양이 빛나는 이곳은 울주의 보물 간절곶입니다.
6: 울산하고 부산하고 중심지라서 사람이 많습니다.
7: 바다 가깝고 산 가깝고
8: 그리고 울산의 온기가 우리나라의 가장 도시의 큰 축이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저희 말이 아주 중요하다고 봐야죠.

0: 여긴 바다니까.
1: 오늘도 신나게 움직여볼까?
2: 함께 친구들은 손바닥을 쭉!
3: 홀짝! 좋았어! 딩동댕 친구들! 힘차게 우리 몸을 깨워보자! 신나게 몸을 풀어볼까요? 먼저 하늘 위로 중확 찌르기.
4: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3: 옆으로.
4: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3: 네, 하. 자, 이번에는 푹 찌듯이 몸을 두드려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4: 하나. 여섯, 일곱,
3: 어깨.
4: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3: 하! 우리 딩동댕 친구들 다 잘하고 있죠?
5: 네.
3: 자, 이번에는 몸 비태기.
4: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3: 손 펴고.
4: 둘, 둘, 셋, 넷, 다섯.
6: 우린 준비
3: 끝! 자, 그럼 어디 한번 시작해 볼까? 오늘은 누구처럼 움직일래?
5: 와, 바다다!
2: 오늘의 주인공은 바다에 있어요?
3: 응, 바다에 있어.
5: 응, 누구지? 살랑살랑 물고기?
2: 커다란 가오리? 아니면 문어?
5: 어? 설마?
6: 상어예요?
3: 모두 다!
6: 다요?
3: 응, 여긴 바다니까 바닷속 친구들 모두 다 만나볼 사람!
6: 저요!
3: 좋았어. 그럼 바다로 가볼까?
2: 우와!
3: 조금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오! 완벽해! 그럼 들어갑니다. 둥덩! 누가 보이나?
2: 어? 저기 문어가 있어요.
5: 우와!
3: 여덟 개의 다리를 흐느적, 흐느적. 그러다 저기 오면 먹물을 팍! 우리도 해볼까요? 어? 노엘이 문어다!
7: 흐느적, 흐느적, 흐느적, 흐느적.
3: 노엘이 문어, 멋진데! 오! 여기 큰 댕구 문어다! 저기 나타났다! 먹물 팍! 승범이 문어! 저기 나타났어!
7: 먹물 싹! 푸!
3: 어? 저기 가오리도 왔네요! 커다란 몸으로 펄럭펄럭.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오, 바다를 날아다니는 새처럼 펄럭 펄럭. 우와, 노엘이, 선율이, 가을이다. 안녕.
6: 펄럭.

0: 발랑 발랑 발랑.
1: 우와. 오, 저기 하늘이 가을이도 있다.
0: 발랑 발랑 발랑 발랑.
2: 어? 이건 뭐지?
3: 풀이잖아. 물풀.
4: 물결 따라 춤추는 물풀. 친구들 준비됐죠?
1: 우와.
0: 흔들 흔들.
3: 물풀처럼 흔들짝 흔들짝. 흔들짝 흔들짝.
2: 살랑
3: 살랑.
4: 후후. 아하, 우리는 물살 따라 흔들 흔들 흔들 흔들 흔들 흔들.
1: 잠깐! 빠밤 빠밤 빠밤 빠밤 빠밤 빠밤. 오이 으스스한 이 느낌. 상어가 나타났다.
2: 상어다.
4: 이런, 우리도 상어거든. 가자.
1: 아직도 같이 안 하는 친구들 있어요?
2: 빨리빨리! 얘들아, 얼른 가까이 와!
3: 같이 하자, 같이!
4: 아하, 모두 폴짝 준비! 하! 하!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한 킬킬.
0: 순물엔
1: 덕분만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우리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난방구는 붙방구와
5: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6: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예요?
8: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9: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1: 지동.
10: 얼굴엔
11: 순한 길길.
10: 줄무란
12: 순하게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전기사고. 안녕하세요. 전기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도 있고, 우리 몸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냐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후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하기!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파견! 띠용띠용 어디 탈출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분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냐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괜찮아. 여기는 생지 친구들도 많고 안전하다고. 어? 봐봐, 봐봐.
1: 어? 어? 진짜네? 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
0: 그래. 우리 친구들이 도와줄 거죠?

0: 얘 이 나쁜 고양이! 생쥐 찾아서 뭐 하려고?
1: 어? 그게냐?
2: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3: 어, 뭐야? 생쥐랑 고양이랑 숨바꼭질한 거야?
2: 어, 맞아! 얘는 나랑 가장 친한 친구야! 어휴, 귀여워!
0: 이번에는 생쥐가 술래, 고양이가 숨는 거는 어때?
1: 좋다냐?
2: 나도!
1: 신난다냐?
0: 좋아요, 이번엔 생쥐가 술래.

0: 나왔다.
1: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2: 그럼 모두 안녕.

0: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4: 우리 모두
5: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6: 얼리면 더 맛있어.
7: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8: 안녕.
7: 노래도 하고 크루는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0: 직동.
9: 얼굴엔
10: 순한 길길.
9: 순물엔
10: 덥덥한 말.
11: 순하게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1: 이 용사는 진짜 하늘 위로 날아다니는데?
0: 위로?
1: 응.
0: 헉! 풍선처럼 위로, 비행기처럼 위로, 이 용사처럼 위로!
2: 나도 하늘 위로 날아가고 싶다.
1: 나도!
2: 응.

0: 위에 올라가면 뭐가 있을까?
1: 우리도 하늘 위로 올라갈 수 있으면 좋겠다.
0: 뭐든지 자판기에 위 한글카드를 넣어보자.
2: 그럼 이용사처럼 하늘 위로 날아갈 수 있을지도 몰라.
0: 위 어떻게 쓰지?
2: 아이야를 불러보자.
3: 응. 한글용사 아이야!
4: 나는 아!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5: 나는 야! 구매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4: 어? 이!
5: 야!
4: 훈민정은 안녕?
3: 안녕!
6: 어떤 한글이 궁금하니?
3: 위! 위가 궁금해.
5: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6: 한글에
3: 윷!
5: 위를 쓰려면 이응이 필요해. 이응의 문을 찾자.
6: 여기야!
5: 누가 출동하지?
4: 이응을 찾으러 떠나자.
6: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4: 이응을 찾자.
7: 옥수수 드세요. 어, 이거 진짜 맛있어. 잡숴봐. 응?
4: 오호, 찾았어.
6: 옥수수의 이응. 이제 위를 쓰자.
4: 위를 쓰려면 힘을 합쳐야 해. 준비됐지?
6: 준비됐어.

0: 헛.
1: 위. 위.
2: 위.
3: 저장 완료. 위. 훈민정음의 손으로.
4: 위 한글 카드다.
5: 뭐든지 자판기에 위 한글 카드를 넣으면.

0: 민정은 안녕.
1: 우와, 이 용사다. 위에서 만났네. 위.
0: 더 높이 가볼까? 하차.
2: 하차.
3: 이젠 할아버지 차례. 한글 위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할아버지 따라 읽어보세요. 위, 위, 위,
4: 위,
3: 위, 위, 위. 오른손 위에 왼손.
4: 몸 위, 위에. 냠냠.
3: 오른손, 오른손 위에, 왼손, 왼손 위에, 오른손. 오잉! 한글 위가 어디로 사라졌지?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위, 위. 귀, 귀. 쥐, 쥐. 위. 친구들, 이제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위. 친구들, 따라해봐요. 위.
4: 가 소리에 위 소리를 합치면 어떤 낱말이 되나요? 가지, 가위, 가게.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가지, 가위, 가게.
3: 위. 정음이가 이용사를 따라해요. 이용사처럼 위로 날았으면 우가 이를 만나 위. 옥수수의 이응이 위를 만나 위. 한글 카드를 넣으니 훈민정음이 위로 올라가요. 훈민정음이 위로 올라가요. 훈민정음이 위로 올라가요. 훈민정음이

0: 위로 올라가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의자.
1: 여기는 훈민 유치원이에요.
2: 선생님, 안녕하세요.
1: 정음이 안녕. 친구들도 어서 와.
3: 선생님, 오늘은 뭐 하고 놀아요?
1: 오늘은 책을 읽어줄게요. 친구들은 자리에 앉으세요. 토끼 친구, 강아지 친구는 의자에 앉으세요.
3: 네.
4: 네.
1: 여기랑 의자. 앵무새 친구는 의자에 앉으세요.
3: 네.
1: 나머지 친구들은 방석에 앉으세요.
3: 예.
4: 예.
1: 자,
5: 저도 의자에 앉고 싶어요. 의자.
1: 어쩌지요? 의자가 모자라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선생님이 뭐든지 자판기에 의자 한글 카드를 넣어볼게요.
3: 네.
5: 선생님, 의자 쓸 수 있어요?
1: 그럼요. 써볼게요.

0: 이상한데요? 좀 어려운 글자라서요. 아이야 용사에게 도와달라고 할게요.
1: 네.
0: 한글 용사 아이야!
2: 어? 이?
3: 야!
2: 후민정은 안녕?
0: 안녕!
4: 어떤 한글이 궁금하니?
0: 의자! 의자가 궁금해!
3: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4: 한글의 문!
3: 의자의 의를 쓰려면 이응이 필요해! 이응의 문을 찾자!
2: 여기야! 누가 출동하지?
4: 내가 갈게. 이응을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0: 이응을 찾아야 돼. 혹시 이응을 보셨나요?
1: 아, 제가 이걸로 만들어 드릴게요.
0: 이걸로요?
1: 네. 오. 자. 자. 이.

0: 오, 고마워요.
1: 와플의 이응. 이제 의를 쓰자. 의를 쓰려면 의와 이가 필요해.
2: 됐어.
1: 으, 이. 의자에 의를 쓰려면 힘을 합쳐야 돼. 준비됐지? 준비됐어?

이응이 의를 만나 의.

0: 의.
1: 의자에 자를 쓰려면 지읒이 필요해. 지읒의 문을 찾자.
2: 지읒.
1: 여기야.
3: 지읒을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1: 아이야가 간다.

0: 장난감 방에서 찾아보자. 지우스는 어디 있지?
1: 야, 완성!
0: 아니 이건 장난감의 지읒!

0: 지읒이 알을 만나 자. 자. 의. 자. 의자. 합체.
1: 저장 완료. 의. 자. 훈민정음의 손으로.
2: 와, 의자 한글 카드가 생겼네. 뭐든지 자판기에 의자 한글 카드를 넣으면.

0: 이젠 할아버지 차례! 한글 의자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할아버지 따라 읽어보세요. 의자, 의자, 의, 의, 의자, 의자, 의자, 의자, 의자에 앉아요. 의자에서 일어서요. 의자에 앉아요.
1: 으이, 냠냠.
0: 의자에서
1: 잘 먹었습니다.
0: 오잉. 무의가 어디로 사라졌지?

0: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의자, 의자, 의자, 의자. 의사, 의사, 의사. 의미, 의미, 의미. 의자, 의자, 의자. 친구들, 이제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의자. 친구들, 따라해봐요. 의자.
1: 의자에서 자 소리를 사 소리로 바꾸면 어떤 낱말이 되나요? 의자, 의사. 한번더 들어보세요. 의자, 의사.
0: 의자. 여기는 훈민유치원이에요. 정우민은 의자에 앉고 싶어요. 하지만 의자가 모자라요. 의가 이의를 만나 의. 와플의 이응이 의의를 만나 의. 장난감의 지읒이 아를 만나 자. 한글 카드를 넣으니 의자가 나왔어요. 정음이가 의자에 앉아요. 정음이가 의자에 앉아요. 정음이가 의자에 앉아요.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3: 순한 킬링.
2: 눈물엔
3: 달콤한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진동.
8: 얼굴엔
9: 순한 킬링.
8: 순물엔
9: 덕분 말.
10: 순하게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1: 새치 염색 살롱처럼 사이어스. 섬세한 새치 염색 오일 테크놀로지로 선명함 윤기까지 다양한 컬러를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롬 사이어스.

0: 옥스퍼드 팡.
1: 어, 해보고.
0: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2: 탑승하세요.
0: 항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팡.
1: 아침에. 아침엔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엔. 점심엔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늦었다.
1: 저녁엔. 저녁엔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바빠도 입맛 없어도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오!

0: 우리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우와, 뽀로롱 피크닉 놀이터 가자.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킬링.
1: 눈물엔
2: 덤덤한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아니라니까.
1: 아빠보다 꼭 큰 풍선을 불고 말 거야.
2: 풍선껌 훈련할 준비 됐나요?
1: 네, 준비됐습니다.
2: 첫 번째 훈련은 바람 살살 불기.
3: 바람 살살 불기.
2: 아기 거미가 깨지 않게 살살.
4: 아기 거미가 깨지 않게.
2: 아기 거미가 깼어.
4: 미안, 아기 거미야.
2: 두 번째는 호흡 튼튼 훈련.
3: 호흡 튼튼 훈련.
2: 달리기를 많이 하면 배가 튼튼해지고, 배가 튼튼해지면 바람을 잘 불 수 있지. 이번엔 집중력 기르기 훈련.
1: 잘했다.
2: 공순이 껌 먹는 데 집중하세요. 집중.
1: 성공이다. 이제 다음은 뭔가요, 선생님? 언제까지 쉬고야 하는 거야, 뭉치?
2: 바로 지금이야.
0: 말이지. 아빠가 딱 찍어뒀지.
1: 우와, 아빠보다 더 크게 보여. 완전 크게 보였다고요.
0: 그러게, 정말 크던데. 어떻게 이렇게 잘 보게 된 거니?
3: 풍선껌 선생님 덕분이에요.
1: 잉어공주는 떠나

0: 티미.
1: 어? 공승이 안녕.
0: 티미, 혹시 빙고공주 5번 있어?
1: 어? 잠깐 기다려봐.
0: 티미, 빨리.
2: 어? 둘이 뭐해?
1: 잉어공주랑 백조왕자 책 5권 찾고 있었어.
2: 어? 그거 내가 다 보고 뭉치 빌려줬는데.
0: 뭐라고? 뭉치!
3: 공순이잖아. 무슨 일이지?
0: 잉어공주 백조왕자 5권 가지고 있어? 선비가 빌려줬냐고 하던데.
3: 이거 어쩌지? 나도 다 읽고 코디한테 빌려줬는데.
0: 코디한테 줬다고? 코디! 코디! 코디!
4: 다들 조심해!
1: 어? 코디다. 책은 한 권밖에 없는데 어떡하지?
0: 몰라. 내가 이거 찾으려고 얼마나 힘들게 왔는데.
3: 얘들아, 너희들 책 다 읽은 거지? 다들 이리 모여볼래?
2: 그거 진짜 좋은 생각인데.
1: 저기, 책은 못 읽게 됐지만 대신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해주면 어떨까?
0: 이야기를 해준다고?
4: 우린 이미 다 읽어서 알고 있잖아.
2: 맞아.
0: 그래, 좋아.
3: 백조왕자가 날아가 버리자 잉어공주는 슬픔을 견디지 못하고 뱃머리로 달려갔대.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면서 번개가 내려친 거야. 놀란 잉어공주는 그만 배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지.
2: 잉어공주는 한참 동안 가라앉았어. 그러다가 신나게 수영을 했대요.
0: 그게 뭐야?
2: 이게 아닌가? 서핑을 했던가?
4: 그게 아니지. 깊이 빠지고 있는데 갑자기 큰 고래가 와서 잉어공주를 한입에 와!
0: 뭐라고? 고래한테?
1: 그게 아닌데. 잉어공주가
0: 백조왕자가 갑자기 고래를 사랑한다고? 말도 안 돼!
2: 맞다. 생각났어. 잉어공주가 서핑을 해서 세계대회에 나간 거야.
4: 그게 아니라니까.
0: 아니, 도대체 누구 얘기가 맞는 거야?
4: 아니라니까.
2: 아니라고.
0: 역시 이렇게 하면 된다 이거지. 콩이 콩이 팝팝팝 콩순이 순이 야.
2: 방금 뭐라고 한 거야 콩순이?
0: 아 콩순이 마술 쇼 있어. 마술 주문이야.
1: 우와 마술 쇼 재미있겠다.
4: 우리도 같이 하자.
0: 좋아. 알겠지 콩콩아. 언니가 상자를 뒤로 돌리면 거울이 이렇게 올라갈 거야. 그럼 콩콩이가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거지. 나오면 안 돼. 가만히 있어야 마술에 성공하는 거란 말이야. 언니 말 듣고 있는 거야?
5: 그럼 지금부터 콩콩마을 엉뚱마술쇼를 시작합니다.
1: 마술이 아닌 걸 들키면 어떻게 코지?
4: 괜찮다니까 팀이. 나만 믿으라고. 안녕하세요. 아무거나 하나를 뽑아보시죠 팀이.
1: 네. 이거.
4: 티니가 고른 카드의 그림은 바로 하트야.
1: 하트.
4: 네네 감사합니다. 물론이죠. 티니
1: 여기요.
4: 좋아요. 카드의 그림은 동그라미? 오, 세모? 아니, 네모?
1: 다 아닌데.
4: 안 돼! 내 모든 게 보여, 안경!
2: 뭐야? 발명품으로 카드를 보는 건 반칙이지.
0: 너무 창피해.
3: 이번엔 우리 마술을 보여드릴게요. 저 갑자기 화장실이 급해서 다녀올게요.
2: 뭉치가 화장실에 갔으니까 어쩔 수 없이 혼자라도 마술을 해야겠네요. 좋죠. 오, 아무것도 없죠. 펌펌이 펌펌이 이요.
6: 신기하다.
2: 자, 이번엔 다른 물건. 옆, 짜자잔. 신기하지? 신기하지? 또, 또. 옆, 여, 차, 허, 헤이.
4: 저게 뭐야?
0: 우리 콩콩이가 사라지는 마술을 할 거야.

0: 주문을 외우면 콩콩이가 사라질 거야. 콩이 콩이 파파파 콩순이 순이 사라져라. 야!
1: 진짜 콩콩이가 사라졌어.
0: 진짜?
2: 콩콩이는 아마 상자에 비스듬히 끼워진 거울 뒤에 숨어

0: 콩순이 마술사님, 콩콩이 다시 나타나게도 할 수 있겠죠?
1: 물론이죠. 주문을 거꾸로 외우면 된댔어요. 니수니수 콩, 파파파치 콩이 콩. 콩콩이를 다시 돌려주세요. 얍!
2: 콩콩이다.
0: 멋지다, 콩순이 마술사.
1: 콩콩아, 우리가 진짜 마술을 보냈어.
3: 여보, 마트 다녀올게요. 괜찮아요?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2: 좀 쉬면 괜찮아질 거예요. 잘 다녀와요.
1: 엄마다! 엄마! 오늘 병원 안 갔어요?
2: 오늘 엄마 쉬는 날이거든. 엄마가 좀 피곤해.
1: 골라보세요.
2: 그럼 병원 놀이 할까? 엄마가 환자하고 콩순이가 의사하는 거지.
1: 우와, 진짜 재밌겠다. 태미가 새 병원 놀이 장난감 샀댔는데 금방 빌려올게요.
2: 그래. 환자니까 계속 누워있으면 되겠지?
1: 태미! 뭉치고 있었네! 안녕!
2: 안녕! 우리 병원 놀이하는 중인데 콩순이도 같이 할래?
4: 같이 할래!
1: 깜짝이야! 놀랬잖아, 포미! 마침 잘 됐다! 우리 집에 진짜 급한 환자가 있거든! 나 좀 도와줄래?
4: 좋아! 안녕하세요!
1: 정전기 주세요.
5: 여기요.
1: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당장 치료약부터 만듭시다.
5: 네.
1: 뼈에 좋은 우유랑 몸에 좋은 당근 주스랑 양파도 몸에 좋지. 건강한 피망, 브로콜리, 고추까지. 팀이 약사님 부탁해요.
2: 네, 약 만들기 시작. 완성.
1: 팀이 좀 봐.
4: 팀이 냄새가 이상해.
1: 환자분, 힘나는 약 나왔습니다. 환자분, 일어나서 약을 드셔야 나아요.
5: 혹시 다른 곳이 아픈 건 아닐까?
1: 그런가? 설마... 다리랑 다리가 부러진 게 분명해요. 당장 붕대 준비해 주세요.
5: 네.
1: 이제 덜 아프실 거예요. 뭉치가 녀사, 펜 주세요.
5: 여기요.
1: 이렇게, 이렇게. 다 됐습니다. 예쁜 붕대를 보면 환자 기분이 좋아져서 더 빨리 나을 거예요. 모든 피로 비켜요. 이건 분명 심각한 감기입니다.
2: 그럼 어떡하죠?
1: 감기 환자를 치료하려면 여기부터 내려야 해요. 이렇게 끄면 다 됐다. 환자분, 이제 시원하시죠?
5: 이제 또 무슨 치료하지?
1: 엄마가 그랬는데 아플 땐 푹 쉬는 게 제일 좋대. 이제

0: 홍순이랑 병원 놀이 하기로 했는데 깜빡 잠들었네. 어? 어머, 홍순이가 만든 약인가 보네. 어디? 대체 뭘 넣은 거야? 이게 뭐야?
1: 여보, 우리 왔어요. 어? 뭐 하는 거예요?
0: 웃지 마요. 자고 일어나니까 이렇게 되어 있었다고요.
2: 아프지 마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길길
3: 중물엔
4: 덥덥한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옥스퍼드 상.
7: 해보고
6: 주유소 상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3: 탑승하세요.
6: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타운.

0: 다들 보고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새치 염색 살롱처럼 사이어스. 섬세한 새치 염색 오일 테크놀로지로 선명함 윤기까지 다양한 컬러를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사이어스.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5: 얼굴엔
6: 순한 킹킹.
5: 중물엔
7: 순하게
6: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자, 도레미 탐험단, 이제 모험을 시작할까요?
1: 네!
0: 과제를 잘 마치면 이 카드에 이렇게 도장을 찍어줄 거예요.
1: 우와! 도장 3개 다 받고 싶어요!
0: 좋아요. 첫 번째 과제로 캠핑장 주변에 쓰레기를 주워볼까요?
1: 네!

0: 무슨 일이니, 도도?
1: 어? 나비 사진을 못 찍어서 너무 아쉬워요, 볼트 선생님.
2: 어, 도도가 참 아쉽겠구나. 대신 우리 마시멜로를 먹고 힘내볼까요?
3: 아, 네!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스쿨버스 왔네.
2: 학교 가자.
3: 안녕 친구들.
4: 같이 가자.
3: 안녕.
4: 재밌게 공부해요.
5: 와 놀이터다.
4: 빙글빙글 쌩쌩
6: 장면 버스 배지면 놀이터 뽀로로 까방 스쿨버스.
1: 내일 떠나자.
7: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점심에
7: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저녁에
7: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지금 쟁여놓으세요.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0: 출동.
1: 얼굴엔
10: 순한 킬킬.
1: 줄무랜
10: 덥덥한 말.
11: 순하게
10: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TV로 옛날 이야기 보고 있었어. 고마! 불 좀 켜줘!

여기 장막해. 이건 뭔 소리야?

그래, 좋아. 이젠 무서운 옛날 이야기도 영영안녕이겠네. 아침이면 도착할 거야. 너의 사촌 다샤가 절대 늦으면 안 돼.

괜찮아. 들어가서 이쁜 옷으로 갈아입자. 봤지? 우리 진짜 닮지 않았니? 아, 그래. 너한테 내 친구들을 소개해줄게. 여기는 우리 귀염둥이, 여긴 내 사촌 다샤야. 귀염둥이가 널 만나서 기쁜가 봐. 어! 너를 만나면 기뻐할 친구가 또 있어.

여기서 잠깐 쉬고 있을래? 금방 올게.

여기 있었구나. 어서 보여줄 게 있어.

혹시

0: 소개해줄 사람이 있으니까.
1: 어떻게 하지? 무서워, 무섭다고.
0: 그래, 얼마나 좋았으면 이렇게 기절까지 했겠어.

것 같아? 다음 작품으로는 뭘 그려볼까?

잘 그리지 않았어? 아! 널 이쁘게 칠해주는 걸 깜빡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줄무랑
2: 순하게
3: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2: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퍼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예요?
5: 아, 이거요?

0: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2: 남방구는 북방구와
3: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0: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1: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2: 어? 여긴 어디지?
0: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1: 다녀오겠습니다.
2: 어? 토끼다.
1: 길을 잃었어.
2: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0: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 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3: 집에 데려다 줄게.
2: 누구세요?
0: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2: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0: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눈물엔
2: 답답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옥스퍼드 상.
7: 해보고.
6: 주유소 상 발사.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8: 탑승하세요.
6: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상.
9: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10: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11: 고민은 아프대요.
10: 그래 놀이 해변 놀이 재밌어요.
12: 시원해.
13: 언제나 신나는
10: 뽀로로 유치원.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눈물엔
2: 답답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커피 구조대 쓰레기차를 막아라.
4: 와, 간밤에 바람이 어찌나 세있으면 쓰레기통이 다 엎어졌네요.
5: 그러게 말이에요, 선장님. 그래도 다 같이 도와주니까 금방 해변이 깨끗해질 것 같죠? 어, 안 돼, 치카레타. 그런 음식들은 재활용할 수 없거든.
6: 제가 가져갈게요, 시장님.
5: 착한 데다가 사랑스럽다니까.
6: 여기 쓰레기 주가요.
3: 아, 이거 다 재활용되는데 왜 쓰레기통에 버리고 갔을까? 재활용도 되는데.
7: 재활용? 물건을 버리는 대신 다른